타결될 경우 이란과 협력해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군이 단독으로 안전하게 해당 물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란군의 전력을 더 약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며 민생경제, 정치외교 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와 개각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부동산 정책, 후속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동에는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2층짜리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건물 10개 동까지 잇따라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8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투입한 끝에 화재 발생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북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느슨해졌던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귀도 크로세트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회원국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진화했기 때문에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같은 새로운 회원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는 더 이상 글로벌 북반구의 엘리트들을 위한 클럽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룹이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메리클은 지난 5일 보고서에서 당초 올해 12월과 내년 3월로 예상했던 두 차례 인하 시점을 각각 내년 6월과 12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전망 수정은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재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영남권에 5에서 10mm 정도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대구 26도에 머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이 공포로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죠.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생각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크기만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무섭다, 불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과 산업 사이클의 종료인지 주가의 과잉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고통 앞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됩니다. 급등락하는 주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등을 보면서 내가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한 번은 스스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뉴스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오늘 10시부터 잠시 후 10시부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까지만 1시간만 방송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랑 공동 기자회견 뭐 질의응답에 가깝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SK텔레콤과 엔비디아의 뭐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코스피가 8%대 급락을 하면서 거의 7,40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한 6.6% 지금 내려서 9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안팎씩 출렁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 또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부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치료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그 적자의 주범, 또 과잉진료 논란 항상 일었던 이 치료가 있는데요. 7월부터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적용을 받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이 치료 가격을 정부가 1회당 43,850원으로 고정하고요. 환자가 그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또 일주일에 두 번, 1년에 최대 15번까지만 받을 수 있게 횟수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 받는 평균 비용이 11만 원, 연간 진료비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비급여 항목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었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를 말할까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근육 또 관절, 척추 등을 바로잡는 거라고 하죠.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 1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강영현 기자요.
2: 네, 오늘 먼저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원화 약세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을 찾은 젠슨왕,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일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0: 이환주 기자는요.
3: 예, 그 젠슨왕이 한국에 가져온 선물 보따리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으로부터 상호 관세를 돌려받게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어서 7년 만에 평양을 찾는 중국 시진핑 주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0: 네, 강효윤 기자. 그 주말 내내 월요일 증시 어떻게 될까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크게 떨어지고 있네요.
2: 네, 지난 금요일에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더욱더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미국 증시, 채권, 금값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 넘게 내리면서 하락폭이 컸는데요. S&P 500도 2.65%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먼저 브로드컴이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맞춤형 AI 칩 사업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후에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도 문제였는데요. 5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17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예상치가 8만 명이었는데 이것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예산이 확산을 했고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까지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0: 코스피가 지금 현재 7,477, 코스닥은 937, 각각 8.37% 또 6.5% 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시장 급락에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돼서 잠시 이제 거래를 좀 멈추는 코스닥은 또 매도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호가만 5분간 정지하는 거고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잠시 동안 거래 자체 이제 중단시키는 거다 보니까

0: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한 번씩은 강세장 속에서도 생겨나는 일이긴 한데 주변 분들은 또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1: 환율이 지난 6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에 1561.5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2009년 3월 이후에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를 보면은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인데 반도체주가 크게 오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차이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른 국내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달러를 환전한 다음에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또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달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수출이 급증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수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0: 그러게요. 그래서 1560원을 넘어섰었고 오늘은 조금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1552원대로.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고요. 정부도 뭔가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달러를 사들인 것도 그 원인이지만 일부 투기적인 거래가 환율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변동성 그리고 한 방향 쏠림 현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먼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는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더 큰 규모로 한쪽 방향의 거래 주문을 넣는 행위를 꼽았는데요. 또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지나치게 앞당겨서 지급을 하거나 반대로 수출 대금을 너무 늦게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편승하게 되면 이 또한 불법 외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외환 시장이 문을 닫은 시간에 해외 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원화를 특정한 환율로 사고 팔겠다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역외 NDF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환율 쏠림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의 NDF 거래를 외환시장 안에 일반 선물한 거래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젠슨황 CEO의 행보 하나하나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났어요.
2: 예, 그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서요. 네. 1차로 이제 평양냉면집에서 1시간가량 점심을 먹었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국내 피지컬 AI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또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엔비디아 AI 기술센터 등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점심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으로 이동을 해서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그리고 김택진 NC 대표와 차례로 만나면서 게임과 AI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초기에 게임 연산에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로 회사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 한국의 PC방과 인터넷 문화가 회사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여러 번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일에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 것도 이러한 네. 이유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젠슨황 CEO는 서울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는데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만나서 시구와 시타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두산그룹은 엔비디아와 건설기계, 발전설비, 로봇 같은 분야에서 피지컬 AI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산그룹 산하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로봇, 두산 파켓, 건설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오늘 조금 전에 그 같이 기자 회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자들과 함께 이제 Q&A 한 걸 보면은 젠슨황 CEO랑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랑 메모리를 넘어서 미래

0: 났더라고요. 거의 뭐 2차 깐부회동으로.
1: 예, 맞습니다. 그 사실상 이번 만남은 SK 깐부회동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어제 저녁에 진행됐었는데요. 그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서 최태원 SK 회장,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김주선 SK 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 정재현 SK 텔레콤 대표이사 등과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SK 텔레콤 경영진과 함께 만난 이유에 대해서 젠슨상 CEO는 통신 네트워크가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는 AI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또 AI 시대를 맞아서 통신 네트워크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특히 지난해 10월 1차 깐부회동과 같은 장소로 이번 만남은 이날 엔비디아 측 요청으로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모임 장소까지 엔비디아의 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미네 고대역폭 메모리 HBM4와 같은 그 저전력 D램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라고 시장에는 알려져 있고요. 또 젠슨황은 방한 기간 동안에 크게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라 CPU, 그리고 AI PC용 플랫폼,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팅 플랫폼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AI 시대의 슈퍼컴퓨터부터 CPU, 또 새로운 PC, 그리고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우리 기업들과 협력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아마 몇 가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러게요. 뭐 SK그룹도 그렇고 네이버와도 그렇고 두산그룹과도 그렇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AI 팩토리 또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내용들은 엔비디아의 제품을 또 많이 사가라는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또 강효연 기자한테 또 들어볼까요? 이번에 거의 행보가 거의 뭐 국가 원수급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 하나하나가 막 다 뉴스 속보로 뜨고요. 또 이거를 뒤에서 누가 조율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2: 네, 이번 방안을 보면은 지난번 방안에 이어서 뭐 PC방 방문이라든지 야구장 시구라든지 굉장히 친근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2: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젠슨황의 장녀 매디슨 황이라고 하는데요. 매디슨 황은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그리고 로보틱스 제품의 마케팅 수석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깐부 치킨 회동 역시 이 매디슨 황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매디슨 황은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열리는 그 딱딱한 간담회 공식을 깨고 홍대 앞에서 삼겹살집에서 이제 소맥 회동 그리고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 이런 대중적이고 친근한 일정을 대거 배치했는데요. 지난해 치킨집 회동에 성공을 잇는 이른바 스킨십 전략입니다.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 여기에 대중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한국의 주요 기업 총수 그리고 시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단숨에 좁혔는데요. 한국 시장과 기업들을 단순한 부품의 수요처가 아니라 끈끈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0: 네.
2: 결론적으로 이번에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설계한 방안은 엔비디아의 뿌리, 그러니까 게임이죠. 게임을 잊지 않으면서 현재의 B2B AI 파트너십의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로보틱스,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미래의 비전을 한국과 함께 열어가겠다라는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이 친근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정교하게 담겼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 그렇죠. 비즈니스맨이니까요. 비즈니스 하러 온 거죠. 오늘도 일정에 많이 남아 있어요.
2: 네. 오늘도 이제 여의도 LG전자 본사, 양재동 현대차,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 네.
2: 먼저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협력, 그리고 현대차의 이포레스트 같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확장 같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네이버 방문에서는 이해진 의장과 함께

0: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을 하고요. 또 반도체 설계 제조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네이버와는 기가와트급의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기술 제휴를 넘어서 글로벌 수요 발굴부터 자본 협력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를 관통하는 통합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 두산그룹과도 에너지, 전자소재, 로보틱스 이런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SK텔레콤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그 이 기회를 또 활용을 해서 각종 뭐 페이먼트라든지 뭐 자신들의 뭐 방송 플랫폼이라든지도 엄청나게 또 같이 이제 홍보를 하는 장으로도 펼쳐지고 있고, 다만 뭔가 자꾸 젠슨황의 선물 이러는데 그냥 줄어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돈 주고 사는 거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 GPU라는 게 돈 있어도 빨리 사기가 힘들어서 좀 고생이긴 한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거. 이건 또 명확히 해야죠.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0: 네, 한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는데요. 2017년에 네이버 대표를 했고 이때 네이버 창립 이래 첫 번째 여성 CEO였고 당시에 실무형 리더로 외유 내강형 리더십을 보유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청와대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적인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이 되면서 네이버 출신들이 연이어 약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네이버 출신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사의를 표명했던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출신입니다.
1: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에게 또 다른 소식 들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관세 낸 거, 아마 현지 법인이 낸 거겠죠. 다시 이거 돌려받는다고요.
2: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정부에 상호 관세 환급을 신청을 했고요. 네. 예, 최소 1,00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향후 추가 신청하면은 환급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2월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그 부과를 근거로 삼은 게 있었는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된 거고요. 미국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기업들에게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관세 환급 품목이 배터리, 기계류, 화학제품, 생활가전, 자동차 부품 등이 해당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는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요. 향후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DI, SK온 같은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관세 적용 품목이 연간 수출 규모가 한 32조 원에 달하는데 이 상호관세 15%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환급액은 최대 4조 8천억 원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이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 효과가 상당하고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 다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분기별 좀 실적이 너무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2: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북한에 국빈 방문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코로나19 당시에 이 국경을 폐쇄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 약간 냉전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화해의 모드가 됐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 방문하는 게 북한이라서 좀 의미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1: 경제협력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오고 갈까요?
2: 예, 대표적인 게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방안인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네.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두만강 출해라는 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연해주 북한으로 막혀 있어서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이 해상 그 강

0: 코끼리 수로를 열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만강 유역을 개발해서요, 무역은 물론 투자,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삼각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이 밖에도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철도와 항공편 재개, 단체 관광 재개나 신압록강 대교 개통 등에 대해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외교적 관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주석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제 정세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이 되세요. 정답은 1부 클로징할 때 알려드릴게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근육, 관절 등을 바로잡는 치료. 네 글자인데요. 많이들 받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적자의 요인, 또 과잉진료의 주범이다라는 지적을 아주 아주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해서 정부가 앞으로는 7월부터는 1회 4만 3,850원으로 정해놓습니다. 연간 이용 횟수도 15번으로 제한을 하고요. 다만 최소 치료 시간은 30분으로 정해졌는데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또 보험 적자를 관리하겠다라는 뜻인데요. 5577님, 너무 치료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다행입니다라고. 어느 병원은 10몇만 원, 어느 병원은 몇만 원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0819님은 이 치료 한번 받아봤는데 한번 맞들이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1570님, 저희 동네에서는 7만 5천 원이어서 한 번도 안 받아봤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4만 3천 원대로 내리면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어떤 치료일까요? 정답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계약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최근에 5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명의에 따라서 사실 세금도 좀 달라지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공동명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에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확실히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하면 어떻게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4: 네. 대부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세금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세금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네. 이거 종부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집값이,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일정한 금액을 넘으면은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이걸 혼자 가지고 있는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 12억 원이 아니라 부부, 남편, 아내, 부부 한 명당 9억 원씩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부부 합산을 하면은 18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15억 원짜리의 공시가격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독명의인에는 네. 12억 원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걸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0: 그러니까 10억 원, 15억 원짜리를 그럼 네. 각각 한 반씩 7억 5천, 7억 5천씩 나뉘게 되는데 한 명당 공제가 9억 원으로 바뀌니까는 종부세는 하나도 안 내게 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명의라고 해서 재산세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지만 네.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눠지면서 약간의 이제 절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1인당으로 각각 이용할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집을 팔 때는 어떻습니까? 팔 때도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0: 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세 번째로 네.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많이 벌수록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6%에서부터 최고 45%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는 10억 원 전체 이 10억 원에다가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한 세금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5억씩 나눠서 갖고 있다. 그래서 5억씩 혜택을 받다라고 한다면은 각각 부부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합쳐서 세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나와서 무려 한 4천만 원 정도 가까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받는 게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뭐 피자 한 판을 혼자 먹으면은 배가 터지지만 이제 둘이 나눠서 먹으면 적당한 것처럼 세금도 둘이 나누면 각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꼭 다 좋은 걸까? 오히려 단독명의로 하는 게 더 나을 때는 언제예요?
0: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령자, 나이가 많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때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1: 네.
0: 최대 세금 80%까지 줄여주는데요. 나이로 봤을 때는 만 60세에 넘어간다고 하면 20%, 65세부터는 30%, 70세에서부터는 40%를 빼주고요. 보유기간도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5년 이상이면 20%, 10년 넘어가면 40%, 15년 넘어가면 50%를 빼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이제 1세대 1주택인 단독명의일 때만 원래 적용이 되고요. 물론 공동명의도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제가 12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고 나이가 많고 집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때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뭐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을 파는 1주택자는요. 양도차익이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 네.
0: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2년 거주를 포함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굳이 공동명의로 바꿔가면서까지 세금 어차피 안 나오는 세금인데 이걸 공동명의로 바꾸면서까지 뭐 증여세라든지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면 돼요. 정리하면은 공시가가 한 18억 원 이하이면서 이제 나이도 고령이시고 그리고 집도 오랫동안 장기 보유했을 때는 공제가 크니까는 단독명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또 집값이 막 상승기에 있을 때랑 네. 좀 조정을 받을 때 이게 공동명의, 단독명의 이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달라져야 하는데요. 예. 집값이 오를 때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양도차익이 내가 더 많이 벌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누진세율이라 가지고요. 내가 남기는 거에 대해서 크면 클수록 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명의로 차익을 반으로 나누면은 각각 서로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서 세금이 확 줄어들게 돼요. 마치 계단을 한 번에 10개를 오르면은 10칸을 뛰어 오르면 힘들지만 뭐 한 5칸씩 나눠서 오르면은 좀 수월한 것 같은 원리인데요. 반대로 이제 집값이 내려간다. 이때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1: 네.
0: 집값이 떨어지면은 양도 차익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양도세를 줄이는 거가 뭐 그렇게 포커스에 맞추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공동명의까지로 바꿔가면서 만들면서 들어간 증여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비용을 오히려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단독명의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아끼는 게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종부세 관점에서는 집값이 내려가면 공시가격도 내려가서 종부세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공동명의로 종부세 절세 효과를 얻을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은요. 집값이 올라가는 집값 상승기에는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고요.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는 불필요하게 명의 변경을 하면서 비용을 쓰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 또 실거주를 못하게 됐을 때 잠깐 월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때도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좀 차이를 보일까요? 세금 측면에서.
0: 월세를 줄 때야말로 그러니까는 공동명의가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는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6%에서부터 45%인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단독명의라고 한다면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 임대소득을 전부 한 사람이 다 이제 소득을 버는 걸로 잡혀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임대소득을 지분대로 서로 나눠서 갖기 때문에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 연간 월세 수입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남편 혼자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6천만 원의 전부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6천만 원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3천만 원씩 나눠 갖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게 돼서 세금은 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임대소득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 건보료도 확 올라가는데 이제 나누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체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1: 공동명의는 거의 부부끼리만 하나요?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뭐 자녀랑 한다라든지?
0: 네, 보통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네. 부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모랑 자녀도 할 수 있고요. 형제 자매도 할 수 있고요. 친구끼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서로 모르는 남남 모르는 남남은 아니겠지만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한데요.
1: 공동 투자하기도 하고.
0: 예.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라서 관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랑 공동명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하는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이유가 있는 게요. 배우자 간 부부 간에는 서로 10년 동안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로 바꿀 때 전환할 때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부 사이가 아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성인 자녀 기준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형제는 뭐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집을 5대 5로 공동 명의로 한다면은 한쪽한테 이제 6억 원어치의 지분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준다라고 하면 6억 원이니까는 전액 세금 없는 비과세가 될 거고요. 이제 성인 자녀에게 준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빼게 된 5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동명의 하면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말하는 거고요. 이유는 세금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1: 그러네요. 네. 또 공동명의라고 해서 꼭 반반 5대 5일 필요는 없어요.
0: 그렇죠. 네. 7대 3도 되고요. 6대 4도 되고요. 뭐 심지어 9대 1도 되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요. 그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얼마를 냈느냐. 여기에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 네.
0: 이건 이제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 자금 출처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걸 꼼꼼하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남편이 7억을 내고요. 아내가 3억을 냈어요. 그러면 서로 7대 3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걸 5대 5로 50대 50으로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2억을 증여한 걸로 보게 됩니다.
1: 어허.
0: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 안에 이게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괜찮지만 이걸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외벌이 가정. 이제 남편 혼자 돈을 번거나 아내 혼자 돈을 버는 이 외벌이 가정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쪽이 부부 한쪽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5대 5로 하게 되면은 아니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분은 이거 돈은 어디서 났어라고 국세청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배우자 공제 6억 원 범위 안에서 지분을 설정하는 게 가장 뭐 세금 걱정 없는 무난한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자 얼마를 어디서 끌어왔다라는 조달하게 되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1: 아, 공동 명의로 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해요.
0: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랑 실제 지분이 맞아야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1: 오호. 또 그 단독명의로 살다가 네. 나중에 공동명의로 중간에 바꾸는 것도 돼요?
0: 네, 가능합니다. 살다가 이제 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그 단독명의 지분의 일부를 뭐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단독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50%만큼을 아내에게 넘기면 공동명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 그래서 그 넘기는 지분 가치가 6억 원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세금은 없겠지만 6억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증여세가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공시가격이 10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거기 50%는 5억이니까 네. 6억보다 적어서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16억 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여기 50%는 한 8억 정도가 네. 되는데 이건 6억 넘어가죠. 6억 2억 넘어가는 이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나오게 되는데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증여일 때는 한 3.5%가 돼요. 이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지분만큼 한 50%를 받는다 그러면 50%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여를 하고 나서 이 증여 받은 거를 10년 안에 판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1: 아하.
0: 네, 증여 받은 취득가액이 이제 증여했을 때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증여를 하기 전에 취득했을 때 그때 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0: 네.
1: 애초에 그거를 증여해 준 사람이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0: 맞습니다.
1: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팔면 불리해진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반대로 안진수 님이 공동명의였다가 한 사람으로 다시 바꾸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의 상황이잖아요.
0: 네. 공동명의를 하다가 이제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1: 네.
0: 이제 뭐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한쪽 지분을 넘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증여로 넘기거나 아니면 파는 매매로 넘기는 걸 수가 할 수 있어요.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랑 취득세가 나오는데 뭐 배우자끼리 서로 증여공제 6억 원 내라고 하면은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매매로 넘기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집에 대출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빚도 같이 넘기는 건데요. 이 넘기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받는 쪽에서는 증여세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꽤나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도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명의가 바뀌게 되면 보유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2월 가세가 적용돼서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돌리는 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1: 거래를 한 번 더 하는 셈.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대출 문제까지 한꺼번에 따져봐야 되니까 반드시 세무사 상담한 다음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토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며 재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주가가 8% 이상 급락해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요즘 시중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상단이 연 8%에 도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이 정책대출을 또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먼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대출의 조건 또 활용 전략까지 한번 또 배워보실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금융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대표적인 건 보금자리론이에요. 요즘 금리는 어느 정도예요?
3: 네, 현재 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연 4.6%에서 4.9% 수준입니다.
1: 이것도 이제는 높네요.
3: 네, 맞아요. 이게 좀 꽤 올라갔는데 6월에도 이제 다행히 보금자리론 금리 좀 동결이 됐는데요. 최근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살펴보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 4.39% 그리고 이제 상단이 7.33%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 자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똑같이 유지되는 고정금리라는 점이에요.
1: 네.
3: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아무리 널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튈지 난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이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 세우기에는 이 보금자리론만한 게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또 정책대출에도 그 우대금리 적용되잖아요.
3: 맞아요.
1: 더 낮아질 수 있어요.
3: 그럼요. 기본금리에서 이제 우대조건 챙기면은 금리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구 같은 사회적 배려층이나 혹은 저소득 청년, 그리고 또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등등 이 최대 1.1%포인트까지 우대금리 받으실 수 있고요. 요 우대금리까지 이제 싹 다 끌어모으면은 가장 낮게는 연 3.6%까지도 이제 금리 낮추실 수가 있는 거죠.
1: 중요합니다.
3: 네.
1: 낮춰서 받아야죠.
3: 그럼요.
1: 또 대출 한도도 중요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3: 네. 기본적으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라면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요. 다자녀 가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4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단 담보로 잡는 주택 가격 자체는 똑같습니다.
1: 네.
3: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1: 뭐
3: 아파트는 물론이고 가격 기준만 맞으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 보금자리로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 네.
1: 근데 이것도 대출 규제는 받지 않습니까?
3: 네, 있기는 하죠. 근데
1: 네.
3: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느슨한 편입니다. 네,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뜻하는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까지 나오고요. 예, 소득 대비 빚 갚는 능력을 살펴보는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1: 네. 네,
3: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죠. 요즘에 시중 대출을 꽉 쥐고 있는 가장 깐깐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DSR. 바로 이 DSR이 보금자리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래요.
3: 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좀 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빚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 대출을 한도를 훨씬 넉넉하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은 적용이 안 되고 예전처럼 LTV랑 DTI. 자산과 소득 기준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또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보금자리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생애 최초 구입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3: 네.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인 건 맞습니다만
1: 네.
3: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을 일시적 2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말은 즉슨 이사 가려고 내가 좀 갈아타려고 하는 상황이다.
1: 네.
3: 그럴 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은 주택 수 자체보다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소득 자격, 소득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 네.
3: 다만 신혼부부라면 8,5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자녀가 한 명이라면 8천만 원, 두 자녀라면 9천만 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라면 1억 원 이하까지 이제 기준이 대폭 넓어진다라는 것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1: 연소득 기준도 자녀가 많으면 더 높아지고 1주택자여도 이제 매각을 조건으로는
3: 네.
1: 보금자리로는 이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3: 맞습니다.
1: 사실 그러면 시중은행 대출보다 이게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근데 또 이 보금자리론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맞아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이 DSR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1: 네.
3: DSR을 적용받지 않는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한도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이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과거의 특례 보금자리론 때처럼 한도가 예상보다 일찍 소진이 되거나 요건이 좀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이 확실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도 그래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정책 대출이 있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3: 그렇죠.
1: 이게 제일 세죠, 사실은.
3: 맞아요. 사실 이길 수 있는 상품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현존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조건이 가장 파격적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가장 저렴합니다. 기본금리가 최저 연 1.8%에서 최 최고 4.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 다른 기금 대출들이랑 살펴봐도 소득 기준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적용되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이 기준이 2억 원까지 완화되고요. 또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 자금 기준으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 대출 한도가 4억 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는 2억 원까지. 네. 금리가 1%대예요. 근데 네. 이거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사실은 1%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마치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올리브 땡 가도 최대 50% 할인 적혀 있어도
1: 아, 최대
3: 네, 최 다 50%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금리 1%대 최대로 이제 가장 낮게 적용을 받으시려면 일단 소득 수준이 좀 낮아야 되고요. 우대 조건도 좀 꽉꽉 채워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여기에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지방에 준공 후에 미분양주택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을 충족을 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연 1.2%까지 금리 낮추실 수 있습니다.
1: 1.2%요?
3: 네. 사실 뭐 다른 대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금리죠. 네, 다만 우대금리를 정말 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도 이 최종 금리가 하한선으로 1.2%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다 합쳐가지고 합쳐보니까 나 1%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게는 연 1.2%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뭐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건 쉽지 않아서 1%대 금리까지 낮추는 게 뭐 쉽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1: 그러게요. 네. 그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면 네. 최저시급보다도 더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나 1.2%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이건 좀
3: 현실적으로,
1: 이론적,
3: 네.
1: 예, 이론적이다. 네. 하여튼간 신세가택내 대출의 이제 조건이 우수하다라는 거고
3: 네.
1: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다 아니면 신생아가 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이거 옮겨 탈 수 있어요?
3: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2년 내 출산 요 요건을 비롯해서 다른 소득이나 자격 요건들 충족하시면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기존의 대출을 갚는 용도로 이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건 대환을 하는 거는 즉 갈아타는 거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집니다. 새로 집을 살 때는 맞벌이 기준으로 제가 앞서서 2억 원까지 소득이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환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 3천까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신규 구입 자체는 되는데 갈아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점까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갈아타기가 가능은 하지만 소득 기준을 잘 봐야 되고
3: 네.
1: 갈아타기 전에 따져봐야 될 것도 좀 알려주세요.
3: 네. 물론 보셔야 되고 일단 득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초저금리는 만기까지 쭉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 1.8%를 산정받았다고 해도 요거를 계속 적용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본 5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금리가 가산돼서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받고 계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초반 정도다. 사실 이 정도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요즘 금리치고는. 네, 이 수준이라면 기존 대출을 깨면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 텐데 이 수수료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5년 뒤에 금리가 오른다면 어느 정도로 오를 건지 그러면 달마다 내가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뭐 4%대, 5%대 혹은 지금 최근 기준으로 상단이 7%대까지 올라왔고 오프닝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8%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비싼 대출을 쓰고 계시다. 그리고 5년 안에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 있다. 그럴 때에는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1: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오늘 일부까지만 방송이 되다 보니까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을 지금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정답은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정부에서 좀 실손보험 누적된 그 적자 때문에 도수치료에 이제 제한을 둔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3455님.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실손 보험료도 이제는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고 8566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어떤 물리치료사분이 이번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시는 그 글도 제가 봤는데 좀 부작용도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0553님이셨구나. 또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식시장이 개장주에 8% 이상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렸었는데 거래가 재개된 현재는 코스피가 7.1% 내린 7,581, 코스닥은 6.5% 내린 937입니다. 아까 중간에는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다가 다시 또 낙폭이 커지고 있다가 변동성이 참 큰 장세이기도 합니다. 본인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같이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 예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5: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6: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10mm, 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에 5mm 안팎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소나기 특성상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6.9도로 어제보다는 4도 정도 낮았고요. 평년과는 비슷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광주는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7: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KBS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민 주권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자회견에서 원래 국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아니 근데 네. 왜 서 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보시다시피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 영상을 보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님 말씀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세 가지 분야로 민생 경제 분야,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 순입니다. 질문 기회는 대통령 지목과 사회자 지목 방식으로 주어지고 민생 경제 분야,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서는 영상 질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누고자 질문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일련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3: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빛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0: 네, 지난 1년은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그 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1: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과의 이제 시간, 또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 주권 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이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 성장 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의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제가 지목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암수 고동욱 기자님. 네.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뭐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시설 뭐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뭐 송유관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뭐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가 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분야고요. 네, 한경 한재영 기자님.
3: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상환하는데 초과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의견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잠깐 뒤섞어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뭐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통상적인 방법이죠. 과거가 그랬죠. 부채의 예를 들면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죠. 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은 써야지. 근데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럼 갚아야죠. 나중에 써야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정권이 한번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인구도 줄고 뭐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세 번째가 이제 잠재 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건 초과 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난 초과 세수라서 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 해씩 뿌려서 그 해 거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뭐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부가가치는 높은 뭐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0: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 뭐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제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아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갖자 우린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이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 비슷하잖아요. 아주 또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의제가 곧 돼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지목하셔서 한 개 질문
0: 이번에는
1: 받겠습니다.
0: 이번에는 네. 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옷 입으신 분 중간에
1: 네, 송지원 기자님 네.
2: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0: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꼭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나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의욕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데도 그래요. 아직 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또는 집값 갚는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원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세 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막 몇만 원, 최하 몇만 원, 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 해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 해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임이라도 한 4,500만 원씩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냥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뭐 넘어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그 여러분도 이제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 8%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내죠. 뭐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이 투자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막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예,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있다고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라는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0: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 그 뭐 특히 특례 대출 받으면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즉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부탈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줄은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 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네.
1: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0: 아,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저기 네. 아까 균형이 여기 있고 요 저주로 했고 이 주로 빠졌죠. 이 주에도 여성이 한 분 하기로 하죠.
1: 네.
0: 우리 오른쪽에 네, 두 번째.
1: 네.
0: 아니 거기 바로 세 번째. 네, 뒤에.
1: 네, 미안합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0: 여성 중에 두 번째.
1: 네.
2: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지난 1년.
0: 아, 누군지는 모릅니다.
2: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8000선 돌파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평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골이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 원래 뭐 주식 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게 마련이죠. 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상황은 변하니까요. 제가 주가 지수 5000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 이 정상화 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뭐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자정에는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한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잘해봐야. 그 예를 들면 이게 비교를 해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이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 뭐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은 한 좀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긴 했죠. 예를 들면 경제 상황도 어떠냐? 좀 다 참 비정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갈까?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천을 넘길 수 있다고 하세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거, 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 뭐 시장이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 아,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기업이익이 늘어나도 뒤로 소위 파이프 박아가지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이중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해가 쏙 빼먹고 남의 암소에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천 될 거라고 봤죠. 한 5천 그 이상이 될 거다. 한 6, 7천은 될 수 있겠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천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 이제 생겨난 거죠. 더하기 해야죠. 그게 제가 보면 한 2, 3천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 몫이. 그러니까 대충 본대로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시장에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에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 이상하죠? 원래 반대거든요.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한국물은 예를 들면 몇 퍼센트만 가자라고 회사 내 지침이,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뭐 두세 배 올라버렸어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대여섯 배 올라버린 거죠. 비중이 2%인데 그게 갑자기 막 10%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 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또 그거를 엄청난 지금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뭐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다만 주가는 출렁출렁 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냐. 대형주, 반도체주, 뭐 잘 나간 주식 가진 사람만 득받냐? 그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도 고관련도가 뭐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뭐 계산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수십 년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매우 다행스러운 거죠. 종전의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얘기는 누가 더 손해 볼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 아무도 누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해야 되긴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와요. 누가 손해를 보거든요.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의제였는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네. 또 한 분 다 했어요?
1: 아니요. 지금
0: 네, 진행하십시오.
1: 네. 네. 저희가 뒤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0: 제가
1: 남아주셔서.
0: 말이 좀 짧아질 거예요, 이제.
1: 네,
0: 하고 싶은
1: 네.
0: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할 얘기 중에.
1: 아,
0: 선거 얘기지.
1: 아, 그건 좀 이따
0: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1: 네.
0: 저도 하고 싶은 얘기죠.
1: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0: 나중에 간단한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할게요. 네.
1: 그럼 먼저 한번 선거 관련
0: 외신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계세요?
1: 지금 순서가 다 있는데.
0: 아, 순서가 있어요. 네. 네. 네 저한테 하십시오.
1: 네. 네. 먼저 대학생 기자의 질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시사인 대학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이대학고 정보현 학생의 질의 영상 시청 후 대통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대학고 선임기자 정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 자산 격차를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0: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죠.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일단은 주안점은 이제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안점은 이거는 국토균형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또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 터지고 있죠.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이건 뭐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고 해요.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아마 근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그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또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데요. 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각자의 특색이겠죠. 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매출에 자갈치시장의 상인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정책을 할 때 지방에 또 집중합니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예를 들면 서울보다 뭐든 지역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하죠.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국 3특 체제에 따른 또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좀 해달라. 우리 지원하겠다. 그래서 살짝 압력도 좀 넣고요.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실 부탁하죠. 네, 제발. 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기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 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게. 이렇게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또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지방 대학의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뭐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죠.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뭐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에 뭐 한두 해 사이에 막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뭐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청년은 이게 이제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성 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대를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뭐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근데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당하고 있죠.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죠.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뭐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그러면 또 얘기해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걸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
1: 네,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 분들께 질문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여기 스트레치 타임스 웬디 레오

0: 싶잖아.
1: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스위스 타임스 웬디 티오입니다. 이번 주말에 Okay, I need to ask my question in English instead, I'm sorry. But over the weekend, there was a lot of protests about the local elections. And I know President Lee has already said something about looking into the ballot paper issue. But with the situation like t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something more about the situation? Thank you.
2: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지의 태호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3: 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뭐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일단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용병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있어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을 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0: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에,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이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해외 언론인의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제일 뒤에 계신 RFI 첼리오 퓨리티 기자님 제일 뒤에 계셔서 네.
2: 안녕하십니까. Radio France International, Radio France 기자입니다. I will ask my question in English. Over a couple of weeks before, you mentioned a couple of times your position on Israel, but we feel there's more to that. So I would like to ask you, what's your personal, honest opinion about Israel, its government, and its action in the Middle East? Thank you.
3: 예,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RFI의 피오레티 기자입니다. 지난 수주간 대통령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왠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피격 문제도 있어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세계 경찰도 아니고 이거 세계 모든 문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체코가 석자라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지금 많이 심각하고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이거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의 좀 과한 행동은 그냥 제가 민간인 같으면 한번 뭐라고 하겠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죠.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자기들이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 그로부터 200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란 추정이죠. 이건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게 묘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된 거는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근데 또 이란은 부인해요. 그런 일 없다고.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았는 건지 근데 그것도 보통 미사일이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요.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1: 네. 이제 다시 국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SBS 강청환 기자님.
4: 네,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마침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지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그 숫자로 따지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에 완승을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 국정기조의 어떤 변화라는 게 뭐 줄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0: 사실 제가 이 질문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가,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는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것을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돼요. 그게 커요, 비중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비전을 제시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 속에서 그게 아, 저거 진짜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큰 들판에 성 같은 거죠. 성.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할게요. 아,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지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되죠. 그게 크죠.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진 않아요.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막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반말에 막 모욕적으로 막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집권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죠. 뭐 과격한 표현이나 뭐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겼냐 졌냐 그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그럼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의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난 정말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뭐 아니 비 안 오는 건 뭐 주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뭐 엘니뇨 때문이지. 고등연대 때문에 내 때문이냐.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이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하늘이죠.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뭐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에 이르는 저 엄청난 군사 무력을 동원한 그 현실 권력의 진위 쿠데타를 어쨌든 사람들이 그 눈빛과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고 소위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난장판을 쳐도 결국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우리 국민들 덕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권력자 몇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자질, 그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뭐 기우제든지 뭐든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야지. 야, 이거 끝나면 제사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선거는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과 길을 가지고 5천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버리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단 한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0: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오히려 그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란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괴로운데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내신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네.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망가지고요. 한 표 차이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이기겠다고 하고 한 표 차이로 지면 다 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런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일의적인 규정을 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 득표하고 시장 합계 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또 시의원 합계 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거를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야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문 기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내 기자분들 좀 뒤쪽으로 네 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일보 최홍은 기자님.
3: 안녕하십니까, 전라일보의 최홍은 기자입니다.
0: 아, 전라일보. 네. 네. 지방지군요.
3: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 성장,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간에 각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35년간 정체됐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전북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리고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방향성인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전북 얘기를 하면 그 전북은 아니고 전라일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주? 전북이에요. 전북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 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호남 그러면 전남 광주만 호남에다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도 그러고 왜 전북을 먼저 갔다 이제 전남 광주를 가면 왜 지나가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제가 바꿔봤어요. 전남 광주 먼저 갔다 전북을 왜 오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 4일 간극을 두고 따로 갔는데 이러고 왔다 다시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후에 따라서 왜 들러가냐 왜 오는 가는 길에 들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외감이죠. 소외감이 참 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죠. 다 그래 다. 그렇다 뭐 전남 광주가 그럼 2차 차별만 받아가지고 뭐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덕받던 영남은 그럼 좋냐 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영내 총생산인가 뭐 그게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보호 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20몇 년 동안 꼴찌래요 꼴찌. 화나겠죠.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영남과 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어떠냐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남에 좀 더 균형을 좀 더 맞춰야 되겠다. 그것도 뭐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 호남에 좀 더 해야 되겠다.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와 전북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구나 이제 전남 광주는 통합을 했고 거기는 특별우대를 하기로 법에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마침 어쨌든 저희가 세남 세만금의 기업 유치나 이건 정말 나름의 신경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쨌든 로봇 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세만금도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주를 금융 중심 도시라는 그 옛날에 말은 했는데 거의 안 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새로 아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작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과라면 전북의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주의 금융 중심 도시로 어쨌든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할 테고 어쨌든 전체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계속 될 겁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예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지역의 기업 유치나 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제 끝으로 가니까 제가 좀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0: 네, 아무나 하세요. 한참 더 해야 되니까.
1: 네, 한참 더 하면 국민일보 최성욱 기자님 혹시 네.
4: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 분야 질문을 할 때 빼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그 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0: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그런 게 과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저는 주관적으로는 다 내 판단은 있지만 그런 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럼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한번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거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네.
1: 네.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대학생 기자 질의 영상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 또 대통령 지목 순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의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대상을 수상한 인하대학신문 선우연연 학생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인하대학신문 기자 선우연연입니다. 최근 청년 세대는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성세대에 집중되어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0: 이건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생략했으면 싶은데요. 여기다 좀 추가를 한다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막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 지금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번에 0.93으로 반등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지금 1점 하다가 지금 막 1% 초반대로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제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0.73, 0.75, 뭐 0.8 그러더니 최근에 0.93까지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 낙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죠. 희망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좀 펼까? 아닐 것 같아요. 짐덩인가 평생. 그 아이는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결혼하기도 너무 어렵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뭐 직업도 내가 확신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뭐 먼 장기 중장기 과제이고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0: 처음에는 아 이게 소위 저 같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1: 자녀
0: 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군요. 그 출산 가능한 이 숫자가 많아진 거가 한 원인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딱 곧 나게 됐거든요. 파리떼라고 부르는 부모들의 자녀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미뤄놨던 결혼 출산을 많이 한 거 아닐까? 근데 이것도 있겠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희망인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씩 대충 전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는 꽤 희망적인 거죠. 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0, 30년 동안 아이 안 놓고 한 40, 50대 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네. 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 그러더군요. 혹시 후원이 들어보셨어요? 네,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 있게. 표정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만산이 좀 많다. 늦게 아이 낳는 사람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후배들한테 야,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아이 안 놓고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낳는 게 나아.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런 권고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 문화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측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죠. 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정권이 소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됐어요?
2: 네, 네.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0: 그래요?
2: 됩니다.
0: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2: 네.
0: 앞줄부터 할까요? 여기 중간에 계시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2: 네, 장슬기 네. 기자님. 네.
0: 아, 이분이 장슬기예요? 네, 장슬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내가 뭐 기사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3: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네. 저는 참정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사전 투표한 날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네. 그 대통령님한테 그 투표용지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성보 공보를 좀 쉽게 만들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0: 농인?
3: 농인. 그 수어가 모국으로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사실 청와대에서 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채용을 해서 저는 그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누군가한테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좀 듣고 싶습니다.
0: 이게 이제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장애인 이용 시설. 예를 들면 뭐 보도에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없앤 게 아니죠. 계단에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다 뭐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또는 버스에 뭔 장치를 한다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몇 사람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정말로 낮은데 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이제 이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이제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날도 제가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이제 투표 용지에 이렇게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다음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전 투표를 전국에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은 넘을 텐데 그걸 모든 선거 투표자에 혹시 한 몇 명이 있을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사진을 저기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아마 그 투표소가 그 사진을 꽉 차버릴 것 같아요. 모든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이게 불가능하겠다 이게 생각은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죠. 뭐 전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그럼 전부를 다 전자투표로 바꾸면 부정투표 뭐 안 그런 파는 판에 안 그래도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본투표만 해야 되나? 뭐 그러다 본투표도 그게 그 쉽지는 만은 않겠다. 투표 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이 발달장애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장애만 하면 그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지금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해외 재외국민 투표를 왜 안 해주는데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거기는 투표 권자가 최소 250만이 300만쯤 되거든요. 엄청나죠. 한 개 국가 규모까지는 해외에서 투표를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실 우편투표하든지 아니면 뭐 전자투표를 하든지 이왕 안 되면 우편투표 지금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선도 우편투표 하는데 왜 못하게 해? 근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2: 네.
0: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줄을 한번 할까요? 이 줄은 두 번째 줄에 우리 남자분. 네.
1: 예, 고맙습니다.
0: 매일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1: 기자입니다. 네. 좀 전에
0: 어디라고요?
1: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0: 아, 아니요. 하필은 거길 찍었지 내가.
1: 네. 좀 전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전체적인 그림 또 구상 또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좀 언제 좀 할 수 있나 그리고 네. 그 광주 전남 이후에 행정 통합을 하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추후 통합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너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뭐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현재로는 어쨌든 광역통합은 대한민국이 소위 5국3특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뭐 호남권, 중부권, 뭐 대구영부권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좀 그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 대전은 지금 이상하게 반대가 됐고 대구 경북은 하다 보니 이상하게 또 내부 반발도 있는데 거기를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전남 광주만 통합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국3특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배려 뭐 배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뭐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보내놨더니 전부 다 주말에 다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냐. 그러나 그건 효과가 작긴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해요.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부의 저항을 좀 이겨내면. 그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져서요. 자체 에너지 발생이 좀 적어요. 좀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입니다. 몰아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서 좀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업 지방 이전은 뭐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통합하는데 손해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좀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2: 네. 네, 이제 분야 상관없이 질문 받는데요. 네, 저기 뒤에 권순우 기자님, 네, 3프로 TV 일어나서 손 들어주세요.
0: 저도 딱 맞췄어요.
2: 네.
0: 그 희한하네.
4: 네, 안녕하세요.
0: 짜고 한 건 아닙니다.
4: 네, 저 3프로 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뉴미디어에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좀 막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희망적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고 네. 있는데요. 저 대체불과 대한민국 관련한 얘기입니다.
0: 네.
4: 저는 코스피가 8천을 가게 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뭐 하다못해 케이블에 뭐 화장품까지도 대체불과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네. 때문이라고 지금

0: 그랬을 때 그 보호무역주의가 매우 강화가 되면서 그 착한 눈빛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봐도 무섭고 중국을 봐도 무섭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눈빛이 착한데 실력이 되게 좋은 그런 친구로서의 한국의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산업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게 만나시면서 대한민국의 대체 불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그 저도 사실은 이제 초기 정상회담 때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주눅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해외에서 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좀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뭐 품질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양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만 준다면 던져주든 무슨 상관이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애따 먹어라. 그래도 많이만 준다면 배고픈 시절에 양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양은 다 채워줬어요. 질을 중시하는 시대. 질을 중시하는 시대 다음에 또 디자인 모양을 중시하는 시대. 그 다음 뭘까요? 태도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던져줘 이런 안 먹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의.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죠. 느낌이에요. 느낌.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착한 이런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다운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관광도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각 국가들을 이렇게 도시들을 보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도 청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요. 깨끗한 걸. 그 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무슨 뭐 음악이든 그림이든 이게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잘 차려있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전부 다 뭐 배우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좀 예외인데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진짜 실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위산업 이번에 중동전쟁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 제일 싸요.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그런데 지금 줄을 선단 말이에요. 방공망 뭐 자주 너무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네. 제가 봐도 무슨 연구개발 이런 거 이거 왜 우리가 개발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3, 4년 안에 됩니다. 빨리 하세요. 돈이 없어서 개발 예산 얼마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하면 웬만하면 뚝딱뚝딱 다 만들면 돼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개발에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그 덕이 아닌가 싶고요.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그럼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말고 투표를 못하게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 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해.

0: 이건 대한민국 기본에 가는 것이다.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아, 자기는 투표도 했는데 뭐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죠.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저력, 문화 저력, 거기다가 국민들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면 아 놀랍다. 아 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에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비축 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해내잖아요. 공무원들 시키면 너무 잘해요. 우리 물론 뭐 저 강훈식 실장도 시키면 잘하기도 하는데 원래 실력서 있지만 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 협상을 하든지 뭐 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놓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와요. 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빈말 그냥 제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 힘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그렇게 됐죠. 잘 사는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잘 살면 되지 남을 지배할 정도 안 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돼야 된다. 왜? 모두가 행복한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 불행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 김구 선생께서 알고 그 길로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제외 공간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뭐 경제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라고 지금 외교부에 지시를 해놨어요. 외교부가 지금 다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그런 말씀 대체불가 핵심 국가 그냥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서서 핵심 국가를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1: 대통령님 지금 38분이 예상 네, 시간에서
0: 네, 지금부터 짧게 할게 짧게.
1: 네, 그럼 대통령님 지목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0: 제가 눈치 보이서 못할게요.
1: 네, 제가 그러면
0: 외신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1: 네, 외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0: 제가 외신 아무 지적을 한 번밖에 네, 못했는데
1: 여기 지지통신 네, 네. 하기아라 다이스케 기자님.
0: 지역별로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
2: 안녕하세요. 지지통신의 하기하라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그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그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그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약간 그 어려운 분야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 악사 그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그 일본 정부는 그거를 그 옛날부터 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시는지를 하나 여쭤보려고요. 또 한 가지만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북한이 점점 그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0: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네.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 동아시아 전체의 그 뭐 외교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번영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그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맨날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걸 이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저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인가 뭐 그래요. 근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 생산의 1.5배쯤 돼요. 이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잖아요. 뭐 국방력도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냥 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죠.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도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말 걸 가능성이 이렇게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붕괴선상에 삼중 철책, 철근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어요. 싹 다 쌓겠대요. 전 붕괴선에. 들여다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는 외교는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맞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다 떴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약간의 성과는 있어요. 오물 안 보내잖아요. 그 남쪽에다 대고 저기 방송에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아요. 강화도 주민들은 어제 방송 안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참. 여튼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죠. 뭐라더라?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이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뭐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뭐 오래되고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죠. 평화적인 통일의 그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 통일 얘기하면 더 관계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0: 실질적인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또 관계하고 또 남북 간에는 점점 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뭐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리고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전 같은 거라고 봐요. 서로에게 폐해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걸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이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죠.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죠. 좋은 측면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나 아니면 영토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가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죠.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이게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에요.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인데 이걸 분리하지만 그 중간 좀 섞여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중복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아가지고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기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아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해줘. 한번 해줘. 됐어? 또 해.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내가 세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정서.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 돈 내라고 너 옛날 취업이 든 거 다 내놔 뭐 일 못해서 돈 못 벌어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리했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 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모든 분들 질문 받고 싶지만, 네.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뉴시스 김지은 기자님.
2: 아, 네, 대통령님 뉴시스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정 간에 조금 의견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사고로 초대형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뭐 공소시효가 뭐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위험성도

0: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인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긴 했는데 조작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근데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떡해. 아니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희망가들여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 빨간 옷 한번 잠깐 할까요, 그럼? 너무 빠르게 손을 드셔서.
1: 네, MBC 김성희 기자님이시죠? 네, 네.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미국 MBC 방송의 김성희 기자입니다.
0: 네, 네.
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 갖고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네.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은 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 생각 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야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각, 선비의 뭐 문제의식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15, 20개 정도 뭐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0: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뭐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좋은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핵무장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할 수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죠. 근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뭐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긴 목표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핵무기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체제 유지는 충분해 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그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뭐 좀 줄이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너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 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어 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네, 아쉽지만 여기서 지응답 마칠까요? 대통령을 딱 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0: 내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야죠.
1: 네, 일단 제가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더 받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님. 네.
2: 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0: 뭐에 따라서?
2: 환율에 따라서요. 네, 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를 달리고 그렇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던가 혹시 이후에 뭐 다른 뭐 보관 좀 있으실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 지금 환율은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48원.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더하기 요인이 있어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의 보유 비중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한 2, 3% 정도. 그런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2%였는데 그 회사 지침은 뭐 예를 들면 2.5%다. 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6, 7%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로 이제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그 언젠지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몰라요. 알면 저도 좀 주식 투자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적정 환율. 근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이세요. 그 정도.
1: 네.
0: 이제 저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네. 종합통신사들 중에 네. 안한대가 있죠.
1: 안한대 지금 뉴스원입니다.
0: 네. 뉴스원 한 분.
1: 네, 마지막으로
0: 하고 그러면 마칩시다. 네. 그다음에 저기는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3: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심원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이제 그 2년차 국정 다시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개각 추가로 이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네다섯 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개각 시점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전망이 있어서 요 구상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제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원식 시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어쨌든 그 김인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아니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뭐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벤처부부터 이제는 좀 역할의 방식 뭐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시기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내각이 뭐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뭐 내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균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이거 여기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1: 네, 이제 대통령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0: 아니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1: 저는
0: 생각하는?
1: 뉴미디어를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0: 어디?
1: 뉴미디어를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0: 네.
1: 네. 시민언론 민들레. 네.
0: 아, 민들레도 여기 출입하세요? 네. 내가 그 주요 독자인데. 아,
1: 김성진 기자님.
4: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SNS도 좀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어떤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님께서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또 공유를 하시고 또 외국 보도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어떤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언론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제가 이제 뭐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뭐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주로 바깥에 저 사회 문제나 뭐 이런 쪽이 쓴 기사들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근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니까. 근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 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 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 직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요즘은 제가 공보 측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따옴표가 이게 헛 따옴표냐 겹 따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 겹 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그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땡땡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 이게 허위보도인가요? 진실보도인가요? 이거 허위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예요. 그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뭐 누구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번 더 하시죠. 뭐 그 저기 기자회견 가끔씩 네. 좀 자주 합시다.
1: 자주 하겠습니다.
0: 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이 못 하게요. 뭐 사고 날까 봐.
1: 아닙니다. 네, 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변화와 전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그 길의 시작도 국민이었고 그 길의 완성도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KBS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8분입니다. KBS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방구대 암곽화를 찾아갑니다. 울산광역시는요, 대한민국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경상북도에 속한 울산시였는데요. 지난 1997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방구대 암곽화가 있는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또 선사시대의 유적, 그리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옹기마을이 있는 고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울산광역시에는요,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도 있습니다. 간절곶은 새해 첫날 대한민국 육지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새하얀 등대와 아름다운 조각상, 커다란 소망 우체통, 이런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285호인 방구대 암곽화는요,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습니다. 암곽화는요, 바위나 동굴의 벽에다가 동물 또는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새겨놓은 그런 그림을 말합니다. 현재 방구대 암곽화에는 고래, 물개, 거북, 사슴, 호랑이, 멧돼지, 개 이런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방문객들이 직접 다가가서 암곽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암곽화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요, 멀리서 그 암곽화가 있는 바위 절벽을 바라보거나 또는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암곽화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아주 가까이에 가가지고 암곽화들을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들이 희미하긴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또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방문객들이 방구대 암곽화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요, 근처에 있는 울산 암곽화 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 암곽화 박물관에서는요, 방구대 암곽화의 실물 모형도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암곽화의 조성 시기는 대략 기원전 3500년에서 70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암곽화가 있는 절벽 아래에는 대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대곡천을 따라 호젓한 생태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 내리막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걷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생태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인 두동면 천전리에서는요, 또 하나의 선사시대 유적입니다. 천전리 각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천전리 각석은 대한민국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 2.7m, 너비 9.5m 크기의 바위에 기하학적인 둥근 무늬, 마름목골 무늬, 사슴, 호랑이, 파충류, 물고기, 인물상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성 시기는 방구대 암곽화가 그려진 시기보다는 조금 늦은 기원전 1500년에서 3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울주군에 가셔서 선사시대 유적들을 살펴본 후에 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을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지난 2010년에 울산 세계 옹기문화엑스포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의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옹기의 수요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옹기는요, 음식의 발효는 도와주고 부패는 방지하는 생활도구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다양한 형태의 옹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을에 있는 울산 옹기박물관에서 직접 옹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건공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공잡이에서 건공은 하늘 건자에 빌공자를 쓰는 것으로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고 발걸음이 건공했던 것처럼 경황없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허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다만 이 속담은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안문하기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문하다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신문하다라는 뜻이고 이 속담은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들볶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현재 서울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구름 많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울산과 경남 중남부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강수 구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6.9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게 시작했지만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했습니다. 낮에도 크게 덥지 않은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춘천과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화창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주 중반에 일부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9: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지금 1시부터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 주목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죠. 국제정세의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항상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10: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10: 지방선거는 끝났는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둘러싼 시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잠실에서는 아직 그 시위를 하고 있죠.
12: 예, 네. 현재도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이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 주말을 거치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현장 분위기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10: 네.
12: 일부 이 강경 보수 성향 인사들이 결합하면서 이 부정선거 주장이나 이른바 이 윤허게인 시위와 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실제 제 주변에 취재에 나간 기자들이 이 시위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거나 해서 경찰 보호 아래 현장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0: 그래요.
12: 예, 다만 이 주말을 지나면서 이 시위의 성격이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요. 2030 세대와 일반 시민분들이 늘어나면서 메시지가 이 부정선거보다는 참정권 침해 그리고 재투표 요구 이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성조기나 아니면 과격한 구호를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용하지 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 네.
12: 실제 일부 참가자들은 이 전한길 씨나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으니까 이 현장을 정치적으로 소비하지 말라. 시위의 순수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마이크를 잡지 말라면서 반발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를 시민 저항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전국적인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이 여당 일각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인 재선거 대신에 투표용지로 좀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에는 좀 선을 긋고 있고요. 대신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10: 네, 그 현장에서는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구호보다는 부실선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구호가 많이 나오고 있다죠.
13: 네, 이 지난 주말부터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근데 또 분위기가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0: 그래요?
13: 평일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위를 하던 인파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시위 인파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거는 그 지역의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그 부근에 왔다 갔다 뭐 산책을 하신다거나 하는 시민들 빼고 나면 현재로서는 좀 주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파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또 다음에 오는 주말 에 인파가 또 얼마가 불어날 것인지 그 전까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근데 주말까지만 해도 정치 구호는 배제하고 재선거 구호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커졌는데 근데 인파가 크게 줄면서 지금 다시 부정선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보도고요. 또 성조기 같은 거 들지 말자라는 벽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위표를 치고 성조기 가능 이렇게 써놓은 그런 벽보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쪽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재선거 쪽으로 구호를 집중시키자 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다. 대진연이라고 하는 그 소위 진보 계열의 단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풍경도 있어서 시위대 내부의 갈등은 더 커지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 와서 다시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가세를 해서 인파가 다시 불어났을 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냐 이것에 따라서 또 시위 분위기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0: 네. 그 현장에 20, 30대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왜 20, 30대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세요?
12: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30대긴 한데 이게 주변만 봤을 때는 그냥 제 주변만 봤을 때는 30대보다 20대의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감지되는 모습이거든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는 강내 막내 기자들의 이 현상을 보는 시각과 선배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계엄 때는 이제 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2030 세대 항상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대 친구들이 말하는 게 이건 그 공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묻더라고요. 선배는 그럼 이걸 봤을 때 옳다고 느끼세요?
10: 네.
12: 예, 공정하다고 보세요? 라고 묻는 걸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공정에 대한 의구심에서 이 시위에 좀 참여하는 20대들이 좀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0: 아까 김수민 평론가 얘기들은 이제 뭐 몇 가지 그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벽에 붙여 써놨다고 했잖아요.
13: 네.
10: 거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정치색은 배제하고 폭력적이지 않을 것, 뭐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왜 20, 30대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3: 일단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왔느냐 이런 부분도 클 거라고 보고 예전에 2030이 많이 참여했던 시위 중에 하나가 2008년에 광우병 관련한 시위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좀 단순히 이 사안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평소에 누적되어 왔던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라든지 뭐 말씀하셨지만 공정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시위대 성향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좀 소위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의 그런 참가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또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들끓어오르는 현장에는 어디나 2030 세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홍대에 젠슨왕이 방문했을 때도 2030이 거기도 많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움직임 자체가 많은 세대다 보니까 현장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도 하고 이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과 저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세대 전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는 거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과대평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 근데 이제 재선거 얘기가 나와서 묻는 건데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13: 재선거는 이제 뭐 선거 소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 투표 부실이나 이런 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 표가 예를 들면 뭐 2위 표에게 모두 갔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뒤집힐 수준이다.
10: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13: 그렇습니다.
10: 하면은 재선거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13: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뭐 그 투표를 못한 분들을 뭐 특정 후보에게 다 더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히느냐 했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을.

0: 거다.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고 전문가나 법학자들도 이게 선거를 다시 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 소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어쨌건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또 개편과 이제 질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관위 개혁 법안을 꺼냈죠.
2: 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직후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한 의원은 이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선관위의 이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감사원법에 중앙선관위와 같은 이 각급 선관위에 대한 이 직무감찰 근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법안은 2024년 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어서 이 새 법안의 이 차별점과 또 실현 가능성은 한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한 의원은 또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나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이 법안도 2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그리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선거 주장을 내 세우다 보니까 한 의원은 반대로 이 제도 개선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선관위 대응이 주도권을 새로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0: 일단 한국 선관위의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국가 다수의 경우는 지방행정기관이나 내무부 이런 부서에서 선거 행정을 도맡아서 하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한국의 선관위는 독립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과거의 독재정권 때부터 이 관권선거의 우려, 위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선관위가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법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이 독립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은 아니에요. 독립성을 유지하는 성격인데 다만 통제를 더 받도록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은 누가 감사한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원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에게 감사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같이 부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관위 권력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게 선관위가 대법원하고 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계관계를 끊어내고 그냥 선관위의 그 직책을 상임 직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선관위의 독립권은 존중을 하되 대법원과의 연계를 통한 그 권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또 떨어뜨리는 네, 이런 법안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1호 법안을 내면은 검찰이라든지 사법에 관련된 법안이 아닐까라고 네. 예상이 됐는데 마침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에 빨리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좀 기민한 행보나 이런 것들이 당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행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면서 선거관리 기능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이 됐네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이고요. 현재는 이 중기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건데요. 청와대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권 2년 차 이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치보다는 경제, 특히 AI에 두겠다는 메시지로 좀 읽히는데요. 한 후보자 오늘 첫 출근길에서 민생경제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데 내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이 K-POP 아이돌이죠. 이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가사를 인용하면서 네. 몸살이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한 후보자의 발탁이 좀 의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앞서서 지난주만 해도 이 강훈식 대통령 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이른바 이 실세형 총리 가능성이 더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이 검토 대상에 유력한 후보

0: 군이었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강 실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후임 비서실장 인선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개혁 과제가 좀 남아있고 또 향후에 당 복귀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그러니까 주말 전까지만 해도 저 강우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2: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뭐 회의 끝나고 나서 좀 남아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우식 실장하고 정성호 장관하고 독대하는 면담을 또 갖기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총리직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갔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 이게 문제인 거지 두 사람 바깥에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예측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성숙 장관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좀 마지막에 이렇게 회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그럼 왜 한성숙이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기 때문에 좀 경제인이다. 원래 경제인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총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만큼 그냥 정치인 출신 총리가 아닌 경제인 출신 총리를 발탁했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났던 표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기기만 한 선거는 아니다. 나름대로 정부에 대한 경고장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의식을 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총리가 또 탄생을 하게 됐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여성이라는 부분에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또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또 국민들이나 언론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겼는데 그렇게 여성 총리 발탁을 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추정입니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2030 여성의 표심이 또 캐스팅 보터로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혹시 의식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여성 총리를 기용을 함으로써 원래 어느 정도의 지지를 민주당이나 이쪽에 해줬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지지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이런 표심을 또 신경을 쓴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하면서 남성 총리냐 여성 총리냐는 뭐 2026년에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애둘러서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그러면 이제 사임 의사를 표한 김민석 총리는 당으로 돌아와서 예측대로 이제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까?
0: 네, 그 부분이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마침 이 김민석 총리가 이 총리직 사위와 함께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김 총리는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이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뭐 직접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걸 두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거 전당대 출마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 총리는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집권당에 대한 이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전국적인 큰 승리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이거랑은 좀 온도차가 있는 대봉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 공교롭게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당이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다면서 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 네.
0: 전당대회 앞두고 이 당내 전선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한 이른바 이 반청계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 좀 유임을 바라는 친청계 이렇게 좀 두 축으로 나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이 정 대표는 이달 중순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연임 도전을 좀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반청 친청이에요? 친명 친청이에요?
0: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우리 모두가 친명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나뉘는 분위기는 분명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1: 글쎄 또 누군가는 그거를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0: 저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보고 있는데 네. 역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이거를 언론에서 부추기기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김민석 총리만 해도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을 혁신하라는 요구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단 그렇게
1: 김 총리의 워딩에서 볼 때
2: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뭐 개파를 떠나서 조금 자중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는 사의 표명하겠다는 것도 이미 흘려놨고
1: 네.
2: 그다음에 혁신하라는 요구다. 그 말인즉슨 지금의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 상당히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민석 총리는 이제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다른 또 여타의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조율을 이뤄낼 수 있을 거냐. 이게 1차 관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1: 송영길 보입니다. 의원은 약간 관망세인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네. 거취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랬잖아요.
2: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송영길 의원도 뭐 본인이 꼭 당

0: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만 가게 되면 또 당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좀 봐가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하고도 좀 조율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만약에 그 김민석 총리든 송영길 의원이든 이쪽 주자가 정청래 대표한테 패배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입지도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욱이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제는 오래된 일이 됐습니다만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의 여당 새누리당이 그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김무성 당시 의원이 대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 비박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었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 김무성 대표나 또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쪽 이 갈등이 커지면서 그게 2016년 총선의 패배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걸 봤을 때는 뭐 전당대회에서 지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 새누리당의 여권 내 갈등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또 네. 이런 위기의식들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려 3시간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눈에 띈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슬로건은 일단 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이 성과 그리고 집권 2년 차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초에는 약 100분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경제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한 이 답변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이 노동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국가와 이 국민의 기여도 있다. 이 문제의식은 일단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초과이윤 배분을 강제할 경우에 이 첨단 기업의 해외 이탈이나 아니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최근 전세난 등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조만간 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예고했습니다. 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자신도 이 처음에는 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봤다. 그런데 이 시위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 문제라는 지적을 듣게 되고 나도 반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이 부정선거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권은 그간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 대통령도 이 비판을 마치 의식한 듯이 내가 지휘하는 이 검찰과 경찰 합수단을 구성해서 이 진상을 밝힐 수도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으로 이 진상을 밝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일단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묻고 싶은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네. 대통령도 밝히고 싶은 소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이 있는데 이 모두 발언 원고를 분석을 해보면 성장, 산업, AI 이런 단어의 비중이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나온 단어들이 물가, 금리, 환율 이런 문제, 뭐 부동산도 별로 안 나왔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 딱히 좀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말할 게 있다고 해도 조금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카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진보적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정부의 대통령 치고는 뭐 복지, 분배, 환경, 노동 이런 단어는 별로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대통령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읽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에는 검찰 사법 공소취소와 같은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질의응답에서는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관심을 모을 텐데 근데 대통령은 특검이 더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절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안 주도록 하겠다라거나 이런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공소 취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3: 다 같이 살자.

0: 가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1: 7년 만에 방북인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작년 9월 달에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7년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데요.
1: 그래요.
0: 이제 과거 이제 방문 역사를 봤었을 때 금수산 태양궁전 뭐 거기 왜냐면 김일성이랑 김정은 김정일 시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갈 거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대규모 동원한 여러 가지 공연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략적인 소통과

0: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과 전략적 소통 및 긴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할 뜻이 있다라고 밝혀서 오랜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속 방문 앞두고 왕야진 북한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네. 6일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두 정상이 중요한 역사적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북중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것이라 밝혔고요. 그러면서 두 정상 간의 깊은 신뢰, 우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서 작년 9월 달 실속 김 위원장이 베이징 테나먼 성에 올라왔던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두 나라 간의 우호를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실속이 이제 하룻밤 자고 오는 일정이더라고요.
0: 네,
1: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을 했는데 외신들은 이번 방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뭐 중국 측 입장은 북중 우호, 뭐 전략적인 소통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이번 방북의 실질적인 목표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나치게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걸 좀 견제를
1: 목적으로 않은 거군요.
0: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양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분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이거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방송이 시 주석이 북한을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한다라고 기사를 실었는데요.
1: 네.
0: 얘기를 하는 것이 특히

0: 가능하다. 그 어떤 나라도 대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 러시아, 북한을 아우르는 존재가 희수적이다. 이걸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리고 중러 정상회담도 했었거든요.
1: 그랬죠.
0: 그리고 나서 김정은 만나기 때문에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는 중국을 통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걸 희수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시속 만나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이 부분 약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가 있고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에 말한 것이 미국이 북한이 핵포기하도록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네.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지금 이란의 핵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핵을 인정하면 우리는 만나겠다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두 나라를 동시에 다룰 수 있냐 트럼프가. 그거에 대한 약간 딜레마가 있다라고 CNN이 짚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 관계 중국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은 그 코로나 대유행 당시 북한이 국경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그걸 막았고 그때부터 사실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졌고 거기다가 이제 무기 병력까지 대주면서 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이 약해지는 것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런 부분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1: 아까 조윤주 캐스터께서 올해 이제 중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이 17개 나라.
0: 네, CNN이 짚었습니다.
1: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0: 네.
1: 북한의 그 체제 선전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그렇죠. 될 듯한데.
0: 맞습니다.
1: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요즘 김주애 딸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김주애가 이번에 또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석이 딱 만나주면 인정해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외신들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3년 전에 처음에 김주애가 언론에 등장한 이후에 최근 한 1년 들어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만 언론에 3번, 2월 달에 4번, 3월 달에 4번 이런 식으로 거의 매주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뭐 의상도 코드를 맞춰가지고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어린 모습이 강조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뭐 정장을 입는다든지 좀 근엄한 모습에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같은 라인에 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인정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 수석이 직접 만날 급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1: 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는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사실은 김주애가 아버지를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있어요. 불과 이 지난 4일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작년에 그 5,000톤급 부축함 강건호가 이제 그 구축이 돼서 그걸 이제 시연하려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졌었거든요. 배가 한번.
1: 그런 일이 있었죠.
2: 네.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항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날 요거를 이제 배를 타는데 거기에 이제 김주애도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그 북한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진에서는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북한 쪽 그 정권에서는 김주애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시 주석까지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이 4대 세습을 중국에서 인증을 해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 쪽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 아직은 아니다.
2: 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시 주석 방북하루 앞두고 북한의 김여정 당 충무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비핵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0: 네.
1: 이 의도는 뭡니까?
0: 이제 사실은 그거죠.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김여정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 때 한계선이고

0: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 표현에 따라서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국방과 주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떻게 북한을 다룰 수는 없다라는 뭐 엄포성인가요?
0: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은 시 주석이 북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만났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만 일단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해줄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에 전달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반사 사전에 막아버리겠다. 우린 그럴 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먼저 듣고 그걸 전달하려면 할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중국 측에도 약간의 일종의 물론 압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좀 명확한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혹시라도 대화를 원한다면은 북한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특히 앞에도 이제 이용주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애를 데리고 이 구축함 강건호에 김정은이 같이 탑승한 모습도 보여주는 걸로 봐서 북한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러니까 무기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능력도 올라갔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중국은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특히 이제 또 하나가 그 혹시라도 이제 중국 입장은 그런 거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일본, 한국, 미국의 군사적 밀착을 더 촉진하는 것 아니냐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중간에서 조율하기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밀착을 정당화해 주는 빌미가 되는 것은 또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딜레마에 갇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방북 발표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이 있는 우리나라 농축 공장을 방문한 걸 전격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만나기 직전에 핵 능력을 과시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2: 그 비핵화에 대한 사실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린 눈.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미국이랑 만날 때는 아 이거 이쪽 동네에서 비핵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핵화를 북한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리죠.
0: 그렇죠.
2: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핵을 얘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걸 공식화 해버리면 지금 사실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가 온갖 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의 위상이 올라와서 지금 17개국이 한 해 동안 중국에 막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북한 핵 우리가 인정할게 해버리면 이건 완전 그냥 다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흐린 눈 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시 주석이 뭐 한반도 비핵화, 뭐 북한 문제 이런 거를 진짜로 공동 성명에 언급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법대 문일연 교수는 공동 성명에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언급하는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언급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밝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약간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에는 뭐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진인성, 라오닌성, 해룡장성 이렇게 세 개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이제 북한과 러시아, 중국 국경이 맞닿은 곳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두만강 국경 때문에 5km 남겨두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데요.
0: 네.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의제 외에도 뭐 두만강 출입권,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권리 포함해서 네. 나선 특구 개발 같은 구체적인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 갔었을 때 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해서 3자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라 밝혔는데요. 이 두만강 개발 계획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면서 뭐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세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만강 출해권이 왜 중요하냐. 이 동북 삼성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농산물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1: 네.
0: 문제는 바다로 바로 못 나가니까 내륙 지역으로 기차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병을 통해서 상하이 등 통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5km 두만강강 쓸 수 있다면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를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되면 시석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계를 통해서 중국이 동북지방도 개발할 수가 있고 네. 이를 통해서 태평양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만강 하루 중심에서 뭐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몽골 이런 주변국들도 참가하는 이제 다지역 개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도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는 궁금한 게 물론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거는 두 나라 관계 개선 을 더하기 위함이겠지만은
0: 그렇죠.
1: 더 큰 포석은 뭘까? 아, 시진핑이 굳이 북한까지 와서 네.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국제위기그룹의 윌리엄 염 동북아 선임분석가가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결국 이 7년 만에 시주석이 북한을 간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물론 북한에서 영향력 재확인한다. 이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1: 뭐 작년에 김정은이 북경 네. 가서 뭐 답방의 성격도
0: 맞아요.
1: 있겠지만.
0: 맞아요.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을 수확해서 시주석이 직접 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왕이웨이 교수도 중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비핵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핵투쟁 잠수함 논의. 뭐 이건 이제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측에서 굉장히 좀 레드라인을 넘는다라고 중국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비핵화 3원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안보 환경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죠. 미국, 일본, 한국이 너무 밀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지금 자꾸 재무장 추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견제할 필요도 있고 그러려면은 북한을 활용

0: 북한을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북한 내부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은 지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해서. 근데 요즘에 이 북한 주민들은 엉뚱하게 우리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 게 아닌가라는 기류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용병들 보내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생기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왔어? 물어보면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중국 버리고 이제 다시 러시아로 갈아타는 건가? 인민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등장을 하는 모습은 북한의 인민들한테 아 그래도 우리 중국이랑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방북은 사실은 좀 이 뭐랄까요 동생 이 김정은 동생의 시진핑의 이 체면 살려주기다 이런 성격도 좀 있습니다.
2: 그나저나 이용주 캐스터 네. 중동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돼요? 휴전 중 아닌가요?
1: 휴전 중인데요.
2: 근데 뭐 서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난 것 같던데 또.
1: 맞습니다. 이 휴전이 4월 8일 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란이 그 휴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또 쏘는 이런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 이게 계속 휴전이 이어지는 건가 많은 또 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2: 이스라엘도
1: 모습입니다.
2: 또 보복 공습을 했다면서요?
1: 이스라엘은 아직은 보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 아직은 안 했어요.
1: 예고만 했는데 예전 이스라엘 성격 같았으면 이거 바로 이거 보복을 했을 텐데 이 보복을 안 한 이유는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랑 전화하면서 막 이 나쁜 얘기 막 이 욕설까지 하면서 너 지금 멈춰 했는데 실제로 좀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2: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 나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 트럼프도 아 미사일 이제 쏠 거 쐈으니까 이제 좀 제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 이런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또 이란 쪽에서는 좀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 국영 TV 측에서는 또 8일 날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지역 타브리즈 그리고 중부 이스판 세 개 도시에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공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테헤란 서쪽에 있는 카라지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이 그 전날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나서 이제 보복 공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이용주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휴전하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휴전 상황이라고 보기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 얘기는 휴전을 하지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양측 간의 전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이게 뭐 트럼프의 말발이 네타냐후한테 잘 먹히지 않는 건가요?
1: 안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0: 맞아요.
1: 그래도 네타냐후가 많이 참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트럼프도 뭐 최종 합의에 근접이 되어 있고 뭐 돌발 사태 때문에 이 협의가 무산되는 걸 자기가 원치 않는다.
0: 맞아요.
1: 이런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뭐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란 군함 막 무너져 있는 사진 올리기도 하고
2: 그러니까.
1: 하면서 그 일종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압박인지 자극인지 잘 모르겠어요.
1: 이건 이제 자존심입니다. 트럼프의 자존심.
2: 자존심입니다.
1: 네, 내가 협의에 나가긴 하지만은 이런 이미지 올리면서 난 아직도 강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끝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2: 그러니까요.
0: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은 그 전쟁을 제대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약간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잘 된다, 곧 끝낼 거다, 승리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그 말로라도 계속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전쟁 초반 때만 하더라도 뭐 약간 미국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협조적으로 보이다가 지금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헤즈볼라 그냥 없애고 어쨌든 전쟁 끝내다 싶어서 계속해서 약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면은 지금 종전 논의는 계속 뭐 물밑에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뭐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중재국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이 미국이랑과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제 방문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쓴 서한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이번 기회에 정말 끝내보자 지금 노력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오늘 국제 설레발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조현주 캐스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1: Let's go,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 전해드립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월드컵 때문에 바쁘죠?
2: 아, 솔직히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도 좀 많고 네. 어느새 보니까 이번 주에 개막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11일 날 개막식하고 12일 날 우리 첫 게임.
2: 그렇죠. 네. 네, A조 있다 보니.
1: 월드컵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어제 이제 잠실 우장에서 젠슨 황의 시구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 야구장에 나타나서 시구를 또 하고 또 요즘에는 이 시구를 마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귀가를 하지 않고 경기를 쭉 지켜보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네네. 경기만 지켜보질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응원도 하고 춤도 추고. 마치 이 야구장의 열기란 무엇인가를 체험하러 왔다는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등번호가 93번이더라고요.
2: 네.
1: 무슨 의미입니까?
2: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는 이미 시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그리고 대만 프로야구에서도 시구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꽤 야구에 진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등번호라는 게 야구에서는 또 의미가 각별한 편인데 이 93번이라는 등번호는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1: 네.
2: 엔비디아가 이제 1993년도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젠슨 황이 93이라는 등번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고 함께 이제 시구 시타 행사에 나섰던 이 두산 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회장도 등번호를 96번을 골랐습니다.
1: 네.
2: 이제 96번. 예, 네. 마찬가지로 두산의 창립 연도인데 두산 얼마 안 됐네가 아닙니다. 1896년입니다.
1: 100년이 넘은 기업이
2: 100년이 넘은 대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 93번, 96번 각자가 이제 그 기업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들고 시구시타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시구를 젠슨 황 회장이 저 박정원 회장 머리로 던져서
2: 뭐 그 정도면 근데 일단 바운드로 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기본
1: 거예요?
2: 공을 멀리 던질 줄은 아는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1: 네. 뭐 치킨도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하던데.
2: 네, 거의 네. 뭐 100마리가 넘는 치킨 주문을 했는데 이제 문제라고 할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이 밖에 있는 치킨 가게가 아니라 잠실 야구장 내에 입점해 있는 점포였단 말이죠.
1: 아.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 관객들 위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원도 적고요. 네. 매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마리가 넘는 치킨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원 10명 정도가 현장에 긴급 투입돼 가지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젠슨 황 CEO가 함께 보고 있는 단체적으로 무사히 배달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아마 또 뭐 최근에 뭐 삼겹살 회동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가게들은 뭐 100% 최선을 다해 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쁜 또 환호성을
2: 뭐 천재 이루의 기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 가는 곳마다 먹는 것마다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2: 그렇습니다.
1: 자,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멕시코에 입성을 했습니다.
2: 네.
1: 첫 공식 훈련도 했죠?
2: 맞습니다.
1: 네, 어땠어요?
2: 기본적으로 이 과달라하라에 입성을 해서 공식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지 적응 훈련에도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해발 1000m가 넘는 굉장히 고지대다 보니까 네. 이 고지대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1: 또 이강인 선수가 너무 고지대 하니까 그 말이 더 힘들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2: 게 사람이 좀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2: 의식을 하면 오히려 더 안 힘든데도 내가 힘든가 이렇게
1: 힘들어야 되나?
2: 그런데 또 사실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사전에 대비해 보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1: 네.
2: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그 월드컵 직전에 가지는 평가전 트리니다도 토바고 엘살바도르 어떻게 보면은 이 월드컵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조금은 네임밸류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좀 있었는데 이 고지대 훈련을 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에서 치를 수 있는 최선의 매치업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장에서 좀 강호들과 상대를 하느냐 아니면은 최적화된 고지대 훈련이 준비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좀 비교적 야채팀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홍명보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1: 예.
2: 현지 지금 미리 전지훈련장에 현지 팬 800여 명을 이제 초청을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멕시코가 뭐랄까 좀 그 팬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 교민들의 응원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이 대표팀의 훈련을 좀 응원을 펼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그 현장에 갔다는 과달라라에 갔다는 거예요.
2: 그렇죠. 아마 이제 멕시코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총동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아니 근데 현지에서 우리 선수들 저 그 멕시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던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집중도 조명을 받는 것 같던데.
2: 그렇죠. 뭐 팬들 입장에서는 해외 에서 살다 보면은 뭐 대표팀을 이렇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도 이제 예전에 러시아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 출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 특히 러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뭐 러시아 거의 끝에서 끝 쪽에서 사는 현지 교민분들도 대표팀을 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1주, 2주씩 휴가를 내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네,
2: 또 와가지고 이제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팀 훈련이나 경기들을 이제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1: 고맙죠. 또 선수들한테는 큰 응원이 되죠.
2: 그렇죠. 이제 생각보다 그 현장에 가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원정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당연히 홈팀 관중이 제일 많고 유럽 그리고 의외로 그 남미 아프리카 쪽의 관중들도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경기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남미 팀 간의 대결 혹은 뭐 유럽 팀 간의 대결을 하면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응원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있는 그 붉은 악마 운영 응원단을 선수들이 제일 먼저 경기장 들어오면 그것부터 찾습니다. 어디다 인사해야 되지?
1: 네.
2: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100명인 것과 200명인 게 또 다르고 이런 팬들의 응원 규모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경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선수들 컨디션이 어떤가거든요.
2: 네. 고지대 적응 훈련을 좀 오랫동안 하고 와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선수들도 표정도 밝았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그 부상 이제 타국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부상으로 중간중간 낙마하는 선수들이 슬슬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유민 선수의 이탈 외에는 현지에서의 부상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홍명보가 최근까지도 좀 전술에 대한 실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마지막 남은 기간 이제 한 3, 4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전술 완성도를 높이고 지난 두 번의 평가전에서 나타났던 약점을 보완하는 쪽에 좀 측면은 최대한 좀 집중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반면에 그 우리랑 그 첫 상대를 하는 체코 팀은 좀 뒤늦게 현지에 저
2: 베이스 캠프를 네, 네. 지금 아예 미국 텍사스에 차린 상태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고지대에 대한 아까 그 이강인 선수가 언급한 것처럼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1: 그럼
2: 컨셉으로
1: 아직 멕시코에도
2: 볼 수
1: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2: 네, 경기 전날에 이제 넘어와서 MD-1이라고 해서 경기 전날에 이제 공개 인터뷰 훈련이 공개가 되는데
1: 네.
2: 그때 이제 직전에 넘어가겠다라는 이제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1: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2: 이 또한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뭐 그게 아예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차라리 경기를 치르고
1: 빠진다.
2: 힘들 때쯤 빠지겠다 이런 플랜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체코 대표팀은 텍사스에서 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동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체코 첫 경기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
2: 최근에 또 이 체코 대표팀이 과테말라와 이제 평가전을 가졌는데 3-1로 체코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1: 만만치 않은 상대.
2: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동유럽 축구의 아주 표본을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 이제 선 굵은 축구라는 표현을 좀 쓰죠. 긴 롱볼 축구가 좀 대세를 이루면서 찬스가 오면은 지체 없이 슈팅을 날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비진에서는 소위 말하는 얼리 크로스 빠르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대비해서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골키퍼 부분입니다. 김승규, 조현우 누가 선발 스타팅으로 나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김승규 선수가 신장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공중볼 처리 능력 자체는 또 조현우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1: 고민되겠네.
2: 예,
1: 네.
2: 마치 그 한일 월드컵 때 이윤재, 김병지 두 선수를 놓고 히딩크 감독이 막판까지 고심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체코전에 선발로 나설 골키퍼의 능력도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반면에 또 체코가 단점도 명확한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빠르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그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뒷공간에 이제 배후로 침투하는 예를 들면 황희찬이라든가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패스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한다면 또 이강인 선수가 그 틈새를 노린 패스 메이킹을 해준다면 의외로 저는 위기 상황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많겠지만 기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좀 양팀 합쳐서

0: 3, 4골 이상 나는 좀 다득점의 경기가 되지도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자, 이번 금요일 12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제 체코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입니다. 우리 네. 장현우 PD가 또 중계에 수고할 텐데 네. 중계는 KBS에서 함께 하시는 걸로 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3938님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님 힘내세요 하시면서 12일에 체코전 시청하고 12시 20분에 세모정 라디오 들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감사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정현우 PD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흐릿한 곳이 많은데요. 오늘은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 울산이나 경남 중동부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모레와 글피는 역시 중부 내륙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천둥 번개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분포 대부분 20도에서 27도 분포입니다. 어제보다 전라 권역의 기온은 내려가는데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는 약간의 기온이 오름세가 있겠고요. 오늘 서울, 대전, 대구는 26도, 세종과 광주는 25도, 대구는 내일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내일의 기온 차이도 상당히 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가운데 전 권역이 더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주로 오후 3시 무렵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고 그 밖의 지역은 무난합니다. 오존 농도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보통으로 오늘 괜찮은데요. 내일은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반성했다고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맞받았습니다.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평양에 도착해 7년 만에 방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중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년차 국정 비전과 함께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와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국정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목숨 살리는 정부라는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파업으로 불거진 초과 이윤 배분 논쟁은 또 다른 문제라며 국제적인 단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세제 문제를 정리하고 조만간 공급 확대 정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악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에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사부 요인이 모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0: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2: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 선후 언급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시했다며 특히 중동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용기 있는 발언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4부 요인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패한 국정을 포장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쇼라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절박한 민생 해법이었지만 대통령은 정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도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선관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죠?
2: 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위주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이에 앞서 재선거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2: 민주당도 필요하면 개헌까지 검토

0: 하겠다면서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회 현장에서 선동을 멈추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지방선거 성적표를 둘러싼 여당의 차기 당권 싸움에도 불이 붙고 있다면서요?
0: 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를 표명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 전남지사는 라디오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지방선거 관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광주 전남의 여론은 정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책임론을 말하는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워져야 소나무 전나무의 절기를 알게 된다며 이현주 의원님 이 추위에 이러면 곤란하다며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SNS에 엄중한 전쟁 시기에 무소속 김관용 후보 구하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이적 행위를 했던 송영길 해당 행위자가 아닌가라고 쓰면서 정청래 대표와 나를 세워온 송영길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두고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모레 있을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당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3만여 명까지 운집했던 인파는 날이 밝으면서 점차 감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인파는 1,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지만 투표함을 포함한 장비 대부분은 개표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인쇄했는지 등 고의성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앞둔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8,000선이 무너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5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8% 하락한 8,048.09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낙폭을 키웠고 오전 9시 3분 서킷브레이커마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중동사태 직후였던 지난 3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약 10분 뒤인 오전 9시 34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지난 5일 발동 이후 1거래일 만입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코스피는 7,00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급락했고 현대차와 삼성전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급락하며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1,555원 20전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는데 환율 시초가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6.15

0: 직접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는 1,56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심화하자 정부는 어제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환율 쏠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경제협력 방안은 물론 핵 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입니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외교라인 수장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동행한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공전을 방문하고 북한 측이 준비한 대규모 예술공연도 참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국제정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특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핵 보유 묵인을 요구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견지해온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00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날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한 이후 이란이 보복을 단행하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종전협상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재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8일 이란 서부와 중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세 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전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시간 만에 단행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각 7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추가적 군사 행동도 가혹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미사일 11발이 발사됐으며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이란을 강력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하늘길도 다시 닫혔습니다. 이란은 서부 영공을 폐쇄했고 호메이니 국제공항도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들도 영공을 폐쇄하는 등 비상대응이 나섰습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협력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타격한 뒤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든 다른 곳으로 옮겨서든 폐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지만 큰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핵무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추가됐으며 이란이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동결자산 해제는 합의가 잘 지켜질 경우 논의할 내용이라며 사전 해제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무지타파 하메네이가 원한

0: 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케빈 워 씨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금리를 올리는 건 잘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과 물가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현지 시각 지난 5일 진행됐으며 앞서 이란 관련 주요 발언은 일부 보도됐고 이번에 전체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한국을 방문 중인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SK그룹과 AI 팩토리를 함께 만들고 네이버와는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함께한 공동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메모리 협력이었으나 지금부터는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며 미래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한 2층짜리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건물 10개 동까지 잇따라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8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투입한 끝에 화재 발생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배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인권 실태를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 1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과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외식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올해는 도소매, 서비스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 채널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단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튜브 계정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사망 4명, 18명 부상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은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남쪽 해역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37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강진 이후 규모 6.4, 6.1 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동부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5에서 10mm, 충북 북부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최근에 혹시 전통 이곳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 상인들이 창업한 가게 덕분에 관광지처럼 명소가 된 곳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뭐 대형마트나 또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서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전통 이곳의 상인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청년층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의 손님을 끌어들일 어떤 로컬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점포주 평균 연령이 모두 60세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대형마트 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산품과 의류,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뭐 이런 탓에 이 공산품 중심 구조를 지역 농수산물과 수제 가공식품 그리고 향토 음식 같은 로컬 품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통 이것에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혹은 뭐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이 드리면 시옷지읒. 시옷지읒인데요. 그냥 뭐 줄여서 장이라고도 하고요. 전통 이곳을 예전에는 재래 이곳이라고도 했죠. 네, 오늘은 정답과 함께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다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면 꼭 이곳을 들르는 관광객들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도 재미삼아 자주 요즘 찾던데 전통 이곳에서 더 늘렸으면 하는 가게라든지 품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또 전통 이곳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혹은 또 자주 가는 여러분 고장만의 어떤 전통 이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사연도 나누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오늘 변함없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박소정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지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작업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인데요.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작업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여파로 묵동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도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도 2차로 막고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내촌 나들목 일대 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인제 부근에서도 작업하면서 기린 3터널부터 인제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곡 부근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일대로 3km 정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환적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의 호황을

0: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핵심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전통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층을 비롯해 손님들을 이끌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통 이곳 관련 업종별 매출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요. 가공식품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커피와 음료 그리고 분식, 간식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먹거리 업종이 상위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 지역 고유의 특산물로 만든 향토 먹거리와 제품이 고객들을 유인하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전통 이곳 상인 여러분께서는 뭐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고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내신 문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5759번 쓰시는 분. 전통 이곳의 먹거리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나 호떡, 튀김, 꼬치구이, 어묵, 떡볶이 등 비슷하더라고요 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 속초나 제주 지역 이런 데 시장을 가보면 좀 다양하던데요. 그 지역만의 어떤 특산품을 살린 아주 독특한 먹거리들도 좀 많이 생긴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들이 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먹거리 개발 이거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9268님 싱싱한 지역 농산물로 상권이 구성됐으면 합니다. 저는 성남 재래 이곳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지역 농산물 상권 구성 요거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짜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722님 저는 서울 망우리 우림 이곳을 자주 갑니다. 이곳 안에 착한 가격 없소 칼국수집은 5,000원에 밥도 먹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도 봅니다. 즉석으로 튀겨주는 어묵도 맛있고요. 어묵 나왔네요. 만두, 순대, 떡볶이, 곱창도 맛있습니다 하셨는데 곱창까지 파네요. 예, 좋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런 재미인 거죠. 그냥 둘러보면서 구경도 하고 먹고. 0035님 한 번 더 볼까요? 부산 부전 이곳은 엄청 큽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고요. 구포 이곳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 사람들은 구포 이곳이 중심인 줄 알던데요. 부전 이곳도 좋아요 하시면서 또 지역에 이곳 자랑을 해주셨네요. 오늘 좋습니다. 뭐 정답을 맞히신 것도 의의가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 각 지역의 내고장의 이곳을 소개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 부전 이곳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연결해 볼 지역 역시 부산입니다. 이혜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3: 네, 날씨 오늘 어떤가요?
4: 네, 부산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요.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 낮엔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1도입니다.
3: 네.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소식을 좀 들어야 할 텐데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말보단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춤인데요. 이 매년 초여름이면 부산은 세계무용수들의 무대로 변합니다. 올해는 13개국 4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신진 안무가 무대인 프린즈가 처음 마련됐고요. 부산 출신 안무가들이 국제무대에 도전하는 자리도 함께 열리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3: 네.
4: 오늘은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예, 뭐 부산국제무용제 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문화축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축제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4: 네, 부산국제무용제는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무용축제입니다. 국내외 무용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대무용부터 전통춤, 발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22년이란 시간 동안 부산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이젠 단순한 공연축제를 넘어 세계 무용인들이 부산을 찾는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네.
4: 이와 관련해 부산국제무용제 신은주 운영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 시죠.
1: 부산 국제 무용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서 바다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축제는 마음껏 도전하고 글로벌 리들과의 접점을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해외 아티스트들에게는 부산의 바다는 거대한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제입니다. 부산 국제 무용제는 우리 부산 시민의 축제입니다. 무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즐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2: 예, 올해는 듣자니 뭐 13개국이 참가했다고 하던데 뭐 규모와 구성면에서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3: 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몽골, 대만 등 13개국 350여 명의 무용인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또 부산과 몽골 울란바토르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개막식 현장에선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이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구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무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객석에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가 춤이라는 공통 언어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2: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도 있었다면서요?
3: 네, 올해 처음으로 프린지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초청장 중심 무대에서 벗어나 신진 안무가와 독립 예술가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네. 특히 부산에서 활동하는 박재현 안무가의 뼈 이야기, 또 공주영 안무가의 마주할 용기 등 부산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세계 예술가들과 같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2: 그리고 그 차세대 안무가를 발굴하는 경연도 함께 열렸죠. 그 부산 출신 안무가들 활약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3: 네, 어제 열린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결선에서도 부산 출신 안무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종 결선 4명 가운데 염승훈 안무가의 너 싫어, 또 이종윤 안무가의 만선이 부산 출신 작품이었는데요. 네. 올해부터 최우수 안무가상 수상자에게 이 상금뿐 아니라 해외 초청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부산 안무가들의 세계 무대 진출 가능성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무용제가 그 거리 공연까지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죠?
3: 네, 해운대 해변 특설 무대에서는 공연이 시작되자 이 산책하던 시민들까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봤는데요. 덴마크의 비보잉과 현대무용, 또 인도네시아 전통춤, 아르헨티나 탱고까지 장르도 국적도 달랐지만 해변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몸짓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2: 예, 그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3: 네, 시민들은 음악과 움직임, 또 공연이 주는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공연 마지막에는 무용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춤이란 공통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막식 현장 함께 들어보시죠.
4: 어때요? 이런 무대를 직접 보니까?
5: 좋아요!
6: 다양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그래서 좋아요.
4: 아까 전에 춤을 제일 열심히 추던데. 네.
7: 1등 했어요, 1등.
8: 댄서 배틀이 없어서 아쉬워요.
9: 그냥 힐링 하면서 즐기고.
10: 스트레스 풀고.
11: 더 많은 사람이랑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2: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틀에 짜여진 게 아닌. 무용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행동이 무용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 말고 무용 공연을 자주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13: 캐나다 캐게 무용이라서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치우고 왔어요. 굉장히 상쾌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햇볕만 좀 없다면.
2: 네. 어쨌든 부산 국제무용제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 끝으로 이번 무용제의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3: 네, 22년이란 시간 동안 부산 국제무용제는 부산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프린지 무대를 통해 부산 안무가들의 창작 작품이 세계 예술가들과 나란히 소개됐고요. 또 해변과 거리, 공연장과 학교까지 도시 곳곳이 무대가 됐습니다. 특히 세계 무용인들을 부산에 모여 교류하고 또 부산의 예술가들은 국제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세계 예술가와 부산 시민이 함께 호흡하면서 부산이 세계와 만나는 문화 도시임을 보여준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2: 네, 부산 소식, 국제무용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혜지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전주로 또 떠나봅니다. 고경민 리포터 나와 계시죠?
0: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2: 네, 전주는 날씨 어떤가요?
0: 네, 전주도 종일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흐린 구름이 강한 볕을 차단하면서 무더위는 잠시 주춤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9도가량 낮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22도입니다.
2: 네, 전주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0: 네,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주에서는 오히려 밤이 되니까 더 활기를 띠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가명 일원에서 전주 국가유산 야행이 열렸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그 일대가 북적였고 전주의 밤은 역사와 문화로 무르익었습니다.
2: 국가유산 야행이니까 뭐 밤에 즐기는 역사문화축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문화재를 밤에 개방하는 행사라는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요.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와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축제인데요.
2: 네.
0: 특히 올해는 전주의 역사인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강화되면서 천년고도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다는 역사도 자연스럽게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0: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느껴보시죠.
5: 사람들은 전주를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라고 하지만 전원화는 그 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 흐르는 물길을 보았소. 망경강을 따라 서해로 나아가고 서해를 건너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이오. 안에서는 지키고 밖으로는 벗어나갈 수 있는 수도. 그것이 변원왕이 명당 중에 명당이고 전주에 후백제의 뿌리를 내린 이유이지.
8: 야, 그렇어요.
10: 그렇습니다. 오, 지금 삼바 한쪽 놓쳤습니다.
8: 네, 좀 불리할 예. 텐데요. 예.
10: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게 웬일입니까?
8: 자, 청사빠의 예. 밀고 들어간 힘을
10: 예.
8: 자, 우리 홍사빠 선수가
14: 에이, 그게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바로 그 놀보여, 놀보. 아니, 놀보가 나왔으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2: 예, 뭐 현장음 들어보니까 글쎄 뭐 현장이 이제 축제를 넘어서 마치 콘서트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활기찬데
0: 네.
2: 이게 밤에 열린 게 맞긴 맞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 현장의 열기가 정말 낮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2: 네.
0: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다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좀 많아서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요.
2: 네.
0: 먼저 달빛 아래 해설사와 함께 행사장 일대를 걸으면서 조선시대 전주의 이야기를 듣는 왕과의 산책이 역시나 행사의 취지에 맞게 인기였는데요. 그냥 지나쳤다라면 건물로만 보였을 공간들이 역사 이야기를 입으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2: 네.
0: 또 경기전에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견원왕궁배 씨름대회와 전통놀이, 또 유적발굴의 이야기술사, 국악공연까지 펼쳐지면서 아주 풍류판 한가운데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2: 네.
0: 특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그런지 마치 시간여행을 간 것 같더라고요.
2: 아주 뭐 제대로 즐길 수 있었겠습니다.
0: 네.
2: 뭐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어른과 아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좀비실록과 향교괴담, 야외 방탈출 같은 이름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 이런 호러 프로그램들이 역사와 함께 접목이 되면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2: 네.
0: 또 가장 눈여겨볼 건 역시 후백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공연과 체험,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습니다.
2: 네.
0: 이렇게 공연과 체험, 역사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다 보니까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5: 제가 사는 전주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가끔 찾아오는 편입니다. 다양한 체험이나 다른 한옥마을을 즐길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6: 다양하게 많이 뭐 이렇게 뭐 즐길 거리나 이렇게 테마를 많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풍남문에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좀 프로그램이 작년보다는 좀 다채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17: 아, 저는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이 후백제에 대해서 잘 잊고 살고 좀 평가가 좀 저평가됐던 거를 전주에서 잘 끌어올려서 좀 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전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고 특히 저는 이제 가족 단위로 왔는데 우리 친구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 지역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2: 예, 뭐 국가 유산 야행, 뭐 공부도 하고 또 축제도 즐기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국가 유산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숨은 매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두어서 전주 시민으로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2: 네.
0: 낮에는 익숙했던 공간들이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전주의 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줬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0: 이 행사를 총괄한 감독력 역시 바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국가유산 야행 이왕수 총감독의 이야기입니다.
18: 저희는 이제 전주 국가유산 야행 그동안에 이제 국가유산 자체가 닫혀져 있고 비밀스러운 뭔가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주 국가유산을 국민에게 좀 더 친숙하고 국민이 여기 안에서 쉽게 즐기고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기승전 전주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전주의 모든 역사와 프로그램과 국가유산과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맛있는 전주 비빔밥 같았으면 좋겠고 또는 그 잘 차려진 한정식 상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 국가유산 야행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냥 전주를 찾아왔을 때 단순히 한옥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전주가 간직한 역사와 또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깨달으면서 전주 참 잘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함에서 만들어봤습니다.
2: 전주하면 비빔밥이잖아요.
0: 네.
2: 정말 전주 비빔밥처럼 뭐랄까요. 그 역사와 문화와 뭐 현대가 아주 잘 어우러진 아주 다채로운 야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왜 이 행사가 이렇게 매년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네.
0: 국가유산은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거리와 골목 그리고 도시의 밤 속에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2: 네.
0: 특히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와 또 조선왕조의 뿌리를 간직한 경기전, 전라가명 등 전주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전주의 밤과 역사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자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전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였습니다.
1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보죠.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6.3 지방선거 결과부터 좀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일단 강원 지역 투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죠?
20: 네.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번 강원도 투표율은 64.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 네.
20: 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는데요.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이 72.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선군, 양구군, 화천군, 또 영월군, 평창군, 고성군, 횡성군 등이 70%대의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2: 네.
20: 양양군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배경에는 3선 현역이던 김진아 군수가 민원인 상대 성비위,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군정 정상화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가 9,026표를 얻어서 국민의힘 김호열 후보를 단 764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1: 예. 가장 큰 관심사였던 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이걸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인 선거 결과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슬로건으로 자신이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 적임자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중앙 네트워크를 부각하고 또 강원 발전을 위한 일자리 공약 등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턱 밑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1: 네.
0: 강원 교육을 이끌어갈 강원 도교육감 자리에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강사명 후보가 당선됐고요. 도내 18개 시장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11곳을 또 국민의힘이 7곳을 가져갔습니다.
1: 그 도지사와 이제 시장군수 절반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인데 강원도 의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0: 네. 이 우상호 도전과 함께 호흡을 맞출 민선국이 도의회는 여소 야대 구조로 짜여졌는데요. 이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되 지방의 본연의 견제 또 감시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도민들의 주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온 우상호 당선인이 향후 도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강원도의회 총 정수 54석 중에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인 30석을 차지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예상과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한 것입니다.
1: 네.
0: 민주당은 24석에 그쳤습니다. 결국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 입장에서는 주요 공약과 역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도의회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권한을 쥔 도의회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또 협의 도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그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선거 결과가 앞으로 도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0: 네, 우선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이 민선 9기 도정에는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막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SOC의 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지방선거 직후 전국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 또 국도망 건설을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계엄과 대선 정국 영향으로 SOC 분야 국가계획 검토가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모두 몰린 건데요.
1: 네.
0: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 계획이 같은 해 연이어 발표되는 게 사상 처음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희비가 크게 갈리고 정치력 문제로도 비유할 수 있어서 그만큼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처별 예산안은 이미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상태로 8월 말까지 지역 현안 사업을 담기 위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국비 확보 경쟁이 또 당선인들의 첫 번째 미션이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던 우상호 당선인이 실제 국비 확보 또 각종 공모 선정 등에서 강원 발전을 위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선거에서 이색 당선인들도 좀 화제가 되고 있죠.
0: 네. 먼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는 최초로 여성 지역구 군의원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민주당 진혜련 군의원 당선인이 부부합산 7전 8기의 도전 끝에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군의회 진출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진혜련 당선인은 앞서 두 번의 도전을 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 당선인뿐 아니라 남편 김성진 씨도 앞서 5차례 지방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요. 그래서 이 진 당선인 부부가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횟수를 모두 합하면 8번으로 결국 7.8기의 성공신화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대단하네요.
0: 또 이 홍천군에서도 6.3 지방선거를 통해 부부 정치인 두 쌍이 탄생했는데요. 주인공은 군의원 이영복 당선인과 배우자인 유영덕 전 부의장, 또 군의원 비례대표 박순복 당선인과 허남진 전 군의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당선인들은 정치인 출신 남편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서 여성 정치인으로 자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인제 군의원에 당선된 이춘만 당선인이 무소속으로만 3회 총 5선 군의원이 돼서 화제이기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6.3 지방선거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양호 물고기 집단 폐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0: 네, 이 소양호는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도권의 식수원이기도 한데요. 이 주민의 생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 지난 3월 말 인제군 부평리 신월리 관대리 일대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 폐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 네.
0: 이 폐사한 붕어는 대부분 30cm 이상 크기의 성어로 이른바 떡붕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폐사체는 몸 전체가 붉게 변색되고 또 비늘이 쉽게 벗겨지고 아가미 역시 정상적인 선홍색이 아닌 흑빛을 띠고 있어서 질병이나 수질 이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1: 원인이 뭔지는 밝혀졌나요?
0: 네, 우선 4월 중순 인제군 어업계 공식 신고 이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제군 등이 조사에 나섰지만 이 초기에는 세균 또 바이러스성 폐사 가능성 정도만 제시됐는데요.
1: 네.
0: 반면 어민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연구진은 저층수에서 고농도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환경성 원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 네.
0: 보고서에는 검출 수치가 일반 어류 치사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소양호 폐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김정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과 대책을 주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1: 네.
0: 정부는 즉각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특히 김정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서 원인 규명 또 녹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정부는 뒤늦게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또 인재군과 전문가 어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 전까지 사실상 중앙정부 대응이 부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니까 참 걱정인데 일단 그 어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됐나요?
0: 네, 파악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요. 관계기관이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조업 자제를 권고하면서 어민들은 성수기였던 봄철 조업을 포기했었습니다.
1: 예.
0: 한 내수면 어업인은 처음에는 산란기 이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지만 최근 들어 폐사 규모가 급격하게 늘면서 조업 자체를 중단했다고 말했는데요. 인제 지역에는 50여 명가량의 내수면 어업인이 등록돼 있고 또 4, 5월은 붕어잡이 최대 성수기로 꼽혔습니다. 평소 이 시기에 1인당 주 2톤가량의 어획량을 올리고 1kg당 5천 원 수준의 거래 가격을 감안하면 주간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 추정치이고 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수개월째 제대로 집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뭐 또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대책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마련됐나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주민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1: 예.
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일 K-워터 소양강댐 지사회의실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또 관계자들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호 붕어폐사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질 분석 진행 상황 또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현황이 공유가 됐는데 다만 어업인들은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인 피해 보상 또 생계 대책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에 따르면 정부 측은 현재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네.
0: 이 같은 설명에 어업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양호 내수면 어업인 A씨는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농업에서 어업으로 전환해서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왔는데 어업이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 네. 근데 어민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있다면서요?
0: 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황화수소 발생 여부, 또 퇴적층 오염 상태, 인 농도 변화, 수심별 수질 특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1: 네.
0: 그동안 조사에서는 저층수에서 치명적인 독성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빈산수 현상과 세균성 지병인 에로모나스균 감염 가능성 등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민들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빈 B씨는 황화수소 검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원인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 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1: 네.
0: 최근 지난 5일 있었던 이 회의에서는 상류지역 농업용 비료 유입 저감, 또 호수 상류 준설, 수질 개선 사업 확대 등의 대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하지만 대부분 중장기 과제에 머물러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어민들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회의 자료가 인재군과 어업인들에게 제공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건 참 들어보니 답답한데 모쪼록 그 어업인들 피해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 강원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284님이 우리 동네 서울 수유리에는 100년 이곳이 있는데요.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나서는 이제 푸드트럭도 세워놓고 맥주 축제도 자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물가도 싸서 떡볶이가 1인분에 1,500원,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는 분식집도 있어요 하셨는데 와 요즘 대부분 뭐 떡볶이 한 4,000원, 5,000원 하지 않나요? 1인분에. 김밥도 비싼데 여긴 정말 싸네요. 예. 이런 건 자랑하실 만하죠. 8655님. 저는 여행 가면 전통 이곳을 들러서 특산품 구경도 하고요. 맛집 탐방도 한답니다 하셨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꼭 여기는 들릅니다. 네. 볼거리 먹을거리 참 많잖아요. 재밌습니다. 2380님 한 분만 더 볼까요? 저는 창원 상남 이곳에 자주 가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은데 특히 칼국수가 정말 맛있어서 안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먹는 그 칼국수 이 국수류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지역에 명소가 있다면 이 기회에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3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의 기온이 2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6도, 세종과 광주 25도, 부산 23, 강릉 21도 등 대부분 20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곳이 많고요. 서울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른 상태 유지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8도까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또 내일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소나기가 관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나 북부 동해안, 울산, 경남 일부 내륙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낮까지 남해안, 오후에는 제주에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오늘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가 대부분 괜찮은 편에 들겠지만 내일은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모두 높아지겠고요. 특히 자외선 지수가 내일은 전권역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2도, 습도는 47%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주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투자하고 부동산 세제는 7월에 정리화돼 공급 확대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은 법과 상식대로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7년 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8,000선이 무너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5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듣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콘텐츠 하잖아요. 뭐 한마디로 이제 흥미를 끌만한 또는 뭐 수익을 올릴 소위 꺼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꺼리를 잘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 명소가 된 전통 이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북 단양 중심에 자리한 구경 이곳은요. 마늘 막걸리와 전병, 뭐 닭강정의 아이스크림까지 아주 이색적인 음식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한 해 무려 800만 명이 다녀가는 단양의 명소로 떠올랐고요. 청주 또 육거리 종합 이곳은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향토 음식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산물로 색다른 먹거리를 개발하고 또 즐길거리와 볼거리까지 갖춘 전통 이곳이 좋은 결실을 얻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고장의 전통 이곳은 상황이 어떤가요? 궁금한데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뜻한다고 말씀드렸고 시옷 지읒 초성인트까지 드렸죠.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 오늘 끝 순서로 함께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살펴보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끝번호 3260님 여기는 대전 유성 이곳 5일장입니다. 재개발로 예전보다 너무 작아졌어요. 30년을 다녔는데 요즘 너무 휑합니다 하셨네요. 옛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뭐 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시는 문자 같아요. 8688님 제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전통 이곳 상권이 완전히 죽었었는데요. 아, 이건 무슨 얘기하실지 알겠네. 백종원 씨가 확 바꿔놔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휘청였지만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위생 문제가 불거져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상인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다시 되찾아갈 문제죠. 예, 그래야 또 잃어버린 그 관광객들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0502님 지난 토요일에 대구 칠성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유튜버 덕분인지 예전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일부 가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니까 보기는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뭐 젊은 세대가 오면 이제 활기가 넘치고 뭐 그런 느낌은 있죠 분명히. 7764님 제주도 표선입니다. 표선 5일장은 2일과 7일에 열려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이거 한 거죠. 국밥이 엄청 맛있고요. 저는 모종을 자주 삽니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 문자 같습니다. 김순희 님이 어제 일요일에 대전 중앙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고기, 채소 등을 양손 가득 든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곳이 붐비더라고요. 저는 친구랑 견과류와 밤 그리고 말린 나물, 고등어, 꽁치 사갖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아 골고루 장을 보셨네요. 예, 아주 제대로 이곳을 즐기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런 게 또 상인분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일이겠죠. 전통 이곳 많이들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말미에 시간 나는 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그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이제 휴업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건설사들이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네요.
2: 예,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 장비 11,000대가 참여한다고 노조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이 휴업에 대비해서 미리 이 레미콘 사용에 필요한 타설 공정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직 공사 중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2: 레미콘은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서 생산한 이 건설용 콘크리트인데요. 이 아파트나 이 빌딩, 도로, 교량 등 다 대부분의 이 건설 공사에 사용됩니다. 특히 건설 골조를 만드는 이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여서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도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네.
2: 이 노조는 운반비 개선을 위한 인단협 체결, 운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그 휴대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지난 두 달 사이에 네 건이나 있었다면서요?
2: 예,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월 27일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가방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연신내역에서 조치한 일이 있었고요. 5월 12일, 18일, 26일에는 각각 3호선과 2호선, 1호선 열차 안에서 보조배터리 연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모든 이 사고에 대해서 근처역에서 조치를 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작년에는 4호선 열차 안에서 외국인 승객이 소지한 이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촌역에서 조치를 했고요.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 있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1: 네.
2: 이처럼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열차의 출입문 개방장치를 열고 선로로 대피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즉시 알리고 옆칸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서 열차가 운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 네. 이런 이 비상시의 대응 방법들 자세히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 안산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인접한 다른 업체 공장 등 모두 11개 동을 태우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고요?
2: 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안산시 공장 화재는 어제 오후 9시 5분께 안산시 단원구 송곡동에 있는 종이상자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불길이 인접한 다른 공장으로 번지면서 9개 업체가 운영하는 11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10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 오전 7시 42분께야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2: 피해를 본 인접 사업장은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이었습니다. 이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공장에 이 종이가 많이 적재되어 있었던 데다가 화재 현장 일대에 여러 공장이 밀집해 있어 초진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이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역 내 급증하는 그 이주 배경 학생 교육의 최대 어려움으로 언어학습 지원과 뭐 학부모 소통을 꼽았다고 하던데요.
2: 예, 지난해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 경북 지역의 초등학생 중에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약 6%로 전국 평균 5%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5명 중에서 1명이 이주 배경 학생일 정도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지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는 경북 10개 지역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이 다문화 교육 실천 경험을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는데요. 이 연구진이 이주 배경 학생 교육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교사 8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언어와 학습 의사소통 문제가 전체 응답의 42건 47.7%로 가장 많이 언급을 했고요. 이어 학부모와의 소통 26건 29.5%, 지원체계 미흡 20건 22.7% 순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학교 간 거리가 넓고 이주 배경 학생이 지역별 분산된 경북에서는 학교 단위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단위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정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매주 이 시간 함께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많아요. 새롭게 하는 내용들도 많고요. 네. 오늘 어떤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4: 네, 오늘은 선거가 끝난 직후 우리 고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선거용 폐현수막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네.
4: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데 한꺼번에 버려지면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는 물론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1: 네.
4: 이 때문에 매년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1: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묘안은 없는지 여쭤본 적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 폐현수막 처리하는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짚어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 선거 끝난 뒤에 배출되는 이 폐현수막 양이 얼마나 됩니까?
4: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약 1110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나왔고요.
1: 네.
4: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무려 1557톤이 발생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약 1235톤이 집계됐고요. 요약하자면 선거가 한번 치러질 때마다 최소 1000톤이 넘는 폐현수막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률은 30% 안팎에 그칩니다.
1: 네.
4: 나머지 70%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후보 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4: 맞습니다.
1: 더 양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선거 한 번에 1000톤 이상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선거 후에 버려지는 현수막들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나요?
4: 네.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현수막은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한 다음에 소각 처리합니다. 보통 폐현수막 1톤당 지자체가 지출하는 순수 소각 비용이 30만 원 선이거든요.
1: 네.
4: 이번 선거처럼 전국에서 선거 현수막이 1000톤 이상 쏟아지면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태워 없애는 쓰레기 처리 예산만으로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세금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 최소 3억.
4: 네. 이게 예. 다 주민들의 세금인 거죠.
1: 그러니까 단순히 소각하는 비용만 그렇게 네. 수억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4: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후환경단체 분석 결과를 보면 현수막 단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무려 4km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1: 네.
4: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승용차 한 대가 약 2km를 주행할 때 뿜어내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1: 네.
4: 게다가 현수막은 빠르게 대량으로 제작해야 하다 보니 화학섬유나 재활용이 어려운 잉크를 주로 사용해서 고스란히 환경오염과 지자체의 고정행정력 소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1: 그런데도 실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고작 30%에 이제 그치고 있는 거고 소각이나 매립하는 게 70%나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건지 그 이유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4: 네, 바로 전처리 과정에 드는 숨은 인건비와 행정력 장벽 때문이거든요.
1: 네.
4: 실제로 폐연 수막을 재활용하려면 지자체가 인건비를 포함해 수거, 보관, 공간 등 확보하는 그 비용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 네.
4: 이게 소각하는 것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1: 어허.
4: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정치적 문구나 후보 사진이 인쇄돼 있잖아요.
1: 네. 근데
4: 이런 거를 가방이나 마대자루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고요.
1: 그렇죠.
4: 무엇보다 현수막 원단에 붙어있는 나무 막대, 노끈, 철사 같은 부속품들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1: 네.
4: 길거리 매연과 먼지로 시커멓게 오염된 원단을 세척하고 또 건조하는 복잡한 수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소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행정 편의만 이제 처리 비용 아끼기 위해서 소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걸 감안한다면 재활용률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4: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15억 원, 24년 내에는 전국 75개 지자체 대상으로 1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마대나 장바구니 등 이제 재활용을 유도해 왔거든요.
1: 네.
4: 또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자체의 재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네.
4: 또 지자체들은 2023년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 현수막 보상제 등의 제도적 기반을 닦았는데요.
1: 네.
4: 친환경 현수막 보상제는 그 민간 광고주나 업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해 걸면 지자체가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제작 비용의 일부를 현금이나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예.
4: 이처럼 파주시를 시작해서 2025년 기준 전국 11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국 116개 지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니까 그건 참 잘한 일이다, 다행이다 싶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정만 해놓고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뭐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4: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있는데요.
1: 네.
4: 경남 김해시의 조례를 눈여겨볼 만한데 시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이제 조례에 있거든요.
1: 네.
4: 그래서 단순히 재활용을 장려하는 걸 떠나서 통계를 공표하는 거죠. 그럼 공공기관과 정당이 스스로 현수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전공법을 택한 사례입니다.
1: 의무 규정이라는
4: 네.
1: 거죠.
4: 네. 하지만 예산 부담과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1: 어딘가요?
4: 최초로 조례한 이제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기도 파주시라고 했잖아요.
1: 예.
4: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근데 보니까 일반 원단보다 이 친환경 원단이 3배가 더 비싸거든요.
1: 네.
4: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1: 어허.
4: 그리고 광주시도 소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광주 북구 한 곳만 사업을 추진했고요.
1: 네.
4: 전남 담양구는 이제 폐현수막으로 공유 우산 250개를 만들었거든요.
1: 네.
4: 방염 및 코팅 비용으로 개당 단가가 일반 우산의 2배인 3만 원까지 올라갔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1: 네.
4: 인천시 역시 오염된 원단을 세척하고 재단하는 전처리 비용에서 과도한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발생해서 참여하겠다는 민간 업체가 없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1: 네. 참 답답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뭐 언급해드렸지만 그 폐연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잡초 성장을 막기 위해서 검은 비닐 대신 그 폐연수막을 뭐 깐다든지 뭐 어떤 곳은 이제 돗자리로 좀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주셨는데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4: 네,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폐현수막 활용 제품을 서울시 대표 굿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 아, 굿즈로.
4: 네. 또 서울시 도서관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도서 대출 가방을 만들어서 대여해주고 또 서울시 중구나 송파구는 공유 우산이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배포합니다.
1: 네.
4: 대구와 대전은 그 청소년 마대나 에코백 앞치마를 수만 개를 제작해서요. 플로깅. 아까 즉 그 달리면서 길가 쓰레기를 줍는 활동 있잖아. 예. 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1: 네.
4: 충북 진천은 독특한데 수거한 현수막을 지역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예. 재활용 업체에 네. 줘서 새로운 건축 자재로 생산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사례들은 아주 정말
4: 네, 괜찮죠.
1: 보폐우점들이 많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선거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거리에 뭐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그 폐현수막이 더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4: 네, 맞습니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정치 관련 현수막이 거리에 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12월 5개 광고 물법이 바뀌었거든요.
1: 네. 네,
4: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이 그 개정 이유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거든요.
1: 네.
4: 그래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혹은 설치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준 겁니다.
1: 네.
4: 그러다 보니까 별도 신고 없이도 최대 15일 동안 아무 곳에나 폭넓게 게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실제로 정당들은 지역구마다 한 달에 평균 4, 50개 정도 현수막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현수막도 많잖아요. 뭐 상대 비방한다든지 소문을 또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말이죠.
4: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 네.
4: 그 앞서 말씀드린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이 정당 현수막 민원이 전국에 6,400여 건이었거든요.
1: 네.
4: 근데 법이 시행된 다음 같은 기간을 보면 14,000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 많이 늘었네요.
4: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가 압도적입니다. 법 시행 전후 3개월을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경우 민원이 1,299건에서 3,490건으로 가장 크게 폭증했고요.
1: 네.
4: 대구는 573건에서 985건, 대전은 469건에서 997건, 부산은 511건에서 1,269건으로 주요 광역시도는 2배 안팎으로 민원이 치솟았습니다.
1: 참 이 주민들의 피로감도 피로감입니다만 이런 민원에 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행정력 소모도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남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그 폐현수막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행정력 문제, 환경오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봤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또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도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4: 네. 지금까지 재활용 많이 하자 이런 기조가 추세였거든요.
1: 네.
4: 근데 핵심은 재활용 강화가 아니라 재장량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1: 그렇죠.
4: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네.
4: 아무리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마대자루를 만들어도 정당과 공공기관이 계속 찍어내면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수준이거든요.
1: 네.
4: 따라서 정당과 공공기관 중심의 자율적 감축 책임이 시급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장바구니 같은 단순 물리적 재활용을 넘어서 산업 원료와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1: 네.
4: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라서 공정만 잘 거치면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원료가 될 수 있거든요.
1: 예.
4: 실제로 일부 대기업이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기술 개발과 뭐 R&D죠. 그래서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남겨진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비용 역시 주민들의 아주 소중한 그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오늘 뭐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한 줄평 또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4: 네. 오늘의 한 줄평은
1: 네.
4: 거리 공해와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현수막은 줄이고 친환경 홍보로 전환해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이제는 뭐 굳이 현수막이 필요할까?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지금까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시장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3027님이 전통시장에 맛있는 떡볶이, 순대, 어묵, 호떡도 좋지만 시장 가면 양손 가득 반찬거리를 사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차장 확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 주차장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장은 참 가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7590님이 삼랑진 전통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했는데요. 44년 동안 구단은 10개로 늘었고 관중은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야구의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응원 문화인데요. 구단과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고 야구를 잘 몰라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죠.

0: 스포츠 현장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음악은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기곡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지켜온 KBS 한성윤 기자는 스포츠와 음악은 선수와 팬을 잇는 최고의 콤비라고 하는데요. 한성윤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프로야구 요즘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1200만이 넘었다고요, 관중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 400만 관중을 이미 5월에 돌파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1300만 관중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 야구는 야구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0: 제가 지금 1300만에 못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야구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야구장 혼자 가던 소녀였는데 이제 못 간 지 한참 됐어요 지금.
1: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야구 관중의 주류가 됐는데요.
0: 네네.
1: 여기에 자칫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는 뭐 40, 50대 남성이라든지 그 임수민 아나운서 같은 네. 50대 여성 같은 분들도 야구장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게 된다면 와, 지금보다 야구 인기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티켓팅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1: 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0: 네.
1: 티켓팅이 많이 해본 분들은 20, 30대 여성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0: 예.
1: 예전에 아이돌의 공연을 쟁취하던
0: 맞아요.
1: 그런 모습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반 야구만 좋아하던 분들은 이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0: 아, 그 옛날처럼 저기 현장에 가면 표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지금도 사실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서 현장 표가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0: 있긴 있어요.
1: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양이 정말로 소수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0: 네.
1: 지금 또 야구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선예매라는 게 있어요. 선예매는 뭐냐면 구단의 팬클럽으로 가입한 분들에게 예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팬들은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의 회원이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선예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0: 그건 뭐 선보다 먼저 예매하는 거예요?
1: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구단 회원들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둬서 마치 비즈니스 이상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0: 돈 더 많이 내면.
1: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구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축구나 농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0: 그 정도군요.
1: 지금 프로야구는 정말 저도 야구 기자 한 지가 거의 30년 됐고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제일 처음 봤던 게 1978년도인데 오랫동안 야구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야구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추세라면 적어도 한 4, 5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이게 경기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 외에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요? 식당으로 치면은 응원이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1: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야구 실력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일본 야구와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WBC에서 올해 정말 오랜만에 뭐 2라운드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국제대회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야구장을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겁니다. 예전에 허구현 총재가 그 방송 해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의 경쟁 상대는 축구가 아니다. 축구가 아니라 야구의 경쟁 상대는 영화관이요 놀이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구가 놀이공원화 되고 있고 영화관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화가 야구장에서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3시간 동안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야구장이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팅의 승리인데 지금 먹는 얘기 하셔서 저는 사실 뭐 먹으러 야구장 가고 싶더라고요. 가끔 화면에서 보면은
1: 중요하죠.
0: 야, 요즘 바비큐도 구워주는 데가 있다 그러고 뭐 뷔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진짜 어디 가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1: 일단은 그 바비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인천구장인데요.
0: 네네.
1: 인천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을 비롯해서 경기 중에 구워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야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0: 와.
1: 그리고 사실은 인천구장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장들이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0: 네네.
1: 예를 들면 고척돔을 가면 뭐 감자 요리가 맛있다더라.
0: 아, 그리고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거는.
1: 수원을 네. 가게 되면 네. 통닭 요리가 맛있다더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요. 수원이 이런 치킨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실제 그 유명한 치킨 업체가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전을 비롯해서 최근의 구장들이 잠실을 제외하면 10년 안에 생긴 구장들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야구장 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물 하나 사 먹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0: 훨씬 비싸요.
1: 훨씬
0: 비싸죠. 밖에서 사
1: 먹는
0: 것보다.
1: 외부 음식보다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아, 지나치게 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미국, 일본 팬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0: 아,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 그렇죠.
0: 올리면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1: 그리고 예. 구단들이 뭐 KT 같은 구단도 뭔가 그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자리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0: 배달까지 이제.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배달의 민족이긴 합니다만 뭐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종목의 특성도 있는 게요. 축구
0: 네.
1: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0: 예.
1: 뭐 한가롭게 음식을 먹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0: 야구는 이제 1회, 2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1: 그렇죠. 1회, 2회도
0: 공수가
1: 바뀌고,
0: 또 바뀌고
1: 또 투수 교체하는 시기도
0: 네.
1: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응원도
0: 네.
1: 하고 또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 야구장 가셨을 때는 술 마시는 아저씨들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0: 아,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좀 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네, 그런 또 주범이 되기도 했었는데.
1: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야구 팬들이 더 야구장으로 몰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0: 아, 그 바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맥주 같은 경우는요.
0: 예.
1: 일단 경기장 안에서 한잔 할 수 바뿐 아니라
0: 네.
1: 경기장 안에서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0: 네.
1: 이 야구와 맥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0: 예.
1: 뭐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거든요.
0: 진짜요? 그때부터
1: 실제로 그렇습니다.
0: 그랬대요?
1: 뭐 물론 하루키가 갖고 있던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0: 예.
1: 뭐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만 야구와 맥주는 정말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0: 그렇죠.
1: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거기서 마시면 더 맛있죠. 예, 예. 이렇게 한국의 야구 문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1: 외국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예. 하는 말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0: 예, 예.
1: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탑 오브 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 일단
0: 그렇죠,
1: 오는
0: 그렇죠.
1: 것이 있겠고요.
0: 예.
1: 또 한 가지는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원을 우리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문화를 관전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풍이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실제로 야구를 미국인들은 내셔널 패스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즐기러 가는 건데 네. 왁자지껄하게 즐긴다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박수를 치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기립박수 정도 보내고 대신 맥주에 핫도그를 마시며 하루를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야구 문화가 소풍이라면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좀 파티인 것 같아요. 약간.
1: 정확히 예. 말씀하셨고요. 일본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본은 정말로 특이한 것인데 일본은 외야석에 가면 열성 팬들이 경기 내내 3시간 동안 엄청난 응원을 보내거든요. 네. 그런데 내야석의 관중들은 조용합니다. 내야석은 도쿄돔 같은 경우는 뭐 홈런을 친다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홈런을 쳤을 때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 주위에 그 가드 이런 분들이 앉으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0: 남의 경기 보는데
1: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른바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 재밌는 걸 안 한다고요?
1: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고 외야석에서만 정말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서포터스들과 내야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박수를 보내는 팬들로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예. 응원단장과 치어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응원단은 물론 내야에 존재합니다만 그 리듬에 맞춰서 내야뿐 아니라 외야의 모든 관중들까지 정말로 조직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응원을 보내거든요.
0: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러기 위해서 가는 크죠. 거고. 예. 그래서 사직구장을 두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방은 좀 실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야구장은 탁 트인 곳에서
0: 야외 노래방이네요.
1: 야외에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네. 그것도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런 동지 의식 속에서 예. 여기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0: 네,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응원가 뭐 이런 거 그것도 네. 다들 외국에 있는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응원가가 다 구단별로 다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 구단을 상징하는 응원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선사시대쯤 되는 그 옛날에 다닐 때는 뭐 부산 갈매기 목포의 눈물 뭐 저기 대전발 0시 50분 이런 노래였어요. 요즘 그런 노래 야구장 가면 들을 수 있어요?
1: 지금 말씀하신 노래 중에 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부산 갈매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0: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 부산 갈매기는 뭐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이 되었죠, 사실. 네. 조금 더 전에는 부산 갈매기 전에는 대부분이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0: 맞아요, 불렀어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러다가 예. 부산 갈매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은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제치고 부산 갈매기가 최고의 응원가가 됐고요. 네. 이 노래로만 따지면 사실은 이 두 노래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돌아와요 부산항이는 뭐 조용필이라고 하는
0: 그렇죠.
1: 뭐 정말로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 부른 뭐 엄청난 히트곡이고 부산 갈매기는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가요톱10에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순위를 거두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롯데 자이언츠 응원곡이 되는 바람에 더 뜬 거예요.
1: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말로 롯데 팬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악 중에 네. 과거 해태 타이거즈 지금 기아를 상징하는 목포의 네. 눈물 같은 노래는 네. 정말로 뭐 서글픈 노래이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 우리 민족의 한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이면서 80년대 그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정치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해태의 노래였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됐습니다.
0: 그게 이난영 씨의 노래니까 그게 네. 1930, 40년대 네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1: 그래서 예. 2010년대 이후에 기아가 우승을 했을 때

0: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 그렇군요.
0: 대전발 0시 50분으로 상징되는 대전 브루스.
1: 대전 브루스, 대전 브루스.
0: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거의 지금 사라졌다. 왜냐하면 한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로 완전히 이제는
1: 바뀌었어요.
0: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블리스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화 이퀄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1: 아 그렇게 바뀌었군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좀 우리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좀 해보자고요. 우리 네. 제일 인기 있는 응원곡이 요즘은 어떤 곡입니까?
0: 아, 참 인기 있는 노래들이 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 네.
0: 가장 뜨거웠던 팀은 사실은 한화였습니다.
1: 예.
0: 한화가 오랫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는 뭐 우승에도 도전했고 결국은 2위로 시즌을 마쳤고 한화 팬들이 정말 한풀이를 했던 그런 시즌이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한화 팬들이 가장 묵청껏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인데
1: 네.
0: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사람들이 다 역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한화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이 지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까
1: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0: 스스로 뭐 자책하고 위로하는 네. 것처럼 오히려 다른 구단 팬들이 그래 너희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역설적인 나는 행복합니다였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서 부르는 나는 행복합니다가 됐기 때문에 특히 조금 놀라운 건 이 노래도 나온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1: 그렇지 옛날 노래죠.
0: 한 10여 년 전부터
1: 예 윤한기 선생님 노래잖아요. 네. 예
0: 이른바 한화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예. 뜨거운 인기를 누렸고 지금 10대 20대 한화 팬들도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나는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화 팬들은 들으면서 같이 막 흥얼흥얼 하실 것 같아요. 예.
0: 또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고요.
1: 네.
0: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노래다 이렇게 봐야

0: 당장 갔다 온 것 같습니다.
1: 뭐 느낌이 오시죠?
0: 예, 지금 뭐 하나에서 뭐 2루타 뭐 득점타 해가지고서는 뭐 역전한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 야구장에서 이 음악이 또 울려 퍼질 때 그 에너지가 더 아주 그냥 상승하는 그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야구 구단마다 주제가가 다 있으니까 왜 징크스 같은 것도 좀 있다면서 이 노래가 없으면은 선수들 좀 힘이 빠진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경기가 안 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1: 이게 참 노래 때문에 팀의 성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삼성 구단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오.
1: 그게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라고 하는
0: 예.
1: 음악을
0: 아주 오래된 팝이죠.
1: 네, 응원가로 네. 2010년대부터 사용했거든요. 삼성의 80년대, 90년대 팬들은 아마 이 노래를 전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이게 국내에서 응원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0: 아.
1: 2010년대에 삼성이 이른바 왕조라고 해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정말 최고의 구단으로 군림할 때 응원가가 바로 엘도라도였습니다.
0: 왜 엘도라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1: 사실은 이 엘도라도라는 음악 자체는
0: 네.
1: 뭐 야구와 큰 상관은 없어요.
0: 예.
1: 그리고 가사를 보더라도 뭐 이게 왜 국내 야구의 응원가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0: 이게 뭐 황금의 땅 같은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엘도라도가
0: 거잖아.
1: 바로 그런
0: 예, 예.
1: 황금의 땅인데
0: 예.
1: 뭔가 그 황금의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런 분노를 표현한 그런
0: 아,
1: 이야기거든요.
0: 예,
1: 그
0: 예.
1: 군베이 밴드라는
0: 네,
1: 그 밴드가
0: 네.
1: 부른 노래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됐습니다. 엘도라도. 어떻게 가사가 나오냐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라고 예. 나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0: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를 8회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부르면 승리를 향한 정말 마법의 주문가도 같은 그런 노래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음반 저작권 사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존 노래는 틀 수 없고 새로 만든 노래만 응원가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 예.
0: 그때는 응원의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엘도라도였어요.
1: 네.
0: 공교롭게도 삼성라이온즈가 엘도라도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에 성적이 곤두박질쳤습니다.
1: 뭐 하위도 최하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0: 그럼요. 최하위까지는 아닙니다만 아, 하위권으로 아,
1: 죄송합니다. 삼성 팬 여러분. 네.
0: 계속 처지는 그런 네. 사태가 벌어져서 아... 삼성이 접촉을 했어요. 군베이 댄스 밴드와. 그런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멤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0: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돈을 줄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가 이거를 구단이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1: 네.
0: 정말로 수소문해서 저작권자를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다시 한번 삼성의 응원가로 엘도라도가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공교롭게
1: 네.
0: 그때부터 또 가을야구를 가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 노래를 쓸 수 있으면서부터 막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경기를 놓고 역전을 해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엘도라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경기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 팀 잘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주문의 하나가 된 거예요.
1: 네.
0: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1: 아,
0: 뭐 가사는 뭐 평범합니다. 그냥 워워워워워 뭐 이런 건데
1: 계속 오에다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0: 최강 삼성 네. 이렇게 외치면서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뭐
1: 네.
0: 이런
1: 오,
0: 식으로
1: 라이브까지.
0: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1: 어, 노래도 직접 하시네요.
0: 그
1: 예.
0: 기존의 다른 구단 응원가들과 비교하면 대표 응원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역사도 길지 않은 데다가
1: 네.
0: 우리나라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기간에 삼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정착이 네. 된 노래가 엘도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삼성의 승리를 가져다준 그 응원곡 엘도라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이게 삼성 팬들한테는 마법의 주문, 승리의 주문 같은 그런 곡이네요. 그렇죠? 예. 오, 근데 이 응원가 가지고 이렇게 두 팀이 서로 뭐 싸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곡도 있다 그러던데요.
1: 응원가가 예. 같은 구단이 있습니다.
0: 똑같아요. 같은 노래를 구단이고 쓰는 거예요?
1: 그것도 물론 같은 구장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네. LG와 히어로즈가 같은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죠. 바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를.
1: 네. LG 같은 경우는 외쳐라 무적 LG 이것이고 네. 키움은 승리를 위한 함성 딱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1: 완전히 같은 노래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0: 근데 두 팀이 같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1: 있죠.
0: 예.
1: 두 팀이 같이 만나면 서로 응원 대결을 합니다. 같은 노래를 할 때 다른 가사로 부르는 거죠.
0: 이야,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 흐르는데.
1: 그러니까 그 잠실 홈 경기다 그랬을 때는 LG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거를 듣고 있는 키움 팬들은 키움 가사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관중이 같은 노래를 또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이기도 한데 멜로드라마라는 음악인데 국내의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요.
0: 원래가
1: 네.
0: 예.
1: 한 2010년대부터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프로야구단이 쓰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서 한쪽 응원곡만 들으면 한쪽 팬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뭘로 들어볼까요? 둘 다 들어봐요? 둘 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0: 예.
1: 안드레아 보첼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내 야구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두 곡을 들으면서 한성윤 기자랑 인사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야구장 열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 노래들에 얽힌 얘기 또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한 함성 그리고 LG 트윈스의 서울의 아리아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스포츠와 음악의 얘기를 진짜 흥미진진하게 펼쳐주고 있는 KBS 스포츠의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흐릿한 하늘 속에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나 북부 동해안, 울산 경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가량이고요. 오후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로 동쪽 지역 중심으로 모레와 글피에는 중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번 한 주간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 분포는 당분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26도 등 대부분 20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 26.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 또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2도에서 30도 분포.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워지기 때문에 역시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는 대부분 괜찮은 수준인데요. 내일은 오존 농도나 자외선 지수 모두 높아지겠고요. 특히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전국이 붉은색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8%, 코스닥은 9%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400포인트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76.18포인트 하락한 7,484.41에 코스닥은 91.05포인트 하락한 911.3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넘게 급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종일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2조 원 정도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21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0%와 7%대 급락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 기판주, 연료전지와 2차전지, 로봇과 자동차 관련주, 제약바이오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SK네트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네이버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주반도체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3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원달러 환율이 1550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환당국이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국제담당 국장들은 오늘 공동 명의로 언론에 강력한 구두 개입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에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리하고 공급 확대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및 부처, 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 지역, 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DI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경제 동향 6월호에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과 물량이 계속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석 달 이상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함께 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카카오 노조 파업에 대비해서 카카오 측과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카카오와 함께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와 장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대응 체계 등이 논의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5에서 10mm, 충북 북부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의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블랙 먼데이 경고등이 켜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장 직후 코스피의 경우 1단계의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울렸는데요. 미국 고용지표 충격에 미국발 AI 거품 우려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인지 긴 하락의 전조인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는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한국판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증시 먼저 요약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8.2% 하락을 해서 7,484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9%나 오늘 추락을 해서 9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최저점이 7,442, 8.8% 하락했을 때인데 이게 1%대 초반까지 낙폭을 대폭 줄였다가요.
1: 네.
2: 후반부에 다시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 코스닥은 처음부터 4%대 하락에서 9% 하락까지 사실은 오늘 코스닥은 거의 뭐 종가가 최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냥 쭉 밀린 거네요.
2: 그렇죠.
1: 네.
2: 기관이 계속 팔았고 오늘 외국인이 팔기는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서 아 장이 급락할 때는 또 외국인은 사는구나라는 그 공식이 오늘도 재현되나 싶었는데 매도 규모가 3,500억대로 크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어쨌든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 뭐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를 이거를 추세적으로 보기는 좀 오늘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또 특징이 있었고
1: 네.
2: 코스닥이 이렇게 9%까지 급락했던 이유는 최근에 계속 2~3%씩 큰 폭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 매매가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게 악순환 고리가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코스닥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눈빛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증시 하락의 이유는 앞서도 뉴스에서도 좀 나왔던 것처럼 뉴욕 시장 얘기, 뭐 반도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 스페이스X IPO에 따른 수급 공백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국채금리 이 문제, 국채금리 상승 이 문제가 시장을 좀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깜짝 증가를 했던 이 부분이 미국 경제가 되게 좋네. 그럼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시장이 좀 뭔가 떨어져야 저는 단기 급등에 따라 좀 부담이 있을 때 뭔가 그 이유를 만들어주려고 이렇게까지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장중에 막판에 또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낙폭이 컸었던 이유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겠다 이로 선언한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영향도 분명히 변동성을 키운 이유라고 해석이 됩니다. 삼성전자 -10%, 하이닉스도 -7.6% 각각 떨어져서 30만 원대, 200만 원대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그 시장이 잠시 낙폭을 축소했던 게 네.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관련 소식이 좀 전달되면서라고 하는데
2: 네.
1: 그 젠슨 황이 전달한 그런 깜짝 선물이 어떤 겁니까?
2: 제가 봤을 때는 깜짝 선물을 명확하게 뭐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깜짝 선물이라 한 거는 지난번 그 10월 달에 왔을 때 젠슨 황의 역할과 멘트와 이번에가 좀 달랐다라는 부분에서 깜짝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일단 SK그룹과 사실 SK하이닉스와는 이 HBM 때문에 좀 엮여서 뭐 계속 뭐 좋은 협력 업체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하이닉스와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SK 그룹 전체와의 협력으로 협력의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AI 팩토리 즉 AI 공장과 클라우드 사업까지 SK 그룹과 일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오늘 좀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면 좀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가 SK 그룹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 그룹을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파트너로서 생각한다. 이 부분이 깜짝 선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건 네이버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랑 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자고 했고 특히나 미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 유럽, 중동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서 파트너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네. 발생하는 운영 경영 수익을 둘이 공동 배분하자 이런 얘기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청업체라든가 납품업체 개념을 분명히 뛰어넘는 수준, 이제 정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깜짝 선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도 뭐 LG, 두산, 현대차, 삼성전자도 오늘 두루두루 만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도 만날 계획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젠슨황 CEO는 지난번에 왔을 때는 GPO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뭐 거래처를 확대한 어떤 그런 식의 세일즈 역할이 컸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글로벌한 AI 생태계의 구축의 어떤 인프라 구축의 파트너로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특히 로보틱스하고 AI 인프라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 이제 중국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탈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강조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경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2: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주시장 관련돼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폭락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2700이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7000선대 중반 너무 훌륭한 거 아니냐. 나는 한국 증시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사회적 이슈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이 대기업의 성과급 문제와 관련돼서 이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가 이거는 특히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 관련돼서는 좀 놀랐지만 발랄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했고요. 근데 네. 이거는 국가산업 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전체 문제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문제여서 논의의 폭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 그중에 세제는 7월 달에 내년도 세제 개편안 나올 때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제일 관심사가 아시다시피 보유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 그렇습니다.
2: 이 보유세는 좀 대폭 올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오늘 보유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세난 얘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전세난은 일종의 나는 전세가 우리나라가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지금 사라져가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라는 거, 요 내용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다가 오늘 하락해서 1,530원대로 네. 내려왔는데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직구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요?
2: 네. 올해 1분기에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이 1조 한 9,700억 대, 2조가 채 안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2분기나 3분기에는 5%대, 9% 증가를 했던 게 지난해 4분기부터 1%대로 좀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급감했던 시기가 원달러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시기와 이제 겹치더라고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1,400원대로 환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이제 계엄 사태를 전후로 해서 1,500원대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400원대 후반, 1,500원대 좀 초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를테면 저렴하다고 물건을 사도 결국 달러값이 오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저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게 해외 직구가 이렇게 위축된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이른바 C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요 공세가 워낙 드센 것도 해외 직구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주로 물건을 사오던 이 해외 직구의 실효성을 좀 떨어뜨리는 큰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해외 직구액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전체 60%를 넘겨서 이제 해외 직구는 미국 직구가 아니라 중국 직구라고 좀 봐야 될 상황이 좀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Money. 여러분, 혹시 배드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지만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버리기도 애매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처치곤란한 짐들 있으시죠? 아무리 독촉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의 묵은 빚들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들로부터 이 빚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맞춤형 조정을 해주는데요. 소득이 일부 있다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80%까지 대폭 깎아서 나누어 갚게 해주고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빚을 전액 없애주는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 도약기금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묶여있던 113만 명의 묵은 빚, 무려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벌써 6천억 원 규모의 빚이 소각됐는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15년 넘게 묵혀둔 장기 채무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바보냐? 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고요. 민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헐값에 내놓으라고 한다며 버티고 있어서 매입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벼랑 끝 서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배드뱅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왜 이런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빈센트 김도환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1: 네, 아유 뭐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근 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아진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받을 때가 왔다라는 대부분 시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네.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7,000피에서 8,000피까지 옮기는데 13거래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1: 13일이요?
2: 네. 아우. 13거래일밖에 네.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빠른 속도였고요. 더구나 전쟁통이었다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가운데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이 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50%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네. 비중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조금 주요 돈을 버는 기업, 그다음에 수급이 몰린 기업이 정해져 있었고 가파르게 올랐었고.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 6월달 들면서 금융시장의 이목이 실적에서 매크로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네. 그 매크로 중에서 우리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 매크로 이런 것들이 우리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결코 네. 우호적이지 않았었거든요.
1: 네.
2: 유가 떴기 때문에 수입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금리라는 게 실질금리 또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이런 것들이 다 상승압력이 높았고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았던 가운데 여기에 이제 촉발을 일으킨 게 미국은 반도체 업체에 대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회.
1: 네.
2: 한국은 여전히 달러환 환율의 급등. 이 두 가지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복합적인 압축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일단은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그런 실적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한국은 또 원달러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한국부터 가보면은
2: 네.
1: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매도한다고 하잖아요. 뭐 누적해서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119조 5천억 그러니까 120조 원 정도 팔았다고 하고 오늘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
2: 네.
1: 이렇게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유 이건 뭔가요?
2: 일단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2번 차트 좀 띄워주시면요.
1: 네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약 한 120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판 것을 누가 떠받쳐줬냐라고 하면 개인과 기관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한 73조 원 정도 매수했고 네. 기관이 한 32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것을 개인과 기관이 떠받치고 있는데
1: 네.
2: 앞으로 계속 문제

0: 문제인 거죠. 오늘처럼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그 투매는 누가 받아주냐. 외국인은 안 받아주고 기관은 중립적인 중립적인 스탠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지수의 하단이 열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느냐라고 하면 외국인이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한 3000포인트대 이미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 지금의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도주라고 보는데요.
1: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0: 맞습니다. 워낙 쌀 때 많이 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관 자금은 자동적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워낙 쌀 때 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수입니다. 재조정 팔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던 거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
1: 네.
0: 미국 개인들이 최근에 삼성증권을 통해서 다이렉트리 우리 국내 주식을 산다. 여기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면 네. 외국인의 기관들은 앞으로 우리 지수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과거 그러니까 400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계속 팔 겁니다.
1: 아이고 심각하게 들려요.
0: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계산되었던 기관들의 비중이 목에 찼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떠나는 가운데. 물론 환율이 거기서 조금 안정되면 좀 덜 떠나든지 아니면 다시 원화가 약해지면 많이 떠나든지 그것을 반복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기대를 섞을 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개인입니다.
1: 외국인 개인이다.
0: 네. 미국의 네. 개인 자금은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개인은 법률상 1년 이상의 1년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 그 친구들의 소득세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약 한 48%의 세금을 냅니다.
1: 아, 단기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과세가 높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네. 1년 이상 갖고 있으면요. 그게 가치의 절반 이하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1년, 2년, 3년 정도 보유하면 15% 언더입니다.
1: 아, 장기 보유 공제가 주식에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거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가 지수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기대를 섞인 것은 MSCI의 신흥시장국에 있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바뀐다면 외국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률적으로 향후 봐야 되는 것이고
1: 네.
0: 다만 삼성증권을 통해서 미국의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1: 예.
0: 이때 들어오는 자금은 단기 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장기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쏠림입니다. 왜 쏠림이냐면 애석하게도 미국에 있는 스미스가요. 한국의 시가총액 52 기업을 모릅니다.
1: 네. 미국인이어서요.
0: 네. 그래서 그들이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까지 그렇게 대형주를 또 계속 살 거다.
1: 나.
0: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벌어지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밀사 여주사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데.
1: 밀사 여주사요?
0: 네. 밀리면 사라.
1: 네.
0: 여주사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1: 아, 신조에 능하시군요.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벌어지는 하반기도 네. 지금의 이런 부침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지금의 단기 조정은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다시 지려밟고 방향성을 위로 올릴 겁니다.
1: 네.
0: 그때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 네. 일단은 방금 답변 중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MSCI 지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아야 되는 거는 그 2% 비중이라 그랬는데 그 2% 비중이라는 게 뭡니까?
0: 그러니까 외국의 기관 자금들이
1: 네.
0: 결국 각 국가마다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머징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마다 일단 일정 부분 할당량을 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비중이. 그러니까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본다면
1: 예.
0: 100을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1: 네.
0: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은 뭐 한 20% 인도로 한 15% 등등이었고 한국이 한 1.5%에서 2%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채워놨었단 말이죠. 작년부터. 근데 거기에 있었던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1년 만에 10배 떴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비중이 당연히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 비중을 좀 줄이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예.
0: 결국 너무 많이 오르면 한국의 할당된 비중만큼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 투자했을 때 단가가 계속 오르면 금액은 오르고 비중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리밸런싱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1: 네.
0: 이어진다는 것이죠.
1: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4천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런 매도 압력으로 작동을 했다는

0: 100% 그 이상 가갖고 그것도 꽉 차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파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것보다 선진국 마켓으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을 외국 기관 입장에서 더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거꾸로 얘기하면 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워칭 리스트라 그래서
1: 네.
0: 이쯤 되면 한번 한국을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한번 바라볼게라고 시그널들을 주거든요. 그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지금의 둔화셀은 좀 경감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6월 중순에서 네. 말경에 한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판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 외국인 기관은 이 리밸런싱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주목할 때는 기관의 범주를 넘어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을 봐야 된다.
1: 네. 그러면은 그 아까 MSCI 선진지수 관찰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이 6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의도 그 리서처들은,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연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0: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1: 반반이군요.
0: 반반인데 네. 정부의 생각과 여의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 아.
0: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가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1: 예.
0: 글로벌 투자자들,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겠죠. 그들이 우리랑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 떠 있을 때 우리는 자고 있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이 눈 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좀 더 용이하게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게 어프로치 기준으로 좀 더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하나 둘씩, 우리 여의도 사람들은 좀 피곤해지지만 그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1: 네.
0: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완충한 다음 MSCI의 선택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1: 네.
0: 또 한편으로는 MSCI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입니다.
1: 아.
0: 선진국 자산이라는 게요.
1: 네.
0: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볼러틸리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만 좋은 자산도 오늘 100% 오르고 내일 마이너스 100%라면 그거는 참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암만 금싸라기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간다는 것은 볼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볼러틸리티, 즉 변동성이 안정적인 것은 추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다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최근에 변동성을 보면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아까 10% 이상 하락했는데
1: 네.
0: 시가총액 1등 기업이.
1: 한국 높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변동성 측면에서 이번엔 좀 어렵지 않는가. 레버리지 ETF 상품도 나오면서 변동성을
1: 네.
0: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MSCI가 원하는 이러한 선진국에 취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은 용이해졌으나 실제 이 자산의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는가.
1: 네.
0: 그래서 이제 반반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선진국 관찰지수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도세는, 기관 매도세는
0: 네.
1: 외국인 기관 매도세는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외국인 개인 매수는 한다는 건데
0: 네.
1: 그러면은 구조적, 그러니까 두 힘 중에 뭐가 더 센 거예요?
0: 지금은 당연
1: 네.
0: 기관이 세죠.
1: 네.
0: 왜냐하면 외국인 개인이 한국 주식을 다이렉트리 산 게, 문호를 개방한 게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1: 아, 엄청 안 됐군요. 얼마
0: 맞습니다.
1: 안 됐네요.
0: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상호로 얘기하면 삼성증권은 미국을 개방했고요.
1: 네.
0: 저희 하나증권은 중국을 개방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1: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러면 연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을 좀 도왔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0: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다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파는 것인데
1: 네.
0: 우리나라 연기금들도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미장이냐 국장이냐 떠나서 국민의 노후를 안전하게 굴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1: 네.
0: 당시만 하더라도 성장성, 안정성을 담보한 미국 주식에 미장에 대부분 투자를 많이 했었죠. 실제 주식 투자는 미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작년부터 좀 판세가 바뀌었죠. 작년부터 미장만큼 국장도 좋다. 실제 왜 좋냐.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 예.
0: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이 2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샀단 말입니다.
1: 네.
0: 샀는데 사고 가격도 오르고 비중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꽉 찬 거죠.
1: 아, 이제 연금도 팔아야 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외국인처럼.
0: 똑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량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줬죠. 좀 더 넓혀라. 좀

0: 높여라. 근데 그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장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의 비중을 넓히는 것도 맞으나
1: 네.
0: 지금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노후의 자금이라는 게 1, 2년 보고할 것이냐 아니면 5년, 10년 보고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역시도 목에 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팔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 결국 원화 약세가 국내 주식이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는 거고 오늘 대통령 기자간담회 때도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악재로 작동하는 건지 결과적으로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그런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0: 일단 환율은요. 경제 101 언론에서 보면 환율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금리차, 물가차, 성장성, 상대강도 등등. 그런데
1: 네.
0: 지금 뭐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과거에 작용했던 게 물가차로 작용했던 환율이 지금도 물가차로 작용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1: 예.
0: 지금의 우리 달러 환율, 물론 오늘은 공교롭게도 한 2시간 전이죠.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를, 선물한 포지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에 강한 개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원화의 약세 이유는 달러 부족형 위기가 아니고요.
1: 예.
0: 달러 매도 부재형 약세입니다.
1: 매도 부재형 약세요?
0: 네.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경상수지 흑자가요. 이대로 가다간 작년에 한 1000억 달러, 1200억 달러 흑자였는데 이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1200달러입니다.
1: 와, 올해 엄청나네요.
0: 네, 작년 1년 전에 한 거를 네. 추가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이미 4월 달에 다 메이크업 했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은 156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들이 달러를 쟁여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나가는 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기업들은 옛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그거를 예. 환전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1: 아.
0: 그래서 돈은 많이 보이지만 예. 통계상 돈은 많이 찍히지만 실제 그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매도 부재형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1: 네.
0: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 대미 투자에 대한 전략적 판단으로 갖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스페이스X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더 나와서 오픈AI, 클로우드 등등 계속해서 미국의 대형 IPO들이 있다라는 아니면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기대 안에 있던 자금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달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달러 돈을 팔아야지 그 달러 가치가 내려갈 건데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으로 계속 달러를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환율이 약하다.
0: 맞습니다.
1: 그럼 당분간 이런 구조로 쭉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0: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환율이 네. 수출도 이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도 OECD IMF가 수출 호조로 성장률을 조금 더 높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 네.
0: 수급에 의해서 지금은 경상수지흑자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지금 환율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상수지흑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로 돈을 버는데 우리 원화 환율은 왜 이러냐 이렇게 네. 약하냐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매도 부재형 약세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런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뭐 패시브 자금 흐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이 레버리지 ETF라든가
0: 네.
1: 이런 게 나오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은 원래 뭐 외국인이나 아니면 시장에 뭐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문제라기보다는 네. 첫 번째 이걸 도입한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1: 왜죠?
0: 도입한 이유는
1: 네.
0: 외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등을 비해서 두 배, 세 번짜리 레버리지 상품의 다양성이 있는데
1: 네.
0: 한국은 그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투자한 데 있어서 외국에 있기 때문에 다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1: 아, 이것도 그러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군요.
0: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그걸 만들어주면 외국에 나갈 돈을 한국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죠.
1: 예.
0: 그래서 실제 룰을 보면 시가총액 10% 정도 기준으로 한 20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한 달 네. 이내에 유지하면 그거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해주겠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안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조기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그런 의도로 출시가 됐으나 실제 모든 것은 없던 게 있다 보면
1: 예.
0: 처음에 통과 의례라 그래서 안착가에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어떻습니까? 당일 출시된 그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했습니다.
1: 아.
0: 네. 그리고 그 뒤로 변동소만 계속 커져 있고요.
1: 예.
0: 아직까지 이 정책이 실패했냐 아니면 성공했냐를 얘기하기는 좀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변동성은 훨씬 커 보인다.
1: 네.
0: 왜냐하면 오늘 우리 장이 상당히 공포스러웠거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때 우리 코스피 지수 6,900포인트까지 지켰습니다.
1: 6,900이요?
0: 네, 한때.
1: 아, 그렇군요.
0: 네, 왜냐하면 넥스트레이드 가뜩이나 거래가 좀 덜 됐는데
1: 네.
0: 거기서 레버리지 상품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히 있었고 오늘 약간 중간에 매수가 호가이긴 했지만 실제 SK하이닉스가 장중 20% 넘게까지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간 이게 안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확실히 레버리지 상품 전과 후를 보면 변동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밀사 여주사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요.
0: 네네.
1: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하는 그런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관련 여러 소부장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증시의 주요 테마가 그거기도 한데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책도 내셨는데
0: 네.
1: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0: 핵심 메시지요?
1: 네.
0: 돈을 버는 기업을 사라. 딴 거 쳐다보지 마라. 제가 4번 네, 4번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1: 네.
0: 일단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 중에 돈을 버는 기업이 밸류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1: 네.
0: 지금같이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불확실함이 높아지는데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기업일 때 밸류가 높아집니다.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 차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또한 종합반도체 회사 중에서 파운더리를 중심으로 하는 TSMC에
1: 네.
0: 비해서 시가총액은 낮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다는 거죠.
1: 네.
0: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그런데 오른쪽 차트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의 규모를 보면 전자와 닉스가 마이크론과 TSMC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뭔가 미스매치죠.
1: 예.
0: 돈은 가장 많이 버는데 지금 세상에 바라보는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더 커지거나 돈을 못 벌거나.
1: 예.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추정시 계속해서 돈을 벌 거다.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흐름세는 2027년 말 2028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젠슨황이 한국에 와서 지난 10월 달에 왔을 때는 AI 메모리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구축. 이번에는 피지컬 AI 구축. 둘 다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AI, 피지컬 AI 하지만 거기에 가장 백본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는 게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 네.
0: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더 나아가서 부르는 게 값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차트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즉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
1: 네.
0: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조방원, 뭐 이태원 반바지 등등 다양한 주도주가 있어요.
1: 약어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조방원은 조선방산 원전이고
0: 네.
1: 이태원은 뭐예요?
0: 네.
1: 이태원은 2차전지 태양광 원전이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반바지요?
0: 네. 반도체.
1: 반도체, 바이오.
0: 네.
1: 지주 사는가
0: 네,
1: 보네요.
0: 맞습니다.
1: 아,
0: 그런
1: 네,
0: 것들이
1: 이 정도면 저도 국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메타인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1: 네.
0: 다 한 번씩 들어봤었던 주도주 군에 있었던 것이죠.
1: 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실적의 가시사와 앞으로 방향성이 높은 주도주 메모리 반도체. 근데 공교롭게 그곳의 대표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그래서 앞으로 뭘 사야 되냐 다 본인의 기호이지만 주식시장의 주인공인 기업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돈을 벌 것 같은 기업 주도주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 같은 시기는 비중을 늘리 뭐 좀 말 그대로 좀 두려워하고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야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아니면 차제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뭐 오히려 더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0: 네, 오늘 되게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1: 네.
0: 그거는 변수입니다. 앞에서 보이는.
1: 아.
0: 가격이 200만 원이었던 SK하이닉스가
1: 예.
0: 180만 원이 됐으면 그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상이 있느냐. 7월 달부터 7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 네.
0: 7월 말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1: 네.
0: 추정치를 보면요. 2분기 때 삼성전자가 10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번다고 합니다. 1분기 때 57조 원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더블어민입니다. 거기에 성과급 등등 감안하면 한 90조 원 초반까지 벌 거라고 봅니다. 즉 2분기에 1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돈을 번다.
1: 네.
0: 그것만큼 확실한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것이죠.
1: 예.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을

0: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신
1: 맞습니다.
0: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주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원적인 돈을 버느냐, 돈은 오히려 더 번다.
0: 네.
1: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전혀 불안할 게 아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약간 좀 일부러 반대쪽에 그 입장이 돼봐가지고
1: 네네.
0: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은 아까 국내는 환율 좀 얘기하셨고 미국은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여러 우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보면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AI 서버를 지어야 되는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거를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이런
1: 네.
0: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중 하나인 이제 구글이죠. 알파벳이 최근에 뭐 유상증자를 하는 등등 그들이 발주를 지속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1: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단에 있는 구글이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한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상당히 큰 규모죠. 근데 구글이 돈 많은 구글이 왜 유상증자를 하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투자와 발주를 넣고 있어서
0: 네.
1: 결국 사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손가락 빨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0: 어떤 생각이신데요?
1: 네. 그러니까 AI의 지금 수요처가
0: 네.
1: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범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빅테크를 위시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넣고 있지만 그들이 유상증자라는 게 항등시처럼 돈이 없다라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0: 예.
1: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IT 버블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분별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때는 왜 무너졌냐. 그때는
0: 네.
1: 그들이 돈을 못 벌면서 우울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발작이 일어나면서 다 무너져 내렸다. 지금도 똑같다. 금리가 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릴 거다. 근데 그때는 다른 게 있습니다.
0: 뭐가 다른데요?
1: 지금의 금리가 오르면요. 빅테크들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어렵냐면요. 자금을 못 구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의 빅테크들, 그들의 소득의 원천은요.
0: 네.
1: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GPT, 네. LLM 등등.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못 구해서 자본 비용이 커져서 우려 섞인 게 아니고요. 그들의 소득의 근원인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0: 네.
1: 그럼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케빈 허시를 비롯해서
0: 네.
1: 앞으로 쭉 FOMC 등등 시작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내릴까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1: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리가 높아져서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소득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0: 네, 그러니까 그들은 B2C 기업인데 가계 소득, 가계 소비로 돈 버는 회사인데 가계가 힘들어지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기업은 안 힘든데 그
1: 맞습니다.
0: 말이군요.
1: 그래서 예. 금리 인상이 그래서 중요한데 자 정책이라는 건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리 못 올릴 것 같습니다.
0: 아, 그건 약간 좀 시장의 컨센서스랑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1: 어제까지 그랬는데요.
0: 네.
1: JP모건이 오늘 보시면 JP모건이 최근 들어서 올해까지 동결 기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0: 네.
1: 고용이 이렇게 잘 나오고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달 기준으로 4% 가까이 나올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0: 예.
1: 결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듀얼 먼데이트, 연준이 얘기하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등등을 감안해서 보겠지만 실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상하는 것도 최대한 늦게 할 거다. 왜? 지금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미국 가계 소비의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답화 지나가는데 원래 올해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1: 처음에는 네.
0: 지난주만 하더라도 갑자기 그 경제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금리를 못 올린다 요 말씀하신 거죠?
1: 맞습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아, 그럼 금리 상승발 그럼 이것도 연결되는 건데 금리 상승발 미국 가계에 부담 때문에 미국에 있는 B2C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못 벌 것 같은 걱정도 없다.
1: 맞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0: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강의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 말씀하셨던 이런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0: 네. 무서워요.
1: 그런데
0: 네.
1: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경감될 거다.
0: 아.
1: 전략적인 흐름이죠.
0: 굉장히 일단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 네.
0: 그 지금 어쨌든 투자 사이클 미국의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이제 뭐 계속 왕성한 게 이어지고 있는데 세상 모든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은 좀 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그게 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도 한데 메모리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다른 뭐 좀 투자 사이클이랑 좀 다르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투자 사이클이 좀 더 완연해질 것 같습니다. 이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사이클.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 메모리 네. 반도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PC에 들어갔죠. PC는 보통 4년마다 하면 교체했기 때문에 그게 사이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셀폰, 휴대폰이 들어갔죠.
0: 네.
1: 휴대폰은 처음에 2년, 그다음에 1년. 그래서 점점 사이클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처는 어디냐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4년, 1년보다 훨씬 더 길고요. 근데 거기에 워낙 공급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6개월, 1년 단위 결제, 1년 단위 계약을 했던 걸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장기 네.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3년, 5년.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클이 1년이었다면 지금 3년, 5년으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0: 아 길어진다는 게 이연된다고 말씀하신
1: 맞습니다.
0: 거군요.
1: 사이클이 이렇게 예. 스무딩해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사이클이 좀 더 스무딩이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진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이건 이제 기존 시각에서.
0: 네.
1: 저는 이제 또 다른 시각이 이제 안보자산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뭐가 안보자산이라는 거예요?
1: 네, 안보자산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예. 어떤 국가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산이 안보자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선진국, 즉 패권국이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0: 아.
1: 거기에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시장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0: 아, 일단 너무 중요한 자, 그러니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1: 네.
0: 시장에 있는 가격 논리가 아니라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중요한 자 그게 메모리라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0: 그게 왜 그렇게 보시는 그게 거예요?
1: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안보 자산이라는 게 과거 제가 이런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전 세계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50년 동안의 역사를 리서치해 보니까
0: 네.
1: 전쟁의 역사, 문화의 역사 등등 있지만 자산 측면에서 그때 시대 정신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소유한 국가가 항상 패권을 유지했었습니다.
0: 네.
1: 과거의 소금,
0: 아.
1: 철, 석탄, 석유 그게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 네. 반도체를 미국이 안보자산, 즉 패권자산을 일본으로 했는데
0: 예.
1: 거기에 또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떤 리서치가 있냐면 내가 자원이 많아서 내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패권국이 될 수 있는데
0: 네.
1: 공교롭게 내가 지금 그거를 못 가져요. 못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패권국을 뭘 하냐. 나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우방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0: 네.
1: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중동에 사우디와 미국의 밀약 협약도 다 과거에 미국이 석유라는 안보자산이 1번이었을 때 미국 자체적으로 알래스카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경치적인 이유로
0: 네.
1: 직접 추출하지 않고 사우디의 손을 빌리고 다만 사우디한테 무한 서포트를 해줬던 그 메커니즘이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죠.
0: 아.
1: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를 1960년도에 인텔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국가이긴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제조업 공동화, 중국의 등장으로 전부 다 생산기지를 밖으로 빼내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이제 와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쇼링입니다. 지금 한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만들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0: 네, 얼마 전에도 마이크론이 미국의 네. 그 원웨이 공정인가 그런 걸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내에 이제 팹을 짓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거가 이제 보시는 거에 연장선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1: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일론 네. 머스크도 그렇고요.
0: 아.
1: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만들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최첨단 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그것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딱 정해져 있죠. 중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 중에
0: 네.
1: 중국은 말 그대로 패권 경쟁국 제거. 그러면 일본과 대만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국가가
0: 네.
1: 이 미국이 안보 자산을 스스로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 논리가 아니다. 비싸면 비싼 대로 사줄 것이고
0: 아.
1: 싸면 싸 대로 사줄 것이고
0: 예.
1: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이클이 좀 더 과거의 사이클 잣대로 논하기에는 어불성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고요.
0: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AI가 시장 논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부분을 안보 자산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면 시장 논리가 끝난 다음에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1: 시장 논리와 동시에 가까이 활용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0: 예.
1: 지금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이클의 끝만 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연초 대비 많이 올라서 좋은데 빨리 네. 끝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지금이 바이오로 AI 혁명 시대입니다.
0: 네.
1: 그런데 AI 혁명 시대에 AI 사이클의 끝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0: 네.
1: 그럼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최상욱 앵커님은 AI를 뭐로 생각하세요?
0: AI요?
1: 네, AI
0: 결국은 제 저를 대체할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죠.
1: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0: 네.
1: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도 AI가 뭡니까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100만 가지입니다. AI는 아. LLM, ChatGPT, 뭐 현대차, 스페이스X 등등 아직까지 AI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의 끝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잣대에서 봤을 때 1년 반 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0: 네.
1: 모든 사이클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AI의 정의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0: 네.
1: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끝을 보는 게 약간은 미스매치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웅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좀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에서 개인들의 그런 시장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1분 정도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요.
1: 겉으로 보이는 변수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살려는 주식은 항상 비싸죠. 주식은 싼 적이 없습니다.
0: 팩폭하시네요.
1: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네. 것은 근본적인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게 가격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AI 혁명 시대에
0: 네.
1: 가장 중요한 병목의 중심에 있느냐. 저는 그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요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AI 시대에 돈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병목을 찾아다녀라.
0: 아.
1: AI 시대의 병목이 곧 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다양한 병목, 메모리 반도체, 전력, 네. 변압기 등등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는 병목, 쇼티지, 부족에 있다. 거기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다.
0: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청취자분 중에 이제 피터님께서 피터 비삼티님께서 빈센트님이 오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신경 안정이 되어서 심박수가 좀 천천히 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평온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김두원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6월 8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건공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공잡이에서 건공은 하늘 건자에 빌공자를 쓰는 것으로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고 발걸음이 건공했던 것처럼 경황없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허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다만 이 속담은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안문하기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문하다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신문하다라는 뜻이고 이 속담은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들볶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4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 이상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년 이맘때보다는 1도 정도 낮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흐릿한 하늘 속에 거의 전국 대부분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 동두천 27.3도로 약간은 더운 듯한 날씨 보였는데요. 주로 오늘은 수도권 쪽으로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경상권역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8도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아지고 평년 이맘때보다도 약간 더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대구는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까지 내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분포는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산지나 북부 동해안, 또 내일 오후 그 밖에 일부 강원과 경북 산지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모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 기조는 바꿀 게 없다.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관례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행정부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제도적 한계 극복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이른바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 서울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때 3만여 명까지 모였던 참가자들은 날이 밝으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가 이어졌지만 별도의 연설이나 공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부정선거 주장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 과정에서 언론인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 폭행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상도 온라인에 무단 유포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하며 7,400선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676.18포인트, 8.29% 내린 7,484.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91.05포인트, 9.08%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서킷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10전 내린 153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 실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흐름에서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시진핑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오늘 낮 12시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유림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제시하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통령과 정권에 주는 경고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권에 주는 경고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6.3 지방선거에 부동산 문제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거라고 말하고 7월 중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다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면서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젠슨 황의 방안 의미와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셈법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자, 한국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K-이니셔티브 구상 4대 국정목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3: 네, 일단은 이제 네 가지가 키워드가 좀 각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외에도 차세대 먹거리를 좀 찾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성장 발전의 동력을 반도체 외에도 다른 산업군들도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지점이 좀 중요했던 걸로 보이고
1: 네.
3: 이 고루 누린다 초격차.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뭐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그리고 어떤 국민들 모든 국민들에게 좀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이 격차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초격차 산업 강국이라는 키워드에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뭐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이어가는 거 그다음에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뤄내는 거 그다음에 네.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실용외교의 노선을 지켜가는 거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가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 국가가 처한 어떤 특수한 외교적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1: 네.
3: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정상사회라는 것인데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만들겠다. 이건 아무래도 뭐 반칙과 특권, 그다음에 불공정 문제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부동산 그 민생 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워낙 큰 이슈고요.
1: 네.
3: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이제 산재와의

0: 전쟁을 사실상 그 선포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 성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결국 그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밑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고루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박성민 최고위원은 평가까지 들었다고 치고 이동수 대표님 평가.
2: 네. 그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네. 또 지금 현재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를 중심으로 산업이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곳이 어디인가.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부터 기계, 뭐 전력 등등 해가지고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가 사실상 이제 한국이랑 중국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협조를 구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이 지금 산업상의 한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감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좀 제시한 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신주혁 부대변인님.
3: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자화 자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 보냈었던 그런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겉으로는 뭐 수용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세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따 다루겠지만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혹은 뭐 각종 이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전 사실상 그것을 고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았던 민심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신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태도를 일관한다면 국민 분노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1: 네. 자, 오늘 회견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테니까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을 되돌아보건대 요건 잘했다. 요건 좀 못한 것 같은데 하나씩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신 박성민 최고위원님.
0: 저는 일단 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목표를 세우셨던 게 코스피 5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선순환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동안 좀 불공정한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자강적으로 만드는 구조. 네. 그것을 만드는 데 좀 핵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뭐 부동산 문제 역시도 부동산 자산에 이제 과하게 투입되었던 어떤 국민들의 재산들을 좀 이제 다른 곳으로 분산하면서 다른 기회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5천을 넘기고 나서 이제 8천 후반까지도 저희가 찍었었거든요 코스피를.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이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인 정부가 있었나. 결국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이뤄낸 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2: 저는 외교 꼽고 싶은데요. 전 지금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그 급변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세계화가 막을 내리고 미중을 두 축으로 이제 세계가 다시 분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 이재명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 이념에 따라서 좀 외교가 이제 냉탕 같다, 온탕 같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 대일, 대중 관계 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지 않았나. 그 성과가 지난해 이제 APEC 정상회담 같은 데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긍정적 평가 각각 해주셨고. 자, 신주호 부대변인.
3: 저는 전반적으로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이 사실 그대로 다시 역으로 돌려드리면 그게 이재명 정부가 바로 실패한 지점들이거든요. 외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므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은 저렇게 성급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공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우연히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했었던 것이다 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여러 경제, 뭐 외교, 안보, 사회통합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펴보면은 저는 전혀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졌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 개혁 문제부터 해서 사법부를 향한 공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를 공소취소 특검법 위반 그런 것들로 다 해보면 결국에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통합하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 특정 진영,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셨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 그 멘트들 조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뭐 국민의 경고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했는데 부동산이 영향 미치지 않았겠냐 이런 그 질문을 받았어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민주당 정원호 후보 꺾은 게 부동산 이슈 영향이 컸다. 한강벨트 그 부분의 그 표심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수 대표님.
2: 저는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수 정부에서 집권하면은 부동산 값 올리려고 막 고사를 지낸다. 막 규제 다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라고 집 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다가 그게 꼭 이제 이 진보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비유하자면 이거 같아요. 예컨대 그 버터떡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막 잘 팔리는데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 막 버터떡이 너무 잘 팔려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급을 왕창 늘리겠습니다. 마음대로 마음껏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다면은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 버터떡이 너무 잘 팔리니까는 못 사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수도 제한하고 가격도 좀 통제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이런 시그널들이 결국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는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줬었고 그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 폭등 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동안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은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이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식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근데 이 노력이 계속 이제 좀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인식을 깨는 게 이재명 정부의 중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때 보수 정권 때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진보 정권 때 왔다는 이런 그 뉘앙스로도 읽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서 진보 정권에서 한 부동산 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그 기자들은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0: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뭐 어떤 그니까 부동산은 이미 상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뭐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 상수를 인정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 폭등하려는 집값을 그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했던 점을 대통령께서는 좀 그래도 잘한 점으로 꼽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계속 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서 사실 그 매물들을 유도하고 혹은 상승 압력을 조금 늦추고 혹은 그 상승의 속도나 그 폭 같은 부분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네. 좀 개입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동산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뭐 세제와 관련해서 혹은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도 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는 집값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최대한의 조치를 동시에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부동산 값이 지금 몇십 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신조 부대변님 그런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어떤 그 어떻게 뭐 거역할 수 없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잘못돼서 더 그거를 부추긴 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정확한 그 분석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도 있고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 그게 뭐 성과가 없었던.

0: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현실 인식을 하는지 전 여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가보면 아우성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절규는 외면하고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전혀 서민들의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다면 노력이 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노력의 성과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가보면 전월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같은 건 우리나라만 있고 거쳐가는 어떤 단계일 뿐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전월세를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고 집을 사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세를 살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공급이 일단 돼야 되고 그 공급을 토대로 또 다른 집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는 것인데 그러한 현실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냥 집값만 지금 올려놓고서 그 탓을 마치 전 정부로 돌린다. 이래버리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작년에 내놓았었던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대책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그 현실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세금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네. 보유세가 낮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세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말했던 것은 세금 조정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보유세를 조정하겠다 그러는데 보유세든 양도세든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건드리는 그 순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이 경제학의 기초인데 그 기초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땜질하고 그렇지만 부동산 상승 막지 못하고 결국에 악순환만 될 거라는 것이 좀 자명하다고 봅니다.
0: 네. 이동수 대표님. 예. 지금 저 신주호 부대변인님이 뒤쪽에 조금 얘기한 보유세 강화. 네. 그다음에 한주택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살지 않는 데 대해서 뭐 그 타겟이 될 수 있지만 사치품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근데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한 평생 직장 다니고 30, 40년 다녀가도 퇴직한다면 그거 달랑 하나 남아있는 사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집값 오르는 거 별로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가구 조금 있죠. 집값이 높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은퇴자들한테는 약간 우려사항 부담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보유세가 뭐 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절로 그냥 집값이 뛰어서 부담이 있는 분들까지도 과연 그 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을 이제 중과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수도권의 4050 세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청년층보다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지지층의 이익에 좀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이렇게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0: 예. 그래요.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사실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그 구별로 이렇게 봤더니 좀 우리가 예상컨대 정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한 십몇 프로 정도는 보통 이기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뭐 금천구라든지 뭐 구로구라든지 강세 지역 민주당 강세. 여기서 한 자릿수 차이밖에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도 사실 최근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이분들이 세금을 걱정하는구나. 플러스 젊은 층은 사실 전월세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서민층은. 야 이게 정말 좀 영향을 끼쳤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했고 뭐 분석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 뭐 이게 당장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의 보통 그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3: 저는 당연히 뭐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제 네. 결국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장 뭐 세금 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을 좀 개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있는 특이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결국 이제 전세제도의 기반은 당연히 이제 대출과 좀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어떤 투기, 투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뭐 투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분명한 건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격차를 또 만들어내는 격차의 재생산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했었잖아요. 선거 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고 또 무주택자가 전세 매물을 이제 뭐 줄어들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매입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세 감소의 상황 자체는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네.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외에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그 복합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신 만큼 이게 단순히 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 거다의 수준이 아니라 공급책은 공급책대로 뭐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투입해야 되는 자원들은 총동원을 하되 어떤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 시장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고 어떤 좁힐 수 없는 격차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1: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정부의 네. 처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네.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 에서 낮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세 산정 방식이 매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을 5억 했으면 그 5억이 5억짜리 집이 30억이 돼도 5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유세 산정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도입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0: 집을 짓고 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일으켜야지. 그게 아니라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겨서 집 팔게 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1: 네. 자, 부동산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공소 취소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권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럼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사건에 대한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그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고 문제가 없으면 놔두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부분은 이동수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요건 짧게 한 말씀
3: 부탁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수사 엮인 일이다 보니까 뭐 내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걸 네. 이제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본인 검찰이나 경찰 뭐 합수본 이런 데는 이제 사실상 행정부의 그 관할 아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데서 수사하면은 또 공정성 시비 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검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야당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
4: 저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뭐 해야 된다 말 공소 취소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고요.
1: 네.
4: 다만 이제 잘못된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조치는 필요하다 정도의 이제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핵심은 뭐 합수본 얘기 뭐 특검이 더 나은 거 합수본보다는 특검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잘못된 것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데 무엇을 도구로 쓸 것이냐 무엇을 수단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종수 대표께서 잘 짚어주신 대로 제 합수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 휘하에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실제로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이 추천하는 목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과정에서 단순히 뭐 대통령의 입김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에서 올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특검이 좀 더 공정할 수 있는 수단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4: 이 어떤 방식일지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본인이 뭐 결정을 하고 혹은 의견을 내고 할 상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상황인 것은 객관적으로 맞으니 그것을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1: 신조 부대변인,
3: 네.
1: 그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0: 아니 국정조사 네. 과정에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벌였다. 라는 증거가 나온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들로 다 봤을 적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주당이 밝혀낸 건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인 평가인데 이거를 토대로 특검을 또 한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본인을 향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기소된 점들 그런 것들이 조작 기소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판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재판정에 나가셔서 본인의 무죄, 본인의 결백함을 떳떳이 밝히면 돼요. 그렇게 밝히면 그동안에 검찰에서 조작 기소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문을 따라 보면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 에서도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분들이 다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출범시킬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 행보를 하시거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4: 네, 뭐 사실 이제 녹취
1: 네,
4: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녹취록이 나왔죠. 이제 담당 검사의 녹취록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뭐 연어 파티 욕 이런 것도 뭐 수원지검에서 당시에는 뭐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고 술자리도 없었고 그렇게 뭐하는 일도 없었다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0: 했지만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뭐 교도관들의 증언이라든가 그 반입한 내용 음식을 반입했다라는 그 증언들을 통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담당 검사가 이제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뭐 진술을 요구하는 듯한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이 종범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한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내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밝혀볼 부분은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네, 지금 박정희 최고위원님이 뭐 적설성 여부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게 조작 기소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차원일 것 같긴 한데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2: 네, 저는 이 문제 계속 싸울 것 같거든요. 이 문제 네.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국힘이 한번 그러면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특검 받고 다만 이제 국힘이 주도를 해서 진위 여부를 좀 밝히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 지나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한강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정체고요. 이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 역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일직 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마도분기점에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안성분기점에서 주춤하고요. 다시 죽전휴게소부터 판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판교분기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는 김민석 총리를 두고 뛰어난 리더십 성과가 매우 이 짧은 기간에 많았다.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뭐 떠난 분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김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에 김 총리에게 이거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쉬움을 드러내시지 않았을까요?
1: 아,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지내봤는데 참 문제가 많다.
0: 아니 근데 뭐 잘 하셨다라는 평가는 뭐 전 당연히 할 법하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이제 국무총리를 맡으셔서 무난하게 잘 이제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네 마네라고 뭐 평가를 하기에는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은 게 이게 뭐 네. 당대표 후보로서 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답변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으로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평가는 하실 수 있죠. 뭐 당대표로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신 것도 아니고.
1: 네네. 이동수 대표님. 네,
2: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서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이 또 다른 역할이 라는 게 총리하다가 어디 뭐 봉사활동 단체장 이런 데 가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누가 봐도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오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2: 예. 네. 또 뭐 김민석 전 총리가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전 한 게 아닌가. 그게 결국엔 당대표 말고는 뭐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요거를 신조 부대변인 같이 엮어서 한번 봐주세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다른 장면이 이겁니다. 자. 지금 사실 정청래 그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들 사실 한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느낀다.

0: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사퇴했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좀 부담 주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1: 정청래 대표는 저는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차기 당권주자들이 굉장히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이 만나는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는 불참한다라는 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견제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규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평택을 선거라든지 부산 북갑이라든지 그 두 좀 민주당이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엄청난 가도 그 이런 장애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좀 애매한 사실상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를 받아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김민석, 반정청래 세력 이렇게 두 분이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라든지 그 누구든지 1차 투표 안에서 결론을 못 지으면
0: 네.
1: 정청래 대 반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청 세력은 그래도 한 번은 컨벤션 효과를 낼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청래 대표에게 그 이기기 위해서 반청 세력끼리 힘을 합치겠다라는 그 사실 선언을 해주면 컨벤션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다고 패배한 선거도 아닌데 지도부의 일원이 지금 직을 내려놨습니다.
0: 네.
1: 이 직을 내려놓은 거는 저는 굉장히 그 함의가 많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걸 한번 이동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진 거
2: 네.
0: 특히 친정청래 그 계열 의원들은 솔직히 당대표가 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만
2: 네.
0: 이거 뭐 이 선거가 어쨌든 이긴 선거인데 뭐 서울시 그다음에 북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막판에 그런 이제 요소가 있었는데 솔직히 서울을 정청래 때문에 졌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2: 네.
0: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도 계속 전당대회 앞두고 좀 그 미묘한 기류가 흐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이 왜 졌나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인물 경쟁력에서 밀린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보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당 지지율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나 메시지 이 코드에 맞춰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쳤어야 됐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 캠페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습들 뭐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이런 쪽이 좀 더 부각이 됐단 말이죠.
0: 네.
2: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압승을 했다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스코어상으로는 민주당이 이긴 것은 맞지만은 또 뭐 부산 북갑이라든지 경기 평택을 이런 데서 이제 또 민주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론을 물으려면 또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니까는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죠? 죄송합니다.
0: 김민석.
2: 김민석 전 총리나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결국은 뭐 두 달 뒤 8월 달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그 전당대회에서
2: 네.
0: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장동혁 대표가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결국 이재명 합수본은 선관위 면제부형 합수본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조국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특검에게 맡겨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라면 지금 이런 주장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0: 자,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하기 전에 그 현장의 분위기 보면은 막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한테도 그 현장의 그 20

0: 삼성들이 네. 당신 좀 빠지라고 우리는 정치적인 이거 아니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을 다니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네. 그분들이 그럴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정치사익은 좀 많이 배제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은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1: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셨고 정치적이나 어떤 정파적이나 뭐 부정선거론자들이다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윤허게임 부정선거 이 세력들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 부정선거 구호를 사용하지 말라.
0: 그러니까.
1: 사용하고 네. 싶다. 라는 것을 두고 이제 약간 싸움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혼탁해진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시민들이 항의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색깔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뭐 부정선거론자들이고 윤호개인 세력들이야 라고 하는 것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노선처럼 그 재선거를 뭐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전역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지금 사전 투표를 없애고 뭐 본 투표를 뭐 3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동문서답이고 본인의 어떤 실패한 리더십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이 내부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는 그 근거로 이 항의하는 시민분들을 약간 본인의 근거로 삼고 존재의 의의로 삼고 있는 것 자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0: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그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럴 사람은 없고 네. 제1야당이. 근데 이제 재선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 현실성. 그러면 제일 놀란 사람은 오세훈 시장 아닌가요? 근데 여튼 재선거 하자 그럼 그랬더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뭐 최민희, 박선원 네. 이런 의원들이 아 문제된 데만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재선거 이 법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가면 법원이 판단을 할 텐데 과연 그 현실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래서 이 재선거가 당론입니까? 신주엽 대변인 아니면 그냥 장동혁 대표 개인의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건 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만큼 갈 거를 더 크게 하는 겁니까? 이 본질이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좀 참정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예. 그 마음을 예.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언어, 강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0: 근데 그럼 좋네요. 재선거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2: 누가요?
0: 정부에서.
2: 근데 선관위가
0: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네. 제1야당 대표가 뭔가를 얘기할 네. 때는 진짜로 받을 때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네. 거예요. 네. 하자 그러면. 근데
3: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이 네. 있을까?
2: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재선거를 한다고 한들 그 선거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재선거를 말씀하시지만 그 속마음에 뭐냐면 참정권이 훼손돼서 민주주의 가치가 추락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신이 훼손됐다. 이것이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네. 선관위 근본적 개혁, 구조적 탈피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의견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명히 선관위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고 이런 잘못된 모습이 비단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폐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폐단을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여야 뭐 정파 이념 모든 걸 다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0: 네.
2: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꽂힌 선거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할지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재선거를 하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선관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서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재선거를 덮어놓고 재선거를 외친다. 근데 사실 재선거에도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국론이 더 분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선관위의 개혁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의 말씀은 저는 하나의 정치

0: 정치적인 수사로 봤습니다.
1: 그 아니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될 거예요. 네. 만약 진짜 치르게 된다면 치르게 된다는 자체로.
2: 근데 이제 저는 네. 재선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요. 일단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 그리고 이제 법원의 효력을 묻는 선거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인 사퇴가 있는데요. 일단 당선인이 뭐 직접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의 효력을 이제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 소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법원으로 가더라도 또 공직선거법 224조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때만 재선거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자가 그 해당 지역에 문제된 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로 지금 이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선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박상민 최고위원님, 이게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야당에선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좀 그 국정조사는 여야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특검을 하게 되면 야당 추천 특검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대통령이 이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못 믿겠다 뭐 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좀 클리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야당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어떻게
3: 저는 보세요? 그 부분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꼭 이렇게 닫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필요하면 특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고 뭐 야당이 주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에 솔직히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민주당 분들이 지금 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까지 한 마당에 이게 뭐 여당이 뭔가 혹은 뭐 정부가 뭔가 주도하면 이게 진실규명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태를 좀 깨끗하게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 닫아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1: 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부대변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정말 재구성해야 된다.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 네. 그냥 뭐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는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할 것 같아요. 이게 선관위가 너무 이 전력이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만 해도 그래서 아 이게 이 조직이 정말 고인물이 썩을 수밖에 없구나. 자, 근데 선관위 책임이 이제 기본인데 또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이런 어떤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말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뭐든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선거 관리하는 또 부처가 행안부기도 네. 하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좀 약간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요. 대통령이 스타벅스가 했었던 5.18 문제 뭐 그 동시에 재개됐었던 뭐 무신사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거센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냐 이런 국민적인 물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나 정치권 민주당 쪽에서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거기서 잘못된 행태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입법부 차원이든 행정부 차원이든 충분히 견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뭐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보여왔었던 형태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선출 권력이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임명 권력인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키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관위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이 좀 뒤늦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기존에 보여왔었던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견제해왔었던 그런 언행으로 좀 돌아가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1: 더 이게 논의를 더 저기 하면 안전사고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뭐 여하튼 이번 그 고가 차도 붕괴에 있어서는 선거 직전에 어쨌든 서울시 부분에 이제 책임 물었는데 그 다른 또 사고들도 있잖아요. 하나 공장 사고도 있고.

0: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국가 전체적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왔을 때 어떤 부분에 그 전에 얘기했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수 대표님.
1: 그래, 저는
0: 보세요?
1: 이번 선관위 사태에 정부랑 여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처음에 이제 선관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권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거든요. 근데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또 하필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힘 우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 강남, 뭐 인천 송도 부울경 이런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부가 논리적으로 그냥 아 이거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여론은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는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이 논란을 불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박세민 최고위원님. 비슷한
2: 네, 저는 예, 예. 아니, 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재선거 그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 하는 거 저는 강력하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항의를 하시는 시민분들의 이제 주장을 좀 봤을 때 핵심은 결국 이제 침해당한 참정권은 이 사실은 재선거를 하는 거 외에는 보장 하거나 복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0: 그 투표소 아니면은 그 투표소요. 전체 선거
2: 그 투표소. 그 투표소요. 그 네네. 투표소? 저는 뭐 네. 이제 장경 대표처럼 뭐 서울 포함 전역을 재선거하는
0: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2: 뭐 네,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문제 본질과도 맞지 않고 결국 네. 이 침해당한 참정권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로의 과제인 것이고 이제 과거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요 마지막 질문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드릴게요. 네. 장동혁 대표 이제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왜 장동혁 대표가 안 간 데만 다 승리했냐. 어쨌든 책임론이 나왔고 뭐 막판에 뭐 사고가 나서 더 안 가서 더 그래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뭐 약간 뭐 농담반 진담반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나 봐요. 근데 여튼 그래서 사퇴를 하려 그랬더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뭐 선거 결과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물러날 생각은 없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곧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10일 날 있어요. 시간이 딱 30초 남았네요. 좀 전망을 해 주세요.
3: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결과 분석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결과 분석이 비록 지금 선관위 사태 때문에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과 분석이 제대로 된 다음에는 지도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게 사퇴가 됐든 아니면 유임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되든 당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의 네. 그 의중을 모아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지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경북 산지, 또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기류가 수렴되는 동쪽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오늘보다는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릴 때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큰 더위는 아니고요. 예년 수준의 더위가 되겠습니다. 이맘때 초여름 날씨인데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7도 정도, 조금 덥긴 하겠지만 내일은 시원한 바람이 오늘보다는 좀 불 것으로 보여서 심하게 더위가 느껴지진 않을 듯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21에서 29도 분포 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11에서 18도로 내일도 일교차가 크고 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한꺼번에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4부 요인과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7,5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5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7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홍대 골목길과 잠실 야구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국내 굴지그룹 총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과 게임업체 관계자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면서 단순한 반도체 공급 관계를 넘어서 전자제품, 로봇, 자동차, 게임까지 아우르는 AI 동맹 구축의 신호탄이란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젠슨황의 이번 한국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 산업 생태계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봅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른바 젠슨황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동선 추적 사이트도 이제 등장해서 젠슨황 따라다니는 시민들이 있고요. PC방에서 페이커 선수, 홍대 삼겹살 회동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젠슨황 방안에서 아, 이건 진짜 인상 깊었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3: 한 뭐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아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3: 사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창업을 한 정말 네. 조그만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2: 네.
3: 이제 이 컴퓨터용 이제 그래픽을 이제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는데 1993년 안타깝게도 미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거의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2: 아.
3: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미국 아마 캘리포니아주 이제 산호세 근방에 있는 데니스라는 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2: 네.
3: 동기 선마이크로 시스템에 근무하는 두 명의 동기에 5천만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2: 네.
3: 근데 바로 망합니다.
2: 젠슨황도 망했었군요.
3: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픽을 만들어도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역전시켜준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 게임으로 굉장히 좀 전 세계에서 모든 게임의 이제 메이커들인데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왔을 때는 지난번에는 오면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과 3자 회동을 했다면
2: 네.
3: 이번에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페이커입니다.
2: 그러니까요.
3: 예. 네. 그걸 보면 아하 이 사람의 태생 지금 엔비디아의 출발점은 게임이었거든요.
2: 네네.
3: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1인자와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국이 AI 게임, e스포츠 문화가 가장 발전할 국가 중 한 명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고 있기 때문에
2: 네네.
3: 단순히 어떤 팬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미래도 결국 한국의 게임 생태계와 같이 간다라는 어떤 상징적 행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길이 가고요.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번에 아마 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이제 그 주목을 받은 건 네이버 페이일 거예요.
2: 네.
3: 국내는 대부분 페이하면 삼성페이로 통하는데
2: 네.
3: 얼굴 인식되는 네이버 페이가 결제가 됐,

0: 때 골든벨 1차 홍대에서 있던 삼겹살과 소주 이 회동에 골든벨은 네. 이해진 네이버 네. 의장이 냈습니다. 네. 한 600만 원 상당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600만 원 쓰고 아마 거의 1000억 넘는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요. 왜냐? 오늘 주식 폭락장이었거든요.
1: 네.
0: 네이버만 놀랐습니다.
1: 오 마이 갓. 아,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자, 역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뭐 어쨌든 다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페이커 이상혁도 얘기하셨지만 NC의 김택진,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장병규 뭐 이런 분들도 막 만나서 정말 아, 저게 지금 저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엔비디아의 태생 오리진이라 그럴까요? 그게 한국 게임 업체와 궤를 같이 했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0: 맞습니다. 예. 이제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예. 이게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상현실, 아마 네. 지금은 뭐 곳곳에, 아마 곳곳에 가면 가상현실 게임방이 있고 그런데요. 네. 이게 아마 한국이 아마 이제 가장 잘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동안에 여기는 패밀리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1: 네네.
0: 도면 하나 가지고 설계 도면 하나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물건은 누가 만드느냐? 이 물건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고 네네. 마이크론이 만들고 그걸 누가 포장하고 패키징하느냐? 거의 대만의 TSMC가 패키징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엔비디아는 라벨을 붙입니다. 거기다 Made in Nvidia. 그래서 팔기 때문에 요 지금 팔고 있는 블랙웰 한 대당 네. 가격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한 6천만 원 정도 선이에요.
1: 아 그래요.
0: 여기 영업이익률이 옛날엔 80%였는데 지금은 66%. 6천만 원짜리 물건 만들어 팔아서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이득을 남기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지금 경쟁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특히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 브로드컴 네. 이번에 이제 어닝 쇼크를 냈던 브로드컴 이 두 개 회사가 전체 AI 가속기 시장이 20%를 점유하고 있고요.
1: 네.
0: 엔비디아가 80%입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아, AI 가속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로 이제 옮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0: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로봇, 가전, 뭐 인공위성, 통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이른바 이제 피지컬 AI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IT 대기업들 뭐 네. 사람들 다 만났고요.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이제 제조 기술, 하드와 제조 기술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1: 네네.
0: 지난번 APEC 정상회담에서는 1박 2일로 짧게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번 3박 4일에는 아마 이제 추적 동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1: 네네.
0: 이게 점심 먹고 뭐 올해 여기서 평양 냉면 먹고 바로 움직이고 이 동선을 잘 쪼개느라고
1: 네.
0: 뭐 그다음에 시구하고 잠실 삼성 구장에서 시구하고 바로 삼성동으로 건너와서 또 깐부에 등 투하하고
1: 네.
0: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야 저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깐부에 등 투도 하고 뭐 최태원 회장은 외국에서도 만나고 여기 와서 또 두 번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자 그런데 막 시민들과 또 밀착하는 행보도 보이고요. 기업 총수들하고도 만나고 스타트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만나는 게 그냥 쇼잉은 아닌 것 같고 그 속에 어떤 숨어있는 어떤 핵심 키워드라 그럴까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라고 보세요 소장님은?
0: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기업 총수가 정말로
1: 네.
0: 치맥을 하고 그리고 골든벨을 쏘고 그리고 옆에서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1: 네네.
0: 근데 태생이 젠슨황 CEO는 태생 자체가 대만계예요.
1: 네.
0: 대만계에서 9살에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이민 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네네.
0: 굉장히 그 인종 차별 받아왔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 패밀리 로스터에서 알바하고 이러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재벌 2세, 3세 이제 이 승계형 이제 이 승계형 이제 다수성간 승계형 사람이 아니라 네, 스스로 예. 성공을 쟁취한 자수성가형 CEO라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에 먼저 들렸어요. 대만에 먼저 들리고 뭐 중국을 가든 보면 대부분 친서민적인 먹거리를 먼저 체험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그게 뉴스화가 되고 그런 게 엔비디아가 아무리 수백만 달러를 들어서 네. 이제 CF를 찍고 광고를 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서민들이 먹고 사는 모습에 아주 스며들듯이 네. 그게 자연 홍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순항하면 옛날에 이제 그 스티브 잡스와 그러면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네.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할 때나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제 나라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홍보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야 그냥 야 정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뭐 거의 뭐 8천조에 달하는 그룹을 운영하는 CEO도 우리랑 별반 다름 없구나.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이미지를 네. 굉장히 구축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그래서 그 골든벨 울릴 것 같아서 1차에서도 골든벨 울려서 그 저번에 깐푸 저 회동 때요. 네. 나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마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을 것 같고요. 자 네. 기업들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LG전자 주가 저번 주에 회동 소식만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젠슨항이 네. LG를 뭐 픽했다 그러나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전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공장 자동화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잘하는 게 일집돼 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고 네. LG전자는 그동안 야 LG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접점이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가전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1: 네.
0: 전 세계 이제 가정에다가 이른바 AI를 심게 되면 이른바 스마트 홈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결합이 되게 되면 이른바 네. 피지컬 AI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뭐냐 스마트 홈 플러스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이런 게 전국 세계 소비자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1: 네.
0: 야, 공기청정기를 해봤더니 이때는 잘 안 되고 이때는 잘 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독보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을 미리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젠슨항은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AIG 칩만 거기다가 더 더해지게 되면
1: 네.
0: 스마트 가전, 로봇 기술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 가정에서 엔비디아를 생태계로 단숨에 연결하는 가장 가적 강력한 가정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 그러네요.
0: 가전제품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이제 로봇 하면 또 두산이 있고 또 로봇 하면 현대차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역시 이번에 보니까 역시 박정원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 어김없이 또 만난 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은 3박 4일 동안 두 번 만났어요.
1: 네네.
0: 물론 뭐 전화 지난번 1박 2일은 이제 대한상공에서 회장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담 진행 때문에 못 만났었고요.
1: 네네.
0: 뭐 이번에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서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1: 네.
0: 지난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83조입니다. 이게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1: 네.
0: 이른바 이제 HBM이라는 거. 앞서 제가 영업이익률이 6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 현재 지금 5세대 지금 블랙웰에는 5세대 이제 HBM이 들어가고 있는데
1: 네.
0: 여기 시장 점유율 70에서 80%까지가 메이드 인 SK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 20, 30%가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1: 네.
0: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조만간 출시될 6세대 이른바 베라 루빈이라는
1: 네네.
0: 새로운 가속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1: 네.
0: 가장 치열한데 여기도 누가 1등이냐. 여기도 여전히 SK가 좋습니다. 삼성은 시제품은 좀 먼저 내놨는데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전력 소비 면에서 발열 면에서 아직은 불량률을 완전히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1: 그랬군요.
0: 그래서 아마 지금 최태원 회장한테 가능한 한 많이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수요가 지금 이미 내전까지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두산 저는 아마 네이버하고 두산이 아마 이번 그 회동의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1: 예.
0: 프로야구 쉬고 젠슨항이 먼저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달했고요.
1: 네.
0: 그래서 부산하면 로보틱스, 피지컬 AI 두 부분이 다 있습니다. 네. 로봇 하드웨어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주목을 받았고 네. 박정원 회장은 거의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번에 상대편 시구한
1: 저분이 누구지 이런 분들도 꽤 있었대요. 모르는
0: 맞습니다.
1: 분들은.
0: 예. 그러니까 젠슨왕 때문에 뜬 분들이에요. 젠슨왕 스치기 많으면 주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고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두산도 마찬가지 로보틱스도 그랬는데 네.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온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특히나 미국발 이제 블랙 먼데이가 연출되긴 했지만 아마 이제 저 앞서 이제 네이버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삼성은 사실은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오후 5시쯤부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제 전영현 DS 부문 부문장과 지금 부사장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1: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0: 이게 6세대예요. 예. 6세대 HBM4라는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수요의 한 7, 80%가 여기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게 5세대에서 밀렸어요.
1: 예.
0: 그래서 아마 6세대, 7세대는 먼저 시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얼마나 안정시킬 것인지 품질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고
1: 네.
0: 아마 이제 SK도 SK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엔비디아 협력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SK도 이제 사업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뭐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NS 계열사 이런 걸 이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삼성도 비슷합니다.
1: 네.
0: 삼성도 이제 사업 구조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성의 제조 공장에 어떤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을 접목시키는 이런 이제 동맹으로 AI 공장부터 로보틱스까지 전부 전 분야에 대한 이제 협력을 할 텐데.
1: 네.
0: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엔비디아가 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지난달 말에 본토 본국이었던 대만을 방문했거든요.
1: 네.
0: 대만 가서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1: 네네.
0: 대만에 본사 짓습니다.
1: 네네.
0: 대만에 본사를 짓는데 대만에는 TSMC라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1: 대만에 엔비디아 본사를 짓는다고요?
0: 대만에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대만 내에서.
1: 그러니까 미국에 본사는 있는데
0: 있고,
1: 예, 대만에 또 다른 어떤 본사에 준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아시아 총판을 짓는 총본을 짓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한 예. 5년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7조가 됐답니다. 20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뭐 여기에는 뭐 대만의 TSMC도 있지만 퀀타 컴퓨터, 팍스콘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공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시아에서 뭐 한국 그다음에 대만, 일본 정도가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적 제휴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좀 SK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삼성이 6세대, 7세대 여기서는 좀 이제 약간 절치부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웃고 있지만 이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하고 아까 이제 최대 이번 그 엔비디아 CEO 방문에서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이게 두산하고 네이버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네이버는 뭐 어떤 면을 주로 이제 그 젠슨왕과 얘기를 하게 될까요?
0: 맞습니다. 우리 네이버 하면 그냥 검색 엔진, 검색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는 건 AI와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1: 네.
0: 초거대형 AI 모델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이게 데이터라는 게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력, 과거에
1: 네.
0: 이제 얼마나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서비스 자체를 구축한 몇 안 되는 비영업권 국가 가운데 AI 주권 국가 대표기업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형 AI, 소버린 AI 분야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하고 네이버는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관계가 좀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도 뭐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함께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어떤 거예요?
0: 두 가지예요. 여기도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1: 네.
0: 로보틱스입니다. 이러면 이제 피지컬 AI 동맹으로 해서 이미 지금 뭐 지금 그동안 이제 현대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이제 로봇 만드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보스턴 이제 다이내믹스에 여기 로봇, 그다음에 수소 충전용 로봇과 같은 미래 기술을 직접적으로 좀 보면서 이 협력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황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R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맞고 로봇 기술도 거의 테슬라 막바상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엔비디아는 AI 플랫폼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협력이 자율주행을 넘어서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의선 회장 얘기 조금 더 하기 전에 정의선 회장도 오늘 보니까 뭐 존경하는 CEO다 15년 전에 처음 만났다 하는데 또 젠슨 황은 저번 한국 방문에서 이건희 회장과 자신과의 그 인연이라 그럴까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네. 얘기해서 좀 사람들 많이 주목했던 그 부분을 약간 좀 떠올려 주세요. 그 부분 많이 맞아요. 주목했거든요.
0: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네. 1993년 이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이제 창업은 했지만 네네. 미국의 인프라가 워낙 열악한 데다가 1995년 결정적으로 엔비디아를 타격을 미친 게 윈도우 95입니다. 윈도우 95에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용 그래픽 칩을 만들었는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1996년에 이건희 회장이 네. 젠슨 황을 알아보고 그때는 정말 이게 그래픽 칩 팔고서 이제 용산에 와서 이거 팔아달라라고 이제 판매 세일즈할 당시였습니다. 네. 그럴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아 앞으로 한국 e게임 시장의 주요가 될 테니 이 부분에 집중해달라라는 네. 편지를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 30년 전 받았던 편지를 이제 아들인 이재용 회장한테 보여줬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재 한 명. 천재는 천재를 알아봐요.
1: 그리고 이건희 그 회장의 또 해안. 그죠?
0: 해안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이게 그걸 정말 중요하게 자기한테 내려진 어떤 암시처럼 네. 아 나는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갖고서 그 확신을 갖고서 이걸 밀어붙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AI로 전환되면서 이걸 너무 잘 탔기 때문에 아마 지금 AI 이후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돌아다니면서 이런 피지컬 AI 로보로이드 시대를 맞기 위해서 더 많은 아마 투자와 이제 협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협력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가리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자율주행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느냐 이건 둘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건 기대감에 오른 거고 네. 실제로 이게 매출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로 이동했을 때 과연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좀 빨라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젠슨 황은 과연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기술력을 내보이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받는 과정이 남아있고 네. 로봇이라는 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건 이 차이입니다. 옛날 마징가 Z가 있고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가 있다면 네. 마징가 Z는 그냥 깡통이에요. 사람 처리가 그 위에 올라타서 조정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여기 터미네이터는 스스로 진화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1: 네.
0: 근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갔어요.
1: 그래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2, 30% 정도 갔다.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왔지만 갈 길이 더 멀다. 저희 어렸을 때는 마징가 Z가 짱이었는데 여하튼 그 기억이 나긴 하고 정의선 저 얘기 하나만 더 해 보면 자, 젠슨 황 CEO와 정의선 회장이 취재진 앞에서 뭐 모베드에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아까 제가 화면을 보니까 하더라고요. 자,
0: 네네.
1: 뭐 사업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거는 세상이 다 알지만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막 거기다 서로 사인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이게 뭐 네. 시장에 확신을 주기 위한 건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행위들이.
0: 그러니까 아마 젠슨 황 CEO의 아마 이제 이 후폭풍 아니면 이제 조금은 이제 좋은 네. 이제 효과라고 보는데요.
1: 예, 예.
0: 지금 그동안은 아마 이제 재계 CEO들 가운데 대중과 스킨십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나마 SNS를 통해서 이제 신세계 그룹 정영진 회장만 조금 이제 소통하지 나머지는 대부분 네. SNS도 하지 않았고요. 어디 가서 뭐 좀 일본 가서 출장 갔는데 뭐 맛집에서 찍혔다 이러면 화제가 될 정도였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금 보면 젠슨 황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굉장히 서민 밀착형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
1: 네네.
0: 아마 그 일환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그나마 정의선 이제 의장의 경우는 50대잖아요.

0: 70년생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젊은 이제 2, 3세대 이제 이 CEO들이 그만큼 앞으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의 사업이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젠슨왕이 어떤 보여줬던 이제 퍼포먼스적인 어떤 마케팅의 효과를 바이럴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이미 APEC 정상회담의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가 아니라 젠슨왕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 했는데
1: 네.
0: 트럼프는 얻은 게 거의 없는데 젠슨왕만 거의 알래스카에서 픽업해서 갔다더라.
1: 네.
0: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1: 그렇죠.
0: 이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이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대면한테 굉장히 적은 선물로도 굉장히 적은 이벤트만으로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로 가요. 우리나라에서 찍힌 이제 깐부회동 뭐 치킨회동이지만 그게 네. 실시간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이 글로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1: 네.
0: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1: 예. 네.
0: 젠슨왕.
1: 자, 젠슨왕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 뭐 이제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행보 이런 것들을 자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젠슨왕 CEO 이제 지난 5일 금요일이었죠. 입국하면서 올 상반기 AI 인프라 구축 성공적이었고 하반기는 더 바빠질 거 이렇게 아주 시장에 긍정적인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 공교롭게 국내 증시 급락세 보였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먼데이였는데 자 뭐 이건 젠슨왕이라는 호재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0: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이 시장이 불안한 게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
1: 네.
0: 조정은 받을 시기가 왔는데 그게 어떤 트리거였느냐?
1: 네.
0: 바로 이제 금리라는 트리거.
1: 금리.
0: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쇼크,
1: 예.
0: 브로드컴 쇼크라고 얘기하는데요.
1: 예.
0: 여기에다 이제 외국인들 역대급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0: 3일 떨어졌어요. 5% 이상 떨어진 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올해 상승률, 지수 상승률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은 미국의 이 금리 행보인데요. 미국의 네.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거든요.
1: 네.
0: 이러다 보니 연준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 유지가 아니라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1: 네.
0: 환율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환율 이러다 보니까 막 1560원 넘어섰거든요.
1: 네네.
0: 이렇게 넘어가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도 이제 달러로 바꿔가면서 손실합니다. 근데 환율은 지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째 21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1: 아,
0: 거의 7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1: 근데 국내 개인들이 그거를 또 주우니까 어느 정도 또 지탱을 하는데 그게 약간 힘이 붙여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0: 왜냐하면
1: 네.
0: 금리가 올라가면 B2가 힘을 얻어요.
1: 아, 그렇죠.
0: 지금 보면 지금 개인들이 포모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1: 네.
0: 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두 배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불과 기껏해 10% 20%밖에 못 먹었어. 그러니 네. 차라리 레버리지 하자. 떨어지면 두 배 먹는 곱버스 하자. 굉장히 지금 투자가 아닌 투기 성향으로 좀 바뀌다 보니
1: 네.
0: 이건 변동성 장세에서 빚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1: 위험하죠.
0: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은 내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와도 견딜 만한 건지 이 지금 현금 보유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요것만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증시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항상 이게 일단은 조정 국면 같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반도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폭락 장세가 지금까지 제기된 반도체 고점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어떻게 평가가 엇갈립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아마 이제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털은 바뀐 게 없다.
1: 네.
0: 한국은행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다만 중간중간에 뭐 엔비디아다,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이다, 앞으로
1: 네.
0: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텐데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서 뭐 들쑥날쑥 할 수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계속해서 공급을 장기 고객들, 전략적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그동안 6개월짜리 계약이었다면 3년 내지 5년 계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직은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런 투자가 좀 지연되거나 금리가 올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늦어지거나
1: 네.
0: 이런다면 이거는 반도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지표 맞고요.
1: 네네.
0: 제가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1: 네.
0: 금리의 장사 없습니다. 다 떨어져. 지금 금 가격이 석 달 연속 떨어졌고요.
1: 네네.
0: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6만 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1: 예.
0: 여기에다가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간 12일 이제 이 스페이스X라는
1: 네.
0: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제 이 우주항공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게 또 블랙홀처럼 자금을
1: 그렇죠.
0: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려
1: 예.
0: 공모에 1,500억 달러, 우리 마스카 프로젝트, 요거만큼 돈이 들어와 있어요.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돈이 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수익을 쫓다 보니, 지금 당장, 이제 수익난 주식 팔고, 코인 팔고, 뭐 빚 내고, 이러면서 공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쪽으로 좀 가는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마 6월에 보면, 6월에 이제 미국의 케빈 월시 새 신임 연준 의장이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를 주재하는데
1: 네.
0: 이번 달은 동결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미국의 19명의 연준 의원들의 속마음
1: 네.
0: 내년 올해 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3월과 비교해서 굉장히 저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더 금리 긴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1: 네.
0: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을 마무리하는 다 정리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젠슨항과의 협업이 국내 AI 관련 기업들의 어떤 펀디멘털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젠슨항과의 협업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예,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추가하고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제조 강국은 한국인 게 분명 맞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옥석가리

0: 가 진행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지금 굉장히 반도체를 비롯해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AI 서비스까지 협력 범위가 굉장히 태동이 넓고요.
1: 네.
0: 이게 아직 시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직 로봇 보게 되면 로봇이 사람 같지 않아요.
1: 예.
0: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거쳐가게 되면 분명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네. 이제 좀 뒤처지는 모습,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테마는 AI 테마는 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저희가 정치 토크에서도 뭐 요목조목 살펴보긴 했는데, 자, 박세인 기자 보시기에 경제 분야에선 좀 눈에 띌 만한 발언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예, 우선은 삼성전자 관련 이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전에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까지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과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월급을 더 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였다. 아주 발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 영업이익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목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해준 국민도 있다.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먼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눠주고 이런 걸 도입을 하면은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가 있다.
0: 네.
1: 한국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으면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 영업이익 초과 이익 말고도 초과 세수에 대한 문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예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화두를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요. 여기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분을 재정 배분을 하듯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별도의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주목하셨습니까?
1: 네, 우선은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고요.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제 문제가 7월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7월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올 때 나머지 문제도 이제 함께 이제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방향성 이제 세제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좀 방향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이게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까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줬던 거에 대해서도 이게 시장 왜곡이 됐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면서 이거를 좀 해소를 할 분위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폭등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상승 압력을 그래도 본인이 이제 정책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눌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향후에 이제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 잠깐 살펴봤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자 개표장이 설치됐던 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주말 내내 재선거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1: 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일배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음부터 이제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 오전 기준으로 경찰 추산 1,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1만 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0: 네.
1: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가고 아니면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제 재선거를 구호로 외치고 있었어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수능 시험을 치러 갔는데 왜 시험지를 안 주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낸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이거는 생각되지 못했던 포인트다.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러면서 좀 반성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선거를 외치던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조금 목소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강성보수 단체가 주장하는 과거에 주장을 했던 그 부정선거 목소리 구호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벽보에서도 처음에는 재선거 그리고 뭐 참정권 침해 이런 수준의 구호만 외치자고 써놨던 복보에서 이제 부정선거 구호 가능이라고 이제 두 줄 끊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유선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그 국가대표 핸드볼팀 선수들이 이제 대회 출정을 앞두고 연습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공인구를 좀 빼가려고 했대요. 그런데도 이제 니들이 어떻게 그 선수들인 걸 아냐 이러면서 좀 실랑이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을 지키는 경찰 기동대원의 글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위대가 투입 인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뭐 직접 근무지를 뭐 지정을 해줬다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0: 여튼 뭐 관계 당국이 이거를 정리를
1: 예
0: 더 깔끔하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시위대야 뭐 그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1: 그쵸.
0: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 예,
0: 욕을 맞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1: 예.
0: 자, 이제 주말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검경이 참여하는 합수부를 구성해서 책임 소재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중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해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전에 이제 당시에 상황에 관련됐던 이제 투표소 근무자 그리고 용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투표를 못한 이제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방향은 이제 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 투표용지의 50% 분량만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종사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대화도 확보를 했고 투표용지 공급 업체도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를 이제 묻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시위 참여자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 행위라든지 아니면 좀 선을 넘는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0: 네.
1: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래요. 1,500원대 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55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기도 했는데 자, 그 여파로 해외 직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1: 예, 맞습니다. 미국 소재 해외 직구 대성 대행 업체인 투패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이제까지는 업계 최저 수준의 이제 배송 대비를 내세워가지고 직구족들한테 싸게 이렇게 보내주는 데인데
0: 네.
1: 3월부터 배송이 안 된다는 불만들이 이제 고객들의 불만들이 많았대요. 이게 보니까 3월이 시기가 딱 중동전쟁이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환율이 더 높아지고 유류 할증률도 치솟는 상황에서 이제 업체가 그 싸게 하면 마진으로서 배송비 부담이 감당이 안 되니까
0: 네.
1: 이제 배송을 안 해주고 화물을 이제 묶어두고 있다고 의심을 했고요. 회사 측에서도 실제로 운영상 어려움과 심각한 자금 문제로 주문이 정상적으로 출고되지 못했다. 지금 보관 쪽인 물량부터 빨리 이제 출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0: 네.
1: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뭐 삼성 TV, LG TV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로 사고 그랬었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1: 예, 그렇게 환율 싸요. 생각하면 예, 네, 그때는 네. 한 60% 70%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그런데 환율이 올라오니까 배송비까지 고려하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비싸져 버린 거지.
0: 네, 예, 네.
1: 남지가 않아 버린 거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던 업체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코스피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8% 이상 빠지면서 7,400선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자, 국내 증시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떨어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1: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예상했던 바였고요.
0: 그렇죠.
1: 뭐 시장에서는 10%, 13%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 초반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고 중간쯤 네. 한 11시쯤 돼서는 이제는 개인 매수세가 또 나와주면서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다가 장 마감 거의 다가와서는 역시나 이제는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그래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상을 했었냐. 이미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네. 이 시장이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은 당연히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일단 빼야 되거든요. 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시장에서는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미 금요일 뉴욕 시장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느냐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돈을 버신 분도 있어요. 네. 예, 장 초반 많이 빠졌을 때 매수했다가 한 11시쯤에 이제는 좀 올라섰거든요. 그때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관망세가 지금 주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하냐. 오늘 네. 좀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0: 아, 뭐죠?
1: 이게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한 상품이 플러스 49.7%가 나왔어요. 수익률. 원래는 마이너스야 되잖아요. 예, 오늘 예. SK하이닉스가 한 7.68%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레버리지다 보니까 거의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한 15, 16%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예. 하락을 했는데 이 한 종목만 플러스 49% 수익률이 나온 거죠.
0: 이건 뭘까요?
1: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아마 누군가가 주문을 잘못 넣은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예. 이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넣어서 두 배를 이렇게 추종을 해서 맞춰 놓게 돼요. 예. 가격을. 그러면 이제는 LP들이 개입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2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LP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0: 네.
1: 그럼 그때 누군가가 주문을 잘못 넣어버리면은
0: 그 실수한 거로 보이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는 실수를 한 거예요. 대량의 매수를 던졌는데 이게 단일가로 던진 게 아니라
0: 네.
1: 시장가로 넣었다는 거예요.
0: 아,
1: 시장가는 그냥 그 시장의 가격만큼 이제 체결이 되거든요.
0: 그분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아,
1: 기관이
0: 그렇군요.
1: 뭔가 잘못을 넣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고 이게 지금 보니까 3만 원에 이제는 종가가 나왔거든요. 원래 16,000원짜리가.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가로 이제는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개인들도.
0: 예, 예.
1: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오늘 이 최고치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내일 이 LP 유동성 공급자가 개입을 하면은 원래 16,000원으로 아마 바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최고가로 매수하신 개인들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앉아서 마이너스 50%는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은 아닌 거고
0: 그러니까.
1: 이러한 일이 오늘 있었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에버리지 상품의 코인판이냐
0: 네.
1: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마이크론 이슈도 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브로드컴
1: 네.
0: 이게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 뭐 이런데 불씨를 당겼다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 브로드컴이 네. 어떤 기업입니까?
1: 사실 뭐 브로드컴이 주가가 하락해서
0: 네.
1: 이게 뭐 트리거가 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핑계죠.
0: 아 그래요?
1: 네 사실 이제는 왜냐하면 고점 논란이 항상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는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을 보고 나서 아 이제는 이거 가지고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도 만들고요,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엔비디아가 범용 AI 가속기를 만든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0: 네.
1: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0: 네.
1: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으로 빠졌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발작했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입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12일에 상장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 전부터 신흥국에서 돈을 다 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죠. 왜?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상장하는 스페이스X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이 수익률이 너무 좋은 한국에서 돈을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 이제 돈을 빼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고점 논란이 불씨를 당긴 거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가 지금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어떤 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안 좋습니다.
0: 그럼 어차피 뭐 외국인들이 빼면은 그걸 달러로 바꾸니까 네. 계속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자 최근에 이제 그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증시 휘청거릴 때는 네. 그 빠지는 폭도 엄청 막 10% 8% 뭐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거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1: 일단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네. 이제 많이 올랐는 상품이고요. 종목이고 무엇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네. 하루에도 뭐 10% 막 7% 8%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는 과열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네. 11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옵션이 이제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이제는 그날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12일 날은 이제는 스페이스X 상장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사실 변동성이 큰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주예요. 그래서 좀 조심을 진짜 하셔야 되는 저는 볼 수가 있겠고
0: 그래요.
1: 어떤 분들은 또 이번 장을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나 SK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0: 줍줍이죠.
1: 네. 떨어져? 오케이. 나는 분할로 네. 매수해서 들어갈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 매수세가 계속 받쳐졌던 것이
0: 그렇죠.
1: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제는 10일 지나서 과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상장 끝난 다음에 IPO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흐름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이게 또 큰 이슈인데 네. 2009년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뭐 이게 가장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 한계 있죠.
0: 예, 한계가 있는데 그럼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도 좀 만만치 않고 어떤 식으로 이 방어를 해야 됩니까?
1: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0: 아,
1: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달러로 벌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경상수지 잘 나오죠.
0: 그러니까요.
1: 무역수지 흑자 나오죠. 달러를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그만큼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본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격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금리 격차로 인해서 돈은 항상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이번 기회로 아직은 다 들어가겠다는 분도 있고
0: 네.
1: 무엇보다 지금 채권금리 굉장히 높거든요. 그 뜻은 가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강달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라도 일단 미국 채권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쌀 때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는 가격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률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환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환율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서
0: 네.
1: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0: 그래요.
1: 환율 오를 때의 투자법 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번엔 아주 시원한 주제 잠깐 다뤄봅니다. 여름이면 냉면이 단연 인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1: 네네.
0: 그 가격이 또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1: 네.
0: 올해 냉면값 평균 가격이 나왔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 12,000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지난 4월 가격이고요. 지금 보통 시장에 가보시면 18,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냉면 먹으러 가면 여의도에서요.
0: 네.
1: 거의 뭐 19,000원 막 이래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냉면
0: 비싸요.
1: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냉면만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삼계탕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식자재 부담되죠. 인건비 참 많이 올랐죠. 인건비
0: 네.
1: 오르죠. 원재료 부담되죠. 대부분의 식재료 같은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환율이 높다 보니까 더더욱 값어치 이 값은 계속적으로 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환율 오르죠. 물가 오르죠. 자산가들은 오히려 네. 돈을 더 법니다. 항상 이럴 때 피해받는 분들은 서민들이세요.
2: 그러니까요.
1: 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자산에 투자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모아둔 현금은 녹아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부의 격차, K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0: 그러니까요. 서민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자, 닭고기나 계란 원가 올랐고 고환율도 이제 민생 물가는 당연히 악재고요. 또 중동 전쟁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끝나고 맞아요. 장기화되고 네. 있고 이럴 때 물가 안정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1: 일단 물가 안정 대책을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정 최고 가격제 지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부가 이제는 유통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시장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5월 소비자 물가가 3.1%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 네.
1: 물가 잡기는 제가 봤을 때 더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인상 그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0: 네.
1: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 바꾸셔야 돼요. 저는 지금 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0: 네.
1: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배팅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구축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는 바꿔서 포트폴리오 바꿨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마이클 런스트 락의 Complicated Heart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구 동저형의 기압배치 속에 기류가 수렴되는 동쪽 지역으로 소나기가 오늘 저녁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 구체적으로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등에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도 동쪽 위주로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소나기 양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 부산 등 동쪽 흐린 가운데 엷은 안개에 껴 있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북부 내륙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은 강수예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1도에서 1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전주 28도, 대구 29도 등 남부지방의 기온이 오르면서 30도에 육박한 지역이 있겠습니다. 21에서 29도 사이로 모레도 기온 변화가 내일과 비교해서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 쪽은 서해 바다의 안개가 짙겠고 일부 섬지역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남부 일부 지방 더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해 7,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55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민주국과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세제안은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의 환영 속에 오늘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하루 SK와 LG, 현대차, 네이버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면담하고 서울대를 찾아 연설하는 등 AI 동맹 강화를 위한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7,500선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5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가 7,484.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사이 8.29%, 676.1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8%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며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7,500선까지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21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며 3,5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1조 7,600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떨어져 30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빠져 200만 닉스를 내줬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9.08% 내린 911.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1,555원 20전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는데 환율 시초가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외환당국은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구두 개입에

0: 나섰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4원 10전 내린 153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년차 국정 비전과 함께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와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자신도 반성했다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제기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는 달라져야 한다며 뼈있는 소리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세제와 금융, 규제와 공급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다음 달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정치권에선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패한 국정을 숨기기 위한 대국민 홍보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원동희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형식과 내용 모두 좋았다. 대한민국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평가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호평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부터 솔선수범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홍보쇼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 추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선포한 격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둘러싼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이에 앞서 재선거 먼저 실시하자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에는 수명이 넉 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필요하면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회 현장에서 선동을 멈추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각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여야 협상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만여 명까지 운집했던 인파, 평일이 되자 수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중심이었던 20, 30대 청년층이 크게 줄었고 재선거에 더해 부정선거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지만 투표함을 포함한 장비 대부분은 개표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인쇄했는지 등 고의성 입증에

0: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앞둔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유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전용기가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시 주석의 7년 전 첫 국빈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습니다. 국가주석 자격으로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9달 만입니다. 두 정상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김일성 광장에선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고 행사가 끝난 뒤 시 주석은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열리는 북중 정상회담에선 북중 간 관계 격상과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 시남녹강 대교 개통 등 경제 외교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만큼 미국에 맞서 북중 동맹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방북에 앞서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국가 주권이나 전략적 협조란 표현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을 초청한 북한은 이번 회담을 중국의 북핵 용인에 쐐기를 박는 계기로 활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방한 나흘째를 맞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하루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AI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한국과의 AI 동맹 강화에 나섰습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3: 젠슨 황 CEO는 방한 나흘째인 오늘도 쉼없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신 주무대가 PC방, 야구장, 음식점 등에서 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만 SK, LG, 현대차, 네이버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면담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SK그룹에선 최태원 회장과 AI 팩토리 구축 방안을 밝혔습니다. 메모리 칩인 HBM을 공급하는 관계에서 전용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 겁니다. LG에서는 피지컬 AI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와 물류 로봇 개발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AI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I라며 엔비디아의 AI와 현대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를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AI 연구자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점심 무렵 서울대학교를 찾아 AI가 산업과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방안이 반도체 공급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로봇, 모빌리티와 미래 인재 양성까지 한국을 AI 동맹으로 삼기 위한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젠슨 황 CEO는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개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날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한 이후 이란이 보복을 단행하며 양측의 보복 공방이 치열합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종전 협상이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4: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8일 이란 서부와 중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세 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전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시간 만에 단행됐습니다.

0: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각 7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추가적 군사 행동도 가혹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미사일 11발이 발사됐으며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이란을 강력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하늘길도 다시 닫혔습니다. 이란은 서부 영공을 폐쇄했고 호메이니 국제공항도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들도 영공을 폐쇄하는 등 비상대응이 나섰습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일 정오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AFP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테헤란 중심부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며 이후 방공 시스템으로 추정되는 연이은 폭발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시온주의 적들의 침략 재개로 테헤란의 남부와 서부가 공격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현지에 순조롭게 적응하며 체코와의 1차전 준비에 몰입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은 한국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대규모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 김용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2: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 입성 이틀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현지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선수들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한 가운데 대표팀은 1차전을 앞두고 4일간 집중훈련을 선언한 만큼 초반 15분만 공개한 채 체코에 대비할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상대인 체코 대표팀도 미국 텍사스 베이스 캠프에서 이틀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역시 첫날 훈련과 달리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한 뒤 비공개 훈련에 돌입하는 등 경기를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고지대와 잔디 등 현지 환경 적응 측면에서 우리가 체코나 남아공에 크게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팀에서 뛰는 스타들을 앞세워 조 2위 안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멕시코 거리에는 태극기가 등장하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힘찬 함성이 울려퍼질 예정입니다. 거리 응원은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와 함께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 거리 응원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일 체코전, 19일 멕시코전, 25일 남아공전까지 모두 3차례로 현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경기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1: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15명이 숨지는 등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반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쪽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관측됐고 이후 규모 6.5를 비롯한 강한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등에 깔려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인근 해안 지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손 대표와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 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게는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길 가던 한국인 여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뒤 여성의 일행들과 폭행 시비까지 벌인 20대 A상병 등 주한미군 4명이 체포됐습니다. A상병 등 4명은 경기 동두천의 캠프KC 소속 군인으로 오늘 새벽까지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들을 향해 호감이 간다,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해 해당 여성들의 일행과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군

들은 체포 이후 미 헌병에 곧바로 인계됐습니다. 지난 3월 카페 음료를 빼돌렸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받아낸 점주의 매장에서 다수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들 매장을 포함해 충북 청주권 프랜차이즈 매장 3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음료를 빼돌렸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점주 A씨 매장에서 그동안 아르바이트생 21명이 야간수당 등 임금 17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른바 음료 석잔 횡령 논란에 연루된 A씨의 지인인 또 다른 점주 B씨의 매장에서도 28명이 130만 원어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추신수의 한국인 최다 연속 안타 기록에 한 경기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영남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영호남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규정하면서 전격적인 합수본 수사를 지시했고요. 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수용하겠다면서 정면 돌파 선언했습니다. 반면 여의도의 정치 시계는 짙은 안개 속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지명과 맞물려 차기 당권을 향한 개파 갈등이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과 원내대표 선거가 겹치면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대통령의 기자회견 총평부터 여야의 내부 갈등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 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0: 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애초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정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뭐 2시간 50분 동안 뭐 형식과 격식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아주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소통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좋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0: 네.
1: 일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도 위기였고 또 통상 안보 위기도 있었고 또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위기까지 쉽지 않은 1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하고
0: 네네.
1: 또 앞으로도 이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남은 4년 동안도 열심히 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나 입법 등을 통해서
0: 네.
1: 그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김수희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총평.
4: 예.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열리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어서
0: 네.
4: 전 지방선거랑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슈가 됐던 이슈들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봤는데요. 그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그 뭐 구청장, 시의원, 뭐 시장은 교차 선택을 했다. 민심이 무섭다.
0: 네.
4: 그래서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아셨구나 드디어.
0: 아, 그거 한마디 공감하신 거예요?
4: 네. 그거 하나
0: 예.
4: 공감하고요.
0: 네네.
4: 나머지는 이제 거기 뒤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함은 정말 대체불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자화자찬을 좀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고
0: 네.
4: 그리고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든다 이런 메시지나 뭐 처음에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이제 유튜브나 뭐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뭐 청년들한테 참으로 귀하고 존경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0: 네.
4: 약간은 본인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유체이탈의 발언에 대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0: 어떻게 보시고 대통령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4: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전 어떻게 이런 2026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야인시대 동영상 돌아다닌 거 아시죠?
0: 네네.
4: 네, 3.15 부정선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0: 네네.
4: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어쨌든 여야 공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4: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어쨌든 서울시 선거를 좀 졌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꿋꿋하게 세세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자화자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었죠.
4: 네, 그 부분은 세제.
0: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장윤미 대변인님께서도 네. 총평 한 말씀 해주시죠.
3: 일단 1년 집권 1년 차를 맞아서 대통령이 사실상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즉문즉답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0: 네.
3: 어떤 현안이 어떻게 나올지 사전 조율되지 않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준비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현안이면 현안 아니면 뭐 경제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자리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 선관위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도 이게 워낙에 큰 쟁점이다 보니까
0: 네.
3: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말씀 주실지가 상당히 집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정확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마치 초기에는 이제 장정욱 대표나 전환길 뭐 강사 같은 사람이 가면서 오독하고 오염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0: 네.
3: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딱 그런 진영과 정치인들과는 선을 긋고 내 참정권이 침해된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왜냐하면 주축이 2030 청년들이라고 하니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 감수성과 연동이 된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네네.
3: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셨다는 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사부요인 회동이 바로 있었잖아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거기까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라는 점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미리 짜여진 내용이 전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네. 받고 답한 솔직 담백한 답변이었다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전의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오늘 같은 기자회견 하실 거면 그냥 기자들에게 질문 받아서 서면 브리핑 청와대에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4: 어쨌든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한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표정, 어떠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 홍보수석이 이야기하는 거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4: 그런데 오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0: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나온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국민들의 대통령의 소통력에 대한 신뢰들을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뜨리는 이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정말 혹평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께서는 사과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됐다. 네. 뭔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특히 오늘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 메시지가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일어서서 90도로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분의 총평을 들었는데 네 분께서도 공감하시는 가장 핫한 이슈는 이거 같습니다. 말씀 중에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투표인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강력한 진상조사 예고했는데요. 합수본을 설치하고 오늘 오후 정부 주요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논의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 헌법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나눠야 한다라고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언급한 거면 강전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0: 김민석 총리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총리직을 계속 하셔야죠. 왜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청년들이 길바닥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리직을 내려놓으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진상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검경 합수본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당장 10월이 되면은 검찰은 해체가 될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뭐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지 않아서 네. 굉장히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일 당일 밤 9시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3분 사과문이 나왔을 때에도 네.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틀이 지나서 선관위원장이 오후 4시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제서야 본인들도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서야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가고 있는지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었던 감사원장도 똑같이 헌법기관인데 결국에는 탄핵시켰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던 모습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실 투표소 앞에 있었던 시민들.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기동대가 4명이 한 명씩 끌고 나오는 것을 전 국민이 오전에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네네.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책임이다라고 계속 책임을 넘기고 계셨지만 이 기동대의 투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됐었던 것인지도 분명히 진상조사가 네네.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8일에 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오늘이죠. 예, 전해드렸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 억지주장이죠.
1: 아, 억지주장이다.
2: 장동혁 대표 입틀방이라 좀 먼저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재선거 네. 하잖아요. 네네. 재선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0: 재선거는.
2: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1: 하도 많이 말씀 듣고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2: 아니, 일단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잖아요. 5부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럼 그전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뭐만 하면 뭐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러 간다. 그렇게 상권 분립 저거 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헌법기관인 중선관인 이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1: 대통령 권한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2: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예. 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별도의 그 저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잖아요. 네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달라 요구도 하시고 검경 합동 수사단도 만드셨고 사부인원을 회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검이나 뭐 개헌까지도 하자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선관위를 거의 뭐 해체 수준으로 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

0: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를 이번에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딱 한 명 장동혁 대표는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1: 재선거 얘기하고 있죠. 네.
0: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라고 대통령하고 1대1 회동을 제안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궁금하고 다들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얘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1: 네네.
0: 이런 문제부터 좀 정리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그 지선 참패에 대해서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정치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혼란이 빨리 수습될 거 아니냐.
1: 네네.
0: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지금 여야 또 정부 할 것 없이 정말 이 선관위와 관련된 것들은 그동안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1: 그렇죠.
0: 그 자녀 네. 불법 채용
1: 맞습니다.
0: 문제도
1: 네네.
0: 있었고 뭐 한 달 전인가요? 뭐 직원의 170여 명? 한 거의 20% 가까이가 뭐 휴직 들어가 있었더라고.
1: 예, 휴직.
0: 일하기 싫어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해석도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그렇죠. 정치인 책임이에요. 후보자
1: 많은 분들이 책임이고. 공감합니다. 그
0: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고쳐야 된다.
1: 네네네.
0: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거의 다 한 것 같다. 대통령께서 뭐 국정조사라든가 뭐 네.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수용하고 심지어 헌법까지도 네. 고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동욱 대표는 지금 재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당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당론은
1: 어떻게.
2: 아니고요. 예, 예. 의원님들도 다 다른 생각이시고.
1: 네, 그 당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2: 거의
1: 그러면?
2: 없고요.
1: 아, 거의 없습니까?
2: 그 기초 단위의 재선거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야에 또 계시기도 하고요.
1: 네.
2: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초반에 정말 큰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정희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1: 네.
2: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늦게 나왔고요. 초반에 뭐 여당의 대변인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정말 잘못됐고요. 어쨌든 이 사태가 커지니까 그제서야 대통령께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고 그다음에 후속 대책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헌법기관이라는 그 미명하에 지금 무법천지가 된 선관위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정말 저희 국회의원들은 진짜 점심물에 코박고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 네네.
2: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정말 다 배지 내려놓을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1: 네.
2: 그 의원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의 눈치를 많이 봐서 그동안
1: 네네.
2: 칼을 대지 못했고 그것도 선관위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중앙선관위원장은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그렇게 되는 시스템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1: 네.
2: 실제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회인데 국회가 그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사과를 드려야 되고
1: 예,
2: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1: 네네.
2: 이제는 진짜로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양당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거 국회로 돌아갈 텐데 이제
2: 그렇죠.
1: 제대로 된 일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3: 그런데 지금 헌법상 한계가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헌법 개정 얘기를 하신 거예요.
1: 네네.
3: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헌법기관이라는 게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찰 대상으로 하려면 행정기관이나 이제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해서인데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선관위가 감사 대상인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이건 헌법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국감이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1: 네네.
3: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정치권에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내겠다는데 그건 안 돼요. 헌법을 최상위법인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서
1: 그렇군요. 네네.
3: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헌법기관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선거사무관리 업무를 여러 해외 입법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행안부 같은 우리나라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독립된 그것도 위상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하는 거는 한 캐나다 정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지금 헌법 저지 지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은 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1: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예, 먼저 가는 게.
4: 왜냐면 이 사건이 지금 헌법소원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헌재에서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민적인 혼란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장도연 대표는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장도연 대표가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갔어요.
1: 그렇죠.
4: 그랬더니 네. 이제 12시부터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결론이 났는데 재선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이미 한 번 결정을 낸 것이죠. 그리고 오전 7시 정도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뒤집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기니까 저희가 말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선관위에서 4시에 재선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한 번 나온 결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빨리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이제 고발인 조사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났었거든요. 지금 선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직을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4: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 없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해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에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연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가 있는 이 시민들, 청년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좀 정말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1: 아니 근데 설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외로 그냥 나가버릴 생각을 할까요?
4: 그거는 그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또 좀 뭐랄까요? 전형적으로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네네. 되는 거죠. 시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면서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 대통령의 이거 정면 돌파 기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일단은 마지막에 결론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했어요.
1: 네네.
0: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그 수사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했을 경우에는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객관적인 특검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특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의혹이 네.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 13조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론을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를 본인이
1: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네네. 좀 하시려고 계속 하시니까 한동훈 또 당선자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1: 네네.
0: 그런 건 아니다.
1: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냥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1: 거죠?
0: 이후에 예.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뭐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숙의나 공론화 절차 거쳐서 해결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이거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다고
2: 당신이
1: 하는데
2: 당신이 예.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1: 네.
2: 그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이런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면 돌파라고 보이거든요.
1: 정면 돌파다.
2: 네. 네. 그래서 당신이 그 당신의 사법 리스크가 어지간히 좀 두려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건으로 이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기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1: 네네. 이 문제까지 부각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2: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선거 전에 공소취소 특검법이 나오면서 보수층은 이미 결집이 됐고 중도층까지 좀 움직였고 저희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2018년 선거랑 2026년 선거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2018년 선거 때는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네. 그리고 2026년 선거는 압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민심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거거든요. 근데 두 번의 탄핵을 겪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민심으로 경고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건 민심과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리고 대통령께서는 사법부를 흔들 생각 하지 마시고 원래 잘하시는 걸로 국정 성과로 좀 평가를 받는 네. 그렇게 좀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같은 메시지인데도 해석은 다 다르네요. 일반적인 그 뭐 형식과 절차를 말씀하시고 여기는 정면 돌파한 거다라고 국민의힘 쪽은 보고 계시고 아, 해석이 다릅니다.
4: 대통령의 바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많은 언론들이 그 유익 있게 보고 있던 이슈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구보다도 서울의 2030이 더 보수화되었다.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저 기득권이 되었을 뿐이지 공정하지 않은 집단이다. 그 과정에 공소취소 특검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취소 특검 진행하라는 형태의 결국 지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1: 그리고 진행하라라고 지령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까?
4: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약간 뒤로 빠지면서 네. 당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라고 그 지시하셨다고 생각해요.
1: 지십니까?
4: 알아서요. 왜냐하면 게. 지금 민주당이 다른 때도 아니고 네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0: 너무 국민의힘 쪽만 계속 발언하는 것 같아요.
4: 아우, 그만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 다르게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니까.
0: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네네.
1: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직권남용에 걸릴까 봐 국회 쪽으로 공을 넘기신 거죠.
1: 네.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뭐 재선고를 하겠다는 건지 밝혀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론은 아까 아니라고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아니고. 원내대표 새로 뽑히면 또 논의가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사실 이 이슈도 굉장히 핫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련해서요.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이거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초부터 적극적인 구두 개입으로 폭등을 막아서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먼저 장윤미 대변인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3: 일단 그 부동산 정책만 따로 놓고 이 선거 국면이 있기 전에 이 여론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목소리가 높았던 건 객관적 지표로 확인이 돼요.
1: 네네.
3: 다만 이제 서울 선거에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 벨트에서 크게 졌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분석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그랬나? 근데 네. 서울 선거전을 곰곰이 보면 여러 이슈가 재점화되고 수면이 올랐지만 부동산이 엄청 많이 화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기타 다른 선거와 견주어 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페인으로 가장 그 큰 원인으로 진단하게 되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여러 이제 세제 개편 부동산과 맞물려서 이게 동력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면 부동산 이걸 단순히 선거를 왜냐하면 선거란 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사실 하나의 원인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1: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2: 네,
1: 보십니까?
2: 그게 좀, 아까 여행님.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체불가 오만함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 부동산이 서울시장 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이다.
2: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까닭이 뭐냐면 네. 저희가 그 대선 때는 저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 4곳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 10개 자치구가 이겼습니다. 구청장을 획득했는데 그중에서 양천구, 영등포구 뭐 이런 쪽은 실은 저희가 뭐 그렇게 약간 진짜 이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인데
1: 그렇죠. 예.
2: 여기 지금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개 지역구의 나머지 곳들은 이제 세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우리가 완전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표를 얻었던 까닭은 전월세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2: 실은 너무 이 부분이 지역 선거에서는 내 주거, 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투표에 분노를 했을 때 뭐가 화가 났을 때 투표하러 많이 나가시거든요.
1: 네네.
2: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영향이 네.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네. 의견이시군요.
0: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정의 제1과제로 부동산 안정을 지금 저 뽑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항상 실패했던 게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그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했던 것 때문에 부동산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지적도 꽤 많았거든요.
1: 네네.
0: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선거 유불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쭉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벨트 쪽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정원 후보가 사실 이 서울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3년하고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1: 네.
0: 그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공급 못했거든요. 그리고 토호제 해제해가지고 집값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1: 오세훈 후보 말씀하신 네, 거예요. 원인, 시장이죠.
0: 네. 네, 그런 원인 제공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1: 그런데
0: 그거에 대한 대안들. 그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용이.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1: 그런데 그렇죠. 착착 개발이랑 신통 개발이랑 사실 뭐 많은 차이는 네, 없었죠.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민심을 물었을 때에는 과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도권에 특히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하는 고기의 수도권 서울의 고 집값 거기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1: 한강벨트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소유자 중심으로 하고 투기 억제하고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하겠다 요 그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네.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관한 기조를 바꾸신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긴 해요.
4: 예, 지금 다른 분을 내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 게 지난 총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잡겠다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게 높은 이슈예요. 그래서 초반에 강하게 나갈 때는 국민들께서 속 시원해하시고 좋아하셨고 근데 두 가지 사건이 또 비슷한 게 선거가 앞다 그 바로 앞으로 왔을 때는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이 증폭되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네. 보시기에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냥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 이슈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둔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2년 전에 저희 국민의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선거가 끝나도 어쨌든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다.
1: 그럼요.
4: 그런 생각을
1: 네.
4: 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참 언제든지 핫하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사실 발표하실 때 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지? 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본인 국무총리를 강훈식 국무총리가 본인의 국무총리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고 좀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청와대에는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면서 실용주의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0: 네.
1: 인선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뭐 강원시 실장도 하마평에 있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다른 사람 발표하니까 그렇게 농반 진반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그 처음에 1기 때는 이제 뭐 그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전체 내각을 통과할 수 있는 좀 리더십이 좀 필요해서 정치인 출신인 이제 김민석 총리를 이제 기용을 한 것인데 2년 차부터는 좀 정말 그 일할 사람, 그냥 일만 할 사람, 정치적인 그런 거 배제하고 네네. 그냥 그 대한민국 정상화와 성장을 위해서 일만 할 사람을 했다라는 거고 이유는 이제 IT 기업, 민간과 이제

0: 또 저기 중기부 장관 정부 모두 경험하고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뭐 이렇게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그 실용주의 그런 노선에도 좀 맞는 것 같은 인사라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20년 만에 저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의미도 좀 있고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대변인님은 네. 그 국회 인준 절차 네.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2: 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1: 네네.
2: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써야 되는데 이분 재산 목록을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처음에도 제가 김민석 총리께서 뭐 얘기하신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실 거면은 이 사안 끝날 때까지는 총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네.
2: 국정 2인자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친천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과 같은 어쨌든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내 권력 싸움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굉장히 좀 의아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뭐 국민의힘에서 국민 국면 전환론 인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 그러기에는 뭐 덮을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1: 큰 이슈 아니었다.
3: 아, 네. 그 이 세 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1: 네네.
3: 선거 결과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4: 일단 국민의힘은 정말 이 선거 그 투표용지 부족한 거에 대한 점검을 할 생각과 의지가 있나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특검하려면요. 원구성부터 돼야 됩니다. 국정조사 하려고 해도 원구성해야 되는데 장정혁 대표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원구성이 급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후관계를 좀 바꿔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쟁몰이 하는구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이게 도움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구나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당 안에서도.
1: 이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쟁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이다.
4: 그리고 국무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딱 중단되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1: 네.
4: 그리고 당연히 전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게 멀티가 안 되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국무총리 인선 그 자료 오고 준비해가지고 인선과 관련한 청문회 절차와 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겁니까? 그 정도 능력이 우리나라 국회가 안 된다는 소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을 하시되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네, 확실히 이 이슈가 엄청나게 난감합니다. 모든 얘기를 해도 마지막엔 일로 끝나요.
3: 선관위
1: 예, 선관위 이슈가
3: 실제로 크죠.
1: 엄청나게 큰 것 같긴 합니다. 국무총리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고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직에서 당대표 도전으로 이어지는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0: 그 전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었죠.
1: 많이
0: 예상이 됐죠.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 국정 안정 뭐 국정 성공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했다라면 이제는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지금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1: 네.
0: 대통령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총리로서 잘했고 또 다른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덕담도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치열한 과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그 과열되다 보면 서로 상처를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당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 보네요.
1: 알겠습니다. 결국 8월 17일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하겠죠?
4: 예, 당연히 기정사실로 이제 전제하고 있고
1: 네.
4: 이제 2파전이 될 거냐, 3파전이 될 거냐, 아니면 4파전이 될 거냐.
1: 3파전은 송영길
4: 대표까지
1: 의원, 예,
4: 그리고 뭐
1: 거죠.
4: 오한식 전 국회의장의 어떤 뭐 당권 도전설도 일부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고.
1: 그렇군요. 김부겸 후보님은 안 나오십니까?
4: 안 그래도 제가 방송 모니터하면서 네. 저번 주에도 그 네. 이야기로 이제 그 출연진 기자분들이 말씀 나누시는 걸 들었는데
1: 궁금합니다. 네.
4: 언론은 이제 전망을 내놓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총리가 진짜 열가성을 다해서 이제 선거전에 임했다는 건 여기 캠프 구성원들이면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4: 그래서 네. 그런 말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계제 자체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투표제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위에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뒷맛이 완전히 깔끔하진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뭐 평택이나 북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뼈아픈 성적표를 안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원분들의 평가가 일단 당권 도전하는 그 주자들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김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보는 시선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3: 뭐 어쨌든 이제 김희성 총리한테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 김 총리의 성과라고 해서 뭐 행보에 차기 행보에 엄청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1: 네.
3: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 가서 친청에 대항해서 이재명 정부 힘 실어주라. 국정 안정할 수 있게끔 투입되는 전사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의 어떻게 하는 그 경쟁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저희랑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선거 결과에 대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잖아요.
1: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나올지 그게 가장 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1: 어떤 지점이 제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국민의 입장에서 보입니까?
3: 그 전에 네.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백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1: 백서 한다고 하죠. 예.
3: 제가 그 백서 얘기를 듣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 국민의힘도 한번 했다가 엄청 시끄러웠죠.
3: 보통 백서는 네. 잘하실 경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백서를 하냐라고 비판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많으시고 또 이원주 최고 같은 경우는 사퇴했잖아요.
1: 네.
3: 우리 쪽은 한 분도 없으신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명성 갈등을 가열시키기 위한 전초전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럼 어쨌든 치열하게 싸우시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1: 알겠습니다. 강정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에서 네. 핵심 변수 뭐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호남 민심, 뭐 지방선거 책임론,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작용이 될까요?
2: 저는 송영길 의원이
1: 네.
2: 전당대회를 출마를 하실지,
1: 네네네.
2: 만약에 출마를 하셨을 때 끝까지 가실지, 그게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2: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은 본인도 연수에서 후보였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연수는 그냥 뭐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지역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산에 그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 정청래 대표랑 구포시장 돌아다니다가 그 오빠 논란 있었던 게 있잖아요.
1: 네.
2: 언론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은 전지수에게 맡겨라. 그 정청래는 부산 가지도 마라.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북의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셨었거든요.
1: 맞아요.
2: 이게 사실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도 막판에 호남에 계속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 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네.
2: 호남에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모습이 좀 다소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를 가지 않으면서 당대표 쪽으로 틀은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 예상 아무도 못했죠. 그때.
2: 네, 그러고서는 자꾸 본인이 당대표 같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3파전으로 가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도 해볼만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씀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 네.
1: 송영길 의원은 일단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대표의 거취와 호남 민심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대표의 거취와라는 이 주어가 눈에 띕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날카롭게 날선 발언들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 송영길 의원도 당대표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출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1: 아,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0: 네. 출마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는 모양이지만
1: 네.
0: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출마 여부를 보고 또 호남 민심 보고

0: 출마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다 본인도 출마하겠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출마한다라고 봐야 되는
0: 일단은
1: 겁니까?
0: 일단은 불출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1: 네네. 불출마 안 하자 안 할 거잖아요.
0: 그건 뭐 제가 모르니까.
1: 안 할 것 같은데요.
0: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네. 결선 투표가 있어서.
1: 네네.
2: 그치.
0: 그 제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지금 뭐 최대 5명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나와서 결선 투표에서 이합 집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도는 어쨌든 지금.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와 나머지 이렇게 지금 구도가 지금 형성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3명만 본선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명이 그 저기 경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그 송영길 의원 이렇게 3명이. 그래서 그 전에 그 투표 전에 단일을 하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에서 합치든지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인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단일할 단일화.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0: 단일화 또는 결선 이후에 합칠.
1: 결선 이후에 합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도 아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KBS 열린 토론 1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저희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김수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역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4778님 여야 관계자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죠 여러분들. 예.
0: 두 번째 주제를 빨리 넘어가시죠.
1: 두 번째 주제가 아이고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군요. 예. 네. 문자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2712님 선거 끝나고 첫 정치 인앤아웃인데 네 분 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다들 화이팅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잠을 잘 못 자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책임론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스스로 거치 결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당 수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거치를 일단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김수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그 당 수습이 뭐 선관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1: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 수습이란 말은 그냥 유지겠죠. 유지.
2: 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어쨌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 볼 때부터 이거는 참패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민심이 어쨌든 보수가 개혁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을 좀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우리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께서 거취를 빨리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선관위 이슈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 같고 부정선거론에 말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네.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6월 안에 장교 대표가 사태를 빨리 거취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 거취를 빨리 결정해라.
2: 네, 그게 이제 말이죠. 2월을 넘기면 안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좀 도모하면서 굳이 여기 이제 선관위 관련된 내용은 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다 원내 이슈입니다.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안에서 이걸 또 강력하게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장 대표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요. 거취 표명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말하고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2: 그러니까 그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네. 데이터를 보고 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라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단 지도부 장동 사퇴하라는 데이터인데
1: 그러니까
2: 그걸
1: 이 데이터라는 게
2: 다시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네. 지금 다 의아한 반응으로 원래는 질문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한 분이 굳이 이제 질문하겠다고 해서 그 질문을 되돌려서 반문한
1: 아니,
2: 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실상 사퇴 요구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2: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골치가 좀 아픕니다.
1: 거치 표명했네요. 그러면.
2: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기존에 많은 의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실은 서울하고 부산을 얘기하셨는데 부산은 졌고요. 서울은 장 대표 때문에 이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너무 명확하기 네.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서울의 승리를 가지고 반은 이겼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재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거취 표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4: 거취 표명은 결국 뭐 한동안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1: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 그 질문에 거죠? 대해서 또 대답하신 걸 보면은 올림픽 네. 공원에 가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내용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랑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취에 대해서 본격적인 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4: 근데 저는 이제 어제까지는요 장 대표가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신뢰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통일교와 관련한 이슈들이 막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게 역풍이 막 부니까 특검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통일교에 신천지를 합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결국에는 이제 부산시장으로 당선까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이게 본투표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데 사전투표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요.
4: 이거는 네. 이미 그 올림픽 공원에 와 계신 분들의 이슈를 넘어선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국민들께 혼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이슈까지만 정리를 하고 거취를 정확하게 정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 선관위 관련해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너무 그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뭐 사전투표라는 네. 거, 뭐 전면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은 완전 반대 의견이신 거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0: 아니면 반대 의견도 없어요.
1: 아.
0: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아,
0: 그래서 빨리 그 국민의힘에서 빨리 당론을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매일 저러실 텐데. 그리고 그 서울하고 경남의 승리에는 장동혁 대표가 많이 기여했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기여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2: 안 오게 오시려고 안 오게 하려고 노력했죠.
0: 그러니까

0: 이번에 이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정인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숫자적으로 이제 뭐 그 많이 진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내에 그 갈등 조정 세력들이 해당 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당을 분열시켜 가지고 그 결집이 좀 저해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피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책임론에서 뭐 이거 저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로 딴점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관련해서 그 투표 누락된 거 이거 관련된 거 문제가 더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상황을 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0: 피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정면 승부하고 있는 것이죠. 뭐.
1: 자 다른 뭔가를 잡아서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으니 네. 오히려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0: 본인 때문에 이 선거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1: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렇게 평가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0: 앞으로도 뭐 이렇게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뭐 한동훈 그 의원을 당선자를 복당하라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그 분들을 아마 또 징계할 것 같은.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 대표 사태가 없으면 사실 끌어내리겠다라는 반장동역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2: 없어요.
1: 예, 아니면 뭐 최고위원 네 명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2: 분위기가 지금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의원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내일 토론회도 하거든요. 네네. 소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공통 질문에 이런 부분 당 개혁 부분이나 이 지도부 문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뽑고 그 분위기 전환으로 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저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그나마 좀 안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쟁점화를 사전투표제도 문제를 꺼내고 재선거 요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재선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련 공직선거법과 규정들을 찾아보면 이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이게 단심제입니다. 이거 1, 2, 3심으로 해가지고 길게 끌어갈 성격의 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야 그 후에 이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1: 네.
3: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말릴 도리는 없는 거고요. 그 결과 그럼 지켜보겠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절차만 밟으시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와 이 청년들 2030이 섞여 있는 이 와중에 뭔가 호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
1: 네네.
3: 그리고 지금 이 참정권이 침해당인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 이걸 국민의힘 구성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최고위 9명 구성원 중에 5분 이상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구도는 아니고 지금은 소장파나 여러 의원들이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도는 사실상 없고 그러면 원내대표 아마 토론회 내일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원내대표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못하게 할 거라고 저는 공통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세 분 다요?
3: 예, 당권파든 아니든.
1: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세 분이 다 당대표는 장경 대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3: 네, 왜냐하면 제가 당권파 분들 그냥 여쭙거나 할 때도 정점식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찐윤이다, 친윤이다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와는 가장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런 정세 판단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1: 네네네.
3: 그러니까 아마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기 위한 이제 비대위 구성은 어려울 거고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실상 겸임하는 형태로 가다가 조기 전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도 이런 생각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내대표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향방을 좀 가를 분수령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세 분 다 장동욱 대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될 거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 것인가요?
2: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아, 그 정정치 후보도 그렇게
2: 왜냐하면
1: 얘기를 한다고요?
2: 저희 네.

0: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시장은 이기고 뭐 경북은 이기고 경남은 이겼지만 각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시장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를 보면 되는데 네. 그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를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 만약에 2에서 3% 정도 차이로 떨어졌다 안 된 지역구들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거는 결국 당이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원님들이 꽤 많으세요.
1: 네네.
0: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을 이겼다 치지만 참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바꾸는 절차에 관해서 뭐 나는 이걸 과격하게 하겠다 아니면 설득해서 하겠다 다양한 그 온도차가 좀 있는 거지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다 동의 같으십니다.
1: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은 다 동일하다. 김은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2: 정점식 의원 되면은 안 할 것 같은데요.
1: 이건. 저도 정점식 의원은 다른 목소리도 네.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예. 아니, 이미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정점식 정책위원장으로 해서.
0: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제일 어렵잖아요. 실제로 네.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 통화를 할 때 그 선언문을 볼 때 내용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를 바꾸는 거를 과격하게 하느냐 스무스하게 하느냐 그 차이인 네. 것 같고 똑같이 세 분이 공이 말씀하시는 건 내부 분열을 막자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통합의 메시지는 똑같고요. 그다음 쇄신의 메시지인데 그 두 가지는 공이 들어있는데 그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우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1: 아니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내부 분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3: 애초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는
1: 그냥
3: 것인지.
1: 그냥 일단 던지는 거다.
3: 네. 아마도 뭐. 좀 당원들의 의견을 더 뭐 경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장조혜 대표를 이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재신임 투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1: 예,
0: 현재
1: 예.
0: 당원 구성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이제 그 민심을 보였기 때문에 당원분들도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장종욱 대표를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신임 투표도 있고 아예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해서 후보로 나와라. 잘 그때 평가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0: 비대위를 하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가느냐 이거는 이 당대표 임기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비대위로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새로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출마자들 인터뷰를 보면 결국 또 이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두고 온도차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2: 복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친한교 의원님도 얘기 들어봐도 복당은 급하게 할 거 없다 그러던데요.
1: 네, 그런 분위기긴 하죠.
2: 괜히 지금 맛있게 뭐 정동욱 대표한테 복당해달라고 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네. 어차피 뭐 저기 그 복당 안 하더라도 전선은 이미 쳐 있고 보수 재건에 대해서 뭐 책임론은 계속 분출할 것이고 뭐 그런 저 진단도 있더라고요. 그 PK 쪽에 신당 창당해서 총선 전에 합당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한동훈 의원이요?
2: 네.
1: 창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2: 네네. 오, 그렇군요. 복당이 당장 힘들면.
1: 네네네. 네.
2: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거는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이거 저기 이 정점식 의원 이 원내대표 됐을 때 과연 이게 저는 그 이번에 그 TK도 다 이기고 경남도 이겼잖아요.
1: 네.
2: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기득권 지킨 거잖아요. 다음 총선 공천이 이제 중요한데.
1: 그러네요.
2: 변수를 만들려고 할까요?
1: 안정.
2: 지금 그대로 가면은 그냥 받을 건데.
1: 네. 그냥 당권파의 그 힘을 실어서 그냥 가겠다.
2: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보다 더한 언더찐윤 후보를 만들어 놓고 바꿀 가능성은 있죠.
1: 아, 또 다른 당대표도 장동혁 대표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당대표를
2: 그렇죠.
1: 만들어 놓겠다.
2: 예, 예, 예. 그렇게 한다는 전제를, 그런 전제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1: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2: 굳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네. 친한계 의원으로 바꿀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같은 노선에 있는 분을 당대표로 오히려 세우는 게 장동혁 대표는 내려오고 다른 노선에 대표를 세우겠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뭐 김민수 최고라든지 뭐 이런 분들.
1: 김민수 최고가 당대표로.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내부 비판이 엄청 많고요. 그 잠실 운동 잠실 거기 경기장 갔을 때 장동혁 대표 옆에 의원들이 안 보이고 김민수 최고 얼굴이 보인 거에 대해서도 엄청 분개를 하고 계시고요. 네, 말씀 주셨던 저런 분석도 일부 있긴 합니다.
1: 네네.
0: 어쨌든 새로운 얼굴을 교체는 하겠지만 그 교체한 후보가 소위 말해서 찐윤이나 친윤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듣는 후보로 교체해서 뭐 어쨌든 새로운 얼굴로 교체가 됐으니까 개혁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총선 때 이기시려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지금 공이 알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꾸시려고 예. 노력은 할 겁니다.
1: 대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잘
0: 시장이,
1: 안...
0: 시장이 된 거랑 경북 네. 지역과 대구 빼놓군요. 지금 경남이나 TK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시장이 안 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도 다 보셔야 돼요.
1: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0: 네,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구 이렇게 뭐 무슨 네 개 중에서 한 곳만 되고 나머지 세 곳은 다 시장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 때문에 안 된 케이스라는 걸 현장에서 다 느끼셨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재밌겠네요. 어떤 결과는 얼점도 지켜봐야겠고. 저 장윤미 대변인님 네. 어떠세요? 한동훈 그 의원이 복당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4: 저는 그게 쉬울까 좀 많이 의문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 중에 한동훈계라는 건 소수파고 네. 그럼 다수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과 어떤 선뜻 반기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도 완전히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 내부 구성원들을 크게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비토의 목소리도 있고 뭐 의원총회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면서 이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킨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본인은 휴지기를 갖고 언젠가 구심점 역할을 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렇게 그 부분이 본인의 계획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1: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도우 의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3: 나올
1: 보세요?
3: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명당했을 때도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장제원 대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의원은 작년에 저희가 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원 게시판 사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좋은 정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부산 북갑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영근이라는 인물을 인선했었던 부분들 이것은 결국에는 괴물을 잡겠다고 정치판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어쨌든 빠르게 당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두고 변화 하는 모습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뭐 선관위 상황도 그렇고 장도현 대표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로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자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강하는 모습이라면 먼저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 저는 당원들에 대한 사과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것은 조금 뒤의 문제고 본인이 의정활동으로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1호 법안으로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작년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사 받지 않는 기관이 맞다라고 했고 헌법기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뭐 휴가 쓰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러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유효 적절한 법안들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법률 갖고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의정활동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성희 의원님 한동훈 정도 이 파괴력과 인지도와 팬덤이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0: 결과적으로 다 품어야죠.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네. 복당도 가능하고 그렇죠. 의정활동도 가능한 네. 것이다.
0: 의정활동이나 바깥에서 대외활동으로 인해서 네.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그 복당의 시기는 빨라질 거고요. 네. 너무 무리하게 하지 하지는 않겠다라고 본인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0: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아, 한동훈 의원에게 화가 많이 났군요. 아직까지.
2: 예. 풀어야 될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1: 너무 많은 건가요? 네. 지금 봐야겠네요. 어떻게 풀어갈지. 또 그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0: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한 것처럼.
1: 네. 알겠아 선거 기간 시민들이 한 것처럼 국민의 의원들에게 대줘라.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승부가 끝난 뒤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죠. 그때부터 국민은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그 시선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 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니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0: 버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입성 후 이틀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바예 베르데에서 훈련을 가졌는데요. 첫날은 국제축구연맹 주관의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현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치렀고, 둘째 날 훈련부터는 초반 15분만 취재진에게 공개된 채 본격적인 체코전 대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친 이태석은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배준우 역시 실내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조별리그 첫 상대인 유럽의 복병 체코 역시 베이스 캠프에서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눈앞에 두고 수비수 웨슬리가 부상으로 브라질 축구대표팀에서 하차했습니다. 대신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미드필더 에데르송에게 생애 첫 월드컵 출전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5년 전 유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덴마크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에릭센은 우크라이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뛰던 중 후반 20분 정도에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경기도 곧바로 종료됐는데요. 모르텐 보센 덴마크 대표팀 닥터는 덴마크 축구협회를 통해 에릭센은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개인 연속 안타 기록을 15경기로 늘렸습니다. 타율은 3할 2푼 3리로 조금 떨어져 리그 전체 4위를 유지했고, 샌프란시스코는 10회 승부치기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여자 골프 최고 권위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전인지가 최종 합계 6원 더파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렸던 김세영은 합계 5원 더파 단독 5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우승은 8원 더파의 넬리 코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 연맹컵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을 3대0으로 이기고 2연승으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필리핀과 A조 세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야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 주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팀 순위죠. 먼저 현재 팀 순위부터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가 수고해 주시죠.
2: 네, 여전히 순위표 최상단은 LG, KT, 삼성이 3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엔 이 한 경기 안에 세 팀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간격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5할 승률을 기록한 LG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선두와 1.5경기 차 2위, 삼성이 2경기 차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위권은 기아, 한화, 두산 순인데요. 세 팀 모두 지난주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순위는 같지만 상위권과의 거리가 좁습니다.

0: 높여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5할 승률이고요. 하위권은 5할 승률 미만입니다. NC, SSG, 롯데, 키움 순입니다. 한때 13연패에 빠졌던 SSG가 지난주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반전을 꾀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롯데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1: 네. 자, 일단 순위표를 보면 중위권에서는 한화의 3연승 그리고 하위권에서는 롯데의 4연패가 눈길을 모읍니다. 이 두 팀이 주말 3연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2: 주중 3연전에서 1무 2패로 부진한 한화 상대로 롯데가 해볼 만한 시리즈였거든요. 그런데 수입패를 해버렸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게다가 롯데는 김태형 감독이 통산 800승을 1승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통산 800승은 역대 7번째 대기록입니다. 그러나 3연전은 홈에서 모두 져버렸는데요. 9수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지금 부진한 모습. 3연전 패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1: 네.
2: 근데 반면 한화는 유현진이 3연전 첫 경기를 선발승 거두면서 3연전 시리즈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6위 이닝 3피안타 2실점 비자책 시즌 7승째를 거뒀거든요. 유현진은 역시 유현진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하나에는 또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 강백호 선수가 5월 월간 MVP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적생으로서 올 시즌 하나에 엄청난 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5월 승률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강백호 선수는 타점 장타율 1위였고요. 타율 최대 안타 출루 홈런 등은 2위였습니다. 총점 54.29점으로 기아 황동화 선수를 좀 크게 따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이 정도면은 한화가 영입한 값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 그렇죠. 지금 네. 뭐 한때 이제 강백호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한화 팬들에게는 좀 시원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자, 반대로 롯데는 어제는 동점까지 끌고 가서 연장으로 갈 때는 그래도 수입패는 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했어요.
0: 네, 사실 롯데가 올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타격 침체가 눈에 띕니다. 팀 타율 2할 5푼 4리로 리그 9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난주로 범위를 좁히면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저조한 2할 2푼 1리였습니다. 이 공격력 약화가 마운드에게까지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승부처에서의 좀 집중력 저하를 언급하고 싶어요. 이 잘 쫓아가다가도 좀 중요한 순간에서 좀 다소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도 대표적이었습니다. 1회부터 좀 4실점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잘 쫓아갔거든요. 8회 말 3득점을 올리며 균형을 맞췄는데 9회 말 일단 2사 말로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이는 10회 초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2사 말루에 몰렸는데 이때 1루수 최양 선수가 포구 실책을 하면서 2실점을 내줬거든요. 이 10회 말 고승민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1점 따라갔지만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이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자꾸 내주다 보면 전력도 그렇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정말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늦기 전에 좀 롯데는 반전의 포인트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반전의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중력이 모자르다라는 표현 말고는 딱히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도 롯데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2: 근데 문제점이 보이는 게 수비하고 이제 펀트예요. 수비는 이제 리그 최하위 정도는 아닌데 중간 정도 되거든요. 실책이. 근데 문제는 고비마다.
1: 중요한 순간에.
2: 어제도 이제 그 10회 초에 클러치 실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실책이 나오고 타격에서는 번트를 못 대요. 이게 번트가 지금 리그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성공하고 12번 실패했어요. 이게 확률로 보면 45.5%거든요. 근데 50%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는데 리그 제 네. 9위가 삼성이에요.
1: 네. 네.
2: 삼성이 73.1%입니다.
1: 와, 30% 가까이 차이가 나군요. 네,
2: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1: 번트는.
2: 네, 번트는. 근데 롯데 선수들은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9회 말에 2사 만루에서 득점을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무사 1, 2루 해서 전민재 선수가 번트를 못했습니다.
1: 아.
2: 번트 플라이가 떠서 아웃됐거든요. 롯데 선수들은 번트 상황이 오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1: 자, 이제 롯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사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감독 교체 빼고.
2: 그렇죠. 이게 도박 선수 다 복귀시켰고.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난주에 일부 코칭셀 변동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또 내일 또 바꾼대요. 그러니까 지금

0: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백약이 무효인데 결국에는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자각하는 수밖에 없다. 과연 그 자각이 될까? 그리고 언제일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롯데를 상대한 수입승을 거둔 하나 얘기를 해보면 하나가 수입승을 했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게 불펜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죠.
2: 맞습니다. 한화는 사실 마운드에서 선발과 불펜의 온도차가 좀 큰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기록만 보더라도 선발은 평균자책점 4.15로 리그 3인데 불펜은 5.52로 9입니다. 시즌 초반에 이 마무리 김수현 선수가 흔들리면서 좀 한화 뒷문이 덩달아 요동을 쳤거든요. 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한화 불펜 평균자책점 3.33으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매일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이제 막 좀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가 그랬는데요. 이 정우주, 이민우 등 이 필승 카드들이 경기 후반 줄줄이 좀 흔들리면서 위기를 자초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내주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최근 박상원 선수가 중건에서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 중 9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하나 마운드에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른 팀도 좀 살펴보면요. SSG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는 눈물겨운 연패 탈출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0: 키움과의 화요일 경기에서 져서 13연패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 날인 수요일 경기도 1대4로 끌려가다가 결국에 이제 9회 말에 주장 오태곤 선수가 끝내기 희생플라이 찼습니다. 오태곤 선수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 선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수인데. 네네. 근데 주장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키움전, KT전 모두 위닝시드로 가져가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특히 제가 볼 때 KT전은 이전 SSG의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호수비도 나오고 불펜 투수에 잘 막아주는 경기였습니다.
1: 네. 자, SSG가 선발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결국 화이트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2: 네, SSG는 지난 6일이었죠. 화이트 선수 그리고 그를 대체하고 있던 히라모토 김지로 선수를 방출하고 토마스 해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SSG는 이 베니지아 선수 쪽도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 화이트 선수 선수의 이 재활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선수들도 팀 상황을 모를 리 없거든요. 어제 KT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니지아노 선수가 묵직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7이닝 2피안타 2볼넷 무실점. 정말 KBO 리그 입성 후 가장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12경기 만에 작성한 시즌 2승째이자 또 첫 퀄리티 스타트였거든요. 사실 앞서 2일 키움전에서도 7회 마운드에 오르긴 했지만 좀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 5실점을 했는데 그런 아쉬움까지도 좀 훌훌 털어버리기 충분한 피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SSG가 이 외인 투수 쪽에서는 정말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베니지아노 선수가 이제부터라도 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자, 화이트를 방출하고 아까 말씀하신 새롭게 영입한 투수 토마스 해치입니다. 국내 팬들도 알만한 선수죠?
0: 아, 그렇죠. 토마스 해치는 지난해 두산이 영입을 시도했던 선수잖아요. 계약까지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산이 잭 로그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해치가 이제 올 시즌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서 그러니까 산하의 트리플 A에서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51과 3분의 2 이닝을 던져서 2승 6패 평균자책점 4.01로 준수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걸 높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외국인 선수 시장이 데려올 선수가 없대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해치가 그래도 그 SSG 입장에서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SSG를 주말에 상대했던 KT. KT는 현재 2위를 지키고 있긴 한데 지난주 주중과 주말 모두 3연전 루징으로 경기를 내줬어요.
2: 네, 지난주 KT는 LG, SSG를 만나 2승 4패에 그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시리즈 연속 루징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실점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6경기를 치르면서 39점을 내줬거든요. 이 기간 43실점한 롯데담으로 정말 많은 실점이었습니다. 무실점으로 막은 경기는 없었고 2일 수원 LG전에서는 두 자릿수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망이는 좀 기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앞쪽에서 실점이 많아질 경우에는 쫓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일요일 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선발 오원석 선수가 5이닝 7실점으로 일찌감치 주도권을 내주다 보니까 기회를 좀 잡기 어려웠습니다. 또 그 앞서 한차현, 문용익 선수 등 대체 선발 자원들도 이렇다 할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KT 팬들을 웃게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적생 최원준 선수입니다. 한 주간 4할 4푼 맹타를 휘두르면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뭐 타격 면에서는 최원준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났고, 그리고 선발이 좀 고민이었을 텐데 소영준 선수 복귀 일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KT에게는 호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5월 5일 끝으로 어깨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 중인 소영준 선수가 17일 날 두산전에 복귀 예정입니다. 선발 야구가 강점이잖아요. KT는 천군만마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KT가 대체 선발을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재미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소영준의 복귀가 큰 조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타선에서는 안현민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재원이라는 선수가 나타났네요.
2: 이 최근 KBO 리그에 동명이인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이 선수의 이름과 얼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LG 이재원도 아니고요. 하나 이재원도 아닙니다. KT의 이재원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부터 정말 화려했는데요. 4일 수원 LG전이었습니다. 3대7로 끌려가던 8회 말 1-4-1루에서 포수 한스태 선수의 대타로 나섰는데요. 이 우강훈 투수의 높은 직구를 밀어서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신인이 데뷔 첫 타석에서 대타 홈런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당시 기아였던 황정립 선수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고졸 루키로 범위를 좁히면 이재원 선수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재원 선수를 보면서 안현민 선수가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마산고 출신인데다가 포지션도 외야수로 갔거든요. 안현민 선수는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했다고 하면 이재원 선수는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현민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재원 선수도 리그를 지배하는 타자가 될 수 있을지 지금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1: 네. 그나저나 안현민 선수는 언제 돌아오나요?
0: 이달 중 복귀가 목표라고 하거든요. 네. 선수는 이제 중순에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데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중순은 2군 리그 퓨처스 리그에서나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나 좀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재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 2주 빨리 들어오는 것보다 안정되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뭐 시즌 후반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 KT에게 루징 시리즈를 남긴 선두 LG가 주말 3연전에서는 NC에게 또 루징을 당했습니다.
2: 네, 최근 NC 페이스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특히 방망이 쪽에서 힘이 있다 보니까 LG 입장에선 좀 쉽지 않은 경기들이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좀 촘촘했거든요. 금요일 LG가 1점 차로 승리를 거뒀지만 토요일, 일요일 영거푸 좀 내주고 말았습니다. LG로서는 좀 어제 경기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초반 실점으로 주도권을 내줬지만 차분하게 또 따라갔거든요. 8회 동점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승리까지 한 끝이 부족했습니다. 9회 말 NC 최정원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내주면서 주말 시리즈를 루징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1: 네, NC가 한동안 주춤했는데 다시 흐름이 좋아졌어요.
0: 올해 NC가 전반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3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는 삼성 LG 상위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삼성한테는 7연패 중이었거든요. 7연패 중이었는데 위닝 시리즈 가져가서 그래도 좀 반전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프로야구 각 팀들이 슬슬 외국인 교체 카드를 손에 꼽고 있습니다. SSG 화이트도 그렇고 LG 7연소도 방출이 됐는데 시점이 오긴 왔죠?
2: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쿼터까지 포함해서 좀 애매한 자원들이 꽤 있습니다. LG와 SSG가 물꼬를 튼 만큼 어떤 팀들이 과연 어떤 시점에 승부수를 띄울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상 뭐 삼성도 오러클린 선수가 지금 단기 대체 자원이라고 하지만 뭐 거의 정규직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다만 좀 교체를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현재 자원보다 좋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아시아 코트 시장도 그렇고 선수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 이게 좀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구단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아의 새 아시아 쿼터 카드 시라카와는 복귀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류선규 전 SS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대 기아의 주말 3연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아의 위닝 시리즈였습니다.
2: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공교롭게 1위부터 3위가 모두 루징을 거뒀거든요. 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기아가 위닝을 가져가면서 상위권과의 격차를 확 좁힌 그런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3위 삼성과 4위 기아의 격차는 두 경기뿐이거든요. 이번 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판도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17호, 18호 홈런 둘 다 터졌어요.
3: 일요일 경기에서 홈런 두 방을 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는데 특히 6-6 동점에서 8회 말 솔로 홈런으로 결승타를 치면서 홈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김도영이 왜 슈퍼스타인지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이로써 4위 기아가 3위 삼성과 두 경기 차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과 두산의 경기가 또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잠실 경기는 경기 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2: 그렇죠. 많은 이들이 일찌감치 이 7일 잠실구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야구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야구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를 맡아서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 잠실구장 중앙 출입구 쪽에는 정말 큼지막하게 웰컴 현수막이 또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구 지도는 외국인 투수 잭노구 선수가 맡았고요. 박 회장은 이 주전 포수죠. 양의지 선수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시구를 마친 뒤에도 정말 화제 만발이었는데 팬들의 사진, 뭐 사인 요청 흔쾌히 다 받아줬다라고 하고요. 치맥보다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다른 또 K치킨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프로야구 역사상 외국계 기업의 CEO가 와서 시구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3: 처음 같은데요.
1: 네. 네,
3: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CEO가 와서 이렇게 인기 있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젠슨왕이 구단 하나 사도 될 것 같은데.
3: 네. 아, 그렇죠.
1: 예, 충분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경기는 어땠는지 볼까요?
3: 이번 3연전은 두산이 위닝으로 끝났는데요. 키움의 선발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하영민, 토요일에 안우진, 일요일에 알칸타라예요. 그러면 웬만한 팀 다 이기기 쉽지 않은 매치업이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이 위닝을 가져왔는데 특히 토요일에 안우진과 맞대결한 최민석이 7이닝 1실점을 호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키움도 알칸타라가 있어갖고 그 수입은 면했습니다. 일요일에 알칸타라가 6이닝 1실점으로 팀의 수입패를 막아줬습니다.
1: 네. 자, 안우진 선수 복귀 후 그래도 괜찮은 활약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중간 평가를 내려본다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3: 토요일 경기는 부진했잖아요. 네. 안우진 선수가. 근데 이게 재활 복귀니까 그리고 군대도 이렇게 그 공백이 있잖아요. 거의 2년 반 이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던지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복귀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빌드업하는 작업이 조금 더 길게 장기적 차원에서 조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구속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치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3연전 위주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일 정을 마친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다시 주중 3연전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는 경기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소식이 있습니다.
2: 네, 각 구단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목요일에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됩니다.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 여러 이름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5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위협에 도전을 합니다. 류지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탑승할 태극 전사들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KBO는 지난달 25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약 50명의 후보 명단을 이미 짰고요. 이 명단을 받은 대한야구소프트협회가 이튿날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선수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요. 만 25세 이하 또는 입단 4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만 29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지는 와일드카드는 총 3장 쓸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총 몇 명을 뽑는 건가요?

0: 24명 뽑습니다.
1: 24명. 네. 아, 그러면 이제 50명 명단에서 한 절반 정도를 추려내는 네, 과정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0: 이게 뭐 항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이 리그 중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별 안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구단에서 1명에서 3명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또 이 기간이 9월 하순이잖아요. 9월 하순에 거의 2주를 못 뛰거든요. 여기 차출된 선수들은. 그래서 이게 좀 안배도 해야 되고 미필 그 배려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셈법이 좀 복잡한 대표팀 선발입니다.
1: 네. 뭐 지금 24명은 다 추릴 수는 없겠지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승선이 유력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2: 저는
0: 당연히 김도영.
2: 3루는 김도영 선수가 뭐 무조건 갈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이 어린 또 투수들도 좀 대거 좀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 최근에 좀 삼성 배창순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좀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봐서는 이제 대만전 선발을 누구 쓸 거냐. 네.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곽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안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군 미필 선수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문동주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이게 전력이 일단은 또 어느 정도 구성이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2: 맞습니다. 지금 잠재력 갖춘 자원들은 정말 많은데 25세 미만 가운데 확실한 에이스가 있느냐 또 이런 물음도 있거든요. 예전과는 또 달리 다른 팀들의 전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만 됩니다. 이 대만이 대표적인데요. 일본과는 달리 대만은 이 아시안게임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내보내겠다 이런 각오기 때문에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팀별로 최대 3명씩 뽑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뽑느냐 그리고 나아가 와일드카드를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 점도 좀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멤버는 오는 주후말 11일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KBO 리그는 어떤 경기들이 열리는지도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주중 3연전 알려주시죠.
2: 네. 주중에는 대전에서 기아와 하나가 만나고요. 고척에서는 NC와 키움이 부산에서는 두산과 롯데가 잠실에서는 SSG와 LG가 수원에서는 삼성과 KT가 만납니다. 지난주 중위권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마침 4위 5위 기아와 하나가 대전에서 맞붙습니다. 지금 두 팀의 거리가 불과 한 경기 차거든요. 만약에 이 시리즈에서 한 팀이 싹쓸이를 하게 된다면 상위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대전과 수원 경기를 이번 주 주중 3연전에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 단장 BGN 스포츠 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기온의 급격한 변화 없이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심하게 덥진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 불편할 정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 같은 평년 수준의 초여름 정도의 더위만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레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도 주로 중북부 쪽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이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1도에서 18도로 아침 공기는 상쾌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에서 29도 분포로 서울이 27도, 전주 28도, 대구 29도 등 남부지방이 더워집니다.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의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라든가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구름 걷히면서 일사 강해지기 때문이고요. 오존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3: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2: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국정기조는 이어가되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길 것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3: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2: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집권한 뒤로는 달라야 한다며 뼈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구분, 사상검열 등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마라톤 기자회견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 당시와 같은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을 손봐서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간 펼친 부동산 정책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선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4: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3: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
4: 여러 채 갖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몇십억 대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4: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전세난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결과이고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3: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4: 부동산 공급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모든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자신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사안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연 기자입니다.
5: 진실규명은 해야 하지만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이 미뤄진 조작기소 특검. 다시 입장을 묻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죠.
5: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경이 합수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특검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3: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냥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5: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역시 국회에 넘겨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선 이란산 미사일로 파악돼 엄중 항의했다면서도 의도는 없어 보인다 했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을 체포한 이스라엘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 건 주권 문제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3: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교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5: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그러면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ICBM 기술 개발 중단 등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오늘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나흘째 서울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주말과는 다르게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나왔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지난 주말 3만 명 넘게 몰렸던 인파는 평일이 되자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집회의 주축이었던 20, 30대는 낮 시간 눈에 띄게 줄었지만 퇴근 이후인 저녁 7시를 넘기자 다시 집회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재선거를 외쳤던 집회 현장엔 하루 만에 다시 부정선거 구호가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었습니다. 재선거만 외치는 참가자들은 진보단체란 취지의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참정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있는 건데 그거는 선관위에서 애초에 50%밖에 발행도 안 했다는 게 전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8: 이번 투표를 계기로 해서 또 2030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나와보게 됐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6: 참가자들은 개표소 출입구 10곳을 막은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오전엔 경기장을 찾은 여자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쇄업체와 선거 사무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9: 이제 투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막혀있는 상황이.
1: 선거 당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닷새 만인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0: 세상에 투표하러 가지고 투표용지가 없으면은
11: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1: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단순 무능이냐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고의성 입증이 가를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하지만 실제 인쇄는 50% 수준으로 맞춘 경위도 규명돼야 합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해 선관위 발주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 거의 뭐 1년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발주를 받을 때는 제 기억에는 몇 명이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1: 선거 당일엔 용지 부족에 즉각 대응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당일 오전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들의 당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이번에 전국 투표소에서 모자랐던 투표지가 4,700장이 넘는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이럴 주짐이 일찌감치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내부 보고가 아닌 민원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됐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당일 투입된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 단체 대화방에선 오후 2시쯤부터 이 투표소 투표지 부족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곳에서만 180장가량 부족했고
12: 인근 투표소는 상황이 더 심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 장이 부족했습니다. 당일 이곳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은 추가 배포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건데 당연히 투표자 대기로 이어졌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100장 이상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17곳, 모두 서울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도 투표소마다 수십 장씩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4,700여 장이 모자랐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을 1시간여 앞둔 오후 4시 25분쯤 사태를 최초 인지했고 그마저도 민원인 항의 전화였습니다. 이미 투표지를 추가 배포 중이던 서울시 선관위 등의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
12: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고 사후 서울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의결 절차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그간 드러난 비리와 부실 선거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도 선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과하고 자체 혁신안을 냈지만 혁신은 없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자체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더 이상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4: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용지를 종이봉투로 옮겼던 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는 사과와 위원장 사퇴 후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15: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장입니다.
14: 이어진 자녀특혜 채용 논란과
16: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14: 지난 대선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때도 대처는 비슷했습니다.
16: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14: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꾸린 자체 혁신위는 흐지부지 됐고 혁신 방안도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7: 선관위 내부 직원 중심으로 이제
18: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14: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논란일 때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등 선관위 개혁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19: 감독 기관이다 보니 관련된 법안을 개선하는 데는 좀 주저한 측면이 외부 통제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4: 정치권에선 뒤늦게 헌법 개정까지 언급되는 상황. 독립성을 앞세우며 변화에 소홀히 한 선관위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여와 야 양쪽에서 모두 제출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뜻이 같지만 조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놓고는 역시 생각이 다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닷새만 국정조사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1: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2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20: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곤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입니다.
23: 전혀 관계없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20: 특히 위원 구성에서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에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24: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11: 장동혁
24: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합니다.
20: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특검도 하자 그 전에 재선거부터 해야 한다며 강경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수기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팽팽합니다.
25: 아직까지 재선거에 대해서 당내
11: 국민의힘
25: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20: 야당의 재선거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26: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국회에서 뭐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은 4부 요인과 회동해서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공감하고 선거관리체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7,5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될 정도의 큰 하락에 금융시장이 또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는 8,000선을 내줬습니다. 급격한 하락세에 20분간 시장을 아예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발동될 만큼 하락세가 강력했습니다. 코스피는 676포인트 떨어지며 7,484.41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8,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급락하며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락한 데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7% 넘게 떨어지면서 30만 전자, 200만 닉스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3: 브로드컴발 AI 수익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주말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반등이 전반적인 빅테크, 반도체,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커졌다.
2: 단 이 거래일 만에 1,100포인트 넘게 빠진 건데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탄탄히 받쳐주고 있지만 이번 주 줄줄이 예고된 미국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변동할 수 있습니다.
4: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이슈가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
2: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 4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시장에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 영향도 있지만 투기적 거래 영향도 있다고 본 겁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원달러 환율은 1,555원 20전으로 낮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외환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즉시 조치, 경각심에 이어 강력 대응으로 닷새 사이 점차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모든 지표가 좋은데 환율만 유난히 약세인 지금 상황을 정부 관계자는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다른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이런 거래가 너무 적단 겁니다. 또 우리 외환시장 밖에서 투기적 거래도 일어난다고 지목했습니다.
6: NDF가 거래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거래가 국내 시장에 이렇게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5: 정부는 수출 기업이 1년 이상 이유 없이 대금 거래를 미루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환해지 영향으로 환율은 내림세로 전환. 1,535원에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입니다. KBS 뉴스 민예슬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오늘 기업들을 직접 찾아 AI 협력 방안을 밝혔습니다. 입국 때 언급한 한국에 줄 선물, 이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로 함께 가자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아침 8시 반, 첫 일정은 SK 사옥 방문이었습니다. 치맥 회동을 한 지 12시간.

0: 2시간 만에 최태원 SK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1: We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SK that has many elements.
2: 전승환 엔비디아 CEO입니다.
1: We are co-designing our roadmaps together.
2: 우리는 여러 요소를 담은 SK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0: 곧바로 LG를 찾았고 점심 뒤엔 현대차 사옥으로 건너가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3: 완벽한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0: 하루 동안 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 젠슨 왕은 차례차례 개별 기업과의 협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파트너인 한국에 세계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AI 표준을 엔비디아가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1: We need to build lots and lots of AI infrastructure.
2: 많은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전 세계에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0: 가는 곳마다 환호가 뒤따랐습니다. 젠슨 왕의 사진을 들고 현장을 찾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1: Now I'm Kay Jensen.
2: 이제 전 Kay Jensen입니다. 젠슨 왕입니다.
0: 경영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화려한 현장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끌어들이고 경쟁시키는 분위기도 조성하는 전략적인 모습도 엿보입니다. 오늘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AI 동맹 행보를 마친 젠슨 왕은 내일 오전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 이 같은 젠슨 황의 광폭 행보 속에도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AI 혁명이 이제 시작이라며 떨어진 주가도 할인 기회라고 했는데요. AI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5: AI 실적 거품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월요일. 젠슨 황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 Whatever happened to the stock market, you should be very happy.
2: 주식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든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로봇 등 각 산업이 저마다의 AI를 갖게 될 미래를 그리며 10년 뒤엔 세상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1: Imagine where AI will be 10 years from now.
2: AI가 10년 뒤 어디까지 갈지 상상해 보십시오. 투자자라면 다음 주만 보지 마세요.
5: 하지만 이 같은 광폭 행보가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AI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의 근거는 당장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6: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불가능해서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택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70-80%는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것이다.
5: 전력시설을 빨리 짓기 어려워 데이터센터 투자도 발목 잡힐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는데 방한 기간 젠슨 황은 미래로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1: To build someone no one, to do something no one asked.
2: 혁신가의 마음가짐이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시장 위에 만들고 처음엔 가치를 불분명해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5: AI 낙관론과 거품론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AI 수익화와 피지컬 AI 구현 두 과제의 성패에 따라 엔비디아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미래도 바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4: 한편 젠슨 황은 한국 기업들과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AI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되는데요. 이게 어떤 공장인지 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젠슨 황이 한국과의 협업 청사진으로 내세운 건 AI 팩토리, 즉 인공지능 공장입니다.
2: 엔비디아는 한국에서 인공지능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7: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사용해 수백 메가와트급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내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기가와트급인 인공지능 공장은 CPU를 대신해 고성능 반도체인 GPU가 수십만 장 들어갑니다. 여기에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과 전력 냉각 설비가 더해지면 공장 내에서 끊임없는 대규모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의 언어인 토큰이 마치 공장처럼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AI가 사용하는 모든 토큰을 이런 팩토리에서 생산해 AI 생태계에서 독보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 엔비디아는 그 파트너로 기술력과 인프라가 월등한 한국 기업들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는 기가와트급 초대형 인공지능 공장을 짓고 SK는 이 인공지능 공장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을 자동화하고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를 다시 인공지능 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8: 기가와트급의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팩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력 이슈나 상관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좀 이슈가 좀 논의가 돼야 됩니다.
7: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산 고성능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이 확대되고 인프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공장은 원전 한기에 가까운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한 만큼 부지와 전력망 병목 등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 휴일 도심 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올라가 100m 가까이 내달렸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정말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휴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그때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안전 울타리와 자전거, 가로등까지 들이받으며 인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햇볕을 피하던 남성은 도로로 뛰어들고 놀란 엄마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 끌며 건물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도담동에서 간선 급행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와 상가 건물로 100m 가까이 돌진했습니다.
11: 어떤 물체가 휙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양쪽이 부축 받아가지고 버스 기사님이 이제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10: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2: 이곳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이 건물 외벽과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낮 시간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0: 버스가 들이받은 상가는 영업시간 전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9: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32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진 해일 경보가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대피한 학생들은 몸을 낮추고 버텨봅니다. 땅이 계속 흔들리더니 운동장에 있던 철제 지붕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또 다른 학교, 강당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놀라 뛰쳐나갑니다. 지진에 수영장 물이 흔들려 넘치고 도로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반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20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진 뒤 구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는 우리 교민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 형광등이 이렇게...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치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리박스쿨 손혁숙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손 대표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핵심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이 일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했는데요. 44년 동안 구단은 10개로 늘었고 관중은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야구의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응원 문화인데요. 구단과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고 야구를 잘 몰라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죠. 스포츠 현장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음악은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기곡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지켜온 KBS 한성윤 기자는 스포츠와 음악은 선수와 팬을 잇는 최고의 콤비라고 하는데요. 한성윤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프로야구 요즘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1200만이 넘었다고요, 관중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 400만 관중을 이미 5월에 돌파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1300만 관중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 야구는 야구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0: 제가 지금 1300만에 못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야구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야구장 혼자 가던 소녀였는데 이제 못 간 지 한참 됐어요 지금.
1: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야구 관중의 주류가 됐는데요.
0: 네네.
1: 여기에 자칫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는 뭐 40, 50대 남성이라든지 그 임수민 아나운서 같은 네. 50대 여성 같은 분들도 야구장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게 된다면 와, 지금보다 야구 인기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티켓팅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1: 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0: 네.
1: 티켓팅이 많이 해본 분들은 20, 30대 여성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0: 예.
1: 예전에 아이돌의 공연을 쟁취하던
0: 맞아요.
1: 그런 모습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반 야구만 좋아하던 분들은 이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0: 아, 그 옛날처럼 저기 현장에 가면 표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도 사실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서 현장표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0: 있긴 있어요.
1: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양이 정말로 소수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0: 네.
1: 지금 또 야구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선예매라는 게 있어요. 선예매는 뭐냐면 구단의 팬클럽으로 가입한 분들에게 예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팬들은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의 회원이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선예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0: 그건 뭐 선보다 먼저 예매하는 거예요?
1: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구단 회원들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둬서 마치 비즈니스 이상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0: 돈 더 많이 내면.
1: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구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축구나 농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0: 그 정도군요.
1: 지금 프로야구는 정말 저도 야구 기자 한 지가 거의 30년 됐고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제일 처음 봤던 게 1978년도인데 오랫동안 야구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야구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추세라면 적어도 한 4, 5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이게 경기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 외에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요? 식당으로 치면은 응원이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1: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야구 실력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일본 야구와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WBC에서 올해 정말 오랜만에 뭐 2라운드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국제대회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야구장을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겁니다. 예전에 허구현 총재가 그

0: 방송 해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의 경쟁 상대는 축구가 아니다. 축구가 아니라 야구의 경쟁 상대는 영화관이요 놀이공원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실제로 야구가 놀이공원화 되고 있고 영화관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화가 야구장에서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1: 네.
0: 정말 3시간 동안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야구장이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팅의 승리인데 지금 먹는 얘기 하셔서 저는 사실 뭐 먹으러 야구장 가고 싶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0: 중요하죠.
1: 야 요즘 바비큐도 구워주는 데가 있다 그러고 뭐 뷔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진짜 어디 가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0: 일단은 그 바비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인천구장인데요.
1: 네네.
0: 인천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을 비롯해서 경기 중에 구워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야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와.
0: 그리고 사실은 인천구장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장들이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1: 네네.
0: 예를 들면 고척돔을 가면 뭐 감자 요리가 맛있다더라.
1: 아, 그리고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거는.
0: 수원을 네. 가게 되면 네. 통닭 요리가 맛있다더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요. 수원이 이런 치킨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실제 그 유명한 치킨 업체가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전을 비롯해서 최근의 구장들이 잠실을 제외하면 10년 안에 생긴 구장들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야구장 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물 하나 사 먹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1: 훨씬 비싸요.
0: 훨씬 비싸죠.
1: 밖에서 사 먹는
0: 외부
1: 것보다.
0: 음식보다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아, 지나치게 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미국, 일본 팬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1: 아,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0: 그렇죠.
1: 올리면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리고 예. 구단들이 뭐 KT 같은 구단도 뭔가 그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자리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 배달까지 이제.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배달의 민족이긴 합니다만 뭐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종목의 특성도 있는 게요. 축구
1: 네.
0: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 예.
0: 뭐 한가롭게 음식을 먹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1: 야구는 이제 1회, 2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회, 2회도
1: 공수가 바뀌고, 또
0: 바뀌고 또 투수 교체하는 시기도
1: 네.
0: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응원도
1: 네.
0: 하고 또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 야구장 가셨을 때는 술 마시는 아저씨들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1: 아,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좀 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네, 그런 또 주범이 되기도 했었는데.
0: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야구 팬들이 더 야구장으로 몰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1: 아, 뭐 바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서는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맥주 같은 경우는요.
1: 예.
0: 일단 경기장 안에서 한잔 할 수 바뿐 아니라
1: 네.
0: 경기장 안에서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1: 네.
0: 야구와 맥주는 또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1: 예.
0: 뭐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거든요.
1: 진짜요? 그때부터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그랬대요?
0: 뭐 물론 하루키가 갖고 있던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 예.
0: 뭐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만 야구와 맥주는 정말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1: 그렇죠.
0: 갖고 있다라고
1: 예.
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거기서 마시면 더 맛있죠. 예, 예. 이렇게 한국의 야구 문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0: 외국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예. 하는 말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1: 예, 예.
0: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탑 오브 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 일단
1: 그렇죠,
0: 오는
1: 그렇죠.
0: 것이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원을 우리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문화를 관전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풍이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실제로 야구를 미국인들은 내셔널 패스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즐기러 가는 건데
1: 네.
0: 왁자지껄하게 즐긴다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박수를 치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기립박수 정도 보내고 대신 맥주에 핫도그를 마시며 하루를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야구 문화가 소풍이라면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좀 파티인 것 같아요. 약간.
0: 정확히 예. 말씀하셨고요. 일본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본은 정말로 특이한 것인데 일본은 외야석에 가면 열성 팬들이 경기 내내 3시간 동안 엄청난 응원을 보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내야석의 관중들은 조용합니다. 내야석은 도쿄돔 같은 경우는 뭐 홈런을 친다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0: 가드 이런 분들이 앉으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 남의 경기 보는데
0: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른바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 재밌는 걸 안 한다고요?
0: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고 외야석에서만 정말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서포터스들과 내야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박수를 보내는 팬들로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예. 응원단장과 치어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응원단은 물론 내야에 존재합니다만 그 리듬에 맞춰서 내야뿐 아니라 외야의 모든 관중들까지 정말로 조직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응원을 보내거든요.
1: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러기 위해서 가는 크죠. 거고. 예. 그래서 사직구장을 두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방은 좀 실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야구장은 탁 트인 곳에서.
1: 야외 노래방이네요.
0: 야외에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1: 네.
0: 그것도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런 동지의식 속에서.
1: 예.
0: 여기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1: 네.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응원가 뭐 이런 거. 그것도 네. 나는 외국에 있는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응원가가 다 구단별로 다 있고 그렇잖아요.
0: 네네.
1: 예, 그 구단을 상징하는 응원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선사시대쯤 되는 그 옛날에 다닐 때는 뭐 부산 갈매기 목포의 눈물 뭐 저기 대전발 0시 50분 이런 노래였어요. 요즘 그런 노래 야구장 가면 들을 수 있어요?
0: 지금 말씀하신 노래 중에 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부산 갈매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0: 부산 갈매기는 뭐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이 되었죠 사실.
1: 네.
0: 조금 더 전에는 부산 갈매기 전에는 대부분이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1: 맞아요,
0: 불렀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러다가
1: 예.
0: 부산 갈매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제치고 부산 갈매기가 최고의 응원가가 됐고요.
1: 네.
0: 이 노래로만 따지면 사실은 이 두 노래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죠.
1: 예.
0: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뭐 조용필이라고 하는
1: 그렇죠.
0: 뭐 정말로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 부른 뭐 엄청난 히트곡이고 부산 갈매기는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가요 톱10에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순위를 거두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롯데 자이언츠 응원곡이 되는 바람에 더 뜬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말로 롯데 팬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악 중에
1: 네.
0: 과거 해태 타이거즈 지금 기아를 상징하는 목포의 네. 눈물 같은 노래는
1: 네.
0: 정말로 뭐 서글픈 노래이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 우리 민족의 한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이면서 80년대 그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1: 네.
0: 그런 정치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해태의 노래였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됐습니다.
1: 그게 이난영 씨의 노래니까 그게 네. 1930년대 네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0: 그래서 예. 2010년대 이후에 기아가 우승을 했을 때 이 노래는 울려 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 그렇군요.
0: 대전발 0시 50분으로 상징되는 대전 네. 브루스.
1: 대전 브루스. 대전 브루스.
0: 그 예. 노래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거의 지금 사라졌다. 왜냐하면 한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로 완전히 이제는
1: 바뀌었어요?
0: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블리스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화 이퀄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1: 아 그렇게 바뀌었군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좀 우리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좀 해보자고요. 우리 네. 제일 인기 있는 응원곡이 요즘은 어떤 곡입니까?
0: 아, 참 인기 있는 노래들이 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 네.
0: 가장 뜨거웠던 팀은 사실은 한화였습니다.
1: 예.
0: 한화가 오랫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는

0: 뭐 우승에도 도전했고 결국은 2위로 시즌을 마쳤고 한화 팬들이 정말 한풀이를 했던 그런 시즌이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한화 팬들이 가장 목청껏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인데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사람들이 다 역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한화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이 지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까
1: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0: 스스로 뭐 자책하고 위로하는 네. 것처럼 오히려 다른 구단 팬들이 그래 너희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역설적인 나는 행복합니다였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서 부르는 나는 행복합니다 됐기 때문에 특히 조금 놀라운 건 이 노래도 나온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1: 그렇지 옛날 노래죠.
0: 한 10여 년 전부터
1: 예 윤한기 선생님 노래잖아요. 네. 예.
0: 이른바 한화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예. 뜨거운 인기를 누렸고 지금 10대 20대 한화 팬들도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나는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화 팬들은 들으면서 같이 막 흥얼흥얼 하실 것 같아요. 예.
0: 또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고요.
1: 네.
0: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노래다 이렇게 봐야 돼요.

0: 수영장 갔다 온 것 같습니다.
1: 뭐 느낌이 오시죠?
0: 예, 지금 뭐 하나에서 뭐 2루타 뭐 득점타 해가지고서는 뭐 역전한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 야구장에서 이 음악이 또 울려 퍼질 때 그 에너지가 더 아주 그냥 상승하는 그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야구 구단마다 주제가가 다 있으니까 왜 징크스 같은 것도 좀 있다면서 이 노래가 없으면은 선수들 좀 힘이 빠진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경기가 안 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1: 이게 참 노래 때문에 팀의 성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삼성 구단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오.
1: 그게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라고 하는
0: 예.
1: 음악을
0: 아주 오래된 팝이죠.
1: 네, 응원가로 네. 2010년대부터 사용했거든요. 삼성의 80년대, 90년대 팬들은 아마 이 노래를 전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이게 국내에서 응원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0: 아.
1: 2010년대에 삼성이 이른바 왕조라고 해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정말 최고의 구단으로 군림할 때 응원가가 바로 엘도라도였습니다.
0: 왜 엘도라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1: 사실은 이 엘도라도라는 음악 자체는
0: 네.
1: 뭐 야구와 큰 상관은 없어요.
0: 예.
1: 그리고 가사를 보더라도 뭐 이게 왜 국내 야구의 응원가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0: 이게 뭐 황금의 땅 같은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엘도라도가
0: 거잖아.
1: 바로 그런 예, 예. 황금의 땅인데
0: 예.
1: 뭔가 그 황금의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런 분노를 표현한 그런
0: 아,
1: 이야기거든요.
0: 예, 예.
1: 그 군베이 밴드라는
0: 네,
1: 그 밴드가
0: 네.
1: 부른 노래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됐습니다. 엘도라도. 어떻게 가사가 나오냐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라고
0: 예.
1: 나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를 8회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부르면 승리를 향한 정말 마법의 전문가도 같은 그런 노래가 됐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음반 저작권 사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기존 노래는 틀 수 없고 새로 만든 노래만 응원가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0: 예.
1: 그때는 응원의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엘도라도였어요.
0: 네.
1: 공교롭게도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에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0: 뭐 하위도 최하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1: 그럼요. 최하위까지는 아닙니다만
0: 아,
1: 하위권으로
0: 아, 죄송합니다. 삼성 팬 여러분. 네.
1: 계속 처지는 그런
0: 네.
1: 사태가 벌어져서
0: 아...
1: 삼성이 접촉을 했어요. 군베이 댄스 밴드와. 그런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멤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0: 그렇죠.
1: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돈을

0: 줄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가 이거를 구단이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1: 네.
0: 정말로 수소문해서 저작권자를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다시 한번 삼성의 응원가로 엘도라도가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공교롭게
1: 네.
0: 그때부터 또 가을 야구를 가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 노래를 쓸 수 있으면서부터 막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경기를 놓고 역전을 해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엘도라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경기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 팀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주문의 하나가 된 거예요.
1: 네.
0: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1: 아,
0: 뭐 가사는 뭐 평범합니다. 그냥 워워워워워 뭐 이런 건데
1: 계속 오에다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0: 최강 삼성 네. 이렇게 외치면서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1: 네.
0: 뭐 이런 오, 식으로
1: 라이브까지.
0: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1: 어, 노래도 직접 하시네요.
0: 그 예. 기존의 다른 구단 응원가들과 비교하면 대표 응원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역사도 길지 않은 데다가
1: 네.
0: 우리나라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기간에 삼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정착이 네. 된 노래가 엘도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삼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응원곡 엘도라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이게 삼성 팬들한테는 마법의 주문, 승리의 주문 같은 그런 곡이네요. 그렇죠? 예. 오, 근데 이 응원가 가지고 이렇게 두 팀이 서로 뭐 싸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곡도 있다 그러던데요.
1: 응원가가 예 같은 구단이 있습니다.
0: 똑같아요. 같은 노래를 쓰는 거예요?
1: 그것도 물론 같은 구장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네. LG와 히어로즈가 같은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죠. 바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1: 네. LG 같은 경우는 외쳐라 무적 LG 이것이고 네. 키움은 승리를 위한 함성 딱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1: 완전히 같은 노래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0: 근데 두 팀이 같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1: 있죠. 예. 두 팀이 같이 만나면 서로 응원 대결을 합니다. 같은 노래를 할 때 다른 가사로 부르는 거죠.
0: 이야,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 흐르는데. 똑같은데.
1: 그러니까 그 잠실 홈경기다 그랬을 때는 LG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듣고 있는 키움 팬들은 키움 가사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관중이 같은 노래를 또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이기도 한데 멜로드라마라는 음악인데 국내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요.
0: 원래가 네. 예.
1: 한 2010년대부터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프로야구단이 쓰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서 한쪽 응원곡만 들으면 한쪽 팬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뭘로 들어볼까요? 둘 다 들어봐요? 둘 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0: 예.
1: 안드레아 보첼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내 야구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두 곡을 들으면 산성 기자랑 인사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야구장 열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 노래들에 얽힌 얘기 또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한 함성 그리고 LG 트윈스의 서울의 아리아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스포츠와 음악의 얘기를 진짜 흥미진진하게 펼쳐주고 있는 KBS 스포츠의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16.9도, 낮 최고기온 26.4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글피는 강원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대구 29도, 대전, 세종 28도, 서울 27도, 인천 26도, 부산, 울산, 제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8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자신과 이 정권에 주는 경고이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고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며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됐던 기존 조사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5일 브리핑 이후 진행된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 중 실제로 송부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곳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으로 기존 발표에서 4곳이 추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앞서 조 대법원장은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날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돼 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3일 청주 성화와 계신 중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준비 부족으로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쯤 청주 성화 계신 중림동 제5투표소에서는 1,300명가량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고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제출력해 30여 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명부에 이름이 누락돼 있던 일부 유권자들은 제때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오늘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회동한 뒤 7,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E와 HBM5의 공급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젠슨황 최고 경영자 등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난 후 내년부터는 HBM4E와 반도체 위탁 생산 비즈니스, HBM5 등 장기적인 협력도 많이 이야기했으며 올해부터 HBM4나 소캠, 즉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법집행, 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CC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늘날 12시 평양공항에 도착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북부 영남 지역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충청, 영호남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외의 산업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청년들을 가리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사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세계 2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중심으로 최신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6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는 계엄 탄핵 직후 집권을 해서 회복과 정상화 과제를 어느 정도 이루고 통상 파고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해 왔었는데요. 예. 올해 국정 2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대전환을 향한 전력 질주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1년간 이룬 회복과 국정 정상화 성과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또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 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된 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구상으로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한 4대 국정 목표를 내놨는데요. 이미 연초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큰 틀의 청사진을 이미 밝혔었고 네. 오늘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목표는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 그리고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또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 아울러 목숨을 살리는 정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예. 특히 이 가운데 산업 강국 비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불가한 나라로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걸로 풀이가 돼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지역,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포용성장 비전을 다시금 역설하면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세수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외교 안보 이 구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등의 과제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또 이 대통령의 지론인 반칙과 특권, 불공정 없는 사회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가 조작과 부동산 범죄 엄단, 그리고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여기다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안전 매트리스와 같은 촘촘한 행정을 하겠다면서 포용사회 구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민감한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뭐 선거 결과라든가 또 공소 취소 논란. 네. 또 이 부동산 문제 등도 언급이 됐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평가를 묻는 말에 네.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대통령은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같은 주요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표현도 했냐면,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계기로 국정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면서 선을 그으면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여당은 야당 때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 또 국정동력의 기반인 국민 지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내각을 포함해 정부 여당 전체에 오만하지 않은 낮은 자세로 배타적이지 않은 포용적인 자세로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가 되는 그런 발언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문제 역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다면서 결정권을 국회로 이제 돌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안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좀 한 발 물러서는 한편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특검 도입 문제를 결정할 것을 당부한

0: 좀 풀이가 되고요. 특검이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마치면 뒤따르게 될 이 공소 취소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거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여기다가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면서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뭐 부동산 개그 투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언은 그동안 세워둔 계획대로 간다. 세제도 공급도 그대로 간다. 이걸 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기 젊은 층의 이제 반발이 그렇습니다. 큽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0: 네, 이 대통령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사안이 부정선거론과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이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저도 많이 반성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또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죠.
0: 네, 오늘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1: 예.
0: 회동은 약 1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회동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참석자들은 이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또 이규현 수석은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 예.
0: 다만 입법의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시와 문제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고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한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고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이걸 개혁해 나갈지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1: 예. 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시민들의 연일 부실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규모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0: 네, 선관위는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 전국 1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

0: 단계 투표소로 파악됐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 늘어난 수치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 전북, 경북 각각 1개 순이었습니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이나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가 됐어요. 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이 됐는데요.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용지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문의했는데 인데도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송파구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등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지 않았던 걸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에도 보면은 어제 저녁에 집계된 수치를 봤더니 4만 명이 넘게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주말에는 뭐 돗자리를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또 이제 평일 뭐 오전 뭐 낮 오후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렸다라는 취재 내용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1: 예.
0: 또 저녁이 되자 퇴근한 직장인들을 포함한 또 이제 재선거를 또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그런 시민들이 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 계속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라는 인식이 계속되고 또 재선거 주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자, 여야도 이 각각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0: 네.
1: 그 해법을 두고 조금 여야의 시각차가 있다고요?
0: 네. 조사 기관과 범위, 위원 배분, 위원장 몫을 둘러싸고는 벌써 이견이 노출되면서 향후 협상에서 이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되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0: 국조기관은 특위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 요구서에 명시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여당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다만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고 내용 있게 진행할 거다 이런 입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통상 특위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맞거든요.
1: 예.
0: 직전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특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리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양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안 이걸 대표 발의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같은 속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열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계 특검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은 뭐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이렇게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여야가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본격적인 당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0: 네. 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다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걸로 예상이 돼요.
1: 네.
0: 지금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청래 현 대표와 이번에 연수가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송영길 의원 등도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지금 전초전 성격으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한 감론 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하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이걸 좀 보면서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염태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쓰라린 패배다. 2021년 보궐선거 참패 때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전원과 함께 즉각 사퇴했던 일을 상기해 본다 이렇게 쓰면서 또 정청래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정 대표 쪽은 지도부 책임론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거 기간 중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 송 전 대표님의 선거 과정에서 언행은 무책임하다. 중대한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현조 의원님 이 추위에 이런 곤란하죠 라면서 이현조 의원의 최고위원 사태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뭐 전당대회 아니면 지도부 개편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번 지방선거 큰 틀에서 완패했다면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장 대표는 당내에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사퇴 요구에 역으로 뭐 반문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민주당과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사퇴론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는 지지율 상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분노를 담아낸 지도부 역할 때문이다라고 자평을 또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장 대표는 뭐 자리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결국 당 안팎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 재편 방향이 좀 갈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주식시장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8000선도 이제 내줬고요.
0: 네, 정말 가파르게 치솟던 글로벌 반도체 주가 좀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1: 예.
0: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블랙 먼데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29% 내린 7,484선까지 밀렸어요.
1: 예.
0: 중동 전쟁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4일 이후 가장 큰 역대 두 번째 낙폭이었습니다. 급락장의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이 됐고 또 이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효력 정지, 매도 사이트카까지 걸렸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 또 SK하이닉스도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두 종목의 주가가 각각 30만 원과 200만 원 선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상승 종목을 봤더니 42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은 876개 였습니다. 코스피 급락의 주된 배경을 보면 지난주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 통과 우려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여기다가 스페이스X 기업 공개, IPO를 앞둔 상황 등이 꼽히고 있고요.
1: 예.
0: 여기다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도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9% 폭락하면서 911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각각 발동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반도체 실적이 좋을 거란 전망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1: 네.
0: 앞으로 시장 상황 더욱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 다양한 이면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늘 이제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국빈 방문이죠. 자,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의 의미 짚어볼까요?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오늘 정오쯤에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에 7년 만입니다. 지금 미중 회담도 했고요. 중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는데 올해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북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오늘 회담을 했는데요. 북중 동맹의 건재를 재확인하고 미일을 겨냥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전에 나왔습니다. 또 올해가 1961년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된 지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군사 협력 강화, 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됐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을 겨냥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요.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을 미국에 각인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회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밖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 문제, 한반도 또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이 주요 의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시 주석 방북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방북을 하루 앞둔 어제 노동신문이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다 라면서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환대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문제는 양보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셈인데요. 또 경제 의제로는 교역 확대, 접경 인프라 재가동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 또 관광업 추진을 위해서 중국 관광객과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 확보, 압록강 교량 활용을 통해서 동북 지역의 경제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관리하려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의 딸인 주혜가 시 주석을 접견할 것인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그 전통 혈맹인 중국 정상에게 자녀를 소개한다면 이건 후계자로 공식화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기 전에 중국 지도자를 만난 전례가 있었거든요. 예. 다만 만남이 이번에 이루어지더라도 공식적인 외교 석상보다는 비공개 또는 제한적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시 주석의 이제 올해 첫 해외 순방지가 북한이라면서요.
1: 네네.
0: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큰 게 아닌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BBC가 서방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것은 우정이라기보다는 영향력 확보의 목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급속도로 강화해 왔는데 예. 그러니까 베이징이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이 2024년에 러시아랑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파견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파견했던 병력이 사망한 숫자가 2,300명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석유 또 원조를 대가로 러시아의 전쟁을 위한 탄약도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니까 중국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BBC의 분석인데요. 뭐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는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

0: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1: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두만강을 통한 동해로 나아가는
0: 네.
1: 네. 그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된다면 뭐 태평양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이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물류망을 확충하는 걸 넘어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두만강으로 나가는 건 중국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1: 예.
0: 중국이 19세기 중반까지는 동해로 이어지는 영토가 있었는데요. 청나라 말에 러시아랑 맺은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이 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후 150여 년간 출해권을 요구해왔는데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훈춘에서 15km만 가면 되는 두만강 하구 대신에 지금 1000km를 돌아서 달해 항을 통해서 서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두만강 출해권을 확보하면 동해를 거쳐서 태평양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만강을 통해서 북극 항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바다 문제에 관해 3자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과의 회담을 하면서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두만강 출해권 을 넘기는데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논의가 된다면 정말 중요한 안건이 될
0: 네네.
1: 수가 있겠네요. 자, 이란 전쟁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있었는데 한 두 달쯤 지났는데
0: 네.
1: 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공격을 주고받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8일에 이스라엘 공군이 얼마 전 이란 서부와 중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 소속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 예.
0: 이번 공습은 전날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 한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했던 미사일은 모두 요격을 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란이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한 데 대응해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긴 했는데 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보복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악시오스가 미국의 고위 당국자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가까워졌으니까 추가 공격을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합의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는 10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11일이 월드컵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상을 매듭 짓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렸는데도 이란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이번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멘 티 반군도 움직였습니다. 4월 8일에 휴전을 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해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번 충돌이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안에 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또 섬이 있는데
0: 네.
1: 이 섬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과 중국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금 백악관이 차고스 제도 매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고스 제도가 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양의 군도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리고 모리셔스의 일부로 관리하던 지역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섬이 면적이 약 44제곱킬로미터 정도인 디에고 가르시아

0: 섬입니다. 예. 영국이 65년에 모리셔스 독립을 앞두고 이 차고스 제도만 강제로 분리해서 영국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건설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최근에 영국이 이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65년 당시에 약 2,000명의 차고스 원주민이 모리셔스 등으로 강제 이주됐었는데 모리셔스 측이 독립 직전에 영토를 분리한 건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라면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의 차고스 점유는 불법이다 이런 취지의 권고 의견을 냈거든요.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니까 영국이 결국 주권 반환 협상에 나서게 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있는데 중동과 아시아를 동시에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이란 전쟁을 하면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하는 기지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과 모리셔스 정부가 가까운데 이 모리셔스 정부가 차고스 제도를 확보하면 이곳이 앞으로 중국의 해상 감시나 정보 수집 활동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 영국과 이 디에고 가르시아 군 기지의 운영 방안을 계속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차고스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스 제도 는 영국령이거든요. 미국이 매입하려면 먼저 영국이 이곳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모리셔스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권 이양 절차 자체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주권을 넘기고 디에고 가르시아를 99년간 임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되면 이 미군 기지의 장기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한편 그린란드 매입 의지와도 이게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고스 매입 구상도 안보상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텔레그래프는 차고스 매입 구상은 2차 대전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영토 거래 관행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현대 외교의 종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아마 새벽일 겁니다.
0: 네.
1: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반이민 정책 또 이게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응원단들 특히 축구팬들이 되겠죠. 미국 땅을 이제 밟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BBC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에 4분의 1 이상이 미국 입국이 금지됐거나 강화된 조치 때문에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인데요. 자국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 국민들은 월드컵 경기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의 미국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1: 예.
0: 이라크는 또 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방문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이후 안보 우려 때문에 이라크 안에 있는 영사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이라크인 남성이 3월 말에 지금 경기 티켓을 구매했는데 결국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 여행을 포기한 상황이고요.
1: 예.
0: 지금 비자가 나오는 나라의 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일부 선진국 국민들은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서 수수료로 $40 한 6만 1천 원만 지불하면 갈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전자여행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 국민들이 있는데 비자를 신청하는 수수료만 $185 28만 3천 원을 내야 됩니다.
1: 예.
0: 대면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았는데도 미국에 갔을 때 거부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한 축구팬 협회 회장인 분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42개가 넘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비자를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팬클럽 회장조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아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0: 네.
1: 예, 이렇게 이제 못 가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예, 이제 축구 팬들도 못 가지만은
0: 네.
1: 선수들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도 지금 비자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란 축구대표팀인데요. 지금 선수들은 미국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 예.
0: 스태프 등 10여 명이 여전히 비자를 못 받았거든요.
1: 그런데 예.
0: 입국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조별리그 경기가 공교롭게 미국에서 세 경기가 다 열립니다.
1: 예.
0: 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미국 입국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0: 경기 당일에 미국에 입국을 해서 경기가 끝나면 즉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0: 원래는 미국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야 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멕시코 티화나 쪽에 지금 베이스 캠프를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16일에 지금 뉴질랜드랑 첫 경기를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훈련 장소도 다 멕시코 티화나로 변경하고 지금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라크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공격수이자 부주장인 아이만 후세인 선수가 있는데요. 6일에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이민국이 데려가서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어요.
1: 예.
0: 특히 휴대전화까지 제출해서 검사를 받았고 가까스로 입국이 허가가 됐는데 이 선수와 동행했던 대표팀 전속 사진작가는 입국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아무튼 이라크도 이제 16일에 미국에서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게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와 스태프들인데 네.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거 입국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게 참.
0: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전력을 또 문제 삼으면서 네, 안내주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예. 자, 세계 2면이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0: 심지어 이분의 그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앱인가요? 사이트인가요? 등장해서 또 화제였는데 내일 출국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내일 오전에 영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가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일정을 소화해서 하루 동안 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에 SK 사옥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LG, 현대차 사옥으로 가서 정의선 회장을 만났고 성남의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서울대를 방문하기도 했고 조금 전까지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간담회를 끝으로 AI 행보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AI 팩토리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대용량 AI 모델 학습 추론 맞춤형 AI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위주인데 그러려면 전력도 데이터도 처리할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그걸 활용할 로봇과 모빌리티 같은 제조업도 필수인데 이런 곳을 콕콕 찍어서 방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예능 출연했죠.
0: 예.
1: 또 야구 시구했죠.
0: 그렇습니다.
1: 이러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의 호감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서울대 학생들 만나서 지금은 산업 전체 그리고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시기에 졸업한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 요즘에 K 붙이면 인기를 얻는데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는 K 젠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AI 컴퓨터 등을 선물했고요. 서울대에서는 규장각 고지도와 서울대 잠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일정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만나서 영감의 시간을 선사했는데 사전 등록 인원이 1,000명 넘게 몰리는 등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0: 예. 외국의 정상회화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자,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이른바 젠슨 황 특수.
1: 네.
0: 젠슨 황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1: 예. 젠슨 황이 옷깃만 스쳐도 대란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0: 붕어빵도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그것도 받았다고 막 그걸 자랑을 하던데.
1: 그러니까 닿으면 성지가 되고 입에 대면 이제 대란템이 되는 건데요. 그 편의점 과자를 홍대 입구역에서 음식을 먹고 삼겹살 회동을 하고 과자를 나눠줬잖아요. 본인이 먹기도 해.

0: 704%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구할 때 그 치킨을 시켜서 113마리를 주문한 것으로 예. 예,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 메뉴가 온라인에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을 집중시켰고요. 그래서 네. 이 회사에서 관련 세트 메뉴와 프로모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뭐 전순황 세트 이런 건가요?
0: 네. 그리고 한 시민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건넸는데 예. 이게 관심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이 지나가던 젠슨황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면서 과자를 건넸고요. 내용물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건네면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 회사는 아무것도 하진 않았습니다.
1: 예.
0: 그랬는데 이게 막 온라인으로 어느 회사 제품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업체에도 관심이 쏠렸다고 하고요. 지난해 10월에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후에 우리나라 막대 과자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가면 성지가 되고 입을 댄 음식은 화제의 중심에 네. 서고 있습니다.
1: 손만 대면 마치 황금으로 변하는 네, 황금손 같은. 네.
0: 예.
1: 아무튼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그쪽 시간으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새벽에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한국과 체코에 또 우리 또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근데 벌써부터 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면서요. 바가지 물가.
0: 네. 작년 그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생수 가격이 병당 4달러에서 6달러니까 뭐 6천 원에서 우리는 한 9천 원 넘는 가격이었었는데
1: 아,
0: 예. 근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도 물가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영국의 축구 기자인 사이먼 피치가 본인의 SNS에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의 음료 판매 메뉴판을 공개를 했는데요. 프리미엄 맥주가 18달러, 일반 맥주는 16.75달러, 한 2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예.
0: 칵테일은 26.5달러, 이거 4만 1천 원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생수 가격이 8.75달러니까 13,600원이에요.
1: 생수. 야, 예. 이거 물은 이건 싸가야겠는데요.
0: 예. 근데 메뉴판에 세금이 별도로 부과된다고 하니까
1: 예.
0: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이거보다 많을 수 있다고
1: 그렇겠네요.
0: 합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더위에 대비해서 선수 보호를 위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
1: 예.
0: 전후반 22분에 3분간 경기를 중단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시간인데요. 추가 시간이랑 하프타임 고려하면 경기 시간이 2시간 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관중들은 2시간 넘게 있어야 되는데 물을 안 사 먹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뉴판에 있는 가격이 8.75달러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1: 예.
0: 티켓값도 카타르 대회보다 최고 7배 이상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장 비싼 월드컵이다 이런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1: 예, 또 웬만한 건 뭐 싸가야겠네요. 계속 보니까.
0: 네.
1: 예. 그 저희가 한번 전해 드렸었는데 카페에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빼돌렸다.
0: 네.
1: 그래서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냈고 또 횡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고소까지 한 그 프랜차이즈의 점주가 있었잖아요.
0: 기억하실
1: 그죠?
0: 거예요.
1: 예, 그 점주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점주가 있는 지점에서 여러 차례 임금 체부 사례가 발견됐다고요.
0: 이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네. 학업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얘기를 했더니 폭언을 퍼부었고 음료를 몰래 마셨다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뭐 음료를 마셨다면서 이제 횡령 혐의를 고소하고 막 이래서 온라인을 달궜었는데요.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고소는 취하했고요. 합의금은 돌려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 계기로 해서 청주권의 대형 프랜차이즈 33곳을 대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논란이 된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생 21명이 연장과 야간수단 등의 임금 17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1: 예.
0: 음료 석잔 횡령 논란이 연루됐던 점주 A씨 지인, 또 다른 점주 B씨의 매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 28명이 130만 원어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예. 이렇게 되면 형사 입건이 되지요?
0: 네.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1: 예.
0: 근로기준법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0: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의 점주가 석 달 이전에 퇴사를 하면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를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공정 조항인 거죠. 근로계약서에. 예,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주권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나머지 업장 30곳에서도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곳도 두 곳이나 있어서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 네.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도중에 이제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0: 네.
1: 119로 이제 긴급 영상통화를 해서
0: 네.
1: 응급처치를 이제 받게 됐고 또 목숨까지 구했다면서요?
0: 네. 어제 11시 39분에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오르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40대 남성이었고요.
1: 네.
0: 신고를 접수한 후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 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 통화하다가 심정지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랑 같이 등산하던 10대 청소년 딸이었는데요.
1: 예, 예.
0: 신고가 된 즉시 119 상황실은 구조대도 출동시켰고 관음사 관계자에게도 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남성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했고 등산로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1: 예.
0: 이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로 이제 응급처치를 지도를 했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통화로 전화를 상황을 살펴봤는데 심정지가 확인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 제세동기를 어떻게 쓰는지 심폐소생술을 안내를 했는데 응급처치하고 10분 만에
1: 예.
0: 자발 순환고 호흡이 회복이 됐고요. 모노레일 타고 하산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하산 당시에 환자의 의식은 양호했던 것으로
1: 다행이네요.
0: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상 통화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처치를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뭐 벌어졌다고 봐야겠네요.
0: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건데요. 환자가 심정지 증상이 있을 때 의식과 호흡이 없을 때는 가슴 압박하고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지만 호흡과 경련 증상이 있으면 가슴 압박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신 대원이 통화를 하다가 처음에 판단이 좀 어렵긴 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호흡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데 영상 통화를 바꾸고 나서 심정지 호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로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는데 영상 통화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지시를 내렸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때 청소년 딸이요. 일전에 CPR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1: 아,
0: 그래서 그걸 빨리 이해를 하는 바람에 더 가능했다고 합니다.
1: 예. 이렇게 같이 좀 등반을 해야겠어요.
0: 네.
1: 그렇죠? 혼자 이렇게 등반하다가 이렇게
0: 누군가
1: 생기면은
0: 도움받을
1: 수 있으니까.
0: 예.
1: 예. 자,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직원이 역대급의 성과급을 받을 거란 얘기가
0: 네.
1: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 해당 회사 직원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조성했다면서요?
0: 네. 저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돈은
1: 예.
0: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해라. 저희 엄마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 예.
0: 딱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1: 예.
0: SK하이닉스 직원으로 인증이 된 분이 형들 기다리던 돈 자랑 3탄이 왔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 보육원 기부를 시작으로 해서 도서관 기금 마련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났다 그러면서 도서관 완공 사진을 올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1: 예.
0: 제가 사진을 보니까 원래 계획은 더 멋진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정부기관 이제 관련 시설이어서 행정 절차 입찰 등의 문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 감사하고
1: 예, 예.
0: 낡은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좀 어렵게 자랐대요 이분이.
1: 예, 예.
0: 그래서 자리 잡으면 꼭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1: 예.
0: 예. 이전에는 다른 기부들도 하고요.
1: 이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제 성과급 받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뭐 비싼 차 이렇게 뭐 판매하는 것부터 해서 뭐 부동산 가격 이런 얘기만 나오던데
0: 네.
1: 이게 뭐 좋은 일에 또 있으시는 분도 있다는 거
0: 네.
1: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들을까요?
0: 네.
1: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강원도와 경상권, 전라동부, 제주도 지역에서 소나기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늦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내륙,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지만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대구 29도, 대전, 세종 28도, 서울 27도, 인천 26도, 부산, 울산, 제주 24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3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군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했다. 생각보다 손님이 셌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세계적인 추리소설이죠. 셜록 홈즈 시리즈의 두 주인공 셜록과 왓슨 박사의 첫 만남을 회상한 문장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는요. 전설의 탐정 셜록 홈즈의 시작을 알린 주홍색 연구를 만나봅니다. 자,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주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킨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름마다 꺼내 읽게 될 모던 클래식 작품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 이 회색빛의 이 책.
1: 그렇죠. 네. 강렬한
0: 강렬해요.
1: 책이죠.
0: 네. 자, 그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사회 분야의 신간 중 하나이자 이제 르포르타주인데요. 네. 그 저번에 그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사회 분야 그쵸. 신간을 네. 많이 가져오게 되네요.
0: 네.
1: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읽기도 했고 네. 소개해 드릴 때도 아, 소개해도 괜찮을 책일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가볍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탁월한 피해자이고요. 과가람 조선일보 기자가 쓴 책입니다.
0: 네.
1: 생각의 힘이란 출판사에서 5월 8일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0: 제가 조금 이렇게 책을 마주했을 때 조금 놀랐던 이유가 제목 때문이었어요. 이제 부제는 뭐 스토킹과 사법정의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에
1: 네.
0: 와닿는데 탁월한 피해자 어떤 의미예요?
1: 왠지 그 피해자한테 탁월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좀 네. 되게 낯설기도 하고 이게 가능키나 한 단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책을 읽으면 그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쓰는 워딩이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법적 지식이든 경제력이든 네. 사회적 영향력이든 뭔가 자원을 가진 피해자를 일컬을 때 자원이 많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탁월한 피해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저자 과가람 기자가 직접 이제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서 쓴 르포르타주인데요.
0: 네.
1: 그래서 그 가해자를 무려 7번이나 고소하는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녀를 일컬을 때 네. 탁월한 피해자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기자님이 내가 이렇게 자원이 많고 솔직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0: 그렇구나.
1: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네. 이 책을 쓰시게 됐다고 합니다.
0: 뭔가 그 많은 피해자들과 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런 의지가 좀 담긴 네. 책일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저자가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고 하니까 벌써 책을 읽기 전부터 이제 이거 어떤 마음으로 책장을 넘겨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또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기자의 분이기도 하고
0: 네.
1: 저는 또 이제 MD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0: 네.
1: 적어도 1년에 한 권씩은 신간을 내시는 그런 되게 활발한 저널리스트시거든요.
0: 약간 본인이 네. 책도 이렇게 계속
1: 네. 꾸준히 쓰시는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0: 네.
1: 뭐 저도 잘 몰랐지만 24년차 저널리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부 출판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 기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자한테 스토킹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현직 기자가 스토킹 피해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같은 여성으로서 좀 참담하다. 만약에 네. 내가 당하면 나는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고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 절반 이상을 기자로 살았던 네네.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로 산 적이 정말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보도한 적이 훨씬 많은 그런 네. 위치에 처해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책에 두 가지 정체성의 혼란이 되게 많이 나와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0: 네.
1: 기자이기도 한 위치 때문에 이 책이 뭔가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회고하시는 그런 책들이랑 좀 다른 지점에 결이 있습니다.
0: 일단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1: 네. 저는 몰랐었는데 사실 팟캐스트를 작은 서점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네. 그전에는 팟캐스트를 막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0: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팟캐스트라는 그쵸. 매체를 접했다고.
1: 예. 네. 그렇죠. 그래, 네.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부가적으로 이제 기사 쓴 거 외에 뭐 회사 업무로 팟캐스트를 진행하셨다고
0: 네.
1: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팟캐스트 활동이 목소리도 노출됐지만 얼굴 촬영도 가끔씩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타깃이 네. 된 거죠. 이제 가해자가 그 팟캐스트를 통해 기자를 알게 되고 2019년부터 집요하게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이게 7년 전 일인 거죠. 그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나온 2026년 5월까지 총 7번 동안 구속을 했는데 형사가 6번이고 네. 민사가 1번이었다고 합니다.
0: 7번이나 이 고소를 그 진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 정말 보면서 저도 소름이 끼쳤던 게
0: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네. 저는 가슴이.
1: 진짜 방송인이시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0: 고통이
1: 또
0: 고통이 네.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1: 그 가해자가 했던 일들이 좀 네.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예. 이제 기자를 성적으로 대상한 콘텐츠를 소위 말하는 그 일베라고 부르는 네.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진짜. 꾸준히 게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지워달라고 하자마자 그리고 또 삭제되자마자 거기에 보복하겠다는 댓글도 달고 네. 심지어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까지 했었대요. 거기에 이제 계속 삭제하고 고소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도끼 사진을 놓고 협박하는 영상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제 고소를 하다 보니 다행히 지금은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요.
0: 수감 중이에요.
1: 문제는 수감 중인데도 감옥에서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요.
0: 근데 그거 못 막아요? 교정시설에서 그 편지 다 검열하고 이러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무려 1년 5개월이나 당하셨대요. 이게 잘 몰랐는데 그 수용자의 서신 보내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0: 아니 지켜줘야 될 권리가 따로 있죠. 이거는 범죄 행위를 계속 감옥에서도 자행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검열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용자의 권리를 챙겨주다 보니까 네. 막상 그 권리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해요.
0: 아이고.
1: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이런 수용자가 가족이나 네. 친인척한테 서신을 보내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 피해자한테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뭐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검찰청을 통해서 해당 서신을 좀 막아달라고 네. 요청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그건 수용자의 권리라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천편일륜적인 답변이 돌아온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1: 그쵸.
0: 그럼 피해자는 누가 보호를 하는 건가요?
1: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0: 예.
1: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국가의 권력을 대리하는 판사나 검사가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감 기자가 막상 피해자가 되어보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이 진짜 무척 약하거나 허울 좋은 울타리 정도였던 거예요.
0: 그렇네요. 법이 뭔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책에서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죠?
1: 이제 광아람 기자가 맨 처음부터 그 부른 호칭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부른 호칭이 별도로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 이제 판사님, 검사님은
0: 네.
1: 님을 붙고
0: 그렇네요.
1: 가해자는 네. 피고인이라고 인 사람 글자가 붙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피해자는 부르는 이름이 자, 놈자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는
0: 네.
1: 호칭이 그냥 피해자였던 거죠. 실제로 사람 대접을 피해자가 받는 건 증인으로 불릴 때밖에 없다고 합니다.
0: 이게 정말 그렇네요. 님자, 인자 이 끝에 붙는 그 한자 그 글자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법적인 용어들 굉장히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좀 더 진행이 돼요?
1: 네.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진짜 법에 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고 주변에 뭐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 이제 피해자를 법정에서 부를 명칭조차 없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요. 이제 과감 기자는 아무래도 기자이기도 하고 주변에 법 관련 종사자가 우연치 않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었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연락을 직접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냥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그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과감 기자는 우선 이제 자기가 법적 지식이 있다 보니 발벗고 나서고자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뭔가 확인해달라고 하거나
0: 네.
1: 요구를 직접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의 재판에 맡게 될 판사가 누구인지
0: 네.
1: 사전에 법원에 물어볼 수 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하거나 성폭력에 관련된 거면 이제 특정 성별을 더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남성보다는
0: 네.
1: 여성에게 받고 싶다거나 그래서 이제 법원에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법원에서 이제 돌아온 대답이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0: 아니요. 합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1: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형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네. 아니라고 해요. 네, 증인으로밖에 못 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니까 열람도 제한되고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이제 피해자가 자기들 말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계속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그냥 종결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은 사건을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증인석에 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네. 기본적인 입증 방법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서가 자기 의사로 뚜렷하게 쓴 게 맞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0: 네네.
1: 합니다.
0: 네.
1: 이걸 이제 진정 성립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다시 또 사건, 사실 그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과정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1: 네. 그 진짜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정말 2차 가해 구조 건데요.
0: 네.
1: 광아람 기자가 이 증인석 사건을 다루면서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계속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는 게 옳은가
0: 네.
1: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대원칙 속에서는 이제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고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까 끊임없이 의심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 네.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과감 기자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는데요.
0: 네.
1: 정말 놀라운 게 그 탄원서를 네. 가해자가 열람해 볼 수 있다.
0: 가해자가 그 네. 피해자의 탄원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요.
1: 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다시 피해자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0: 아, 이게 뭐 법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 네.
0: 뭐 성문법이니까
1: 네, 그렇죠,
0: 예, 그냥 뭐 그러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어떤 법 체계가 이렇다는 건데
1: 네.
0: 이거는 좀 조금 섬찟한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는 이런 이유로 이 피고인을 벌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쓴 거를 가해자가 바로 읽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1: 계속. 뭐 출소하지 않으면 네. 상관없지만 출소하는 순간 그 사람이 탄원서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질지 사실 모르는 일이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정말 법적으로 이렇게 피고인이 열람을 신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다고 하고
0: 네.
1: 이 사실을 법을 잘 아는 과감 기자도 몰랐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탄원서를 가해자한테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0: 법원에 요청을 했더니
1: 그 요청이 가능한 거예요.
0: 네, 네네, 다행히 그럼, 그랬는데 네. 또 법원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판사님이 결정하실 일이니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로 요청하지 마라.
1: 네.
0: 그런데 그 요청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조차 기자한테 공유해주지 않아서 결과값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1: 아, 이게 정말 이게 이런 사건에 그야말로 이제 당사자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너무나 답답한 이 법체계에 그냥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저 지금 진짜. 짧게 듣는 것만으로도 막 화가 치는데 구조적으로. 피해자 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기자님이 이제 지인인 법조인한테 들은 조언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스토킹 범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더니 검사였던 지인이 그랬던 거죠. 지금 내 앞에서 울지 말고 법정에서 울어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울면 판사들이 형량을 올려줄 것 같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말할 정도로 뭔가 이게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24년 동안 기자로서 중립을 지키고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다들 보이잖아요. 최대한 팩트를 네네. 다루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싫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피해자가 되자마자 오히려 눈물을 보이면서 이 피해자 다음 어필해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스토킹 피해자가 이제 거듭 살해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출소하든 말든 상관없는 태도라든지
1: 네.
0: 이제 법원이 계속 재판을 지연시킨다거나 스토킹 범죄가 대부분 1, 2년밖에 형량이 안 나온다고 해요.
1: 그래요.
0: 되게 낮다고 하는데요.
1: 형량이 굉장히 낮군요.
0: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한테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오늘의 이 과가람 이 기자로서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이게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또 기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까지 지금 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것 같네요.
0: 이게 읽다 보니 이제 피해자로서 저자가 쓴 문구가 있는데 차라리 네.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절망까지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님의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까 예. 같은 이제 문화 쪽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았을 거 라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네. 그 사이 간극이 너무 커서 좀 엄청 놀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차라리 스토킹 관련 법을 취재하고자 마음을 먹게 네, 되었다고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법원에 아무리 요청해도 꼼짝 안 했던 분들이
1: 그랬던 사람들이
0: 네, 기자 과감함에 전화 네. 한 통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고
1: 그래요.
0: 합니다.
1: 어디 일부에 무슨 기자입니다 하면 바로 또 이제 조금
0: 네.
1: 방어적인 자세로 네, 네. 나오는군요.
0: 근데 이 경험이 네. 되게 역설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그쵸. 좀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때 피해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과 지인들이 도와줬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피해자인 여성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분도 네네. 나오고 이제 그 분과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되게 기자님을 물씬양면으로 도와줘요. 네. 거기에다가 뭐 성폭력 전담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주변에 진짜 다른 기자분들 있잖아요.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이 사실 본인이 소속된 기자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고 스포트라이트 해주기가 너무 힘든데 네. 그걸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방송에도 내보내주고 지면으로도 함으로써 좀 법원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 형사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현실에서 뭔가 스스로 구하기 위해 서로의 신의를 믿거나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1: 사실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좀 많은 피해자들이 힘겨운 자기만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기자께서는 자신을

0: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또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쓴 책이 아닐까 싶네요.
1: 진짜 뭔가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 하는 다짐이 있었더라고요. 예. 나는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겁박하고 억누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취재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취재 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잠입 취재 중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다고 해요.
0: 아, 나는 잠입 취재 중이다. 네. 계속 거기 이제 몰입을 하려고 네. 아, 피해자의 어떤 그
1: 마음가짐을
0: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아, 네. 네. 아,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1: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심지어 이 책은 네. 실제로 올 5월에 있을 재판을 네.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에 참고 서류로 제출한 책입니다.
0: 그랬고.
1: 그래서 이 네. 책을 읽게 될 많은 다독이 분들과 이미 읽은 저는 어떻게 보면 증인의 생생한 직언을 네. 읽은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좀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은 진행 재판이 한번 이루어졌겠군요.
1: 네, 네.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네. 검색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0: 아무튼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좀 뭔가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남다른 눈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 이 과가람 기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갖게 되네요. 네, 아니 이렇게 본인의 많은 힘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소중한 기록으로 꺼내준 저자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1: 맞습니다.
0: 자, 피해자의 시선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한 책 탁월한 피해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유리 MD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0: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0: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3: 아, 덥습니다.
0: 건강은?
3: 네, 아, 더운데 뭐 버텨야죠.
0: 네. 그렇죠. 버티다 보면 또 정말 순식간에 또 찬바람 불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김영하 작가 소설 소개했잖아요.
3: 네.
0: 확실히 좀 유명 작가라서 그런지 문자들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3: 아, 반응이 좀 있었군요.
0: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7444님 저녁마다 문학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짧은 소설이니까 부담 없이 얼른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콩으로 문자 주신 문호영님은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도 좋지만 저에게는 피리침이 최고예요.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다음에 저희도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문호영님과 소통하는 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작품도 나가고 나면 맞아요. 추억의 그 작가, 그 작품 뭐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뭐 이제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워낙 유명한 작가의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코난 도일 얘기부터 해볼까요?
3: 네. 네. 코난 도일은 1859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에 네. 원래는 런던에서 의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좀 썼습니다.
0: 네.
3: 이때 이제 부업으로 쓴 A Study in Scarlet 이게 원제고 오늘의 작품이죠.
0: 네.
3: 주홍색 연구 이 작품이 사랑을 받으면서 스타 작가로 단숨에 발돋움한 거죠.
0: 네.
3: 그 후로는 이제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장편 소설 4편 그리고 단편 소설 57편을 쓰면서 이 셜록을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0: 네.
3: 사실상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받는 탐정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코난 도일이 의사였다. 의사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책을 썼다. 이런 사실 좀 처음 알게 됐는데.
3: 서머신 몸도 원래 의사였어요.
0: 그런데 이게 의사라는 직업이 시간이 이렇게 나지 않을 텐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천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3: 마종길 시인.
0: 맞아요. 네,
3: 그분도 그렇네요. 의사. 네. 지금도 의사이시고.
0: 그렇네요. 네. 자, 놀랍게도 근데 이 코난 도일 이 작가께서 자기 작품에 대한 확신이 또 없었다면서요?
3: 네. 사실 코난 도일은 셜록 시리즈를 좀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데뷔작인 주홍색 연구를 아주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0: 데뷔작은 좀 항상 작가들한테는 부끄러움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3: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청소년 소설로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성인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니까 좀 당황했다고 그래요.
0: 네.
3: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은 성인들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자기 의도에 맞지 않게 사랑을 받으니까 당황한 걸 넘어서 좀 부끄럽게 여긴 거죠.
0: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지금 처음 썼던 주홍색 연구 이 책이 성인들이 읽기에도 너무 훌륭하고 재밌는 작품인데 왜 작가는 이걸 왜 청소년을 타겟으로 시작을 한 걸까요?
3: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의 문장이 너무 직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하다 이렇게 여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진짜 작가가 좀 부끄럽다고 여겼는데 많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반한 그 설정 있죠.
0: 그러니까 그 설정이라는 게 이제 셜록의 그 추리를 말하는 거예요.
3: 그렇죠. 셜록이 사람을 한번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 역술가처럼 다 이렇게 막 그 뭐 역술가와 점쟁이 다르죠. 네. 아무튼 다 맞추잖아요. 모조리 추론하잖아요. 이게 코난 도일은 흥미로운 차원을 좀 넘어서 약간 주제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난 도일은 이 작품을 청소년용이라고 여겼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거는 청소년 소설이 질적으로 열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0: 그런 뜻이 아니라
3: 청소년들이 이제 상상력이 성인들보다 이 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열려 있고 좀 더 풍부하고 설정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청소년 소설이 성인 소설보다 좀 더 너그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에 더 걸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어떤 이 설정의 유연성과 또 단순한 문장 덕분에 더 대중의 인기를 얻은 건데 이런 사실들 코난 도일의 어떤 이면이잖아요. 재미있는 사실들인데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첫 번째 소설 주홍색 연구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3: 네. 이 소설의 화자는 왓슨입니다.
0: 왓슨. 원래 직업이 의사죠?
3: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난 도일의 뭐 약간 페르소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네.
3: 아무튼 왓슨은 1878년 런던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 육군 군의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에 부임하자마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참전을 했죠.
0: 네, 전쟁 가서 이제 다치게 되죠.
3: 맞습니다. 네. 어깨에 총을 맞은 데 이어서 장티푸스까지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왓슨 나니까 그냥 나로 얘기할게요.
0: 네.
3: 나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9개월간의 휴가를 받아서 런던에 왔습니다. 사실 나는 여태까지 의사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치 생활비 11실링 6펜스로 버틸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
0: 네.
3: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0: 네.
3: 그래서 나는 하우스메이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범상치 않은 한 인물을 소개받죠.
0: 네, 그 범상치 않은 하우스메이트가 바로
3: 셜록 홈즈입니다.
0: 네. 네.
3: 이 사람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0: 어떻게 독특하죠?
3: 처음 만났는데 대뜸 나를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갔었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아까 그 설정 작가가 부끄러워했다는 그거잖아요. 셜록 홈즈의 능력, 사람을 다 꿰뚫어보는.
3: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셜록 홈즈는 사람들의 외모와 행동만 보고서도 상대방의 경력과 인생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0: 네.
3: 뿐만 아니라 화학과 해부학, 범죄학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나는 그가 자문 탐정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뭐 사설 탐정 이런 건가요? 자문 탐정은 어떤
3: 일이죠? 자문 탐정은 소설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그 당시 영국의 그 런던의 경시청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으면 네.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홈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셜록 홈즈가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0: 말 그대로 네. 진짜 자문을. 오.
3: 네.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미해결 사건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네. 해결까지 해주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셜록 홈즈라는 놀라운 인물과 지내던 어느

0: 떨어져 있었습니다.
1: 아, 저는 이런 그 코난 도일의 수술에 이런 것들이 좀 묘사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벌써 네. 지금 듣는데 너무 막 긴장이 돼요. 시체 옆에 또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또 네.
0: 레이치, RACH라고 써져 있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딱히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네. 집에는 도난당한 것도 없고 뭐 드레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셜록 홈즈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켜봅니다.
1: 우리의 이 초능력자 셜록 홈즈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캐치해내며 그렇죠 단서들을 찾아가죠.
0: 그렇죠. 해내죠.
1: 네. 네,
0: 해냅니다. 셜록 홈즈는 집 앞에 있는 바퀴 자국과 발자국 그리고 시체에 남은 미세한 단서들을 통해서 피해자는 독살을 당했고 가해자는 키 180cm 이상의 장년으로 붉은 얼굴에 인도산 트리치노폴리 담배를 피우는 남자라고 추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1: 그러니까 네,
0: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고.
1: 인도산 트리치노폴리 담배를 피우는 네. 남자라. 그럼 냄새나 뭔가 그런 걸로 통해서 지금 알아내는 거잖아요.
0: 네. 와. 그리고 셜록은 네. 범인이 반드시 네. 반지를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 이게 이제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지를 찾아오게끔 만들겠다.
0: 네. 그래서 왓슨의 이름으로 반지 습득 광고를 냅니다. 네. 실제로 어떤 노파가 찾아와요.
1: 네.
0: 그런데 이 노파를 미행하던 셜록 홈즈는 해가 저물어서 좀 컴컴해지자 그만 미행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1: 정말 이 홈즈의 실패도 있군요. 천재가 실수를 범했어요. 네.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재 탐정한테 인간적인 매력까지 느끼게 되는 네, 거죠. 네. 아무튼 다음 날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1: 무슨 일이 생기죠?
0: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1: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잡혀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0: 좀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네. 범인은 런던에 있는 한 하숙집 아들이었는데 네. 이 범인한테 어여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숙집에 죽은 드레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장교 드레버가 살았는데
1: 네.
0: 이 드레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여동생한테 자꾸 추근덕대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이 해군 장교 드레버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0: 이런 설명을 듣는 와중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 무슨 소식이에요?
0: 범인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한 거죠.
1: 비슷한 사건이요?
0: 네. 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앞서 죽은 해군 장교의 부하인 스탠거슨입니다.
1: 그럼 이 경찰이 지금 잡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0: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잡히자는 진짜 범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이
0: 그러니까 누군가 모방 거죠. 범죄를 그대로 그렇죠. 하지 않은 한
1: 그렇죠. 그렇죠.
0: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예.
1: 어쩐지 너무 쉽게 잡힌다 했어요.
0: 그렇죠. 뭐 이러고 소설이 끝날 리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추리를 시작하는데 두 피해자는 모두 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는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이 군부대에 대장을 찾아가서 대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군부대 대장한테 자기 짐을 좀 옮겨야 되니까 마부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갑자기 뭐 짐을 옮긴다고요? 뭔가 이렇게 셜록이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함정을 파는 건가요?
0: 이 대장이 불러온 마부가 셜록의 짐에 손을 대는 순간 셜록이 갑자기 이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인범인 제퍼슨 호프를 소개합니다.
1: 네.
0: 그러자 호프는 이 이름이 호프 희망이잖아요.
1: 호프, 네.
0: 이름과 다르니 이름과 다르게 삶의 희망을 모두 단념한 듯이 자신의 과거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이러면서 소설은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되죠.
1: 이렇게 갑자기 끝난다는 얘기는 이제 2부는 뭔가 호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0: 네. 1부의 사건은 모두 런던에서 일어났지만 2부에 호프가 풀어놓는 사연은 모두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맞아. 그래서 호프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0: 네. 때는 바로 1847년 6월 4일입니다. 미국의 사막 알카리 평원에서 소녀 루시와 양아버지, 스텝파더죠. 양아버지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에 이 둘이 몰몬 교도들한테 구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하다가 몰몬 교도들이 구해준 거죠. 그러고 이제 몇 년 후에 루시와 루시의 양아버지는 이 몰몬교 지도자로부터 이 몰몬교 장로의 아들인 드레버와 스탠거슨 두 사람 중 한 명과 결혼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1: 잠깐만 그 아까 드레버 스테건슨 다 그 살해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옆에서 이를 갈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1: 누구죠?
0: 그는 바로 이교도이자 루시의 약혼자인 호프입니다.
1: 그 아까 지금 셜록이 진범으로 잡았다는 그 짐꾼.
0: 그렇습니다. 호프는 자신의 약혼녀인 루시와 그녀의 양아버지를 이 몰몬교 마을에서 탈출을 시키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양아버지가 그만 살해되고 루시는 끌려가서 결국은 드레버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1: 세상을 또 떠나요?
0: 네. 그래서 호프는 이 루시 부녀의 그
1: 복수를
0: 영을 달래주기 위해서 복수를 결심하고 런던까지 와서 그 결심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벽에 붉은 글씨로 적은 RACHE는 레이첼을 쓰려다가 만 게 아니라 사실 독일어로 복수를 뜻했습니다. 독일어로 복수가 그 RACHEN이거든요. 그러니까 N을 안 쓴 거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A 위에 독일어는 그 점 두 개라고 해서
1: umlaut가
0: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영국에서는 이걸 이제 캐치를 못한 거죠. 이걸 쓰면서 umlaut를 안 찍었나 봐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신문에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건을 해결한 두 형사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사건을 해결한 건 바로 셜록 홈즈였다는 것을요.
1: 그렇죠. 셜록 홈즈가 결정적인 어떤 이 추리를 통해서 단서를 갖고 범인을 잡은 걸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셜록 홈즈는 돈만 받고 공은 영국 경시청으로 돌리는 거죠.
1: 그렇죠. 공은 공권력에게 자문 이 탐정은 그냥 이렇게 도움만 주는 걸로. 근데 셜록은 어떻게 이 호프가 진범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까 전에 그냥 바로 짐꾼 역할에서
0: 좀 재미를
1: 잡은
0: 위해서
1: 거잖아요.
0: 좀 놀래을 드리기 위해서 선사하기 위해서 바로 갔는데 이제 좀 설명을 해보죠. 요즘 말로 치자면 프로파일링을 한 거예요.
1: 그쵸,
0: 일단은 현장

0: 현장에 남은 발자국을 보고 남자의 키가 180cm가 넘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발자국을 남긴 그 신발 그게 미국식 사각구두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범인이 미국인일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런데 드레버와 스탠거스 모두 다 둘 다 미국 유타주 출신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미국인으로 범위를 좁힌 거죠. 그 유타주에
1: 몰몽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성지죠.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리를 한 거고 게다가 이 사건 현장의 외곽에 마차 바퀴 자국과 말발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은 마차 그리고 말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과 연관이 있고 키가 180이 넘고 미국인이고 뭐 미국식 사각구두를 신고 이 모든 것들을 추리해서 범인을 마부로 생각을 한 거죠.
1: 이게 잠깐 이렇게 줄거리만 듣는데도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또 게다가 사랑 이야기였잖아요. 사랑을 그렇죠. 위한 복수극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서사로 이어지네요.
0: 네.
1: 아, 근데 저는 이런 추리소설 읽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걸 귀납법으로 생각해야 될지 연역법으로 생각해야 될지 보통 최민석 작가는 이런 작품 읽을 때 어떤 그 흐름으로 따라가세요?
0: 저는 그냥 작가가 제시하는
1: 그냥
0: 단서를 따라서 쭉 따라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몇 명 있는데
1: 네.
0: 물론 코난 도일도 있고 에거사 크리스티 좋아하고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한 작가의 작품을 추리소설에 한해서는 그 쭉 이어서 읽지 않으려고 해요.
1: 아, 왜요?
0: 왜냐하면 그 다 자기 작품을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보이거든요.
1: 보여요, 나중에.
0: 그래서 이 작가 작품을 하나 읽으면 다른 작가 거를 하나 읽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늘 제가 모르면서 읽어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늘 무지의 상태, 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나름의 노력을
1: 항상
0: 하고요.
1: 항상 뭔가 이렇게 추리소설은 리셋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에서
0: 그렇죠.
1: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
0: 내가 맞춘다는 즐거움보다 내가 놀라는 재미가 저는
1: 맞아요.
0: 더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이 공식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0: 네. 네. 그럼 세상이 너무 시시해지니까요.
1: 네, 네.
0: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냐. 이 작품이 사실 이제 거대한 시리즈의 첫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초반에 작가가 설명할 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1부에서는 작가가 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화자인 그 왓슨의 캐릭터도 공들여서 설명해야 하고
1: 네.
0: 또 주인공인 셜록의 캐릭터도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사건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부는 저는 약간은 좀 산만한 면이 있다고 느꼈어요.
1: 네.
0: 그런데 2부로 넘어가면서 진짜 완전한 이야기의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뭐 시간도 장소도 전부 다 바뀌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인물들의 그 숨겨진 전사가 펼쳐지면서 저는 제 호기심도 충족이 되면서 흥미도 충족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서사가 차곡차곡 쌓이는 걸 좋아하는 독자라면 1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 대해서는 독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2부는 명백히 이야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또 이렇게 1부와 2부의 어떤 특징을 또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 엄청난 일을 한번 저지른다면서요?
0: 아, 저질렀죠. 그게
1: 네.
0: 이제 이 생각 외로 이 작품이 너무 사랑받아서 본인이 좀 당황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게다가 이제 셜록이 하는 이 넘겨짓기식 추론.
1: 네.
0: 이걸 작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뜻대로 좀 되지 않는 게 좀 괴로웠나 봐요. 그 이런 큰 인기와 관심이 좀 부담스럽고.
1: 네.
0: 그래서 이 셜록이라는 캐릭터가 좀 성에 안 찬 나머지 빨리 시리즈를 끝내려고
1: 네.
0: 셜록을 마지막 사건, 원제는 더 파이널 프로블럼입니다. 여기에서 셜록을 죽여버렸어요.
1: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끌 때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인공을 이렇게 일찍 죽여버리면 이 대중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텐데 별일 없었어요?
0: 난리가 났습니다.
1: 이거는 이 작가만의 셜록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영국 각지에서 코난 도일의 집에 보내는 그 독자의 성화가 담긴 편지가 진짜 끝없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너무 많이 와서 코난 도일이 도저히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손을 들었죠.
1: 뭐 어떻게 손을 들어요? 죽은

0: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노릇이고.
1: 살려냈어요.
0: 의사라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슬쩍 살려냈는데.
0: 어떻게 해요?
1: 뭐 네. 되게 뭐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아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안 죽었다.
0: 안 죽었어?
1: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네. 설정들 많잖아요. 박형서 작가처럼. 네, 네. 아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 그때 누가 꼼꼼히 안 보고 보니까 숨이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좀 은근슬쩍 넘어갔고요.
0: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이게 더 부끄러운 거죠. 아무튼 이 말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작품이 성공하면 캐릭터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작가의 것이 아니라 네. 독자의 것이 됩니다. 셜록이 바로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죠.
0: 그렇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난 도일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 셜록의 트레이드마크 넘겨짚기식 추론, 그죠? 그게 사실은 작가 자신의 평소 습관이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게 또 진짜 대단한 아이러니인데 네. 네. 원래 의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환자들을 진료할 때. 관찰과 추론을 반복했다고 해요. 예컨대 네네. 장이 나쁜 환자를 보면 네. 평소에 이런 식습관 갖고 있죠. 뭐, 네. 뭐 당연하겠죠. 좀 네. 기름기 많이 뭐 매일 펍에 가서 네. 기네땡 마시죠. 뭐
0: 뭐 에딘버러 출신이니까
1: 뭐 물론 이제 그 흑맥주는 아일랜드 거지만
0: 아, 그쵸, 네.
1: 그쪽에 네네.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 또 척추가 휜 환자를 보면 평소에 이런 방식으로 앉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는데 그게 다 맞아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론 과정을 범죄 해결 과정에 적용하면 네. 좀 더 과학적이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0: 근데 이게 네. 뭐
1: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에는 이런 좀 장난기로 썼다고 네. 합니다.
0: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관찰력이 남달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인의 행동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니까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거죠.
1: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셜록한테는 네. 이런 자신이 하던 넘겨짓기식 추론이 이제 어느 정도 투영된 거고 네. 왓슨은 일단 직업부터 의사니까 네. 자신의 그 직업적인 면이 투영된 거고 이렇게 본다면 셜록과 그 왓슨 모두 다 코난 도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그 대부분의 소설은 광희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보는데 이 끔찍한 범죄 혹은 이 흥미로운 사건을 해결하는 네. 셜록 시리즈마저도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0: 오랜만에 듣는 셜록 홈즈의 이름 코난 도일 작가까지 오늘 살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어떤 곡과 함께 마무리 해볼까요?
1: 아무튼 이 코난 도일이 결국은 독자들의 원성 때문에 네. 죽은 주인공을 다시 살려내지.
0: 이 부분이 전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1: 살려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웃기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셜록 시리즈가 너무 일찍 끝나서 네. 우리는 지금 그 재밌는 시리즈를 길게 누리지 못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네. 이렇게 끝난 일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냈잖아요.
0: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네. 살릴 건 살려내자.
1: 영국 작가니까 네. 스코틀랜드 작가니까 다시 again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again 하니까 네. 떠오르는 네. 또 명곡이 있더라고요. 네. 네. 스페이스 A의 again 골라왔고요.
0: 스페이스 A의 again이요?
1: 근데 이게 네. 스페이스 A가 원래 댄스곡으로 유명한데 네. 이 곡은 되게 슬픈 발라드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걱정이 있다면 아 최민석 또 이 끼워 맞춰 선곡하구나 이런 그 성화보다 아 곡이 너무 슬퍼서 못 주무실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0: 별 걱정을 다 하시지만 아무튼 오늘 즐겁게 또 기발한 선곡들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셜록 홈즈 시리즈 첫 번째 소설 주홍색 연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어게인 만나겠습니다.
0: 네. 자 최민석 작가의 추천곡 스페이스 A의 어게인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고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남동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전라권, 경상권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기온 21도에서 29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내륙, 강원도 중북부 내륙에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이 12도에서 17도, 낮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다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수용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가끔 구름 많겠고 토요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다가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대부분적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막대가 밤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2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7도, 인천, 파주 26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남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3도, 대관령 9도, 강릉 14도. 낮 최고 춘천 27도, 대관령 20도, 강릉 24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5도, 충주 13도, 대전 세종 14도. 낮 최고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14도, 광주 15도, 목포 16도, 낮 최고 전주 28도, 군산 목포 26도, 광주 29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후에 경북 북동산지에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5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창원 17도,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울산 24도, 창원은 26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6도, 서귀포 17도, 낮 최고 제주 24도, 서귀포 2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차차 맑겠고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9도, 습도 60%,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으며 방식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앞서 조 대법원장은 후임 중앙선거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자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악마화하고 비난해왔던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하며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 등이 불거졌던 데 대해서 관련한 것은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경기 용인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이 공장의 어묵꼭지 포장 작업장에서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쓰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 들어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육군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 3명 외에도 과거 2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스라엘과 공격을 주고받았던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하탐 알 안비야 중앙본부가 현지 시각 8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탐 알 안비야 본부는 시온주의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이번 대응으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영호남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간 윤지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친구, 직장, 연인과의 관계까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하죠. 더구나 요즘은 SNS 친구 관리도 필수인데요. 오늘 문학이야기 복잡한 관계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민낯을 그린 손원평 작가의 소설집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10편의 단편이 실린 손원평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에요. 참 재밌게 읽었어요.
2: 네. 이 작품집이 첫 번째 소설집인 타인의 집 이후에 선보이는 두 번째 소설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0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공간이 뭐 문화센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명품 매장이라든지 또 SNS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돈, 서비스, 뭐 또 계급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구나. 또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맺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죠.
1: 네.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뭔가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 네. 이게 보통 자기 변명,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사실은 제가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1: 맞아요.
2: 명목적으로는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악의를 품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요즘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작품은 이 소설집의 제목처럼 나쁜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분명 뚜렷한 악의는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손원평 작가는 영화계에서도 활동을 했다고요?
2: 네. 이분이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 장편 영화 침입자라고 하는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지호 그리고 김무열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1: 네.
2: 이 영화의 각본 또 감독을 맡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최근에 이제 유행한 드라마 가운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네.
2: 그 작품이 또 영화 감독을 주인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2: 장편 영화로 한번 데뷔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1: 아, 그렇죠. 네.
2: 알 수가 있는데 손원평 작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감독이자 작가이고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도 영화 연출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 평론상을 받아서 뭐 영화 비평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데 2006년에 순간을 믿어요라고 하는 희곡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장편소설 아몬드라고 하는 작품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1: 네.
2: 본격적으로 문학판에 등장을 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 소개가 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끌었고요. 이후에 서른의 반격, 뭐 프리즘, 튜브 등등의 작품집을 냈습니다. 국내에서만 이 아몬드 같은 경우는 100만 부 이상 넘게 판매가 됐고요.
1: 그랬군요.
2: 네, 북미와 아시아, 유럽권 무려 30여 개국에 번역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0: 작가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1: 네. 오늘 감상할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당신의 손끝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0: 네, 문화센터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네, 제가 문화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1: 네. 네,
0: 이게 좀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수강생은 적은 그리고 그만큼 뭔가 고품질의 강의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컨셉으로 내세우는 공간인데요.
1: 네.
0: 여기에서 수강생 주영을 이 효원이 만나게 됩니다. 이 주영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자기의 그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효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프리미엄 문화센터라고 하지만 강사료 자체는 또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하죠.
1: 네. 네,
0: 그렇게 당하면서 좀 생계도 불안정하고 그런 가운데 주영이 성실하게 수강을 해주면서 이 강좌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주영과 또 효원이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 관계가 깨어져 나가면서 참 섬뜩한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1: 네. 그 미술 강사 효원은 수강생 주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던 거잖아요.
0: 이게 혼자 착각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영이 초반에는 강사인 효원에게 나한테 이런 경험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만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꼬박꼬박 수업을 들으면서 효원에게는 야 정말 특별한 수강생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좀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1: 네.
0: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데 분명 효원과 주영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냈지만 결국엔 강사와 수강생이라고 하는 그 차이 그리고 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언제라도 내가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지 라고
1: 그렇죠.
0: 하는.
1: 등록 안 하면 그만이죠.

0: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계의 어떤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효원이 그걸 좀 착각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1: 네.
0: 또 거기에서 맞는 인간적인 상실감을 효원이 아주 아프게 곱씹게 됩니다.
1: 네, 효원은 주영을 믿고 자신만의 화실까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영의 행동이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0: 네. 효원 같은 경우는 내가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라 나만의 화실을 열고 거기에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면 뭐 그 수수료를 떼는 것도 없고 훨씬 더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개인 화실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노골적이지 않게 대신에 이제 은근히 모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자기의 단골 수강생인 주영에게도 화실에 한번 오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 실제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이 소식이 끊어지게 되죠.
1: 네.
0: 효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며 이제 막 정보를 알아보다가 주영이 다시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느끼는 배신감이 아주 크게 다가오죠.
1: 네. 뭐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효원이 계약한 낡은 건물에 그 주인 할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좀 생겨나게 되죠?
0: 그렇습니다. 주영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개인 화실로 옮긴 이런 효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문화센터로 돌아왔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소설에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영이 실수로 효원에게 문자를 보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효원이 새로 연 화실이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 네.
0: 이 공간이 그 낡은 건물에 이제 화실을 얻어서 좀 인테리어를 하긴 했지만 그 공간 자체가 프리미엄 문화센터에 다니던 사람의 눈에는
1: 네.
0: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원래 이 프리미엄 문화센터의 바깥은 뭔가 풍경도 예쁘고 한데 여기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비 오는 날 30분 늦었는데도 이 효원이 수업 시간을 칼같이 지키더라. 네. 아니 우리 사이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더 연장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인간미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본인이 전해 듣게 되면서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구나. 동시에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한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네, 인간 사이에 정말 그 관계를 다시 되묻게 되는 건데 아까
1: 네.
0: 말씀해 주셨던 그 주인 할아버지 관계. 그러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손주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월세를 받아서 이 손주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단단히 약속을 좀 하라고 해요. 절대로 이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말고 이 월세를 잘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효원 같은 경우는 주영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실을 빼야 되고 자연스럽게 손주 미래가 걸린 이 할아버지의 꿈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1: 네.
0: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 또 드러나게 되죠.
1: 이 효원이 수업을 열심히 듣던 주영 수업을 간두는 이유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사 니트가 너무 지루하다.
0: 네.
1: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 좀 섬뜩하더라고요.
0: 네. 니트가
1: 네.
0: 왜 그 보통 우리가 가을 겨울에 입는 그 옷을 의미하죠. 따뜻한.
1: 네. 네.
0: 근데 그 니트가 너무 지루하다? 라고 하는.
1: 그러니까요.
0: 네, 어쩌라고. 이게 도대체 뭘까? 네. 맨날 입는 네. 단조롭고 따분한 격자무늬 니트가 좀 지루하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쓰는 몇몇 단어들이 좀 지루하다. 이를테면 단단한 심지라든가 마음의 중력. 이런 식의 표현들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싫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을 주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니트가 지루하다라기보다는 한번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 네.
0: 아 이렇게 좀
1: 맞아요.
0: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 당신의 손끝이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0: 보면 결국 이 손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효원이 그리고 주영이 미술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손끝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도구, 섬세한 손끝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손끝에 의한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생계와 미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목도 저는 잘 지은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모자이크. 줄거리부터 짚어볼까요?
0: 네, 이 작품은 한 여성이 PD에게 자기 삶을 털어놓는 고백 형식의 소설인데요. 주인공은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뭐 별다른 미래 없이 그냥 고시원에 틀어박혀 지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노답 같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네.
0: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이제 너튜브 계정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손과 발을 좀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폭력의 흔적 때문에 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그걸 네. 보정 앱으로 싹 지우고 음악과 자막을 입혀서 영상을 이제 꾸미게 됐는데 그러며 조금씩 구독자를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1: 네.
0: 손이 참 예뻐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큰 위안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의 현실과 그리고 너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현실은 나는 비루하게 살고 있지만 영상 안에서는 뭐 나는 전직 스튜어디스고 지금 뭔가 비밀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어떤 현실과 가상 사이를 헤매는 인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 네.
0: 그런 이야기가 이 모자이크에 담겨 있습니다.
1: 이 작품 SNS에 그 보여주기식 사진을 올리는 것을 꼬집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사실 이런 소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 손원평 작가만의 반전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걸 이따 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SNS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SNS는 결국 자기의 삶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네, 공감.
1: 네. 네.
0: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으로 동력을 얻게 되고, 그게 또 금전적인 이득으로.
1: 그렇죠. 네,
0: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또 어떤 직업으로도, 삼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의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 이른바 모자이크처럼 다 끼어 맞춰진 조각조각 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민낯을 이 소설이 고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SNS에 일상을 올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서 또 힘을 얻고 정말 그 댓글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맞춰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도 어떤 게 난지 헷갈릴 것 같아요.
0: 네. 저는 물론 문화 공감에 많은 분들이 선의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만 나를 지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전형적으로 그러한데 나는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1: 맞아요.
0: 나아가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가상의 꾸며진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현실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을 이 주인공이 갖게 되기도 하는데 좀 뭔가 이 선의의 댓글을 다는 그런 구독자를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남성 구독자에게 실은 제가 이 올리는 것들이 진짜 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하기도 하고 남성 그 구독자가 아예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장면도 있는데 그렇게 이 남성 구독자를 믿게 되면서 실제로 한번 만나기로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이 남성 구독자의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

0: 남성 구독자가 자기 안티팬으로 돌아서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손원평 작가의 그 또 다른 추가적인 이야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극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남자에 대해서 복수하는 이야기까지 후반부에 그러니까요. 그려지게 됩니다.
1: 네, 섬뜩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네. 같은 사회에서.
0: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도 네. 좀 놀라게 됐죠.
1: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비수 같은 말을 주인공에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가짜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점잖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와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네. 라고 하며 결국에는 이 SNS 자체를 이제 폐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1: 네.
0: 그러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자기의 정보가 어느 순간 다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그걸 이렇게 모으다 보면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남자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영업자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별점 테러죠.
1: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성실한 고객인 척 물건을 계속 주문해서
1: 네.
0: 예, 그걸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변해서 저만 이거 불편한가요? 라고 올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네. 그러면서 가게의 평점이 하락하여 그 가게가 문 닫게 되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복수극을 예, 꾸미게 됩니다.
1: 네. 와, 정말 뭐 물고 물어뜯는 그런 관계인데
0: 네.
1: 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아기는 없었지만 상처는 남는 삶의 아이러니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소설집을 관통하는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에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려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주영은 아우 나는 별로 이제 그 수업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해서 그걸 그만뒀을 뿐이고 모자이크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 모습을 꾸미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1: 네.
0: 스스로에게는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큰 상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작품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의 민낯을 그린 소설집 손원평 작가의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색다른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함께해 주세요.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주곡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소니 롤린스 타계 소식 많은 분들이 전해 들었고 팬들은 또 안타까워하고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난 5월 25일 현지 시간으로요. 뉴욕에서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2: 사실 이분이 1930년생이어서 이제 올해로 95세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놀랄 사건은 실은 아니었는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세상을 떠나니까 그 정말 너무 아쉽다, 슬프다, 마음이 심지어 허전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팬분들도 많았고요.
1: 네.
2: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밥이라는 음악 뭐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그 재즈의 한 스타일인데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뭐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던 모던 재즈의 시작이었죠.
1: 네.
2: 그런 음악이 출발한 이후로 존 콜트레인과 함께 소니 롤린스 이 두 사람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1: 양대 산맥이었죠.
2: 그렇죠. 예,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거인이 이제는 세상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팬들이 어떤 마음의 그 빈자리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나이가 있어서도 굉장히 꾸준한 활동을 한 연주자로도 유명하죠.
2: 예, 또 그 점이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주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재즈 팬들도 그분의 연주를 듣고 음반을 듣고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94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4년도에 현역 연주자로서 이제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그의 나이 이제 89살 때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 거의 한 70년 가까운 동안 연주 활동을

0: 세인 토마스 섬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소니 롤린스의 가게가 아버지의 이제 고향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소니 롤린스의 집안이 이렇게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섬의 이름이거든요. 아. 이곳의 전경을 그리면서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굉장히 그 라틴풍의 아주 흥겹고도 멋진 곡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소니 롤린스의 연주 들어보시죠.
1: 네.

0: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소니 룰렌스만의 그 파워가 또 느껴져요.
1: 그렇습니다. 아주 그 음색이 따뜻하면서도 두텁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힘이 느껴지는
0: 맞아요.
1: 예, 그런 연주였고요. 그 소니 롤린스의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 세인 토마스가 담긴 1956년 앨범인데요. 색소폰 콜로서스 이 앨범은 2016년도에 미국 그 의회 도서관에 그 국립음반 보관소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원래 오리지널 테이프 이제 보관되도록 등재가 되어 있는
0: 그렇군요.
1: 그야말로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색소폰을 시작했다고요?
1: 예, 9살 때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11살 때부터 이제 알토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리듬앤블루스라는 음악이 막 등장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 음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리듬앤블루스 초기에 그 음악을 주도했던 네. 루이 조던이라는 색소포니스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이제 색소폰을 혼자 연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살이 되어서 자신의 몸도 좀 커지면서 테너 색소폰으로 악기를 바꿨고요.
0: 네.
1: 이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그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콜먼 호킨스였습니다. 이때 이제 소니 롤린스가 뉴욕에 그 할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콜먼 호킨스도 거기 살고 소니 롤린스도 이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밤새 이제 연주를 콜먼 호킨스가 끝내고 나면 새벽쯤에 이제 차를 몰고서 집에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소니 롤린스가 자지 않고
0: 네.
1: 콜먼 호킨스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두운 데서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일화를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후에 이제 20대 들어서부터 버드 파웰 녹음에 참여하면서 그 이름을 알렸고요. 그때 뭐 그 색소폰 연주의 탁월함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셀러니어스먼
0: 네.
1: 그 마일스 데이비스 모던 재즈 콧텍과 함께 50년대 초반에 함께 녹음을 했고 그 무렵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오 에어진 독시라는 곡들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곡들이 모두 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남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30살이 되었던 1956년도에 크리포드 브라운 이 트럼펫 연주자 그리고 맥스 로치 두 사람이 만들었던 퀸텟의 입단에서 활동을 했고요. 방금 들으셨던 이 색소폰 콜로서스도 바로 이 크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지 퀸텐에 입단했던 그 시기에 녹음했던 앨범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자신의 트리오를 결성해서 이제 드디어 31살 때부터 밴드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러고서 한 2년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소니 롤린스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진지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한 부분인데요. 59년도에 자신의 트리오를 데리고 유럽 투어를 갔다가 돌아와서 한참 막 주목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음악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중지하고 아무데서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0: 네.
1: 오로지 자신의 그 집에서만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기인이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뮤지션이다 이런 평가를 훗날 받게 됩니다.
0: 그러게요. 한창 나이에 활동을 내려놓는다는 게
1: 예.
0: 엄청난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59년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61년도에 복귀할 때 그 앨범 제목이 이제 브릿지라는 그 앨범이었는데요.
0: 네.
1: 바로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때 자신이 살고 있던 블루크린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브릿지라는 앨범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그 다리 이름을 그 브릿지라는 제목을 달게 된 이후에는 바로 그 소니 롤린스가 이때 새벽마다 다리 위에 올라가서 연습하는 거를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니 롤린스가 음악계에서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가 색소폰을 그 윌리엄스버그 다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0: 네.
1: 바로 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슨의 가족.
0: 네.
1: 그 영화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은 알겠지만
0: 심슨 또 재즈가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1: 예, 많이 등장하고 예. 그 가족의 맨 그 저 두 번째 딸인
0: 네.
1: 그 리사라고 하는 소녀가 네. 그 학교에서 그 스쿨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오는 어느 한 장면이 오는데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서 혼자 막 색소폰을 보면서 가족과도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막 색소폰을 리자가 혼자 연주하고 있는데 멀리서 색소폰 소리가 들려서 밤에 색소폰을 두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0: 다리 위에서
1: 연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리에 올라와서 그 아저씨랑 함께 이제 연주 합주하는 장면이
0: 너무
1: 나오는데
0: 예.
1: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소니 롤린스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건 사람들이 다 소니 롤린스
0: 그렇네요.
1: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됐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참 또 한 10년 가까이 활동합니다. 근데 69년도 그러니까 43살 때 또 똑같이 두문불출하고 음악계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다시 또 잠적하는 그런
0: 약간 안식년을 스스로
1: 그렇습니다.
0: 갖고 계시네요.
1: 예, 바로 정말 안식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죠. 이때 이제 자메이카와 인도 등지에서 생활하면서요. 특히나 이제 요가, 참선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연마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음악에 그리고 즉흥 연주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나중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다음 곡도 보내드리면요.
0: 네.
1: 바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의 활동 중지 이후에 새로 복귀해서 녹음한 곡 들어보시겠는데요.
0: 네.
1: My Idea라는 곡이고요. 아주 소니 롤린스가 훨씬 유려해진 그런 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같은 학교인데도 확실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이런 테너 색소폰 연주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그 사운드 한 몇 마디
0: 첫
1: 들어보면
0: 벌써 달라요.
1: 예, 벌써 이거는 네. 아, 소니 롤린스다 이런 개성이 정말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본인만의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었던 소니 롤린스였고요.
0: 네.
1: 소니 롤린스의 그 연주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분이 70년 동안 활동해왔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장기간의 연주 활동 중지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음악적으로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네. 뭐 정말 재즈의 또 동시대의 거장이었던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런 스타일의 변화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제일 먼저 이끌고 나갔던 그런 인물임에 반해 소니 롤린스는 뭐 그러한 역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결코 이제 과거의 것을 너무 고집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서 음악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더 중요한 점은요. 이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1950년대를 전성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즉흥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재즈 퓨전 스타일로 음악적인 대세가 바뀐 그 시점이 와서도 소니 롤린스는 그러한 음악적인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만 즉흥 연주자로서의 기량이 너무나도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0: 정말 그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뭐 곡을 시작하면 한 20분 가까이 와. 라이브 연주에서 보면
1: 네.
0: 펼치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상상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만년에 정말 많은 영예를 또 얻었죠. 그래미 네. 평생공로상도 받았고요. 또 스웨덴에서 늘 주최하고 있는 뭐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폴라 뮤직 프라이스도 2007년에 받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국립예술훈장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케네디 센터 명예훈장까지도 받으면서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주 일선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러면서 이제 팬들과는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이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0: 그래서 이제 소니 롤린스가 특히 만년에 자신은 음악계를 떠나지만 많은 팬들은 그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늘 끝곡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Don't Stop the Carnival. 라는 네. 곡 끝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1: 네. 오늘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주곡들 함께했습니다. 황덕구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신을 믿는 것. 미겔 데 우나무노.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버텨야 간절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미겔 데 우나무노의 신을 믿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규정하면서 전격적인 합수본 수사를 지시했고요. 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수용하겠다면서 정면 돌파 선언했습니다. 반면 여의도의 정치 시계는 짙은 안개 속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지명과 맞물려 차기 당권을 향한 개파 갈등이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과 원내대표 선거가 겹치면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대통령의 기자회견 총평부터 여야의 내부 갈등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0: 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애초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정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뭐 2시간 50분 동안 뭐 형식과 격식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아주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소통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좋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0: 네.
1: 일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도 위기였고 또 통상 안보 위기도 있었고 또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위기까지 쉽지 않은 1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하고
0: 네네.
1: 또 앞으로도 이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남은 4년 동안도 열심히 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나 입법 등을 통해서
0: 네.
1: 그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김수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총평.
4: 예.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열리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어서
0: 네.
4: 지방선거랑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슈가 됐던 이슈들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봤는데요. 그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그 뭐 구청장, 시의원, 시장은 교차 선택을 했다. 민심이 무섭다.
0: 네.
4: 그래서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아셨구나 드디어.
0: 그거 한마디 공감하신 거예요?
4: 그거 하나
0: 예.
4: 공감하고요.
0: 네네.
4: 나머지는 이제 거기 뒤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0: 근데
4: 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함은 정말 대체불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자화자찬을 좀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고
0: 네.
4: 그리고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든다 이런 메시지나 뭐 처음에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이제 유튜브나 뭐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뭐 청년들한테 참으로 귀하고 존경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0: 네.
4: 약간은 본인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유체이탈의 발언에 대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0: 어떻게 보시고 대통령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4: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전 어떻게 이런 2026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야인시대 동영상 돌아다닌 거 아시죠?
0: 네네.
4: 네, 3.15 부정선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0: 네네.
4: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어쨌든 여야 공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4: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어쨌든 서울시 선거를 좀 졌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꿋꿋하게 세세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화자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었죠.
4: 네, 7월부터 세제.
0: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장윤미 대변인님께서도 총평 한 말씀 해주시죠.
3: 일단 1년 집권 1년 차를 맞아서 대통령이 사실상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즉문즉답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0: 네.
3: 어떤 현안이 어떻게 나올지 사전 조율되지 않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준비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현안이면 현안 아니면 뭐 경제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자리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 선관위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도 이게 워낙에 큰 쟁점이다 보니까
0: 네.
3: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말씀 주실지가 상당히 집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정확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마치 초기에는 이제 장정욱 대표나 전환길 뭐 강사 같은 사람이 가면서 오독하고 오염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0: 네.
3: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딱 그런 진영과 정치인들과는 선을 긋고 내 참정권이 침해된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왜냐하면 주축이 2030 청년들이라고 하니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 감수성과 연동이 된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3: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셨다는 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사보유인 회동이 바로 있었잖아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거기까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라는 점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미리 짜여진 내용이 전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네. 받고 답한 솔직 담백한 답변이었다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전의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오늘 같은 기자회견 하실 거면 그냥 기자들에게 질문 받아서 서면 브리핑 청와대에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4: 어쨌든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한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표정, 어떠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 홍보수석이 이야기하는 거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4: 그런데 오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4: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김소희 의원님께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120% 동감을 하고요.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오히려 지양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동안에는 대통령께서 1년 동안에 국무회의도 뭐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같은 것들도 공개하시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4: 오늘 같은 날 이제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나온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국민들의 대통령의 소통력에 대한 신뢰들을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뜨리는 이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정말 혹평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사과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됐다.
4: 네.
0: 뭔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4: 특히 오늘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 메시지가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4: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일어서서 90도로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분의 총평을 들었는데 네 분께서도 공감하시는 가장 핫한 이슈는 이거 같습니다. 말씀 중에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강력한 진상조사 예고했는데요. 합수본을 설치하고 오늘 오후 정부 주요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논의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 헌법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나눠야 한다라고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언급한 거면 강전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4: 김민석 총리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총리직을 계속 하셔야죠. 왜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청년들이 길바닥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리직을 내려놓으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진상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검경 합수본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0: 네.
4: 당장 10월이 되면은 검찰은 해체가 될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뭐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지 않아서
0: 네.
4: 굉장히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일 당일 밤 9시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3분 사과문이 나왔을 때에도
0: 네.
4: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틀이 지나서 선관위 위원장이 오후 4시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제서야 본인들도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서야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가고 있는지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었던 감사원장도 똑같이 헌법기관인데 결국에는 탄핵시켰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던 모습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실 투표소 앞에 있었던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기동대가 4명이 한 명씩 끌고 나오는 것을 전 국민이 오전에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5: 네네.
4: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책임이다라고 계속 책임을 넘기고 계셨지만 이 기동대의 투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됐었던 것인지도 분명히 진상조사가 네네.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8일에 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오늘이죠. 전해드렸고. 김혜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 억지 주장이죠.
5: 아, 억지 주장이다.
1: 장동혁 대표 이틀방이라 좀 먼저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재선거 하자면요.
5: 네네.
1: 재선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4: 재선거는
1: 잠깐 제가 먼저 말씀 나왔는데
5: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1: 아니 일단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잖아요. 5부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5: 네네.
1: 그럼 그 전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뭐만 하면 뭐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러 간다. 그렇게 상권 분립 그 저거 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헌법기관인 중선관위는 이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5: 대통령 권한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1: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예. 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별도의 그 저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잖아요.
5: 네네.
1: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달라 요구도 하시고 검경 합동수사단도 그 만드셨고 사부인원을 회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검이나 뭐 개헌까지도 하자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 네.
1: 선관위를 거의 뭐 해체 수준으로 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5: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를 이번에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딱 한 명 장동혁 대표는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5: 재선거 얘기하고
1: 네.
5: 있죠.
1: 네.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라고 대통령하고 1대1 회동을 제안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궁금하고 다들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얘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5: 네네.
1: 이런 문제부터 좀 정리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그 지선 참패에 대해서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정치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혼란이 빨리 수습될 거 아니냐.
5: 네네.
1: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지금 여야 또 정부 할 것 없이 정말 이 선관위와 관련된 것들은 그동안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5: 그쵸?
1: 그 잔역 네. 불법 채용
5: 맞습니다.
1: 문제도
5: 네네.
1: 있었고 뭐 한 달 전인가요? 뭐 직원의 170여 명 한 거의 20% 가까이가 휴직 들어가 있었다라고
5: 예, 휴직.
1: 일하기 싫어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해석도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그렇죠. 정치인 책임이에요. 후보
5: 많은 분들이
1: 책임이고.
5: 공감합니다. 그
1: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고쳐야 된다.
5: 네네네.
1: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5: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거의 다 한 것 같다. 대통령께서 뭐 국정조사라든가 뭐 네.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수용하고 심지어 헌법까지도 네. 고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재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당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당론은
5: 어떻게.
4: 아니고요. 예, 의원님들도 예. 다 다른 생각이시고.
5: 네, 그 당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4: 거의
5: 그러면?
4: 없고요.
5: 아, 거의 없습니까?
4: 그 기초 단위의 재선거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야에 또 계시기도 하고요.
5: 네.
4: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초반에 정말 큰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정희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5: 네.
4: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늦게 나왔고요. 초반에 뭐 여당의 대변인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정말 잘못됐고요. 어쨌든 이 사태가 커지니까 그제서야 대통령께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고 그 다음에 후속 대책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헌법기관이라는 그 미명하에 지금 무법천지가 된 선관위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정말 저희 국회의원들은 진짜 점심물에 코박고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네.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정말 다 배지 내려놓을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네. 그 의원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의 눈치를 많이 봐서 그동안 네네. 칼을 대지 못했고 그것도 선관위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중앙선관위원장은 자동으로 돼 있잖아.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그렇게 되는 시스템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5: 네.
4: 실제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회인데 국회가 그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사과를 드려야 되고 예, 국민들한테 사과를 네네. 드리고 이제는 진짜로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5: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양당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거 국회로 돌아갈 텐데 이제 그렇죠. 제대로 된 일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3: 그런데 지금 헌법상 한계가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헌법 개정 얘기를 하신 거예요.
5: 네네.
3: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헌법기관이라는 게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찰 대상으로 하려면 행정기관이나 이제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해서인데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선관위가 감사 대상인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이건 헌법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국감이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5: 네네.
3: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정치권에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내겠다는데 그건 안 돼요. 헌법을 최상위법인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서
5: 그렇군요.
3: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헌법기관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선거사무관리 업무를 여러 해외 입법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행안부 같은 우리나라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독립된 그것도 위상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하는 거는 한 캐나다 정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헌법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5: 그러네요.
3: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은 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5: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먼저 가는 게.
6: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헌법소원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5: 네네.
6: 그럼 헌재에서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민적인 혼란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장도연 대표는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장도연 대표가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갔어요.
5: 그렇죠.
6: 그랬더니
5: 네.
6: 이제 12시부터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결론이 났는데 재선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이미 한 번 결정을 낸 것이죠. 그리고 오전 7시 정도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뒤집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기니까 저희가 말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선관위에서 4시에 재선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한번 나온 결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빨리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이제 고발인 조사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났었거든요. 지금 선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직을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네네.
6: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 없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해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에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연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가 있는 이 시민들, 청년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 네네.
6: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좀 정말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5: 아니 근데 설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외로 그냥 나가버릴 생각을 할까요?
6: 그거는 그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또 좀 뭐랄까요? 전형적으로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네네. 되는 거죠. 시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5: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요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면서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 대통령의 이거 정면 돌파 기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일단은 마지막에 결론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했어요. 네네.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그 수사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했을 경우에는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객관적인 특검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특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의혹이 네.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 13조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5: 일반적인 론을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를 본인이
5: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1: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네. 좀 하시려고 계속 하시니까 한동훈 네. 또 당선자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런 건 아니다.
5: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냥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거죠? 이후에 예.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뭐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숙의나 공론화 절차 거쳐서 해결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이거 일반적인 절차에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다고
4: 당신이
5: 하는데
4: 당신이 예.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그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이런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면 돌파라고 보이거든요.
5: 정면 돌파다.
4: 네. 네. 그래서 당신이 그 당신의 사법 리스크가 어지간히 좀 두려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건으로 이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기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5: 네네. 이 문제까지 부각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4: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선거 전에 공소취소 특검법이 나오면서 보수층은 이미 결집이 됐고 중도층까지 좀 움직였고 저희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2018년 선거랑 2026년 선거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2018년 선거 때는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네. 그리고 2026년 선거는 압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민심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거든요. 근데 두 번의 탄핵을 겪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민심으로 경고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건 민심과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리고 대통령께서는 사법부를 흔들 생각 하지 마시고 원래 잘하시는 걸로 국정 성과로 좀 평가를 받는 네. 그렇게 좀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알겠습니다. 같은 메시지인데도 해석은 다 다르네요. 일반적인 그 형식과 절차를 말씀하시고 여기는 정면 돌파한 거다라고 국민의힘 쪽은 보고 계시고 해석이 다릅니다.
6: 대통령의 바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많은 언론들이 그 유익 있게 보고 있던 이슈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구보다도 서울의 2030이 더 보수화되었다.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저 기득권이 되었을 뿐이지 공정하지 않은 집단이다. 그 과정에 공소취소 특검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5: 그런데
6: 대통령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취소 특검 진행하라는 형태의 결국 지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5: 그리고 진행 하라라고 지령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6: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약간 뒤로 빠지면서 네네. 당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라고 그 지시하셨다고 생각해요.
5: 지시입니까?
6: 알아서요. 왜냐하면 게. 지금 민주당이 다른 때도 아니고 네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1: 너무 국민의힘 쪽만 계속 발언하는 것 같아요.
6: 아우, 그만하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 다르게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니까.
1: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네네.
5: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4: 직권남용에 걸릴까 봐 국회 쪽으로 공을 넘기신 거죠.
5: 네.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뭐 재선고를 하겠다는 건지 밝혀 주십시오.
5: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론은 아까 아니라고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아니고. 원내대표 새로 뽑히면 또 논의가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사실 이 이슈도 굉장히 핫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련해서요.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이거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초부터 적극적인 구두 개입으로 폭등을 막아서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먼저 장윤미 대변인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3: 일단 그 부동산 정책만 따로 놓고 이 선거 국면이 있기 전에 이 여론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목소리가 높았던 건 객관적 지표로 확인이 돼요.
5: 네네.
3: 다만 이제 서울 선거에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 벨트에서 크게 졌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분석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그랬나? 근데 네. 서울 선거전을 곰곰이 보면 여러 이슈가 재점화되고 수면 위에 올랐지만 부동산이 엄청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기타 다른 선거와 견주어 봤을 때.
5: 네네.
3: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페인으로 가장 그 큰 원인으로 진단하게 되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여러 이제 세제 개편 부동산과 맞물려서 이게 동력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면 부동산 이걸 단순히 선거를 왜냐하면 선거란 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사실 하나의 원인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5: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4: 네,
5: 보십니까?
4: 그게 그렇죠? 아까 요인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체불가 오만함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5: 부동산이 서울시장 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이다.
4: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까닭이 뭐냐면
5: 네.
4: 저희가 그 대선 때는 저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 4곳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 10개 자치구가 이겼습니다. 구청장을 획득했는데 그중에서 양천구, 영등포구 뭐 이런 쪽은 실은 저희가 뭐 그렇게 약간 진짜 이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인데
5: 그렇죠. 예.
4: 여기 지금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개 지역구의 나머지 곳들은 이제 세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우리가 완전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표를 얻었던 까닭은 전월세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5: 네.
4: 실은 너무 이 부분이 지역 선거에서는 내 주거, 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투표에 분노를 했을 때 뭐가 화가 났을 때 투표하러 많이 나가시거든요.
5: 네네.
4: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영향이 네.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네. 의견이시군요.
1: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정의 제일 과제로 부동산 안정을 지금 저 뽑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항상 실패했던 게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그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했던 것 때문에 부동산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지적도 꽤 많았거든요.
5: 네네.
1: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선거 유불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쭉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벨트 쪽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정원 후보가 사실 이 서울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3년하고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5: 네.
1: 그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공급 못했거든요. 그리고 토호제 해제해가지고 집값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5: 오세훈 후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원인 시장이죠.
1: 네. 네, 그런 원인 제공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들. 그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용이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5: 그런데 그렇죠. 착착 개발이랑 신통 개발이랑 사실 뭐 많은 차이는 없었죠.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 장영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민심을 물었을 때에는 과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도권에 특히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하는 고기의 수도권 서울의 그 집값 거기가 지금 문제이라는 거죠 지금.
5: 한강벨트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소유자 중심으로 하고 투기 억제하고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겠다. 요 그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5: 네네.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관한 기조를 바꾸신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긴 해요.
6: 예, 지금 다른 분을 내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 게 지난 총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잡겠다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게 높은 이슈예요. 그래서 초반에 강하게 나갈 때는 국민들께서 속 시원해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이 또 비슷한 게 선거가 앞다 그 바로 앞으로 왔을 때는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이 증폭되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냥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 이슈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둔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2년 전에 저희 국민의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선거가 끝나도 어쨌든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 네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참 언제든지 핫하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

0: 이번에는 그냥 그 처음에 1기 때는 이제 뭐 그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전체 내각을 통과할 수 있는 좀 리더십이 좀 필요해서 정치인 출신인 이제 김민석 총리를 이제 기용을 한 것인데 2년 차부터는 좀 정말 그 일할 사람, 그냥 일만 할 사람, 정치적인 그런 거 배제하고 네네. 그냥 그 대한민국 정상화 성장을 위해서 일만 할 사람을 했다라는 거고 이유는 이제 IT 기업, 민간과 이제 또 저기 중기부 장관, 정부 모두 경험하고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이렇게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그 실용주의 그런 노선에도 좀 맞는 것 같은 인사라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20년 만에 저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의미도 좀 있고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대변인님은 네. 그 국회 인준 절차 네.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2: 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네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써야 되는데 이분 재산 목록을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처음에도 제가 김민석 총리께서 뭐 얘기하신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실 거면은 이 사안 끝날 때까지는 총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국정 2인자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친천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과 같은 어쨌든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내 권력 싸움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굉장히 좀 의아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뭐 국민의힘에서 국면 전환론 인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 그러기에는 뭐 덮을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1: 큰 이슈 아니었다.
3: 아, 네. 그 이 세 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다 생각들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선거 결과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4: 일단 국민의힘은 정말 이 선거 그 투표용지 부족한 거에 대한 점검을 할 생각과 의지가 있나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특검하려면요. 원구성부터 돼야 됩니다. 국정조사 하려고 해도 원구성 해야 되는데 장제영 대표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원구성이 급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후관계를 좀 바꿔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쟁몰이 하는구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이게 도움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당 안에서도.
1: 이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쟁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이다.
4: 그리고 국무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딱 중단되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전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게 멀티가 안 되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국무총리 인선 그 자료 오고 준비해가지고 인선과 관련한 청문회 절차와 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겁니까? 그 정도 능력이 우리나라 국회가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을 하시되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네, 확실히 이 이슈가 엄청나게 난감합니다. 모든 얘기를 해도 마지막엔 일로 끝나요.
3: 선관위 이슈요?
1: 선관위 이슈가 엄청나게 큰 것 같긴 합니다. 국무총리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고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직에서 당대표 도전으로 이어지는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0: 그 전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었죠.
1: 많이 예상이 됐죠.
0: 예.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 국정 안정, 뭐 국정 성공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했다라면 이제는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지금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1: 네.
0: 대통령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총리로서 잘했고 또 다른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덕담도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치열한 과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그 과열되다 보면 서로 상처를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당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 보네요.
1: 알겠습니다. 결국 8월 17일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하겠죠?
4: 예, 당연히 기정사실로 이제 전제

0: 하고 있고 네. 이제 2파전이 될 거냐 3파전이 될 거냐 아니면 4파전이 될 거냐.
1: 3파전은 송영길
0: 대표까지
1: 의원.
0: 예, 그리고 뭐 오한식 전 국회의장의 어떤 뭐 당권 도전설도 일부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고.
1: 그렇군요. 김부겸 후보님은 안 나오십니까?
0: 안 그래도 제가 방송 모니터하면서 네. 저번 주에도 그 네네. 이야기로 이제 그 출연진 기자분들이 말씀 나누시는 걸 들었는데
1: 궁금합니다. 네.
0: 언론은 이제 전망을 내놓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총리가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선거전에 임했다는 건 여기 캠프 구성원들이면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그런 말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계제 자체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투표제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위에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뒷맛이 완전히 깔끔하진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뭐 평택이나 북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뼈아픈 성적표를 안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원분들의 평가가 일단 당권 도전하는 그 주자들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김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보는 시선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2: 뭐 어쨌든 이제 김희성 총리한테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 김 총리의 성과라고 해서 뭐 행보에 차기 행보에 엄청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1: 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 가서 친청에 대항해서 이재명 정부 힘 실어주라. 국정 안정할 수 있게끔 투입되는 전사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의 어떻게 하는 그 경쟁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저희랑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선거 결과에 대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잖아요.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선거 때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나올지 그게 가장 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1: 어떤 지점이 제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국민의 입장에서 보입니까?
2: 그 전에 네.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백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1: 백서 한다고
2: 네.
1: 하죠. 예.
2: 제가 그 백서 얘기를 듣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 국민의힘도 한번 했다가 엄청 시끄러웠죠.
2: 보통 백서는 네. 잘했을 경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백서를 하냐라고 비판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많으시고 또 이원주 최고 같은 경우는 사퇴했잖아요.
1: 네.
2: 우리 쪽은 한 분도 없으신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명성 갈등을 가열시키기 위한 전초전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럼 어쨌든 치열하게 싸우시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1: 알겠습니다. 강정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에서 네. 핵심 변수 뭐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호남 민심, 뭐 지방선거 책임론,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작용이 될까요?
3: 저는 송영길 의원이
1: 네.
3: 전당대회를 출마를 하실지,
1: 네네네.
3: 만약에 출마를 하셨을 때 끝까지 가실지, 그게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3: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은 본인도 연수에서 후보였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3: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연수는 그냥 뭐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지역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산에 그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 정청래 대표랑 구포시장 돌아다니다가 그 오빠 논란 있었던 게 있잖아요.
1: 네.
3: 언론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은 전지수에게 맡겨라. 그 정청래는 부산 가지도 마라.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1: 네.
3: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북의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셨었거든요.
1: 맞아요.
3: 이게 사실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도 막판에 호남에 계속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 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네.
3: 호남에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모습이 좀 다소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를 가지 않으면서 당대표 쪽으로 틀은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 예상 아무도 못했죠. 그때.
3: 네, 그러고서는 자꾸 본인이 당대표 같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3파전으로 가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도 해볼만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씀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 네.
1: 지금 송영길 의원은 일단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대표의

0: 거취와 호남 민심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 대표의 거취와라는 이 주어가 눈에 띕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날카롭게 날선 발언들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 송영길 의원도 당대표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출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0: 아,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1: 네. 출마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는 모양이지만 네.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출마 여부를 보고 또 호남 민심 보고 출마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다 본인도 출마하겠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출마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일단은 불출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0: 네네. 불출마 안 할 거잖아요.
1: 그건 뭐 제가 모르니까.
0: 안 할 것 같은데요.
1: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네. 결선 투표가 있어서.
0: 네네.
1: 그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지금 뭐 최대 5명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나와서 결선 투표에서 이합 집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도는 어쨌든 지금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와 나머지 이렇게 지금 구도가 지금 형성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3명만 본선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명이 그 저기 경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그 송영길 의원 이렇게 3명이. 그래서 그 전에 그 투표 전에 단일을 하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에서 합치든지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김인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단일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1: 단일 또는 결선 이후에 합치.
0: 결선 이후에 합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도 아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KBS 열린 토론 1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저희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김수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역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4778님 여야 관계자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죠 여러분들. 예.
1: 두 번째 주제를 빨리 넘어가시네.
0: 두 번째 주제가 아이고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군요. 예. 네. 문자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2712님 선거 끝나고 첫 정치 인앤아웃인데 네 분 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다들 화이팅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잠을 잘 못 자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책임론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스스로 거치 결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당 수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거취를 일단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김수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그 당 수습이 뭐 선관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0: 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수습이란 말은 그냥 유지겠죠. 유지.
3: 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어쨌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 볼 때부터 이거는 참패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민심이 어쨌든 보수가 개혁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을 좀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우리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께서 거취를 빨리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선관위 이슈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 같고 부정선거론에 말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네. 차원에서는 6월 안에 장교 대표가 사태를 빨리 거취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0: 거취를 빨리 결정해라.
3: 네, 그게 이제 말이죠. 2월을 넘기면 안 될 것 같고요.
0: 네.
3: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좀 도모하면서 굳이 여기 이제 선관위 관련된 내용은 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다 원내 이슈입니다.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안에서 이걸 또 강력하게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장 대표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요. 거취 표명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말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네. 데이터를 보고 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라라고 그러니까 데이터

0: 데이터가 일단 지도부 장도 사퇴하라는 데이터인데
1: 그걸 다시 데이터라는 게
0: 다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네. 지금 다 의아한 반응으로 원래는 질문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한 분이 굳이 이제 질문하겠다고 해서 그 질문을 되돌려서 반문한
1: 아니,
0: 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실상 사퇴 요구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골치가 좀 아픕니다
1: 거치 표명했네요 그러면
0: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기존에 많은 의원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실은 서울하고 부산을 얘기하셨는데 부산은 졌고요 서울은 장 대표 때문에 이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너무 명확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서울의 승리를 가지고 반은 이겼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재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거취 표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2: 거취 표명은 결국 뭐 한동안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1: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 그 질문에 거죠? 대해서 또 대답하신 걸 보면은 네. 올림픽 공원에 가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내용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랑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취에 대해서 본격적인 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근데 저는 이제 어제까지는요 장 대표가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조금 신뢰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통일교와 관련한 이슈들이 막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게 역풍이 막 부니까 특검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통일교에 신천지를 합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결국에는 이제 부산시장으로 당선까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이게 본투표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데 사전투표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요.
2: 이거는 네. 이미 그 올림픽 공원에 와 계신 분들이 이슈를 넘어선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국민들께 혼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이슈까지만 정리를 하고 거취를 정확하게 정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 선관위 관련해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너무 그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뭐 사전투표라는 거, 뭐 네. 전면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은 완전 반대 의견이신 거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3: 아니면 반대 의견도 없어요.
1: 아.
3: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아,
3: 그래서 빨리 그 국민의힘에서 빨리 당론을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매일 저러실 텐데. 그리고 그 서울하고 경남의 승리에는 장동혁 대표가 많이 기여했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기여도 한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0: 안 오게 오시려고 안 오게 하려고 노력했죠.
3: 그러니까 전부 다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지금 그 이번에 이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3: 오히려 그렇게 자기 정인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숫자적으로 이제 뭐 그 많이 진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내에 그 갈등 조장 세력들이 해당 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당을 분열시켜 가지고 그 결집이 좀 저해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피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책임론에서 뭐 이거 저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되는 없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네.
3: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로 딴 점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관련해서 그 투표 누락된 거 이거 관련된 거 문제가 더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거 상황인데
1: 상황을 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3: 피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정면 승부하고 있는 것이죠. 뭐.
1: 자 다른 뭔가를 잡아서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으니 네. 오히려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3: 본인 됩니까? 때문에 이 선거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1: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렇게 평가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3: 앞으로도 뭐 이렇게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뭐 한동훈 그 의원을 당선자를 복당하라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그 분들을 아마 또 징계할 것 같은.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 대표 사퇴가 없으면 사실 끌어내리겠다라는 반장동 여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0: 없어요.
1: 예, 아니면 뭐 최고위원 4명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분위기가 지금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의원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내일 토론회도 하거든요. 네네. 소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공통 질문에 이런 부분 당 개혁 부분이나 이 지도부 문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뽑고 그 분위기 전환으로 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저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그나마 좀 안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쟁점화를 사전투표제도 문제를 꺼내고 재선거 요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재선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련 공직선거법과 규정들을 찾아보면 이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이게 단심제입니다. 이거 1, 2, 3심으로 해가지고 길게 끌어갈 성격의 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야 그 후에 이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무효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1: 네.
4: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말릴 도리는 없는 거고요. 그 결과 그럼 지켜보겠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절차만 밟으시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와 이 청년들 2030이 섞여 있는 이 와중에 뭔가 호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
1: 네네.
4: 그리고 지금 이 참정권이 침해당했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 이걸 국민의힘 구성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최고위 9명 구성원 중에 5분 이상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구도는 아니고 지금 소장파나 여러 의원들이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도는 사실상 없고 그러면 원내대표 아마 토론회 내일 하신다 그랬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원내대표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못하게 할 거라고 저는 공히 공통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세 분 다요?
4: 예, 당권파든 아니든.
1: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세 분이 다 당대표는 장경 대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4: 네, 왜냐면 제가 당권파 분들 그냥 여쭙거나 할 때도 정점식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찐윤이다, 친윤이다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와는 가장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런 정세 판단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1: 네네네.
4: 그러니까 아마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기 위한 이제 비대위 구성은 어려울 거고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실상 겸임하는 형태로 가다가 조기 전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도 이런 생각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내대표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향방을 좀 가를 분수령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세 분 다 장동혁 대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될 거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0: 저는 보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아, 정정식 후보도 그렇게
0: 왜냐하면 저희 이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시장은 이기고 뭐 경북은 이기고 경남은 이겼지만 각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시장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를 보면 되는데
1: 네.
0: 그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를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 만약에 2에서 3% 정도 차이로 떨어졌다 안 된 지역구들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거는 결국 당이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원님들이 꽤 많으세요.
1: 네네.
0: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을 이겼다 치지만 참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바꾸는 절차에 관해서 뭐 나는 이걸 과격하게 하겠다 아니면 설득해서 하겠다 다양한 그 온도차가 좀 있는 거지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다 동의 같으십니다.
1: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은 다 동일하다. 김은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3: 정점식 의원 되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1: 이건. 저도 정점식 의원은 다른 목소리도 네.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예. 아니, 이미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정점식 정책위원장으로 해서.
0: 그렇지 않아요.
1: 그 그렇지 않습니다.
0: 왜냐하면 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제일 어렵잖아요. 실제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 통화를 할 때 그 선언문을 볼 때 내용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를 바꾸는 거를 과격하게 하느냐 스무스하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똑같이 세 분이 공이 말씀하시는 건 내부 분열을 막자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통합의 메시지는 똑같고요. 그다음 쇄신의 메시지인데 그 두 가지는 공이 들어있는데 그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우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1: 아니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내부 분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2: 아니 애초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설득.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는
1: 그냥
2: 것인지.
1: 그냥 일단 던지는 거다.
2: 네 아마도 뭐. 좀 당원들의 의견을 더 뭐 경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장준열 대표를 이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재신임 투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1: 예,
0: 현재
1: 예.
0: 당원 구성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이제 그 민심을 보였기 때문에 당원분들도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장준열 대표를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신임 투표도 있고 아예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해서 후보로 나와라. 잘 그때 평가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0: 비대위를 하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가느냐 이거는 이 당대표 임기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비대위로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새로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출마자들 인터뷰를 보면 결국 또 이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두고 온도차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3: 복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친한교 의원님도 얘기 들어봐도 복당은 급하게 할 거 없다 그러던데요.
1: 네, 그런 분위기긴 하죠.
3: 괜히 지금 맛있게 뭐 정동욱 대표한테 복당해달라고 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네. 어차피 뭐 저기 그 복당 안 하더라도 전선은 이미 쳐 있고 보수 재건에 대해서 뭐 책임론은 계속 분출할 것이고 뭐 그런 저 진단도 있더라고요. 그 PK 쪽에 신당 창당해서 총선 전에 합당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한동훈 의원이요?
3: 네.
1: 창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오,
3: 복당이 당장 힘들면.
1: 네네. 네.
3: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거는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3: 근데 제가 봤던 그 이거 저기 이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과연 이게 저는 그 이번에 그 TK도 다 이기고 경남도 이겼잖아요.
1: 네.
3: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기득권 지킨 거잖아요. 그 다음 총선 공천이 이제 중요한데.
1: 그러네요.
3: 변수를 만들려고 할까요?
1: 안정
3: 지금 그대로 가면은 그냥 받을 건데.
1: 네. 그냥 당권파의 그 힘을 실어서 그냥 가겠다.
3: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보다 더한 언더찐윤 후보를 만들어 놓고 바꿀 가능성은 있죠.
1: 아, 또 다른 당대표도 장동혁 대표와 같은 으로 갈 수 있는 그 당대표를
3: 그렇죠.
1: 만들어 놓겠다.
3: 예, 예, 예. 그렇게 한다면 전제를 그런 전제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1: 네,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3: 굳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네. 친한계 의원으로 바꾸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같은 노선에 있는 분을 당대표로 오히려 세우는 게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고 다른 노선에 대표를 세우겠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뭐 김민수 최고라든지 뭐 이런 분들.
1: 김민수 최고가 당대표로.
0: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내부 비판이 엄청 많고요. 그 잠실 운동 잠실 거기 경기장 갔을 때 장동혁 대표 옆에 의원들이 안 보이고 김민수 최고 얼굴이 보인 거에 대해서도 엄청 분개를 하고 계시고요. 네, 말씀 주셨던 저런 분석도 일부 있긴 합니다.
1: 네네.
0: 어쨌든 새로운 얼굴을 그 교체는 하겠지만 그 교체한 후보가 소위 말해서 찐윤이나 친윤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듣는 후보로 교체해서 뭐 어쨌든 새로운 얼굴로 교체가 됐으니까 개혁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총선 때 이기시려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지금 공이 알고 계세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바꾸시려고 예. 노력은 할 겁니다.
1: 대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잘
0: 시장이 된 거랑 경북 네. 지역과 대구 빼놓군요. 지금 경남이나 TK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시장이 안 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도 다 보셔야 돼요.
1: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0: 네,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구를 이렇게 뭐 무슨 네 개 중에서 한 곳만 되고 나머지 세 곳은 다 시장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 때문에 안 된 케이스라는 걸 현장에서 다 느끼셨거든요.
1: 네네.
0: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재밌겠네요. 어떤 결과는 얼점도 지켜봐야겠고. 저 장윤미 대변인님 네. 어떠세요? 한동훈 그 의원이 복당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4: 저는 그게 쉬울까 좀 많이 의문이 되는데요.
1: 아,
4: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 중에 한동훈계라는 건 소수파고
1: 네.
4: 그럼 다수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과 어떤 섣뜻 반기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 보이진 않는 거예요.
1: 네.
4: 이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도 완전히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 내부 구성원들을 크게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비토의 목소리도 있고 뭐 의원총회나 여러 부분에

0: 그래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면서 이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킨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본인은 휴지기를 갖고 언젠가 구심점 역할을 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렇게 그 부분이 본인의 계획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1: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도우 의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2: 나올
1: 보세요?
2: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명당했을 때도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장제원 대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의원은 작년에 저희가 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1: 네네.
2: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원 게시판 사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좋은 정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부산 북갑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형근이라는 인물을 인선했었던 부분들 이것은 결국에는 괴물을 잡겠다고 정치판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2: 지금 뭐 어쨌든 빠르게 당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두고 변화 하는 모습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뭐 선관위 상황도 그렇고 장제원 대표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로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자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강하는 모습이라면 먼저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저는 당원들에 대한 사과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것은 조금 뒤의 문제고 본인이 의정활동으로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1호 법안으로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작년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사 받지 않는 기관이 맞다라고 했고 헌법기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뭐 휴가 쓰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러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유효 적절한 법안들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법률 갖고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의정활동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성희 의원님 한동훈 정도의 이 파괴력과 인지도와 팬덤이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3: 결과적으로 다 품어야죠.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3: 그러려면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복당도 가능하고 그렇죠. 의정활동도 가능한 것이다.
3: 이제 의정활동이나 바깥에서 대외활동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그 복당의 시기는 빨라질 거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본인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의원에게 화가 많이 났군요. 아직까지
4: 풀어야 될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1: 너무 많은 건가요? 지금 봐야겠네요. 어떻게 풀어갈지. 또 그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3: 이번에
1: 계속
3: 선거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한 것처럼.
1: 네, 알겠. 선거 기간 시민들이 한 것처럼 국민의 의원들에게 대해줘라.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승부가 끝난 뒤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죠. 그때부터 국민은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그 시선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늘면서 내가 떠난 뒤에 내 자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금융권에선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맡기고 차후엔 미리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예전엔 고액 자산가 중심의 제도였지만 이젠 소액 가입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금융사 간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속 재산은 약 44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죠.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과 고령층 모두에게 자산 이전 설계가 중요한 과제가 된 셈입니다. 소액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안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상속 설계 제도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북한의 민족 요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2: 네. 사실 북한 음식 소개는 여러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전에 소개가 안 됐거나 덜 소개된 음식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김치 등 채소 종류를 좀 볼 건데요. 김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은 동치미. 오. 동치미는 사실 그냥 동치미지 삶은 동치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삶은 동치미는 그냥 동치미보다 시원함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딱 한번 2015년인가 그때 만들어 봤었는데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무가 주 원료인데요. 물에 소금을 넣고 이제 팔팔 끓을 때 납작하게 썬 물을 살짝 데쳐내서 통고추라든가 실파를 넣고 물을 삶았던 물에 간을 다시 맞춰서 독에 부어주는데 이때 무가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이 김치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층이라거나 좀 이가 안 좋은 대상이 있는 그 노인들이 있는 집들에서 선호하는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사실 아버지가 이가 안 좋으셔서 해마다 삶은 무김치를 담갔는데 동치미식이 아니라 김치식으로 만들어 먹었거든요. 양념을 버무려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김치도 있는데요. 고구마가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흔히 만들어 먹는 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음식은 두릅김치인데요. 두릅이 나는 지역들에서는 좀 부지런한 집들은 아마 이 두릅김치를 다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봄김치로 두릅김치를 먹었는데요. 두릅김치는 살짝 데쳐내서 두릅이 조금 좀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그 두릅을 데쳐내고 빨간 이제 범무가 있습니다. 그 범무를 좀 굵직굵직하게 이제 사선으로 썰어가지고 빨간 고추를 실처럼 썰고 파랑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를 두고 버무려서 작은 단지에 넣어서 한 3-4일 익히면 먹을 수 있는데 이때 김치 국물로는 두릅을 데친 물을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두릅을 데친 물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간을 맞춰서 그 물을 이제 그 두릅

0: 있는 그 독에다 이제 붓게 되는 거죠. 사실 두릅은 산나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B가 많아서 그리고 또 칼슘도 많고 철분도 들어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이게 건강 김치다 이러면서 해마다 담궈 먹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처음 들어보는 김치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0: 네, 이번에는 해산물 요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강 숭어국이나 명태면탕 뭐 이런 거는 제가 KBS 방송을 하면서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에는 북한에서 최근에 많이 만들어 먹는 맥이라든가 철갑상어 요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철갑상어 양파구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갑상어를 이제 편을 내서 썰어서 다진파랑 생강, 후춧가루 그리고 요리용 술을 살짝 뿌려서 밀가루에 골고루 섞어서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채썬 양파를 양옆에 놓고 구이판에서 구워내는데요. 이 철갑상어 양파구이는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갑상어는 고추장을 발라서 구워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갑상어 채소에 그 소를 넣은 걸 철갑상어에 그 소를 넣어서 구운 요리도 인기라고 하고요. 철갑상어 구이 채소 구이는 큼직하게 편을 낸 후에 소금, 마늘, 후춧가루, 다진마늘, 뭐 생강편 이때는 또 포도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술에 참기름을 두고 한 40분 정도 재워둔다고 하고요. 또 표고버섯을 끓는 물에 데쳐서 간을 썰어서 볶고 당근, 양파, 부추, 파프리카도 버섯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기름을 두고 볶아주고 그 다음에 재워두었던 철갑상어 고기의 편을 가운데를 베고 볶은 채소들을 이제 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치즈를 살짝 발라서 오븐에 넣어서 250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구워내면 된다고 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식당에서 요리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철갑상어 요리라고 하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뭐 채소나 해산물 말고 또 어떤 민속 음식이 있을까요?
0: 해산물에서 최근에 가장 신상으로 소개된 요리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해산물 요리인데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 명절에 잘 만들어 먹는 오징어 순대가 있습니다. 위에 소개했던 철갑상어는 정말 돈 있거나 특정 지역 주민들이 먹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소개할 오징어 순대는 전국에서 전체 주민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순대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순수 해산물로만 먹겠다 뭐 이러면 오징어로만 하고 아니면 나는 돼지고기도 좀 함께 먹고 싶은 가정이 있다 이러면 돼지고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내장을 다 꺼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는 소를 넣는 데 썼는데요. 양파,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이렇게 오징어 다리와 잘게 다진데 여기서 파란 고추랑은 파프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 뭐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마늘기를 넣고 오징어 속에 다져 넣습니다. 소를 넣기 전에 오징어 속에 농막가루를 골고루 묻혀야 소가 잘 붙어 있는데 그래야 익어서 썰 때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오징어 순대는 쪄낸 다음 바로 썰어서 먹기보다 조금 식혀서 김밥 썰듯이 썰면 쫄깃하기도 하고 오징어 뿌린 그 농막가루들에 소가 떨어지지 않아서 보기에도 일품입니다. 다음은 뱀장어 구이인데요. 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아버지랑 사실 강에서 민물 뱀장어 한국에서는 그냥 장어라고 하죠. 그 민물장어라고 하죠. 그 뱀장어가 잡히면 바로 강에 이제 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뱀장어로 요리를 한다고 해서 정말 놀라기도 했습니다. 장어구이 방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요. 장어를 등뼈를 점해낸 장어의 물기를 없앤 다음 소금 또 요리용 후추 또 요리용 술 이렇게 넣고서 버무려서 숙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0: 암색깔이 나도록 끓이다가 물을 부어서 채 걸러서 참기름, 후춧가루, 미연으로 구이 소스를 만들고 장어를 구울 때 바르면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1: 음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도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기 요리 종류도 다양한가요?
0: 네. 마침 이번에 소개할 음식이 고기 요리 소개인데요. 소코리 해삼탕입니다. 그러니까 소꼬리와 해삼 모두 건강 식재료이기 때문에 흔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꼬리에서 뼈를 발라내고 반으로 잘라내고 해삼도 길게 두 쪽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냄비에 기름을 두고 다진 파를 넣고 볶다가 소꼬리와 해삼을 넣고 국물을 두고 끓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금 끓이면 송송선 빨간 고추를 넣고 뭐 소금, 미원, 간장, 후춧가루, 다진마를 넣고 맛을 낸 다음에 그릇에 담아내서 먹는데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북한 주민의 말은 여름철 건강식으로 먹어봤는데 뜨거운 탕인데도 속이 시원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밤 운행찜인데요. 마리찜인데 탕에 가깝다고 합니다. 토막낸 소고기를 끓이면서 기름을 걷어내고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소고기가 익을 때까지 같이 끓인다고 합니다. 그 소고기가 익으면 건져서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후춧가루, 소금을 두고 양념을 만드는데 그 다음 탕그릇에 양념한 소고기를 담고 거기에 운행과 밤을 넣고서 중탕한다고 합니다. 그 고기가 푹 물러질 정도 익으면 그릇에 담고 실고추나 파를 고명으로 올리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소개하는 북한 주민의 말을 들으면 찜이라기보다 이제 탕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소개할 음식이 꽁고기 완자탕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꽁고기를 좀 자주 먹었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꽁을 이제 저희 동네는 꽁이 좀 많아가지고 가을하고 초봄에는 꽁이 좀 많이 잡히는데 그때는 그냥 꽁고기를 삶아서 국수, 육수로 이제 만들어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꽁고기 완자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꽁고기 완자탕은 꽁의 가슴살이 주로 이용된다고 하고요. 다진 꽁 가슴살을 농막가루와 후추, 달걀을 두고 이제 한을 빚어서 삶아낸다고 합니다. 다음에 파프리카를 완자 크기만큼 편으로 썰어두고 냄비에 참기름을 바르고 꽁고기 완자와 파프리카를 이제 같이 섞어서 볶다가 완자를 삶아낸 물을 부어서 다시 끓인다고 합니다. 완자가 거의 익으면 다진파와 마늘을 두고 깨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한 후에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참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식의 빈부격차도 제법 클 것 같아요.
0: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오늘 소개된 대부분 음식 중에 철갑상어와 소꼬리 해삼탕, 소꼬리 밤 운행찜 뭐 이런 음식은 평양에만 있는 전문 요리점에서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이 그걸 먹겠다고 평양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먹겠다고 하면 먹을 음식들이지만 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명절이나 간에 소대사가 있을 때 먹는다고 하고요. 장어나 오징어, 순대와 같은 일반 음식은 이런 건 일반 주민들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민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현식이 부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그 연휴가 끝난 뒤에 첫 출근하는 날에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 나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뉴욕포스트가 최근 한국응급의학의사들이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서요. 연휴 기간에 달라진 수면 패턴, 식습관, 음주 등으로 생체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근 스트레스를 마주하면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성인 20만 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연휴 다음 첫 출근일에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 빈도를 다른 평일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 무려 9%나 유의미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틀 이상 연속으로 휴일을 보낸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연구진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노스쇼어 대학병원의 맷 피어스 박사가 업무 복귀와 심장질환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0: 등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촉진되면서 심장이 손상에 한층 취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찾아오는 월요병을 피하려면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고요. 음주량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피어스 박사가 권고를 했는데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매번 힘들죠. 아무튼 평일이든 주말이든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 그리고 신체 건강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1: 아이고 쉽지 않네요. 그동안 우리가 뭐 자산 피난처 뭐 조세 회피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곳이 스위스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홍콩에 이 자리를 내줬다고요.
0: 네. 사상 처음으로 홍콩이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역외 자산관리 허브가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인용한 결과인데요. 작년에 홍콩에서 관리된 국제 자산 규모가 2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7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제치고 1위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 홍콩 자산의 약 60%는 중국 본토 자금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 또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운용 창구 역할을 홍콩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아시아 지역 부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홍콩과 스위스의 격차가 2030년쯤에는 6천억 달러, 약 904조 원 가까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이 약진한 건 최근에 홍콩 증시가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해외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커지면서 관련 자금도 역시 홍콩 금융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홍콩이 떠오르는 게 단순하게 차이나 머니 효과 때문이냐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 한 국가에만 자산을 두는 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한 자산 운용가 전문가는요. 과거에는 절세 목적으로 역외 자산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정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관할권 분산이 핵심 이유가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세계 부자들이요 최근에 스위스, 홍콩, 싱가폴, 두바이 같은 여러 금융 허브에 자산을 나눠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현재 세계 자산 관리 시장이 아시아 축과 서방 축으로 양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시아 축에 속하는 곳은 홍콩, 싱가폴이고요. 그 서방 축은 스위스, 미국, 아랍에미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위기감이 커졌어요. 돈이 몰려왔는데 이제 덜 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위스 정부가 자산관리 강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숨진 뒤에 시부모 등 배우자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늘고 있다고요.
0: 네. 이거를 일본의 인척관계 종료 신고라고 정식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이른바 사후 이혼이다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후 이혼 연간 제출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4,027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과 법적으로 인척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가족에게 이것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과 조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이 사후 이혼 건수가 2015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4,890여 건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1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무덤 관리 등을 맡아야 했던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신적, 상징적으로 단절하는 의미가 강했는데요.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배우자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초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부양 부담이 이제 커졌기 때문인데 일본인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

0: 자가 2024년의 경우 2069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20년 전보다 1.7배나 늘어난 숫자거든요. 특히 2차 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이제 후기 고령층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에 시부모 부양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아진 건데요. 한 40대 여성이 시부모가 모두 80대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시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기에게만 혼자서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껴서 사후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에게 미혼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를 부양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맏며느리인 자신만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가족 문화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 것도 이 배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 묘 관리를 맡아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역할을 거부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은 민법상으로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뭐 아니면 처의 부모를 부양해야 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법적 의무보다 그냥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후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의료가 발달하면서 고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 문제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사후 이혼이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한 번 수리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시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 네. 미국 이야기 볼게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두껍고 무거운 이른바 벽돌책이 사라지고 있다죠.
0: 베개처럼 베고 자는 벽돌책이 사라지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아빠책이 멸종한다라는 기획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게 두껍고 무거워서 벽돌책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아빠책으로도 불려요. 왜냐하면 역사, 시사, 정치, 경제 같은 주제를 다룬 진지한 논픽션, 비소설 부문이 이 벽돌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주소비층이 이제 아빠들이니까 아빠책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미국 도서 판매 분석업체인 서카나 북스캔에 따르면 올 들어 논픽션 책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랑 시사 분야 도서 판매량은 19%나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베스트셀러조차 픽션 소설 판매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26일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봤더니 픽션 1위에 오른 소설이 첫 주에 10만 5천여 부 판매됐는데 논픽션 부문의 1위는 1만 3천여 부 팔리는 데 그쳤어요.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판업계에서는 아빠 책의 쇠퇴를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의 새로운 미디어 소비 방식이 원인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사 전문 뉴스레터,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은 물론이고요. OTT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읽는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접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 역사를 읽고 싶어하던 남성 독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책이 아니라 역사 전문 팟캐스트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잘 팔린 논픽션 분야는 다 자기 개발서였대요. 이렇게 진지한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대형 서점 체인이죠. 반센더블스의 제임스 던트 최고 경영자는 현실 세계의 사건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빠 책 판매가 안 된다. 세계가 유난히 흥미로울 때 논픽션 독자들은 책 대신 뉴스를 본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1: 그러네요. 세계적으로 사내 바 문화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0: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바라는 게 지금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꼽히고 있으면서 이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바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사무실에 나오라니까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그 사무실로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바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네. 무알콜 음료 시장이 확대된 것도 이런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JP모건 체이스가 본사 빌딩에 55석 규모의 영국식 펍인 모건스를 열었는데요. 직원들이 고객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신사옥을 건설하는데 거기도 이런 펍을 만든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부동산 업계도 사무실의 접객 시설을 확대하려는 건물주와 개발사가 늘면서 이런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장인들이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에도 호텔 객실을 연상시키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을 만드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 수행 공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연결, 협업,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소로 재정의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겠어요라고 결정하는 요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출근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경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으로 읽는 경제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단아의 조정우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3: 네, 최근 이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골프 용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3: 특히 이 골프채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이 골프채의 그립 기술인데요. 미끄럼 방지나 충격 흡수 그리고 스윙에 대한 안정성, 사용자 맞춤 설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 골프채 그립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골프채 그립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려주세요.
3: 네, 골프채 그립은 이 단순히 손으로 잡는 부분처럼 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용자의 힘과 그리고 스윙 에너지가 클럽으로 전달되는 가장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골프채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핵심 부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립의 상태에 따라서 이 손의 미끄러짐이나 압력 분포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는 결국 스윙에 대한 안정성과 방향성, 비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단순히 미끄럼 방지 수준을 넘어서 손에 대한 피로 감소, 그리고 진동 흡수, 체형 맞춤 설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비가 오거나 또는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마찰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표면 구조 설계, 또는 손 크기에 따라서 이 그립 두께를 다르게 설계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진동 흡수 소재를 적용해서 이 타격 시에 손목이나 팔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려는 기술들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골프채 그립은 이 스윙의 품질과 사용자의 경험을 결정하는 핵심 스포츠 공학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최근에 골프채 그립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3: 네, 골프채 그립 시장도 크게는 이 프리미엄화와 그리고 사용자 맞춤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한 고무 재질 제품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소재와 표면 패턴 그리고 진동 흡수 기능 등을 차별화시키는 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인구가 다양화되면서 초보자와 숙련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시니어 사용자까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세분화시키는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보다는 실제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3: 예를 들어서 손의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스윙 안정성을 높인다거나 또는 장시간 라운딩에서도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 커스텀 피팅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사용 사용자의 손 크기와 그립의 압력 특성에 맞춘 맞춤형 그립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등장하면서 이 ESG 흐름에 맞춤을 시키는 방향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골프채 그립 시장은 이 단순 소모품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포츠 퍼포먼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중심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골프채 그립의 핵심 기술 요소는 어떤 걸까요?
3: 네, 크게는 이 마찰 제어 기술 그리고 충격 흡수 기술 마지막으로는 인체 공학적 설계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찰 제어 기술인데요. 이 골프 스윙에서는 이 순간적으로 강한 회전력과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과 그립 사이의 미끄러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는 이 미세 돌기 패턴이나 또는 비대칭의 패턴 구조, 다층 표면 구조 등을 적용해서 이 마찰력을 높이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이 땀이나 습기와 같은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친수성 또는 발수성 코팅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 흡수 기술 측면에서는 이 에바폼이나 고분 복합체 또는 점탄성 소재 등을 적용해서 타격 시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는 기술들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진동만 선택적으로 흡수시키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공학적 설계 측면에서는 이 손 크기나 압력 분포를 고려한 이 비원형 구조나 테이퍼 구조 또는 손가락의 위치 유도 구조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골프채 그립은 이 스포츠 생체 역학과 재료공학이 결합된 고기능 스포츠 부품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골프채 그립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3: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층 복합 구조형 그립인데요. 이 안쪽 내부는 충격 흡수 성능을 강화시키고 또 바깥쪽 외부는 높은 마찰력을 확보하도록 이 서로 다른 소재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코드 삽입형 그립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표면에 섬유성 재료를 삽입해서 이 땀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그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경량성 그립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클럽 전체의 무게 밸런스를 조절해서 이 스윙 강박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반대로 일부 제품은 의도적으로 이 무게를 증가시켜서 스윙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 카운터 밸런스형 제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는 바로 이 스마트 그립 기술인데요. 그립 내부에 압력 센서나 모션 센서를 내장을 시켜서 이 사용자의 그립 압력이나 스윙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스윙 습관을 분석해서 이 교정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 훈련 장치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 네, 골프채 그립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 이 표면의 패턴 구조나 복합 소재 설계 그리고 스마트 센서 기술을 중심으로 최근에 발전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 표면 구조 측면에서는 마찰력을 높이면서도 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패턴 설계에 관련된 게 특허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방향으로만 미끄럼 저항을 높이는 이런 비대칭 패턴이나 또는 손가락의 위치를 유도하는 구조 기술 등이 주요한 특허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복합 소재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고무나 실리콘 등 이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서 충격 흡수와 그립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기술들이 특허로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땀이나 습도 변화에 따라서 표면 특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코팅 기술이나 나노 표면 기술들도 특허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는 말씀드렸던 별도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의 스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이 스윙 분석 서비스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용품 특허를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 플랫폼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최근에 골프채 그립 기술하고 관련된 흐름이나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
3: 네, 골프채 그립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용자 맞춤화입니다. 사용자별로 이 손의 크기나 또는 스윙 스타일, 그립 압력 등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최적의 그립을 제공하려는 기술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물리적인 그립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별 스윙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정 피드백까지 제공하려는 스마트 그립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소재 적용입니다. 특히 이 스포츠 용품 업계 전반에서도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재활용 소재나 또는 친환경 합성 소재를 활용한 그립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감성에 대한 품질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 손에 닿는 촉감이나 디자인 그리고 컬러감까지 포함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포츠 퍼포먼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설계하는 이 고기능 스포츠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골프채 그립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박정현이 부르는 꿈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동시에 웃음이 터질 때 아, 나랑 축이 잘 맞는구나 느끼신다고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한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웃음 짓는 대목까지 갔다면은 순식간에 거리감이 없어지겠지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새로운 한 주 주기 잘 맞는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네, 이문재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이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날카로운 첫 키스가 첫 단추가 아니다. 첫 키스는 서툰 기습 같은 것이다. 사랑은 손에서 시작한다. 사랑은 손이 하는 것이다. 손이 손을 잡았다면, 손이 손 안에서 편안해 했다면, 그리하여 손이 손에게 힘을 주었다면,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두 손은 서로의 기억을 가지려 한다. 열 개의 손톱이 모두 그이의 얼굴로 보일 때, 손금에서 꽃 피고 별 뜨고 강물이 흐를 때, 그리하여 그대가 알고 있는 그이의 이야기와 그이가 알고 있는 그대의 이야기가 같아질 때, 그때부터 둘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헤어질 수 있는 자격은 그때서야 생기는 것이다. 먼 훗날 아주 먼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후회하지도 않으며 추억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필원의 추억 준비했습니다.

네, 사흘 뒤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고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예선을 통과한 체코와 함께 A조에 편성됐지요.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F조에 배정돼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와 한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잘하면은 32강이나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요. 사실 축구 한일전 하면은 잊지 못할 명승부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자 축구 한일전 최고의 순간들을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기준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81전 42승 23무 16패로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최초의 축구대표팀 한일전은 언제 있었을까요? 광복 이후 처음 성사된 공식 경기는 1954년 3월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면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을 만큼 이 경기는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승부였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일본 도쿄 땅을 밟은 축구대표팀은 열악한 환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날 내린 진눈개비로 진흙탕이 된 그라운드 위를 달려야 했지요.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이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폭풍 같은 골 폭죽을 터뜨렸고 관중석 제1동포들의 함성이 도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과는 5-1 한국의 대승이었지요. 승전보를 울리며 귀국한 축구대표팀은 온 국민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면서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그리고 도미의 청춘 브라보 세 곡입니다.

도미의 청춘 브라보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남자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그 명승부들을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숙명의 라이벌로 많은 명승부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벌인 경기들은 더욱더 치열했는데요. 수많은 한일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꼽는 첫 번째 명승부는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격이었을 겁니다. 단 한 장뿐인 본선행 티켓을 놓고 벌인 대결이었지요. 도쿄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우리가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2차전이 열렸는데요. 10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집이나 술집, 식당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TV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시내 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산했지요.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맹공을 펼치면서 일본의 골문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짜릿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최순호의 날카로운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순간 허정무가 정확히 골문을 향해 골을 밀어넣었습니다.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1-0으로 승리했는데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날 경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일전이 직접 열리진 않았지만 양국의 운명이 마지막 날 경기에서 극적으로 엇갈리면서 우리 축구 사이에 굵직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3-0으로 꺾고 나서 초조하게 일본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 우리는 본선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였지요. 당시 일본의 상대는 이라크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일본이 2-1로 앞서면서 일본의 본선 진출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 하지만 경기 종료를 불과 20초 정도 남겨둔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 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이라크의 자파르 선수가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났지요. 결국 일본은 골 득실에서 밀려 탈락했고 한국이 극적으로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민도의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건아들의 젊은 미소, 네 곡 준비했습니다.

세월 단원으로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자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 명승부 경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를 또 하나 떠올리자면 1997년 9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 이른바 도쿄 대첩으로 불리게 된 그 경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 축구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원정 경기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섰지요. 6만여 일본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한국은 후반전에 먼저 실점을 하며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패색에 짙어지던 후반 38분 서정원이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 수비수인 이민성이 통쾌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도 생각납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본선에서 처음 열린 한일전이었고 메달이 걸린 운명의 단판 승부였는데 전반전 박주영의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돌파골에 이어서 후반전 구자철의 통쾌한 쐐기골이 터지며 우리가 일본을 2-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순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이겨야 한다는 한일전. 그건 두 국가 모두 마찬가지여서 항상 더 치열했고 더 멋진 경기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뜨거운 기억을 안고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멋진 경기들을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숙명의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명승부와 경기들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준비했고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그리고 최백호의 뛰어, 김수희의 정열의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4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해시대 이색기업 맹물을 팝니다. 수돗물보다 엄청나게 비싼 맹물이 공해 속 서울에서 팔리고 있다. 수질오염 등으로 물맛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신선하고 정결한 마실 물을 공급한다는 이 기업의 상품은 퓨어워터로 지하 천연수를 원료로 한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순수한 맹물이다. 맹물 기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72년 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부터였다.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시판 가격은 20리터들이 한 병당 800원. 같은 양의 수돗물값 30전에 비하면 2,667배의 엄청나게 비싼 값이지만 수요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커피를 끓이거나 칵테일을 만들 경우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수가 꼭 필요하다는 다소 극성스러운 외국인들이 많아 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물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공식적으로 생수를 시판한 건 1994년 3월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주한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지요. 네, 70년대만 해도 맹물을 돈 받고 판다는 게 신문기사로 실릴 만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을 겁니다. 배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나이 브루스.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주니족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 요구하고 더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불평을 떠벌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는 것. 네, 우리 흔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잘해야지, 조만간 내 마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뒤로 미루곤 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정의 소라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 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오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젠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즈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어찌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3: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4: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에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2: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서초모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멈춰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0: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2: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0: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세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0: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초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0: 유라. 그래도 소초모는 계속된다.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냐고 현우가 물어봤을 때 떠오른 것은 란주의 얼굴이었다. 신뢰가 깨져버린 친구의 얼굴. 그래서 눈물이 났다. 유라에게 란주는 마음을 연 최초의 친구였으니까. 유라는 다시 한번 효석과 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다. 유라는 그때 사과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연희만 몰아붙인 것이 후회됐다.
1: 선배, 나가서 좀 걷죠.
0: 답장이 오지 않아 초조해하는 유라를 보다 못한 현우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습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걷기를 포기하고 아파트 내 벤치에 앉았다. 어느샌가 도련님이 와 현우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라도 남겨요. 연희한테는 연락했어요?
2: 연희한테 뭐라고 하지? 아, 나 사실 뭐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1: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배가 우리한테 말 못한 입장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사과한 뒤 네 입장도 이해될 것 같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참, 연희 그래서 소초모에서 뺄 거예요?
2: 모르겠어. 소초모가 초인들의 모임인 건 맞잖아. 하지만 연희는 필요한 존재긴 하고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1: 명예 멤버로 하면 되잖아요. 소소한 초인과 소소하지 않은 비초인이 모여서.
2: 너 오늘 말 잘한다.
1: 이게 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0: 유라는 미소를 짓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친구들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현우가 일러주긴 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새 몰려든 고양이 중 삼색이 한 마리가 유라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자 삼색이는 유라의 손에 머리를 박았다. 다른 고양이들도 유라의 다리 사이를 몸으로 쓸고 꼬리로 휘감았다. 고양이들이 꼭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았다.
2: 고양이들의 위로? 현우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니 고양이들이 이러는 건가? 이현우, 근데 고양이들이랑 너의 연대감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것 같다?
1: 저도 어제 동네 꼬마 도와주면서 느꼈어요.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도련님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알아듣고 재현해내더라고요. 저랑 꼭 머리가 연결된 것처럼.
2: 얘네들이랑 너 훈련만 좀 하면 다치지 않게 전투에 쓸 수 있지 않을까?
1: 네, 제 생각도 그래요.
2: 애들한테 문자 보내놓고 훈련하면서 답장 기다리자. 그리고 정 연락이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이해진을 찾아보자.
1: 그래요. 넋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합시다.
0: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을 생각하니 유라는 어쩐지 조금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고 기운이 돌아오니 용기도 조금 솟는 듯했다. 유라는 휴대폰을 켜고 연유의 이름을 눌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유라는 길고 긴 메시지를 작성했다.
2: 며칠 전에는 연희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아붙이기만 했던 것 같아. 빈정대기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게도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0: 메시지를 보내자 용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직 중요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유라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2: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 메시지로 말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변명 같겠지만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란주야, 화가 많이 났겠지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0: 무어라 더 덧붙일 말이 있나 고민했지만 다른 말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해야만 했다. 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1: 다 보냈어요? 답장 오기를 기다려봐요. 저도 메시지 보내놨어요. 첫 전투했던 재개발 구역 쪽에서 훈련해볼래요? 거기 고양이는 많고 사람은 없으니.
3: 그래, 그러자.
0: 두 사람이 일어나 움직이자 고양이들도 현우 뒤를 따랐다. 요라의 집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닌데 도착했을 무렵 두 사람의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현우가 도련님과 자신이 합을 맞췄던 이야기를 하자 요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3: 이건 어때?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이 네 등이랑 어깨를 딛고 뛰어서 라투스 시야를 가리면 네가 펀치나 강목을 날리는 거지. 도련님 날리고 펀치도 날리고.
0: 아직 뼈대가 남아있는 캣타워를 가상의 적으로 삼고 현우는 도련님이나 다른 고양이들을 날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고양이들이 등 위에 타면 고양이들을 튕겨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고양이들이 현우의 생각과 달리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녔다.
3: 안 돼! 고양이들이 날아가야 할 도착점을 네가 머릿속에서 정확히 그려줘야지. 그리고 고양이들을 날리고 나서 다시 앉거나 눈을 감으면 어떡해?
1: 다시 해볼게요.
0: 현우가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도대체 동네 꼬마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왔길래 이렇게 변한 거냐고 유라가 물어봤지만 현우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란 말만 할 뿐이었다. 어쨌든 현우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몸이 힘들다거나 그런 동작은 할 수 없다고 징징대던 얼마 전과 달리 유라가 알려주는 자세를 해내려 애쓰고 적극적으로 훈련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고작 하루의 훈련이었지만 현우는 고양이를 등에 태워 높이 띄우는 데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종종 발톱을 넣지 못한 고양이들에게 등을 긁혀도 괜찮다며 허허 웃기만 했다. 이제 현우는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을 캣타워 꼭대기로 정확히 날려보냈고 이후 연속 동작도 잘 해내고 있었다. 훅 펀치 날리기, 각목으로 옆구리 치기, 앉아서 다리를 차 라투스 넘어뜨리기 등등. 현우는 이제 고양이들과 새로운 훈련을 해볼 참이었다. 점프해서 발톱을 세운 고양이 앞발로 라투스의 뺨이나 눈을 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며 현우는 재개발 구역을 뒤져 천막 조각을 가져왔다.
3: 어떻게 할 생각인데?
1: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려고요.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이 천막을 찢는 거죠.
3: 날아오른 뒤 위에서 아래로 발톱으로 긁는 식?
1: 네, 보세요.
0: 첫 번째 주자는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은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천막에 냅다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양이 세수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현우와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1: 다시 해볼게요.
0: 몇 번의 도전 끝에 도련님은 도약한 뒤 발톱을 세워 앞발로 천막을 할퀴도 때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천막을 쭉 찢었다.
3: 우와!
0: 유라가 소리를 지르자 몇몇 고양이는 깜짝 놀라 등 털을 세우며 하악 소리를 냈다.
3: 우와, 도련님 대단한데? 이현우.

0: 하지만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현우의 어깨를 두들겼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훈련을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1: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이예진을 찾으러 가보자.
2: 네.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이 되어도 란주와 연희, 효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요라는 밤새 잠을 설쳐 퀭한 얼굴을 하고 현우를 만났다. 한 손에는 못을 박은 강목을 쥔 채 두 사람은 초대형 변이 라투스와 이예진을 만났던 그 숲으로 갔다. 라투스가 도망친 방향으로 따라가 숨을 만한 장소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다행히도 유라와 현우는 길을 곧잘 찾는 편이었고 두 사람은 쉽게 초대형 변이 라투스를 만난 장소를 발견했다.
1: 여기서 싸우다가 저쪽으로 도망갔고 연희가 그 뒤를 따라갔지?
2: 맞아요. 그리고 사라진 것도 저쪽이었어요.
0: 현우가 나무가 우거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를 따라 걸었다.
2: 선배, 이예진 찾고 있다 보면 란주 선배도 연희도 분명 연락 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0: 유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는 현우 역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사라졌던 방향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다시 철조망이 나타났다. 철조망 안쪽은 폐공장 지대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녹이 슨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2: 선배! 이거 봐요!
0: 현우가 공장을 주시하고 있는 유라를 불렀다. 현우가 가리키는 철조망은 멀리서 봐도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져 있었다. 그 너머에는 이예진의 학교인 미래여고 교복 치마 조각이 찢어진 채 떨어져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도망간 흔적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1: 이현우, 너 어제부터 컨디션 되게 좋다. 대박.
0: 흔히 들을 수 없는 유라의 찬사와 함께 두 사람은 옷이나 팔다리가 날카로운 철조망에 긁히지 않게 조심하며 폐공장 쪽으로 빠져나갔다. 언제 왔는지 도련님과 몇몇 고양이가 두 사람 뒤를 따라 공장 부지에 함께 들어섰다. 둘이서 다니다 보니 다섯이서 다닐 때보다 확실히 더 허전하고 으스스한 느낌이었다. 유라는 미래여고 치마 조각을 손에 쥔 채 더 남겨진 흔적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 개황입니다. 오늘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앞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6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 내지 북풍 5에서 8m, 오후에는 서 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6에서 9m, 오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 오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5에서 8m, 오후 서 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차차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5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차차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3에서 7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3에서 9m,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동내지 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7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동내지 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5에서 9m로 물겠고 흐린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흐린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선 북서 내지 북풍, 오후 서 내지 북서풍 4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4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교실 서해. 북 내지 북동풍 8에서 14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교실 남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 2m 1500헥토파스칼 10.7도, 대치에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7.7도, 블라디보스톡 남풍 3m 1800헥토파스칼 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없고 1800헥토파스칼 10.7도, 청진 바람없고 1800헥토파스칼 10.5도, 김책 바람없고 1800헥토파스칼 13도, 신이주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15.3도, 원산 바람없고 1800헥토파스칼 15.5도, 평양 바람없고 1900헥토파스칼 15도, 해주 남풍 2m 1700헥토파스칼 16.4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14.4도, 백령도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15.3도, 강릉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13.6도, 동해 남서 2m 1800헥토파스칼 12.8도, 서울 북풍 1m 1700헥토파스칼 17.6도, 인천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18도, 울릉도와 독도 동풍 1m 1700헥토파스칼 16도, 서산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13.7도, 울진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15.5도, 포항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1헥토파스칼 17도, 군산,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15.5도, 부산, 북동 2m 1600헥토파스칼 18.8도, 통영, 북동 1m 1600헥토파스칼 17.9도, 목포, 북동 2m 1800헥토파스칼 16.6도, 여수, 남서 1m 1700헥토파스칼 18.6도, 제주, 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18.6도, 서귀포,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19.4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5m 1300헥토파스칼 10.3도, 삿포로, 남서 1m 1001헥토파스칼 11.5도, 네무로, 동풍 8m 1300헥토파스칼 9.8도, 아오모리, 남서 4m 1001헥토파스칼 15.2도, 센다이, 북서 1m 1002헥토파스칼 17.1도, 와지마, 북서 1m 1004헥토파스칼 17.4도, 도쿄, 북서 2m 1001헥토파스칼 18.6도, 하치조 섬, 남서 2m 1002헥토파스칼 20.8도, 사이고,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17.9도, 마쓰에, 남서 4m 1005헥토파스칼 17.9도, 오사카, 서풍 1m 1005헥토파스칼 18.5도, 시오노 미사키 곶, 북동 2m 1003헥토파스칼 18.2도, 이즈하라,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15.8도, 후쿠오카,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19.5도, 가고시마, 북서 1m 1400헥토파스칼 21.3도, 시미즈, 북동 1m 1400헥토파스칼 18.8도, 나제, 남서 2m 1400헥토파스칼 26도, 이시가카 섬, 남풍 7m 1300헥토파스칼 27.5도, 지치지마, 남풍 5m 1011헥토파스칼 2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됐던 기존 조사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5일 브리핑 이후에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곳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으로 기존 발표에 4곳이 추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앞서 조 대법원장은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찾아 벨기에와 유럽연합 측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마타렐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이틀간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과 면담하고 교황청 국무원장도 만날 예정입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6일에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어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7-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은 젠슨 황 최고 경영자 등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난 뒤 내년부터는 HBM4E와 반도체 위탁 생산, HBM5 등 장기적인 협력도 많이 이야기했으며 올해부터 HBM4나 소캠, 즉 저전력 메모리 묘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전성배 씨와 10년 가까이 만나며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나타냈는데도 선거 당시 전 씨와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다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입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 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온주의 정권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으며 이란군의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상대가 휴전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란은 조건부로 휴전 요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던 무적재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SNS에 5만 만의 국제수로를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MT 마리백소호를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영호남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이 느껴질 때 흔히 의심하는 질환 중 하나가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이 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일 텐데요. 원인이 뭘까요? 또 어느 정도의 위험일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내시경 수술은 어떤 방법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죠. 목, 등, 허리, 엉덩이까지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 척추에 문제가 되는 여러 위험들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자세, 심한 운동, 나이,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을 텐데요. 가톨릭대 인천성호병원 정형외과 방청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질환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또 많이 부르시는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중에서도 허리 부위, 즉 요추에 발생하는 추간판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추간판과 디스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1: 네네, 같은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추간판은 네. 우리말이고요. 디스크는 영어 표현인데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즉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0: 네.
1: 중심부에는 수액이라는 그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요. 그
0: 네.
1: 주변을 섬유린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0: 네. 그럼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리는 걸 보면요. 제자리를 이탈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아, 네, 정확합니다. 그 추간판, 즉 그 디스크의 중심에 있는 수액이 그 외부 껍질인 섬유륜을 뚫고 밀려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0: 네.
1: 그 탈출한 수액이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과
0: 네.
1: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디스크가 닳거나 납작해지는 퇴행성 변화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추간판 탈출증은 아주 흔한 질환이지 않나요?
1: 네, 상당히 흔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0: 네.
1: 통계적으로도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원인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또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거나
0: 네.
1: 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막 들거나
0: 네.
1: 이제 뭐 과격한 운동,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요즘은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서 오래 보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뭐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제 과격한 운동, 노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단받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 뭐 질환으로 여겨졌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문제가 뭐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할 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질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력의 문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0: 네.
1: 네 발로 걷는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무섭기 때문에
0: 네.
1: 그 척추가 몸 전체 무게를 수직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이 중력 부하가
0: 디스크에
1: 있는 네 발로 걷는 동물에 비해서 큰 압력을 주는 거고
0: 네.
1: 특히 앉아있을 때는 서있을 때보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역학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0: 네. 또 사고로도 추간판 탈출증의 그 위험은 있는 거죠?
1: 네, 물론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부상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
0: 네.
1: 젊고 뭐 건강한 분들도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제가 외상성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긴 하는데
0: 네.
1: 이 경우는 뭐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환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제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1: 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십니다.
0: 네, 그렇죠.
1: 뭐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다가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0: 네.
1: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사실 병입니다. 근데 방치하면 이게 뭐 꼭 그렇지 않지만 방치하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결론적으로는 허리 통증이 좀 한 1~2주, 한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좀 진료를 보시는 거를 좀 권장합니다.
0: 네. 일단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의 증상이랄까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로 퍼지는 방사통입니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엉덩이나 허벅지, 동아리, 심하면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저희가 자골 신경통이라고도 하는데 또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이런 통증이 심해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찌릿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0: 네.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1: 이제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0: 네.
1: MRI로 보면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탈출했는지 또 어떤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견과 증상을 맞춰서 어떤 병이 원인이 어떤 질환이 어떤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뭐 가장 흔하게 검사하는 것들은 사실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로 이제 환자분들이 좀 가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엑스레이는 결론적으로 이제 뼈 구조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디스크를 볼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를 볼 수는 없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뼈 상태를 봐서 뭐 디스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를 봐서는 디스크를 볼 수 없고 뭐 MRI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T도 말씀 가끔 하시는데 CT도 역시 엑스레이보다는 뭐 좀 맞긴 하지만 역시 이제 MRI에 비해서는 디스크나 신경 같은 연부 조직에 대한 구별은 좀 할 수 있는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0: 네. 추간판 탈출증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0: 네.
1: 디스크가 안쪽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팽륜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륜이 일부 찢어지면서 수액이 밀려나오는 돌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액이 완전히 이제 섬유륜을 뚫고 나가서 생기는 탈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출된 수액 조각이 디스크 본체와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분리 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가 심할수록 신경 압박 정도가 크고 증상도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단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될 텐데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건 비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0: 네.
1: 그래서 약 흔히 말씀드리는 진통제, 즉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그리고 신경 주변에 약을 이렇게 직접 넣는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약 80% 정도는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되도록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상태가 좀 심할 때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1: 되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0: 네.
1: 첫 번째는 대소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거는 가장 응급 상태입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발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지는 마비 증상,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그 정도의 근력이 약해진다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마비 증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 몇 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아프신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저희가 상태가 심한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0: 근데 말씀 주신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단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1: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한 수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다만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빠르게 나빠진다면 그때는 좀 빨리 병원에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내시경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많이 하시는 방법이지 않나요?
1: 네네.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저희 뭐 일본이나 한국, 아시아 쪽에서 내시경 척추 수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의 이제 절개 수술에 비해서 좀 덜 절개하는 덜 침습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 회복이 빨라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관심도가 높고 저희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0: 네. 그럼 내시경 수술은요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네. 많이 받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0: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입니다.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 네. 저희가 이렇게 정의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취 방법이나 절개가 뭐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신체 구조를 직접 변형하거나 뭐 제거하느냐 있어가지고 제가 시술을 판단하는데요. 진짜로 실제로 변형하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 신체 일부를 그건 뭐 수술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술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 차단술 같이 약물만 넣는 경우는 이건 시술로 말씀드리고 내시경 수술은 비록 뭐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수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는 아닌 거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전신 마취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신 마취,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만 마취를 걸어서 할 수 있는 척추 마취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뭐
0: 피부에다가 우리 뭐 꼬맬 때 쓰는 봉합할 때 쓰는 그런 국소 마취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 두 가지 척추 마취 혹은 전신 마취로 진행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의사랑 그리고 마취를 주신 마취과 의사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신 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수술이 끝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유착이 심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수술 중에 발생하거나 뭐 등등의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척추 마취를 했는데 이렇게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중간에 이제 마취가 깨어날 수 있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인력이 좀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신 마취가 좀 더 뭐 편리하고 또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결국 의사의 인력과 수술 범위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신 마취 혹은 척추 마취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은 이렇게 마취과 그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긴 한데 두 개를 구분하자라고 하면 전신 마취는 이제 아예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완전히 마취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척추 마취는 이제 척추 보통 내시경 수술하는 이제 허리보다 약간 위쪽에서 흉추 주변이나 상위 5추 정도 레벨에서 그 척추 관에다가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그 이하로만 마취시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가슴이나 배꼽 뭐 위쪽으로는 깨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하게 되는 아래쪽 허리 쪽이나 다리 쪽은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희 척추 마취라고 합니다.
1: 네. 그 덜 절개 하고 덜 침습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0: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이제 결국 한 약 1cm 레벨로 아주 작게 한 군데 군데 절개한 다음에 그 통화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장점은 역시 최소한의 절개로 인한 또 빠른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방했던 수술은 최소한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육을 좀 젖혀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허리 근육 손상이 일부 좀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내시경 수술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이나 혹은 다음날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도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적게 절개하기 때문에 피도 적게 나고 또 감염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게 관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양방향, 단방향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0: 내시경 그 척추 수술 방식의 차이인데요. 맞습니다. 단방향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구멍으로 내시경 보는 내시경과 그리고 우리가 뭘 작업을 하는 수술 기구를 같이 넣는 방식이고요. 양방향은 작은 구멍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보는 내시경, 한쪽은 저희가 작업을 하는 수술 기구를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아무래도 양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관 그 이제 볼 수 있는 내시경의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 넓고 그리고 기구의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복잡한 수술에 유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단방향은 구멍이 하나라서 더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뭐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1: 최소한의 절개로 인한 빠른 회복이 장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 단점이라든지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0: 이게 저희가 내시경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척추

0: 회사에 도입이 되기 전에 뭐 무릎 관절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깨 관절경 이런 관절에 대해서 수술을 처음 도입된 이제 대신형 수술 방법입니다. 그게 척추까지 영역이 확장이 된 건데 초기에 이제 그런 관절 수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을 볼 때 열쇠 구멍으로 보면 이게 방의 일부는 보이지만 전체는 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은 물론 열쇠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뭔가 자문경 같은 걸로 해서 여기저기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쨌든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1: 그렇게 하겠네요. 네.
0: 그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내시경은 이제 좁은 시야에서 이제 정밀한 조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시야에서도 집도위가 수면도가 높다면 놓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런 단점도 수술하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야로는요. 그래서 모든 뭐 척추 수술에 적용할 수는 없고 예, 저 비교적 간단한 수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있어가지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뭐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기존의 수술법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수술이 필요할 때도 내시경 수술은 가능할까요?
0: 아, 내시경 맞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수술 후에 뭐 재발을 하거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시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 수술로 인해서 흉터 조직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가 더 좀 어렵고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개개인 상태를 좀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있겠죠?
0: 맞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뭐 무거운 물건 들기나 과도한 허리 굴곡 동작은 피하셔야 되고 보통 수술 후 한 4에서 6주는 회복 기간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이후에 활동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도 중요한데요. 허리를 진정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1: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치료를 위해서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0: 매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전문의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이상한 느낌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응급실로 가셔서 보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기간도 짧고 수술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허리나 척추 건강 미루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방청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면증으로 네.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1: 네. 불면증은 매우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네. 유병률이요. 한국인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는 또 귀찮고 싫고 대신에 좋은 거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 불면증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네. 저도 잠이 좀 안 와서 요새 못 자겠어 그랬는데 네. 바로 옆에 계시던 분이 근데 왜 커피를 아직까지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네요.
1: 저는 많이 안 먹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그게 오후에 먹는 커피는 불면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는 이러면 잠을 잘 못 잘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약보다는 일단 비약물적인 인지행동치료가 우선적으로 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5주에서 한 8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을 조정하고 네. 그리고 잠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 및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그 개인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수면 일지라고 해서 수면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해서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고 여기서 뭘 고칠까를 들여다보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0: 네. 참 수면제는 먹기 싫고 다른 좋은 거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우선 수면제와 수면유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예.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는 다른 약입니다.
0: 네.
1: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는요. 일시적인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수면제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처방받기 전에 미리 써보는 약으로 이용되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0: 네.
1: 수면제는 진짜로 사람을 잠재우는 약이

0: 정확하게 취급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반면에 수면 유도제는 수면을 유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인 분변증의 완화를 위해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이 약은 뇌에 작동하는 건 같지만 신경계가 아니라 히스타민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뇌 각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즉 졸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을 이용하는 거라서 수면제 같은 그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약입니다.
1: 네,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요, 수면 유도제의 성분은 뭔가요?
0: 네, 수면 유도제에 사용하는 성분은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디펜히드라민하고 독시라민 이 두 가지 성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성분은 기원이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인데요. 이게 원래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 다양한 약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1: 네.
0: 감기약 먹고 졸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 수면 유도제로 쓰는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도 덜 졸린 약을 넣었음에도 졸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졸림 부작용이 가장 심한 성분을 아예 수면 유도제로 바꾼 약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결국 약으로 바뀐 그런 예고요. 이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은 작용 방식이 비슷합니다. 아까 뇌의 작동에서 잠을 깨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활성, 막 작동하는 것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뇌를 잠들게 만드는 건데 먹고 나면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잠들기 한 1시간쯤 전에 복용하고 복용하실 때 이런 유도만 하는 거니까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잠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약을 먹도록 그렇게 복약 지도해드리는 약입니다.
1: 졸린 증상을 강화해서 만들어진 약이 수면 유도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도 부작용은 있잖아요. 계속 졸리면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을 텐데요.
0: 네. 예, 수면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지 수면 유도제가 부작용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부작용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깨고 난 다음에도 몽롱하고 졸린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물학적으로 보면 디펜히드라민의 반감기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대사에서 빠져나가서 약 성분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반감기가 지나면 효과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가 디펜히드라민의 경우에는 약 9시간, 독시라민은 조금 더 길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10시간 정도 자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음날까지 좀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을 먹고 난 다음날 아침까지 이 약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유도제는 운전주의 약물이고요. 처음 복용하신다면 이게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 일정이나 학습 일정을 짜셔야 됩니다.
1: 수면 유도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물론 밤새 잠 못 드는 것과 비교하면 좀 졸리고 멍한 상태가 되는 건 감수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아침에 좀 멍한 거는 참을만해요 라고 진짜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처럼 오전에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또 역시 야간 수면도 방해를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게 수면은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면 주기가 깨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니까 약에 의존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보조제고 먼저 수면 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0: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계속 이제 졸릴 수 있는 부작용 외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0: 예. 졸림 말고도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맥박수가 증가할 수 있고요.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건조증 그리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배뇨가 안 되는 배뇨작용 등의 부작용. 이게 항히스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수면유조들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천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요로 폐색이 있는 환자는 처음부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대사작용이 느려져 있잖아요. 몸 전체가. 그래서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이 멍한 숙취 효과라고 하는데 멍함 때문에 낙상이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수면유도제를 먹을 때는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수면유도제를 오래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0: 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약에 적응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주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수면 주기를 바로잡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약효가 점점 떨어지면 아 이만큼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양을 늘리게 됩니다. 복용량을 잡고. 특히 뭐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중독 부작용이랑 내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 4주 이상, 28일 이상은 처방할 수 없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수면 유도제는 이게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자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종종 보면요. 이게 열정, 보통 한 열 알이 들어있는 게 한 통인데요. 이걸 여러 통을 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루에 하나 먹으면 열흘은 금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이 사가시면 좀 2주 이상 사용하지 마라. 원인을 밝혀야 된다. 수면 주기 다시 잘 조정해야 된다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본인은 계속 먹던 분이시기 때문에 귀찮게 여러 번 오기 싫으니까 나 이 약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 네. 수면 유도제가 이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만큼 수면 유도제의 오남용이 주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0: 최근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은 유심히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사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어떤 건가요?
0: 청소년들이요. 약국에서 이 쉽게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다량을 복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열 알 넘게 한 번에. 근데 이게 뭐 때문인가 봤더니 SNS에서 이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을 수십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환각 증상을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이른바 오디 파티라고 하는데요. 오디가 오버도즈, 가량 복용 파티가 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서 모부모열하게 따라하는 청소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박사님도 저걸 왜? 막 왜냐하면 이게 약이란 게 제대로 먹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앞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용량의 정량의 수십 배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부정맥, 심장이 막 뛰고요. 발작이 일어나고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랑 워낙 이제 젊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면서 이런 챌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막 서로 공유하는 것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낄지 몰라도 다량의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 약물을 우리 몸은 결국 처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를 시켜야 되고 배설을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위장의 손상이 따라올 거고 간 손상이 따라올 거고 배설기관의 대표적인 심장의 손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 위해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저런 것을 따라했다라는 행동은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

0: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약국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사님들은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서 학생지 사실 성인인지가 요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 젊은 사람이 와서 수면 네. 유도제를 구매하려고 하면 누가 먹을 건지 아. 왜 먹는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개 달라 그러면 안 된다. 네. 없다.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막고 부작용 큰일 날 수 있다. 뭐 호흡 곤란할 수 있다. 뭐 발작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한약사에서도 꼭 주의하라는 이런 경고가 왔었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필요한 성인이 구매를 하실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부작용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수면 유도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약이 맞아요. 독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약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요.
1: 네.
0: 첫 번째, 처음 먹는다면 이 독실함인 성분보다는 방광기가 좀 조금 더 짧은 디펜히드라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1: 네.
0: 디펜히드라민 제품은 용량에 따라서 25ml, 50ml 두 가지로 나옵니다.
1: 예.
0: 그러면 50ml보다는 적은 용량인 25ml를 먼저 선택하여 보시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제 50ml로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독실함인 성분을 써보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이게 2주 이상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또는 계속 먹게 된다라면 이게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지 그게 뭐 저처럼 카페인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사실 이 불면이 많이 생길 때가 그 완경기라고 하죠. 폐경기 때
1: 네.
0: 호르몬의 줄어들면서 불면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쓰기 전에 또는 쓰고 있더라도 수면 사이클,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수면 유도제도 있는데 또 수면을 돕는 수면 보조제, 수면 영양제로 불리는 제품들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멜라토닌은 어떨까요?
0: 아, 네. 멜라토닌 하면 수면의 그 대표적인 영양제로 다 알고 계시는데요.
1: 네.
0: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우리 몸이 밤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몸의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멜라토닌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혈중 농도가 일정 정도 높아지면 졸음이 오고 체온이 살짝 떨어져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1: 예.
0: 아침에 햇볕을 보거나 불이 쫙 들어오거나 스마트폰의 이 블루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해서 그때는 잠을 깨게 됩니다.
1: 네.
0: 원래 몸에서 나오던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노화에 따라서 줄어드는데요. 보통 10세 전후에 가장 활발하고 3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유는 뇌의 송과선이 퇴화하면서 이 멜라토닌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51세에서 65세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에서 35세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예, 65세 이상이 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 네.
0: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마 이 멜라토닌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네. 참 잠이 안 오는 게 많이 또 일상을 힘들게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술로 대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아, 네. 이게 술 찾는 분들이 꼭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면 고라 떨어져서 잠이

0: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술 취한 사이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술, 알코올을 온몸에서 대사하고 해독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몸의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시간은 많이 잤지만 술 먹고 잤을 때 시간은 많이 잤지만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몸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면 건강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잠을 청하는 것은

0: 이게 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술로 복용했을 때는 예, 이 두 약의 효과에다가 알코올의 작용이 더해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기비온의 하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9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강원도 남부 내륙과 강원도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 내륙,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있는 교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흐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부 내륙, 강원도 북부, 강원도 중북부 내륙 지방에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 서해 5도 5mm 내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경북 구름 많이 끼겠고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음악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파주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영서 남부와 강원도 산지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철원 26도, 춘천 27도, 대골령 20도, 강릉 24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8도, 충주 2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28도, 군산, 목포 26도, 광주 30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오후에 경북 북동산지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울산 24도, 창원 25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다가 오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24도, 서귀포 2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후부터 맑겠고 낮 최고 21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주방 현저 기온 16.1도, 습도 71%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개표소 봉쇄 집회는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으로 봤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발포 중단 요구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일단 멈췄습니다. 추가 공격엔 보복을 예고하는 등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1: 반도체 주가 급락에 코스피 지수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밤새 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주가가 오르며 나스닥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국정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지금 이 시각에도 개표소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2: 네,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30대부터 직장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밤새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10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현장 참가 인원은 14,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주말 3만 명이 넘었던 인파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개표소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손으로 쓴 티켓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주말엔 주춤했던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미국 대선 부정선거론 구호로 쓰인 피켓 일부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평화적 집회를 독려했습니다. 다만 많은 인파가 움집하면서 봉쇄 현장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기장을 찾은 여자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의 출입을

0: 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부터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고 투표용지 인쇄가 유권자의 50% 수준에 그친 경위도 들여다봅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2: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3: 이제 투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2: 선거 당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닷새 만인 어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4: 세상에 투표하러 가지고 투표용지가 없으면
5: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2: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단순 무능이냐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고의성 입증이 가를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하지만 실제 인쇄는 50% 수준으로 맞춘 경위도 규명돼야 합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특정해 선관위 발주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거의 뭐 1년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발주를 받을 때는 제 기억에는 몇 명이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2: 선거 당일엔 용지 부족에 즉각 대응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당일 오전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들의 당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수는 어제 기준 전국 9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 수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당일 투입된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 단체 대화방에선 오후 2시쯤부터 이 투표소 투표지 부족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곳에서만 180장가량 부족했고 인근 투표소는 상황이 더 심각해 400여 장이 부족했습니다. 당일 이곳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은 추가 배포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건데 당연히 투표자 대기로 이어졌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100장 이상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에서만 최소 17곳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도 투표소마다 수십 장씩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50곳이라던 투표지 부족 투표소는 상세 파악 과정에 뒤늦게 91곳으로 또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을 1시간여 앞둔 오후 4시 25분쯤 사태를 최초 인지했고 그마저도 민원인 항의 전화였습니다. 이미 투표지를 추가 배포 중이던 서울시 선관위 등의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
6: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고 사후 서울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의결 절차는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이른바 소쿠리 투표부터 투표지 반출 논란까지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혁신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개선은 없었던 셈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용지를 종이봉투로 옮겼던 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는 사과와 위원장 사퇴 후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9: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노정희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8: 이어진 자녀특혜 채용 논란과
10: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8: 지난 대선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때도 대처는 비슷했습니다.
10: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8: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꾸린 자체 혁신위는 흐지부지됐고 혁신 방안도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손봐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1: 선관위 내부 직원 중심으로 이제
5: 장영수
11: 고려대법원 조문 대학원 교수입니다.
8: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등 선관위 개혁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12: 감독기관이다 보니 관련된 법안을 개선하는 데는 좀 주저한 측면이 외부 통제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8: 정치권에선 뒤늦게 헌법 개정까지 언급되는 상황. 독립성을 앞세우며 변화에 소홀히 한 선관위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여야 모두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닷새만 국정조사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4: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13: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곤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입니다.
16: 전혀 관계없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13: 특히 위원 구성에서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17: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5: 장동혁
17: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합니다.
13: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특검도 하자 그 전에 재선거부터 해야 한다며 강경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수기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팽팽합니다.
18: 아직까지 재선거에 대해서 당내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13: 야당의 재선거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19: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국회에서 뭐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공감하고 선거관리체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고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목표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22: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21: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국정기조는 이어가 돼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2: 이길 것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2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2: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21: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2: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이 감사드립니다.
21: 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집권한 뒤로는 달라야 한다며 뼈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마라톤 기자회견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 당시와 같은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은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2: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
7: 여러 채 갖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2: 몇십억 대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게 투기 권장사회였던 거죠.
7: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전세난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결과이고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22: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7: 부동산 공급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모든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김진현 아나운서가 행복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번 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키우는 게 바로 고환율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1,600원 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 놓지 못하는 변수도 있는데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과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데 베팅하는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막는다면 안 그래도 오르던 환율이 더 오르게 되겠죠. 환율이 더 가파르고 비이성적으로 치솟게 되면 수입 물가는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흐름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는데요. 당분간 이런 환율 이슈와 흐름이 우리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모쪼록 이런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주기를 기대해보면서 6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은 농수산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작물들의 생장기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아침 시간을 공략한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여러분 장 보러 가셔서 계란을 고를 때 주로 보는 게 사육 환경을 표시하는 난각 번호 그리고 등급 판정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표시들이 신선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계란이 신선도를 나타내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껍질에 표시된 번호 있잖아요. 난각번호. 이게 정확히 뭔가요?
3: 이게 총 10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4자리는 산란 1자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0101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1월 1일에 생산됐다 이런 거고요.
1: 네.
3: 그 다음에 영문과 숫자 등으로 해서 표시된 5자리가 있는데 이건 생산자 고유번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난각번호, 그리고 1, 2, 3, 4. 이게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1번은 방사 사육을 한 것이다 이런 표시고요. 2번은 축산의 평사 사육, 3번은 개선된 케이지 그러니까 마리당 0.075 제곱미터에서 사육을 했다 이런 것이고 4번은 기존 케이지인 0.05 제곱미터에서 사육을 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총 10자리의 난각 번호가 사실상 계란의 신선도와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사실 계란 신선도는 달기 계란을 낳은 후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데까지 이게 조금 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제 보면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온 이후에도 집에서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지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네.
3: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난각번호 1, 2, 3, 4 같은 경우는 사육 환경을 표시하는 거고요. 등급 판정은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여부 그리고 또 등급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유닛이라는 신선도 기준에 따라서 1 플러스 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 크게 3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것도 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에 매기진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네, 1 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3개의 등급이 매겨지는 걸 호우 유닛이라고 하는군요.
3: 호우 유닛을 기준으로 해서 네. 다른 기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등급을 그 3개 단계 매기고 있습니다.
1: 네, 호우 유닛을 기준으로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신선도만 놓고 따지면 뭐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계란의 신선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험 결과도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저장 온도에 따른 계란 품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에 내놨는데요. 보관 온도를 7도, 15도, 20도, 35도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눠서 최장 42일까지 호유닛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1: 네.
3: 7도씨에 보관한 경우에는 42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76이라는 기준을 나타냈고요. 15도씨에는 18일에서 74.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등급 기준 아니면 플러스 등급을 유지를 한 건데요. 반면에 35도에서 보관한 경우에는 생산 시점에 87.9를 나타냈던 것이 3일 차에서 바로 67.1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1: 네.
3: 12일 차에는 48.4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호유닛을 기준으로 보면은 72 이상이면 1 플러스 등급, 그 2 미만에서 60까지가 1등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과를만 놓고 본다면은 계란 신선도에는 보관 온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호우 유닛이라는 게 그러면 100점 만점인 건가요?
3: 보통 생산된 계란 처음에 생산된 계란은 85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까지 나오는 계란들은 잘 없고요.
1: 네, 그런데 그 중에서 72 이상이면 1 플러스 등급이다. 그렇게 해서 점수별로 나뉘는군요.
3: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계란의 안전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안전성도 난각번호나 등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3: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식용란, 그러니까 계란이죠. 이 계란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좀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식용란은 기본적으로 이물질이나 변질 부패 그리고 살모넬라 여기에 대해서 항생물질 간이 정성 검사라는 걸 일단 실시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농약 34종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34종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을 만약에 넘어서서 계란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폐기가 바로 되는 거고요.
1: 네.
3: 해당 농가는 6개월간 관리 대상 농가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농가 입장에서는 6개월간 계란을 팔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건데요. 이걸 농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모두 안전성은 이미 담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농식품유통연구원이 최근에 친환경 농업 소득조사 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쌀, 사과 등 주요 작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수익성을 분석을 했더니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1: 네, 보통 친환경 농산물 하면은 뭐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가 봐요.
3: 그렇습니다. 이게 시발을 기준으로 일단 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 네.
3: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총 수입을 비교를 했더니 각각 123만 원, 115만 원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들어간 비용은 128만 원, 88만 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 네.
3: 그래서 분석된 소득률이 29.8%, 49.6%로 일반 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요. 사과도 대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친환경과 일반이 각각 총 수입은 798만 원, 882만 원, 비용은 1285만 원, 655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소득률이 6.6%, 58%로 이건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게 수확량은 줄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만큼 또 비싸게 판매되는 것은 아닌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의 현 주소이기도 한데요. 이게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 네. 아, 이렇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더 기피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이제 텃밭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텃밭 농사, 뭔가 전원 생활이 떠오르고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들려주실 건가요?
5: 초여름이 깊어지는 요즘 텃밭인데요. 텃밭은 1년 중에서 가장 요즘 활발한 생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는 시기인 만큼 관리도 그만큼 굉장히 세심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텃밭 관리 요령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년 중 가장 활발한 생장기를 맞고 있는 지금 텃밭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5: 가장 먼저 물관리인데요.
1: 물관리.
5: 예, 기온이 올라가면서 흙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물은 가능하면 아침 일찍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낮 동안 작물이 충분히 수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병의 발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 주기가 꼭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은 비다 온 비가 오지 않아서 한참 좀 감자알이 커가는 시기에 꼭 물 주기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1: 네.
5: 상추도 잎을 수확한 이후에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주 주기보다는 깊게 주기입니다.
1: 깊게 주기요?
5: 예, 매일 조금씩 주기보다는 흙 속 깊이까지 충분히 적시도록 주는 것이 뿌리 발달에 훨씬 좋고요. 특히 토마토나 고추처럼 뿌리가 깊게 자라는 작물은 거득만 적시는 물주기는 오히려 생육을 약하게 만들고 겉흙이 오히려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5: 흙 표면을 긁어준 다음에 이렇게 물을 주면 깊게 물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텃밭에는 아침에 물을 주는 게 좋고 되도록 깊게 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5: 네.
1: 아무래도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이 촉촉한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법이 있을까요?
5: 멀칭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5: 초여름 햇볕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때 지피라든지 낙엽 또는 이제 주변에서 베어낸 풀로 땅을 덮어주면 수분 유지뿐만 아니라 잡초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말에만 텃밭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텃밭에 없는 동안에 수분도 지켜주고 풀도 지켜주는 풀도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아주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그럼 이거는 지피나 낙엽, 뭐 베어낸 풀은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되는 건가요?
5: 그렇죠.
1: 그렇군요. 자, 이 시기에는 특히 물 다음으로 또 햇빛, 이게 빛이 중요하잖아요.
5: 네.
1: 골고루 받도록 돕는 방법은 뭘까요?
5: 가지 정리하고 순지르기인데요.
1: 네.
5: 작물이 왕성하게 자랄수록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이제 겨순을 계속 제거해 주어야 하고요. 겨순을 그대로 두면 영양분이 분산돼서 열매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는 첫 꽃 아래 가지를 정리해서 통풍을 좋게 해주고 병행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초기에 5마디에서 6마디까지는 겨순을 제거해주면 이후 생육이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은 또 지지대 관리인데요.
6: 네.
5: 이 시기에는 줄기가 빠르게 자라면서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지대를 튼튼하게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끈으로 묶을 때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줄기가 굵어질 것을 고려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게 이제 저 같은 초심자들은 집에서 화분 기를 때도 뭐 가지 정리해주고 지지대 관리하는 게 참 까다롭더라고요. 이것도
5: 네.
6: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데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스멀스멀 병충해라고 하네, 병해충?
5: 네.
6: 이 해충이 막 생길 때잖아요.
5: 네.
6: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5: 초여름이 이제 서서히 습도가 올라가면서 해충 발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 네.
5: 특히 진딧물, 총체벌레, 나방류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발견입니다. 매일 또는 이제 갈 때마다 잎사귀의 앞뒷면을 잘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6: 네.
5: 초기에 발견하면 물로 씻어내거나 친환경 자재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많이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6: 그쵸.
5: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친환경 방제는 이제 난항류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오일 계열의 자재를 활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6: 난항류나 식물성 오일 계열의 자재.
5: 네. 이런 것들을 잎사귀 앞뒷면에 자주 뿌려주면 예방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 네.
5: 다음은 이제 웃걸음 주기인데요. 작물이 빠르게 자라는 만큼 영양분 소모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액비나 완효성 비료, 퇴비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수 성분이 또 너무 많게 되면 잎도 무성해지고 병충해도 많아져요. 그래서 열매가 주로 열매도 또 작아지고요. 그래서 칼륨이라든지 인산질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지수질을 좀 줄여서 균형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 기간이지 않습니까?
5: 네.
6: 여름이 시작이 됐고 뭐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이거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어요.
5: 네. 6월 말이면 이제 보통 장마철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6: 네.
5: 이것에 대비해서 미리 배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물이 감을 때는 물을 서로 끌어쓰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라면 이렇게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거든요. 내 밭 물을 빼기 위해서는 남의 밭을 지나가야 하니까요.
6: 그렇죠.
5: 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 고랑을 깊게 정비해주고 필요하다면

0: 배수로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잎이 너무 무성한 부분은 일부 정리해서 통풍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습도가 높아지면 병해가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확관리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상추, 깻잎, 열무 같은 잎채소는 너무 키우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에서 자주 수확해서 소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다음 생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이나 애호박도 조금 어린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맛과 품질이 더 좋습니다.
1: 네.
0: 장마철을 앞두고 익어가는 완두콩과 강낭콩은 푸콩일 때 수확하는 것이 풍미가 더 좋고요. 꼬투리가 볼록한 상태에서 아직도 꼬투리가 촉촉한 상태에서 수확하는 게 완두콩이나 강낭콩의 수확 비법입니다. 수확량이 많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고에 넣어서 냉동 상태로 보관하면 식감도 변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특히 이제 배수를 또 강조해 주셨고 텃밭 관리를 위해서는 욕심내지 않고 주변 다른 텃밭들과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0: 네.
1: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낫겠죠?
0: 네. 보통 농사는 이제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봄 농사, 장마 이후는 이제 여름 농사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보통 콩꼬투리는 이제 다른 뭐 대두콩이라든지 뭐 서리태라든지 이런 대두콩 종류는 꼬투리에 털이 있어서 물을 튕겨냅니다. 그런데 강낭콩과 완두콩 꼬투리는 털이 없어서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꼬투리 안에서 콩이 싹이 트는 수발화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수확하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종자용은 미리 뿌리째 뽑아서 말리면 또 그 꼬투리 안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마 끝나고 7월에 다시 심어서 가을 재배도 가능하거든요. 보통
1: 네.
0: 강낭콩과 완두콩은 두벌콩이라 그래서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1: 네.
0: 예. 다음에 이제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는 수확 이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양파망에 넣어서 좀 큐어링 과정을 거쳐야 건강하게 보존이 가능합니다. 초여름 텃밭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보람도 큰 시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텃밭을 둘러보면서 상태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꼭 좋은 관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1: 네, 관리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우리 씨앗도 서관 행사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0: 네, 6월 말쯤에 해서 수확한 완두콩과 강낭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 완두콩과 강낭콩으로도 두유를 만들어요?
0: 네.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또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저희 이제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사무실이 수원의 경기도 상상캠퍼스에서 상상캠퍼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두콩도 포함해서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으로 건강한 두유를 만들어서 맛도 한번 비교해보고 토종콩의 활용법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1: 대표님도 두유 만드세요?
0: 네, 저도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먹죠. 완두콩은 살짝 익혀서 강낭콩은 푹 익혀서 이렇게 해 보면 일반 대두 두유보다는 훨씬 더 좀 감칠맛이 있는 그런
1: 그렇군요.
0: 맛을
1: 궁금하신
0: 냅니다.
1: 분들은 이제 6월 말에 수원의 경기도 상상 캠퍼스에서 또 씨앗도서관 행사 때 맛보실 수 있다는 점
0: 예.
1: 전해드리겠습니다.

0: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생강을 심어놓고 잊어먹어야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1: 네.
0: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을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걱정된다면 한번 살짝 심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보면 하얀 촉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1: 네.
0: 네.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0: 생각이 이제 썩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1: 네.
0: 이렇게 파보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렇게 흙으로 다시 덮어주셔야 건강하게 올라옵니다.
1: 네. 일단 생강은 두 달 이상 걸리니까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59 쓰시는 분. 대파잎이 흰색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또 봄배추의 비료나 벌레 퇴치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대파잎이 흰색으로 얼룩져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0: 흰색으로 얼룩졌다는 얘기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이 얼룩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총체벌레가 즙액을 빨아먹은 흔적인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그 꼬불꼬불 이렇게 흰색 얼룩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굴팔이라고 하는 해충이 이제 들어가서 즙액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식감이 좀 떨어지죠. 그거 빼고는 깨끗한 흐르는 깨끗한 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먹으면 먹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1: 괜찮아요. 잘만 씻으면.
0: 예. 근데 좀 약간 좀 질기고 식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1: 네.
0: 드셔도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봄배추의 비료나 벌레 퇴치법도 알려 주시죠.
0: 네. 봄배추 농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벌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난황류라든지 아니면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친환경 방제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봄배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친환경 요법으로 봄배추 벌레 퇴치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질문 볼게요. 1920번 쓰시는 분. 텃밭에 빈 곳이 좀 남았는데 지금 고추를 심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0: 네. 추가로 땅콩도 종자로 심어도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1: 땅콩, 고추.
0: 좀 늦긴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5월 초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지금 심으시려면 아마 이제 종자로 심는 것보다는 모종 상태로 심어야 그나마 조금씩은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고추도 그렇고 땅콩도 그렇고 모종으로
0: 네. 네.
1: 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전달드립니다. 자, 이어서 7055 쓰시는 분. 자, 두 개의 질문 보내주셨어요.
0: 네.
1: 남부지방인데요. 양파 수확은 비 맞으면 피해 대책법이 있나요? 저장 방법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박과 수박은 덩굴 주기를 지주대로 올려서 재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0: 네.
1: 한번 해결해보죠.
0: 남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와서 사실은 이제 월동작물들 이제 큐어링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말리는 것을. 그래서 좀 넓게 펼쳐놓고 겹치지 않게 양파를 펼쳐놓고 선풍기라든지 이런 걸 틀어서 이렇게 좀 큐어링 과정, 말리는 과정들을 좀 거친 다음에 양파망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 말린다는 게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바짝 말려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양파망에 넣어서도 좀 그 건조한 곳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를 한 켜 양파 놓고 신문지로 덮어주고 양파 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켜켜이 신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호박과 수박은 보통 이제 지주대를 올려서 재배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좀 그 이렇게 지주대로 키우기 쉬운 수박들이 있어요. 애플 수박이라든지 망고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과가 작거든요.
1: 네.
0: 근데 커다란 수박은 지주대를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양파망 같은 데다가 열매를 넣어서 지주대에다 묶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과실 자체도 지주대에다가 묶어서 걸어주는군요.
0: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주대로 키우게 되면 물 관리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뿌리 쪽만 이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주 물을 줘야 마르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김수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깻잎을 심었는데 연잎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웃순을 따야 옆으로 잎이 자라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깻잎 네. 지금 기르고 계신가 봐요.
0: 네. 깻잎이 이제 지금 심는 깻잎들은 잎을 수확하기 위한 들깨고요.
1: 네.
0: 이제 8월절쯤에 심는 것들은 이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깻인데 지금은 이제 깻잎을 수확하는 철이니까요.

0: 보통 이제 위에 웃순을 좀 잘라주면 옆에서 곁순에서 계속 깻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랫잎부터 계속 소비를 해 나가시면 깻잎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질문인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웃순을 따야지 계속해서 옆으로 잘
0: 던져서 이렇게 수확을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지금은 잎을 수확하는 시기고 좀 더 지나야 이제 네. 깨를 네. 수확하는.
0: 네.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가 다른 작물이 속합니다. 지금은 이제 잎들깨형. 그다음에 8월에 파종하는 것들은 이제 열매깨형. 들깨를 이제 심는 거죠.
1: 네. 자, 유익한 정보들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 테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을 공략한 마케팅, 오늘은 아침 시간을 공략한 그런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 같은데 요즘 기업들이 유독 아침에 주목을 한다고요?
3: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은 그냥 잠에서 깨어나서 출근이나 등교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 정도로 여겨졌는데요. 이제 아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또 미라클 모닝 열풍이 계속되면서 아침 운동, 독서, 식사 등등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는 아침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아침을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러닝을 하거나 필라테스를 즐기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조식을 즐기는 모습 등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하나의 아침 문화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 네.
3: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가수 장범준 씨도 미라클 모닝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1: 미라클 모닝 공연이면 아침 일찍 하는 공연인가요?
3: 네,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녁 시간을 떠올리는데
1: 그쵸.
3: 무려 저희 방송 시간보다 이른 새벽 6시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세상에.
3: 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공연장을 찾고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이제는 아침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특별한 경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장범준 씨 대단하네요.
3: 아,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사실 목소리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요.
1: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3: 네. 그래서 브랜드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아침이라는 시간 이때 만들어진 습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는 브랜드가 또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활용품 등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아침 루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브랜드들이 왜 아침에 주목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아침 시간을 공략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아침 루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시리얼 브랜드가 사람들의 아침 식사 습관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요.
3: 네, 시리얼 브랜드 K사가 전지적 아침 참견 시점이라는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소비자들은 내가 오늘 먹은 실제 아침 식사 사진을 SNS에 올리면 영양 전문가가 식단에 대한 맞춤형 코멘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 네.
3: 근데 꼭 시리얼 사진만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나 샌드위치, 출근길에 마신 커피 한 잔, 뭐 집에서 차려 먹은 식사까지 모두 가능했다고 해요.
1: 모든 뭐 간단히 먹는 아침 식사 다 되는군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K사는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역시 소비자들의 아침 식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아침 식사를 평가만 해주지 않고 이 직접 올린 아침 식사 사진 약 1,700건을 분석해서 한국인의 아침 식사 인사이트 리포트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1: 네.
3: 이 리포트에서는 단백질과 채소, 과일 섭취의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탄수화물, 특히 통곡물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나타났다고 해요.
1: 아, 오히려 탄수화물이 부족했군요.
3: 네, 그래서 K사는 이를 통해서 통곡물을 조금 더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사의 시리얼을 같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1: 네.
3: 근데 사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과거 기업들이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시장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다시 인사이트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K사가 소비자들의 아침 식사 습관 자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관심이 단순히 자사 제품이 아니라 이 아침이라고 하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시간 카테고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시리얼 회사가 본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습관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3: 네.
1: 그 자체가 굉장히 넓게 보고 멀리 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도 아침 식사를 겨냥한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3: 네. 미국의 도넛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닝 이벤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 네.
3: 최근 K도넛이 오전 시간에 음료를 주문만 하면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한 무료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침 시장을 노린 꽤 전략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석이 돼요.
1: 아, 음료를 주문하면 도넛을 무료로 제공한다.
3: 네. 사실 일본은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일반 식당은 비교적 늦게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3: 근데 아침 시간대는 이미 모닝 세트를 판매하는 일본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강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시장이거든요.
1: 네.
3: 근데 다만 이들이 달달한 도넛을 주력으로 판매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도넛이 간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1: 네.
3: 이렇게 커피나 음료를 사면 도넛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아침에 도넛도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습관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공짜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아침에 항상 이 브랜드에 방문해서 커피 사고 도넛을 먹는 그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3: 또 이 무료 제품보다도 출근길에 기분 좋은 경험을 선점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받은 이 작은 선물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네, 브랜드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도넛을 주로 먹는 시간대를 바꿔서 아침 루틴에 우리 자사 브랜드를 포함시키고 판매까지 노리는 똑똑한 프로모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브랜드들이 아침 시간을 공략한 마케팅을 펼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3: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진행한 서프라이즈 알람 캠페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햄버거 프랜차이즈 M사가 당시에 점심과 저녁 메뉴는 강했지만 아침 메뉴인 맥모닝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 네.
3: 그래서 보통이라면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고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매일 사용자가 아침에 울리는 알람을 끄면 다른 선물을 나타나는 서프라이즈 알람이라는 알람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1: 네?
3: 이 알람을 끄면 메뉴의 할인 쿠폰, 무료 쿠폰은 물론이고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생활 정보나 재미있는 콘텐츠, 심지어 현금 경품까지 랜덤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알람을 끄기만 하는 행동을 할 뿐인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을 기대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1: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네요. 아침에 일어나 태어나자마자 그 제품과 브랜드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또 알람이 사실 굉장히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네. 이 부정적인 순간을 기대감으로 바꿔버렸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이벤트 같지만 당시에 브랜드가 소비자를 깨우는 순간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아침 출근길보다 한 단계 앞선 기상순간을 공략하고 싶다면 이런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아침 식사 그리고 아침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최근에는 아침 자체를 즐기는 문화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가 이른 아침에 파티를 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3: 네, 올 초와 5월 서울 북촌에 위치한 공간에서 캐비어 모닝 레이브라는 행사를 개최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 출시한 화장품의 원료가 캐비어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파티를 열었고요. 또 레이브 파티란 주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배경으로 밤새워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즐기는 대규모 댄스 파티를 뜻하는데요.
1: 네.
3: 이 브랜드는 이 레이브 파티를 오전 8시에 진행해서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자아냈어요.
1: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오전 8시부터 틀었군요.
3: 네. 그러나 술은 마시지 않고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면서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1: 네.
3: 또 행사 이름에 들어간 캐비어를 활용해서 캐비어 핑거푸드, 캐비어 주먹밥 등 가벼운 음식을 제공하고 또 화장품 브랜드에 맞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 주거나 포인트 메이크업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행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침 시간을 파티를 즐기면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만든 거죠.
1: 네.
3: 그래서 신제품 소개를 하고 피부 측정을 하고 메이크업 시연을 중심으로 뷰티 행사를 진행했다면 오히려 이 브랜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라이프 스타일, 활기찬 아침 같은 키워드를 파티에서 강조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파티가 밤에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아침에도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문화도 제안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아침이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힙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재해석이 이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좋은 경험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 오셨대요.
3: 아,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1: 네.
3: 네, 뭐 못 오신 분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 아, 대단합니다. 저 오늘 사례들을 보니까 브랜드들이 아침을 공략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예전에는 브랜드들이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이제는 소비자를 언제 만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3: 이 시간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새로운 경쟁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함께한 브랜드가 그날 하루를 함께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 아침 시간을 먼저 차지하는 브랜드가 가장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네. 자, 특정 시간을 공략하는 법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말할 때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 이상이라고 하면 세 번을 포함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걸까요? 이 경우엔 세 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번 이상이라고 하면 세 번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뜻하는 것이죠. 이상이란 말에서 이는 한자 써 이자를 쓰는데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하도 있습니다. 이하는 이상처럼 그 숫자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점 이하라는 것은 70점도 포함해서 69점, 67점 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만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은 안일 밑자에 찰 만자를 쓰는데 이하와는 달리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수를 가리켜 50세 미만이라고 하면

10세를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의 연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상과 이하 그리고 미만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어제보다 햇볕이 더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큰 더위는 없겠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정도의 강한 자외선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라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이동하실 때는 긴 소매나 모자 등으로 볕을 잘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지나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됐던 기존 조사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5일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곳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으로 기존 발표에 4곳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찾아 벨기에와 유럽연합 측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이틀간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과 면담합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16일에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전성배 씨와 10년 가까이 만나며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선거 당시 전 씨와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다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 3명 외에도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한 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들은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경기 용인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끼임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사과문에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아워홈 용인 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시트벨트에 목 부위가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잇따라 만나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영훈 부총리는 어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서 젠슨 황 CEO와 만나 엔비디아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피지컬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기가와트급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급락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 오른 7405.73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6% 오른 25929.663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인텔의 AI용 반도체 칩을 대량 주문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은 11.19% 급등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마이크론의 주가도 10%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반등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영호남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 모두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국민의 경고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성일종 의원과 차례로 인터뷰합니다.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0: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시진핑 주석이 어제 7년 만에 평양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북중 간 외교, 군사, 경제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네요.
1: 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은 7년 만에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특별히 친근하다면서 외교와 법집행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1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과거와 달리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점인데 대신에 북중 양자관계와 전략협력, 경제협력 확대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외교와

0: 시한 군대 교류 강화란 새로운 목표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한반도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서 중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도 눈길을 끄네요.
0: 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수행단은 비서실장과 외교, 국방, 경제수장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장이 배석한 건 북중 군사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준 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이 됐고요. 경제정책과 통상 책임자들까지 동행한 걸 보면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북한도 시 주석을 성대하게 환영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는 어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인데 중국은 당분간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경제와 외교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에서부터 부동산, 검찰개혁, 북핵 문제 등 각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해당 기관들이 사실상 대통령 휘하에 있다 보니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사실상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네, 이 사안은 여야 간 논란이 큰데 쟁점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민주당이 이미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게 가장 논쟁적인데 야권에선 이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도 했죠.
0: 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쪽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법무부 일각에선 경찰 수사가 이제 늘 완벽할 수는 없으니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후에 신설되는 공소청에 일부 제한적인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공을 국회로 넘긴 겁니다.
1: 네. 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밝혔네요.
0: 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7월 다음 달에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면서 거주용 주택은 보유해야 하지만 사치품화된 주택은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건 개인의 자유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투자성 주택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가 투기 투자 수요로 보고 있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1: 수도권 전셋값 상승과 물량 부족에 대한 입장도 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을 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거다. 전세 물량뿐 아니라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는데 물량 부족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논리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축소되는 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인식을 내비쳤고

0: 했고요. 또 취임 후 1년간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호평을 하면서 그 덕에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표심에 나쁜 영향보단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올해 1월부터 제가 구두 개입을 통해 그러니까 압박 발언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선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1: 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가 더 많은 걸로 드러났네요.
0: 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 때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보낸 곳이 14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조사 결과 때보다 무려 73곳이나 늘어난 건데요. 지역별로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곳, 인천 18곳 등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도 어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당 일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4,700장이 넘었고요.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경우에 436장이나 모자랐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 한 투표소에선 오전 11시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걸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을 한 것도 중앙선관위 차원의 의결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한 걸로 의원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1: 네. 어제 여야가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0: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나란히 국회의원과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이제 내일 이후에 여야가 협상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선관위와 전혀 관련 없는 청와대 조사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건 맞지 않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하자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무총리 이렇게 4부 요인과 만나서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고 말한 어제 새벽에 공교롭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무력 충돌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에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여러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과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서 소위 말해 이런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습을 하자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중동지역 분쟁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선 미사일을 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에겐 보복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1시간 정도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스라엘은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매일 가는 출근길이지만 교통상황은 매일매일이 또 다르죠. 고속도로 출근길부터 살펴드릴게요. 현재 사고 구간 없고요. 정체도 평소보다 덜한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목포 쪽은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 평소보다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 천호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동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가는데 35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방금 끝난 미국 증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3: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장 시작 전에 중동의 군사작전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네. 뭐 종료 선언이라든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리스크 완화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의 어떤 부분을 좀 제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세가 또 같이 들어오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그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돋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애플이 이제 WWDC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좀 살짝 좀 이제 투심을 흔드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플은 살짝 좀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장 마감을 좀 앞두고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우려 섞인 좀 기대감보다는 이제 좀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1: 예.
3: 이와 관련돼서 지수의 어떤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 전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3: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것도 반도체였고 오늘 또 이제 하드캐리한 것도 반도체였는데
1: 네.
3: 일단 확실히 이 반도체 업종과 관련돼서는 일단 수급에 제가 볼 때는 이 이동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3: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이제 이 ETF 통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된 금액이 한 550억 달러 규모였던 매물이 제가 볼 때 쏟아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롱숏 이와 관련된 포지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반도체 업종의 어떤 강세장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말 중에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자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3: 어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좀 상당히 강했던 섹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가장 약했던 섹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특히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보면 메모리 랜드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뭐 램 리서치라든지 이제 ASML 같은 종목들도 같이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업사이드를 높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소비자 기대조사 SC 결과가 나왔는데요. K자형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일단은 이제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물가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혼재된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3: 단기적으로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하면서 물가 안정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경기 전망 측면에서도 고용 불안 심리가 좀 상당히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 둔화도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내수에 대한 불안이 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후 실업률 같은 경우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좀 외형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만 가계의 실질적인 펀디멘탈은 위축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K자형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국제유가는 어땠을까요?
3: 아, 국제유가 참 90달러 선에서 내려오기 살짝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 좀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어떤 이제 보복 공습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 전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시장 자체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지금 뭐 브렌트 유레인지 WTI 기준으로 봤을 때 다들 이제 90달러 위에 좀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계속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우리 증시는요,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였어요.
3: 아, 어제 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반도체 급락의 여파를 제압되는 고스란히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8.29%,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8% 밀리면서 지금 이제 8,000선 내줬고요. 코스닥은 1,000선을 내주는 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네. 9시 3분에 이제 코스피, 오후 2시 36분에 코스닥.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양 시장에 하루에 동시에 걸렸고요. 사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좀 이란 뭐 이런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4일 이후에 올해 두 번째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뭐 시장이 그냥 뭐 녹아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증시 낙폭이 상당히 큰데 원인, 주요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3: 저는 이제 미국이랑 좀 비슷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ETF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대상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ETF 시장의 어떤 상승세, 어떤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 ETF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지난 8일까지 봤을 때는 470조까지 거의 4.7배가 늘어나면서 ETF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커가는 상황에서, 이 ETF를 지금 이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지수 추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승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더 사고 하락하면 또 종목을 좀 이제 줄이는, 매도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매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낙폭이 강할 때는 기계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이성적으로 좀 확대가 좀 커지는 네. 좀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결국 이러한 좀 ETF의 수급 불균형이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좀 집중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좀 찾기 위해서라면 조금 해소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이 좀 숙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국내에 와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던 젠슨황 엔비디아 CEO. 어제가 마지막 일정 소화했습니다.
3: 네. 일단 뭐 젠슨황 CEO가 지금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 대기업 들의 어떤 지금 순회 방문, 거의 도장 깨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제 SK에서 일단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SK텔레콤과도 좀 만나면서 네. 지금 엔비디아의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 특히 이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제 TSMC로 이어지는 이 삼각 편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양사가 지금 기존의 HBM 분야를 뛰어넘어서 로봇용 플랫폼이라든지 AI 슈퍼컴퓨터, CPU, PC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엔비디아의 거의 주력 분야의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을 공동 개발하는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메모리 파트너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포지션으로 격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뭐 LG그룹, 뭐 네이버, 현대자동차 다 이제 방문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신라호텔 영민관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을 또 마지막으로 회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와는 이제 AI 가속에 탑재된 HBM 수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HBM4에 대한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좀 메모리 그 이상의 것들을 좀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TV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1: 예능 프로그램 출연 말씀하시는
3: 네,
1: 거죠?
3: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아, 일단은 간밤에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0: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뿐만 아니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수급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만 얼마큼 수급이 도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지수 반등 시에 가장 먼저 상승하는 섹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아무래도 좀 주가의 어떤 계좌의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간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은 평년 초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진 않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8, 광주가 30,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높은 온도에 비해 상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들어서면 그다지 더위를 느끼지 않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동풍이 불어오는 강원도 속초와 경북 울진은 22도로 오히려 평년보다 낮아서 선선하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하고 오존 농도가 높다고요?
1: 네, 오늘은 맑은 가운데 햇볕에 가려질 구름이 없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남부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후가 되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경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오존은 강한 일사가 내리쬐을 때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외선처럼 양산이나 모자로 가릴 수 없고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를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호흡기나 심장 질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오존 때문에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소나기 소식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1: 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일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북동 내륙, 북동 산지에 소나기 예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특히 모레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0: 네, 자외선에다가 소나기까지 있으니까 우양산 한 개 정도는 늘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부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0: 네. 어제 취임 1년 기자회견 예. 한 3시간 정도 네. 했죠. 예. 아무래도 선거 직후여가지고 그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는 경고다. 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뭐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심판의 영역이기보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께 깎아왔던 신뢰들이 결국 드러나는 선거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정 기조를 1년 만에 변환하는 것보다 국정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서 주신 뼈아픈 실책들은 바로 잡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국정 기조를 변화한다거나 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국정 서포트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그 투표소 개표소죠. 이제는 봉쇄 시위가 이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주권 감수성 이건 처음 듣는 예. 말인 것 같은데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대통령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 뭐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실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피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실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참정권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을 지금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서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공소 취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다.
1: 네.
0: 어쨌든 기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 해야 네.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거죠.
1: 그러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는데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공소 유지의 측면이거든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 공소취소 논란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하는 곳에서 공소취소나 공소 유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립적인 특검에서 공소 유지에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현직 대통령이 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특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계속 하잖아요.
1: 이게 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제1야당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법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1야당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도 이겨냈고 실제로 몇 번의 재판 수백 번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수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제1야당 전부 다 수사권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문제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특검이 아닙니다. 공소 유지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유지해서 재판을 나중에 받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사했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립적인 특검이 가져야 할 고유 권한인 것이지 마치 취소만 관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주는 것은 저는 야당의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부동산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 이유라는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어제도 이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예.
0: 그리고 7월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바뀌지 않겠느냐.
1: 네.
0: 선거 결과를 놓고 이런 기대도 일부 있었어요.
1: 그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했을 때와의 다른 점은
0: 네.
1: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이념에 기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정상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값 잡아야죠.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구조를 만들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구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개편은 필요한 것.

0: 바로 잡아야 된다. 다만 이 부동산 하나, 그러니까 내 집 하나 갖고 있다고 과도하게 세금에 몰리거나 내 집 하나 있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되는 부분, 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려해서
1: 네.
0: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어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가 나란히 냈지 않습니까?
0: 근데 예.
1: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낸 국조 요구서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
0: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국조의 주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네. 책임자는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 지금 사실 언론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0: 예.
1: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정조사 요구서 안에는 경찰의 강제해산과 물리력 행사 논란까지도 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0: 네.
1: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투표소 앞에서 벌어졌던 그것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것은 협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된다.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상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에 의해서 야당이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제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경찰의 물리적 해산 이런 것들 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담이 없다면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바로 협상 테이블에 오시면 오늘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특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도, 진보, 보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봐서 협상의 문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과는 다르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특검 추천권도 협상에 따라서는 야당에 줄 수 있습니까?
0: 뭐 충분히 여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1: 자, 지금 그 약간 해법을 놓고 뭐 요새 백가쟁명식이다라고
0: 네.
1: 할 정도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당에서 박선원 최민희 의원이
0: 네.
1: 문제 발생 지역은 재선거를 하자. 일종의 선택적 재선거를 일으키는데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개별 의원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 의원이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되기는 거겠죠.
1: 네.
0: 그리고 이미 소청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국조보다 특검보다 재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0: 네.
1: 이 재선거가 문제가 있는 지역의 재선거가 아니라 전면 재선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을 흔드는 이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은 장동혁이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구하기 위한 장동혁 일병 구하기를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중앙선관위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응호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공동 발의할 생각도 있다 이런 입장도
0: 예.
1: 내놨고요. 감사원 직무감찰 의무화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0: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미 사실 헌재에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라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헌법상 안 되는 헌법상 독립기부를 법률로 고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헌법 개정

0: 이라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독립적이고 무소불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조는 헌법 개정이라도 추진해서 반드시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그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헌법적 독립기관인 선관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은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 소원이 걸릴 만한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을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발의하신 거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는 마음 정도는 이해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민주당의 또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결국은 전당대회 당대표 예. 선출인데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0: 이미 사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후임 총리가 지명됐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많은 그 분석들은 김민석 총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도 기정사실화하니까 일단 2파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관심은 이제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네. 하느냐 안 하느냐 얘 또 모아지고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마의 여지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송영길 대표도 출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리더십으로 내각이 잡음 없이 달려왔다. 이런 말을 하신 걸 갖고 네. 김민석 총리 손을 좀 더 들어준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을 했거든요.
0: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뭐 정당의 뭐 이런 논리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총리께서 도맡아 하셨고 실제로 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 느끼거든요.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잡음 없이 그리고 국정 운영과 국정 성과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그런데 여론조사 하나가 어제 화제였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일부터 5일까지니까 이제 선거 기간을 끼고
0: 네.
1: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5.2%를 예. 나와서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한 수치예요. 이게 무선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리얼미터 쪽의 분석은 투표용지 부적 사태에 대한 행정책임론,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실제로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높은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뼈아픈 실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그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반드시 서울시장을 탈환했어야 됐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든 재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원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금 예.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단순히 지방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방선거를 총 진두지휘했던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들 언론이 내놓고 있는데
0: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던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만약에 그 권력에 대한 책임론이라면 충분히 향후 전당대회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습의 기간이고 지금 심지어 우리 그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남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조금 이르게 사퇴한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책임론은 반드시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급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동시에 들거든요.
1: 네.
0: 그러나 뭐 정답은 없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책임을 크게 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최고의 이 선택도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네. 지방선거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예. 향후의 과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백서 얘기도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의원님 생각에 전면에서 또 선거운동을 하셨잖아요.
0: 네.
1: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민주당이 벌여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념 정치는 끝났다. 오로지 이념만 바라보고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받았던 것도 국민들께는 실용 정치이고 지금 내 삶의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민주당은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로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 이념보다 실용이다. 라고 하는 지점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에 계신 젊은 청년들도 비단 참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1: 아, 네.
0: 이미 기득권화된 정치권도 마음에 안 들고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중체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를 많이 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만 느낄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치권의 개편을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번 선거 결과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의원님이 지금 경기도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당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주요 도시 들의 또 시장직은 국민의힘에서 이겼단 말이죠.
0: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고 실용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이념에 입각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면 줄투표. 그러니까 민주당만 찍으면 민주당만 찍고 국민의힘을 찍을 거면 국민의힘만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사실상 통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어요. 직접 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용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을 못 따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그 김인석 총리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 지명을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0: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 많은 그 설왕설래 끝에 한성숙 장관이 지명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한석숙 장관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오래 봤지만 엄청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하나 체크 다 하시고
1: 네네.
0: 실제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일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신 게 눈에 띄었어요.
0: 실제로 네. 공무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있다. 일 너무 많이 한다.
1: 일 너무 많이 해서요.
0: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국민들께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사실 급한 게 원구성이지 않습니까?
0: 예.
1: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커요.
0: 예.
1: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0: 뭐 아무래도 법사위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민주당에게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다.
1: 절대 안 됩니까?
0: 예,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운영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투쟁적인 이런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1: 네, 선거 전에 얘기를 나눠보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뭐 충분히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예. 관행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11대 7의 이 배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는 뚜렷합니다. 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모양이 보인다면 18대 0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말 그 이재명 정부 이제 1년 지나고 4년 동안 국회가 할 일을 해 주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떠한 원내대표가 뽑혀서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어떠한 것으로 결정이 날지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전략적인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지금 법사위는 예.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걸로 비춰지고요. 예. 나머지 자리 중에서 좀 이게 협상 가능한 자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0: 과거에 11대 7로 나눴을 때도 저희는 경제 파트는 여당에서 맞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뭐 기재위라든지 네네. 뭐 여러 뭐 정무위라든지 이런 위원장직을 넘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트에서 네. 뭐 산자위 이런 네네. 것도 넘어가 있었죠. 네네. 그러나 경제 파트도 일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는 환율 문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 문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여당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뭐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서 뭐 전체 의석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이긴 네. 합니다만은 또 무소속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공격수라고 보통 불리는 네. 네,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했어요. 하반기 22대 국회 하반기는요. 어떤 기조로 민주당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0: 민주당은
1: 계십니까?
0: 첫 번째도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 두 번째도 국정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민주당의 뚜렷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생각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요. 조국 네.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요. 논의 어떻게 될까요?
0: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가 평택 선거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한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쾌적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특히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위험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성격 인터뷰 2부에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내일 선거인데 오늘 보니까 원내대표 출마자들 토론회가 오후에 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다.
1: 예, 그렇습니다.
0: 의원님 참여하시죠, 토론회?
1: 아, 물론이죠.
0: 네, 다른 두 분 후보님들도 참여하십니까?
1: 예, 다 나오십니다.
0: 네.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이 좀 치열하게 붙을 거로 생각하세요?
1: 공통 질문이 있고요. 어. 또 의원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습니다.
0: 공통 질문지는 아직 받아보신 건 아니신 건가요?
1: 어, 다들 나왔습니다.
0: 네, 어떤 예, 뭐 내용?
1: 당의 개혁 방안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
0: 네.
1: 그런 공통 질문이 있고
0: 네.
1: 이제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즉석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0: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원래 당초 일정이 오늘 선거가 있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늦춰졌어요.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과 김도읍 의원이 일정을 좀 연기를 해야 된다.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수용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과정이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어떤 점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1: 그거 요구한 것은 저희 당의 공부 모임 계신 또 대안과 미래 같은 데에서
0: 네.
1: 그 일정이 공고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 연기를 좀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와 김도읍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또 전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기가 조금 됐습니다.
0: 네.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이 해석은 맞습니까?
1: 뭐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사실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일이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론회가 또 있는 것도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뭐 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는 아시겠지만 요새 워낙 굵은 현안이 굵직굵직한 주제 현안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당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바꾸어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유형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바꾸는 것이 그 당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아까 시기를 얘기,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흥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누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또 뭐 여러 가지 정당이니까 계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서는 게 또 어떤 사람을 의원들이 선택할 것인지 이게 민심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간을 좀 가능하면 법적으로는 뭐 다 요건을 정해서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 당이 변하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아마 그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재선들이 함께 공동으로 옛날 같으면 초선 한번 재선 한번도 하고 또 다른 공부 모임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을 해서 그런 판단 기회를 좀 더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0: 네. 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핵심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1: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저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1: 이번에 핵심의 의제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언론들이 그런 질의를 새 후보한테 공이다 냈었고요.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를 물으셨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입당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0: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옛날 우리가 정당사를 이렇게 봐보면 여러 큰 이벤트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진퇴들이 비교적 그 결정이 되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도자들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수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판단을 통해서 진퇴 문제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0: 네.
1: 이번 같은 경우 서울의 민심을 우리가 참 잘 읽어야 되는데 서울의 민심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시구나.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엄중한 아주 경고의 이 사인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엔 그러면 중앙당의 역할이 있었는지 또 대표의 역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좀 봐야 돼요. 부산과 또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부산의 후보의 스탠스하고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의 스탠스하고는 좀 틀렸어요. 그런 걸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저는 지도자들은 진퇴의 시간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의원님 말씀은 장 대표가 진퇴 중에서 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패는 또 안 했거든요. 완패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완패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패한 거로 볼 것이냐 승리한 것이냐 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민심의 의미를 판단하는 게 전 우선 중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네. 서울에서의 중앙당이나 장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함의를 좀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봐서 저는 뭐 이미 장 대표가 거취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 대표께서 민심을 잘 수용하고 또 앞으로 또 많은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뒤에 있어서 예.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그 질문을 드리겠고요. 무소속으로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1: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서두를 일이 아니고요. 당도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선된 거 축하하고 또 그 속엔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8년도 4월이면 선거가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14일이면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0석 아닙니까?
0: 네.
1: 반드시 우리가 과반을 가져와야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정치적 기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소시효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붕괴를 비롯해서. 경제의 기둥이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장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용이 좋은 사람을 금리를 더 높게 받으라면서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자기 신용관리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자를 제때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보의 기둥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그럽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걸 다 통합하겠다 그럽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지금 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28년도 4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대의명제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아니 철천지 원수였던 DJ와 JP도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식구고 같은 우파 진영의 한 플레이트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쪼개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 탄핵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저는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화합과 쇄신을 세 분 모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쇄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명한 야당으로, 선명한 야당으로 야당성을 회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입니다.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란봉투법 그 악법을 통과를 해서 세상에 삼성전자의 성과급에 6억이 나와도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저희가 나서서 싸우고 그 국민의 이득을 지켜드려야죠. 그러려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는 저희가 여러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당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연 같은 경우, 청년 여성 조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직을 쇄신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역동성을 불어넣는 조직으로 만들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선거에 대비를 해야죠. 정당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정전식 의원, 김도읍 의원 그리고 의원님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평가가 정점식 의원님은 장동혁 지도부 쪽에 가깝다. 김도읍 의원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쨌든 인용입니다. 강한 쇄신론자.

0: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의원님은 두 분 사이의 중간이다 뭐 이렇게 늘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강한 쇄신론이면 제가 제일 강하지요.
0: 그렇습니까?
1: 제가 제일 강하겠지요. 그동안 저는 어느 계보에 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선에 2016년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친박과 친이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다가 탄핵을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초선 의원들 15명이 새벽이라고는 팀을 만들어서 이 계보를 없애자고 정말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계보에 가장 정점에 계셨던 다선 의원님 두 분을 나가시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앞장서서 한 분은 나가시게 했고 나가시도록 이렇게 그 길을 열었고 또 한 분은 끝까지 저희가 나가시지를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보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진영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일하다가 보면 다 쓰임새가 있을 때 다 일하게 됩니다.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계보가 늘상 있지요. 어디든. 뭐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0: 네.
1: 그러나 없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소리가 나오고 또 역할도 하고 지금 저희 당이 이러한 계보로 비춰지면 당의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네. 외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를 없는 새로운 진영으로 가고 통합의 개념으로 가고 쇄신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쇄신이지만 또 조직을 새롭게 하고 인재를 수혈을 받는 것도 쇄신입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당을 이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당장의 원구성 협상도 해야 되지만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이 국정조사 요구서 여야가 모두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특위 구성에 대한 협상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차기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떤 의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1: 국조특위하고 특검을 바로 해야지요. 지금 이 52곳부터 시작한 겁니다. 70곳 올라갔다가 90몇 곳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 보니까 140곳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선관위라는 게 무슨 조직이길래 이것도 하나 제대로 합계도 못 내며 자고 나면 매일매일 바뀝니까? 그러니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는 신뢰입니다. 그 공정성을 잃으면 그 기관의 생명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니 52곳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140곳이 늘었고 이러니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조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국민이 불안해하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신뢰를 잃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신뢰를 잃는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조하고 특검을 조건 없이 받고 이거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되면 네. 이거 이 부분부터 가장 저는 먼저 협상의 테이블로 또 이 협상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0: 국조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1: 당연히 야당이 맡아야지요. 이걸 가지고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아니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이 투표를 행사한 게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 그걸 맡으면 신뢰성이 오겠습니까? 야당의 신뢰성을 야당의 위원장을 주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요.
0: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국민의힘 요구서 내용을 봤더니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강제 해산과 물리력 행사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셨어요. 이 부분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참정권을 행사 못하게 국가가 방해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정당한 국민들한테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아니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잘못으로서 나오신 국민들이 밤잠 안 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애국심을 국가가 그거를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이거를 제압을 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 나가신 분들이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화염병이라도 던졌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이송하는 것도 어떻게 참관인 없이 갑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0: 그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가 있다라고 보도를 접했는데 청와대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1: 어디인들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도 문제 있으면 하십시오. 청와대라고 해서 그 야당의 청와대라고 해서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요.
0: 네. 특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국조특위 운영기간을 한 60일 정도로 하면 국조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모든 것이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니까? 국조특위는요.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수 기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그 영역이 또 있을 수 있고 이 국조가 못하는 부분들은 다 특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특검에 의해서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지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상 파악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료 안 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보안사항이 비밀사항이니 여러 형태로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0: 국조특위를 기다렸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특검을 해야 된다.
1: 저는 뭐 동시에 빨리.
0: 네,
1: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검경 합수본이 구성을 하겠다고 대검에서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경 합수본으로는 이산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1: 검경 합수본들이 그동안 신뢰를 받았습니까? 저는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제3의 특검이 저는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 지금 현재 이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그것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특검도 하고.
0: 알겠습니다.
1: 뭐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이. 왜 그런 거는 주저주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네.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조보다 특검보다 재선거 먼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재선거를 지금 앞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재선거의 범위를 또 전국 단위 재선거로 얘기를 했어요. 당의 입장입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1: 당의 의원총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모아진 건 아니고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처음에 52곳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게 70몇 곳, 90몇 곳, 지금 140곳이 나왔는데
0: 예.
1: 이 걷잡을 수 없는 데이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집계를 못하고 있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률적인 요건을 보면은 사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 담화를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재선거 얘기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상황이 너무 이게 커져가고 있고 새로운 이런 투표지에 대한 그런 곳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도 이것을 한정할 수가 없겠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발표한 몇 곳만 딱 한정돼서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았거나 딱 그렇게 그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법적 요건이 맞는지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고 나면 변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저는 어떤 것을 한정 짓지 말고 이걸 좀 폭넓게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한정을 짓지 말고 폭넓게 바라보고.
1: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요.
0: 네. 예. 그렇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 재선거 실시 여부 그리고 재선거 실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절차를 거쳐서 당의 당론으로 정하실 생각이실까요?
1: 이 당론은 앞으로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상황까지 파악을 했으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판단적 조건들이 시간이 가면

0: 그래서 국조를 통해서나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전문가들하고 네. 또 법률가들하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 돼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0: 상황을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자고 나면 이게 번지고 있고 그 부족했던 투표지 수가 그 투표하는 그 용지, 개소수가
1: 네, 개소수, 네,
0: 용지로 일으킨 네. 그 사건 개소가 자고 나면 이런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저도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1: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재선거 얘기를 시작했다가 뭐 닷새째로 접어든 지금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다. 집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시위는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대통령께서 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그거를 한정을 하고 그걸 규정을 짓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부실인지 아닌지 어떤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국조하고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 어제 대통령께서도 149시로 늘어난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실선거로 보이기는 하지만 부정선거로 번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정을 하십니까?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다 열어야지요.
1: 네.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SNS를 통해 가지고 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하고 또 월요일 날 기자회견하고 또 사부요인 만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뭐 대응 시점,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응 시점이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0: 대통령이 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국조하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을, 팩트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부정인지 부실인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지 시스템을, 그래야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거며 여러 가지 앞길이, 앞에 할 일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고 나면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데.
1: 그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또 재투표 요구 이것을 본인의 거취와 연결을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제 언론들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대표로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런 투표지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자기 의견을 내고 지금 또 당을 대표해서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지요. 저는 뭐 그거는 정당하게 대표가 할 수 있다. 너무 앞서가는 추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어제 3시간이나 되는 기자회견 동안에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가 법과 상식대로 해야 한다.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0: 법과 상식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셨죠?
1: 네.
0: 전 대통령께서 법과 상식에 맞게 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뭐가 됐는지를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재판을 하면서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증거가 명확하다. 조작된 게 명확하다 그러면 그 사건을 각하해버리면 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정권을 잡았으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고 그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믿을 만한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특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정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상식에 맞는 일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요,

0: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가정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동참할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1: 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준수하고 먼저 지켜야 되실 분이 대통령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특검을 해서 이 부분을 지우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 저항에 서울에 보여준 민심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야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겁니다.
0: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나 러닝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0.7도, 춘천 18.3도, 광주 20.2도, 대구 19.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쾌적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28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대부분 중부지방과 경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치?
6: 전격시사
5: 뉴스
6: 전격시사
5: 인터뷰
6: 전격시사
5: 주식
6: 전격시사
5: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6: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5: 와 전격적이네
6: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3부에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7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시진핑 주석, 펑리안 여사까지 동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설주 여사와 함께 직접 연결까지 나오면서 의장 대 사역같이 극진한 예우를 또 했는데 자, 이번 북한 방문 통해서 시진핑 주석 뭘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1: 일단은 보면 예상했던 방북이고요.
0: 네.
1: 왜냐하면 오히려 늦게 간 거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10월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답방을 한 건 시진핑이 아니고 리창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에 와서 트럼프 이재명 이 한미 정상을 만났거든요.
0: 네.
1: 그리고 1월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난 셈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건 북중 동맹 관계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죠. 오히려 이 중국이 남한, 대한민국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그림이 왜 그려지냐면은 물론 이제 APEC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기도 있었지만 지금 다카이치 일본이 중국과 정면 대결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하고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0: 네.
1: 이런 상황적 요인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시주석 방북은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북러가 아주 밀착을 했거든요.
0: 네.
1: 이러면서 그럼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방중 김정은 이번 시진핑 방북 이걸 통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뭐 방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0: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1: 일단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빅픽처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북한에 대한 우호관계 지속, 특히 이제 트럼프의 마가식 고립주의가 글로벌 공간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니까 중국은 이걸 공세적으로 파고드는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앞이 안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이름을 부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란 전쟁 수렁에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북미 관계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김정은도 사실 북미 관계 개선 없는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러 밀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서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뭐 군사 분야 협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북한 경제에 대한 온기는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환율도 뭐 최고 수준이고 식량도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북중 관계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거기다가 지금 뭐 4년 넘어가고 있는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돼 있거든요.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러우 밀착의 효과는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일 때만큼 북한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으로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다시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회복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0: 네. 하나씩 조금 쪼개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박사님, 그 신화통신이 공개한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발언문 보니까 비핵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번에 이 비핵화 문제
1: 네. 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김여정이 이 시진핑 주석 방북 전에 담아내고 뭐 비핵화는 없다. 이게 시진핑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국 그리어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북한 비핵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0: 이별 이후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북한 핵을 인정을 하면 이거는 한국을 자극하고 일본을 자극하고 대만을 자극하니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과 북중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상회담 같은 데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 인정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한테 비핵화라고 압박도 안 하는,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돌려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예.
1: 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중북 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북중 관계 발전을 제1 전략 산업으로 사업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가 서방에 맞선 중국 중심 단결 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자식 먹을 거 없다. 왜냐하면 말은 뭐 북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높은 수준에서 발전,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뭐 가장 강력한 사회주국 간의 관계 본보기 그러는데, 러시아한테는 김정은이 저렇게 말 안 합니다. 가장 진실한 벗 모스크바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항상 러시아와 한 전호, 전호가 참호거든요. 한 참호에 있을 것, 뭐 이렇게 뭐 감정이 묻어나오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냥 드라이하다 내용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사실 북중 간의 전통적인, 북중은 군사동맹입니다.
1: 네.
0: 이미 65주년 이번에 이 조중 우호협정 상호원조조약, 이게 군사동맹조약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전쟁 나면 서로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서 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동맹관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1: 네.
0: 그러나 북중 전통적인 관계 회복 이외에 지금 양측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협력은 지금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자극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1: 네.
0: 그렇다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대폭 해주자니 이거 다 대북제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다시 옛날에 북중관계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제일 크다.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먹을 게 서로 많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사실 다음 질문이 시 주석이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 뭐 이런 데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비춰봤을 때는 유엔 대북제재 계속 중국이 의식하고 있고 북중 경제 교류를 전면적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뭐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뭐 유엔 결의 사실상 위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병력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받아야 되니까.
1: 예, 예.
0: 지금 뭐 유엔 안보리 결의 따질 입장이 아니고 본인들도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동병상련인데, 중국은 의외로 제재를 준수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만일에 제재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생션, 유엔이나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기업 망할 수준의 제재를 받거든요. 근데 중국은 선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협력을 당장 뭐 그 북한은 스위프트 국제금융공동망에서 퇴출돼 있고, 지금 사실상 북한 교육의 95%가 유엔 결의에 의해서 대북 제재의 대상이거든요.
1: 네.
0: 그럼 뭐 인프라나 관광 이런 거 말고는, 뭐 교육 이런 거 말고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러시아. 지금 뭐 눈도 안 가리고 아웅하죠, 러시아는. 그러나 중국은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협력도 사실 실제로 추진하긴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1: 지금 그 7년 전에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하고 이번 거하고 비교를 한 기사를 제가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

0: 한다는 뜻을 밝힌 걸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1: 예.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왜냐하면은 7년 전과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7년 전은 사실 하노이 2019년 6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노딜이라는 충격 속에 이제 김정은이 허겁지겁 4월에는 러시아를 갔고 그다음에 6월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와서 전통적인 후방을 다지는 이제 협력 관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7년 전에는 하나의 중국 문제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미중 전략 경쟁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뭐 시 주석이 뭐 조금 희화된 말로 들으면 간 크게 내가 대만 침공하면 미국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0: 네.
1: 거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대만의 하나의 중국 원칙. 하나의 중국은 79년, 이제 71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라고 했던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을 선택을 한 게 71년이고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럼 중국은 우리하고, 우리는 유엔 가입국, 이거 대만 아니니고, 우리하고 외교 관계 하려면은 대만과는 단교, 그 우리도 단교했습니다.
0: 네.
1: 미국도 단교했고 일본도 단교했거든요. 대만과.
0: 네네.
1: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국제사회가 이미 유엔총회가 냉전 아주 냉혹하게 사실 대만을 버린 거거든요. 이게 냉혹한 국제질서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대만의 민주당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이 문제가 아주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중국이 요구했겠죠. 그러나 뭐 북한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동의한다고 그래서 안 할 리도 없는 거고요. 동맹관계니까.
0: 네.
1: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외교는 뭐 짐작이 가는 분이 있는데 법 집행 군대 분야 교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1: 법 집행 군대 분야 중에서 특히 제가 눈에 드는 건 군대거든요.
0: 네.
1: 원래 저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뭐 안보적 협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밀착이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체결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여기에 따르면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중국만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서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데, 근데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오면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거든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한 게 아마 군대에 대한 협력이다. 왜냐하면 아주 명시적인 안보 협력, 뭐 북중 간에 이런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자극하게 되는 거고 일본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아마 우회적인 표현이 아마 군대라는 표현으로 응축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네.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됐던 두만강 출해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정상회담 의제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도 있고요. 중국도 관련돼 있고요. 아, 북한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삼국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인 건가요?
1: 그것도 사실 소문나지 않지 먹을 게 없는 게요.
0: 네.
1: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를 못 나오는 게 천추의 한이죠. 왜냐하면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2차 한반전쟁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 동해로 나가는 입구를 가져 뺏어가 버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동북 삼성, 뚱베이 이쪽은 서해로만 나와야 되는데 만일 동해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동북 삼성으로서는 교통물리에 날개를 달거든요.
0: 네.
1: 거기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도 동해로 오려면은 우리 남해 대한해협 위쪽을 넘어와야 되는데 만일 동해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뭐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동해를 중국이 활용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이 중국에서 포위되는 형국이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해를 마음대로 쫓고 다니게 되면은 북한의 정권 자체, 체제 자체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동해 출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그렇게 달가운 카드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두만강을 활용해서 나간다. 두만강 하구에는 두만강은 그렇게 대형 선박이 다닐 만큼 수심이 깊지 않고요.
0: 네네.
1: 그리고 두만강 하구에는 북러 간에 철교도 있고 이번에 이 자동차 교량도 만들어졌거든요. 그 높이가 한 7m, 10m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다리 부수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나오고 싶어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중국을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북한으로서는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그 일 숙박이 한 2만 명 되는데
0: 네.
1: 중국 관광객 말고는 올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이제 아마 공동성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합의문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얘기가 나와도 아마 뭐 갑자기 중국이 뭐 마음대로 동해를 쓰는 그런 상황 거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0: 네. 이번에 사실은 시진핑 주석 부부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 딸인 김주혜가 모습을 공식 사상에 드러낼 것이냐 많이 관심 갖고 봤는데 지금까지는 김주혜가 공식 사상에 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예, 공식적으로는 못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밥 먹는데 뭐 쑥 얼굴을 비치거나 어디 한 구석에서 이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시 주석이 갔는데 김주혜가 나오면 김주혜 쪽으로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이걸 시 주석이 원할 리가 없고 중국은 이제 마오쩌둥 시절에 마오쩌둥 부인 장칭 사인방 때문에 아주 뭐 질렸기 때문에 이 권력 세습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9월에 김주혜가 아빠 따라 베이징 갔지만 뭐 방에 콕 숨어 있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김주혜가 거기다가 또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이현임 깨고 3회님 4회님 지금 종신직권을 노리는데
0: 네네.
1: 김주혜까지 권력 세습이 덥대 이게 색칠해지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어도
0: 네.
1: 공식적인 역할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입장은 동일할까요?
1: 일단은 이제 후계자 책봉을 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뭐 13살 2013년생에 불과한 김주혜를 뭐 시주석이 영접을 하고 뭐 맞이하고 인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후계자로 책봉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후계자다 그럼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0: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9월에 미국 방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주선해 북러 밀착을 약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우리가 뭐 미국 전문가들 얘기하면 다 주목하는데 사실은 한반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전문가들이 더 정확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은 바람직한 카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 개선의 최종 엔드스테이트 목적지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0: 네.
1: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감소하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이 시진핑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정은이 이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부지런히 시진핑을 만난 이후 무려 5번이나 만났어요.
0: 네.
1: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중국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반도 현상 변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러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시킨다. 그러면 뭐 저 늑대 쫓고 호랑이 들이는 격인데 그걸 시진핑 주석이 나서 할 이유가 없죠.
0: 네. 자, 지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이 질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북한 측에 의료기기와 산림방제 약재를 보냈다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에 남북 간의 첫 교류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이제 두 국가는 확실히 선언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는 해서 적대적은 좀 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고향 팀도 보내왔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서는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북 관계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건 분명히 했고.
0: 예예.
1: 그렇다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서는 그럼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거든요.
0: 아,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교류라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연설 저기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 입장을 정확히 밝혔어요.
0: 네.
1: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보는데 현실 때문에 이상을 포기할 수 없고 이상 때문에 현실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헌법이 정해준 길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뭐 평화가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한테 서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북 방문증을 쓰는데 이번 내고향팀은 여권 들고 왔거든요.
0: 그렇죠.
1: 그 다른 나라의 얘기인데 뭐 우리는 그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국간언을 테스트하고 있다.
0: 네.
1: 아, 이제 딜레마는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내고향팀은 여권 들고 왔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은 안 했는데.
0: 네.
1: 근데 우리 이제 초청하면은 북한이 우리 보고 여권 비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0: 아.
1: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 입장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중요하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0: 예, 예.
1: 그러나 헌법이 정한 길,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0: 예. 지금 보면은 스포츠, 그리고 의료기기 산림방제, 이런 분야에서부터 어쨌든 좀 꽁꽁 얼었던 규류의 물고가 조금 이렇게 빙하 얼음이 좀 녹는 것 같은 분위기는 보이는데 이런 기류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이제 바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근본 문제가 우리처럼 그냥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우리 입장 이해하고 지들 입장 뭐 견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하면 괜찮은데. 이국간호를 관철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입장이 어느 점에선가는 이제 충돌을 할 거예요.
0: 예.
1: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을 김정, 북한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야 된다. 왜냐, 우리 보고 통일, 평화 통일 하지 마라. 통일민족 개념 포기한 거 받아들여라. 지들도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넌지시 그냥 넘어가는 모호성으로 남북 교류에 임하면 괜찮은데
0: 예, 예.
1: 계속 뭐 여권 들고 다니고
0: 알겠습니다.
1: 지금 뭐 통일민족 개념 포기하라 그러면 우린 쉽지 않죠.
0: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6월 9일 화요일 성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연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도 크게 덥지 않은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6.1도, 대전 15.2도, 광주 16.2도, 대구 15.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0: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대부분 중부지방과 경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8%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가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실적이 반영되면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같은 기간 실질 GNI, 즉 실질 국민 총소득은 9.2%나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찾아 벨기에와 유럽연합 측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이틀간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과 면담합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16일에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됐던 기존 조사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5일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곳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기한 투표소는 26곳으로 기존 발표에 4곳이 추가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보다 확대시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급락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가 오른 7,405.73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6%가 오른 25,929.663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인텔의 AI용 반도체 칩을 대량 주문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텔은 11.19% 급등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마이크론의 주가도 10%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 주가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중단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지자 재차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경고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지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16 북중